0: 손톱은 왜 잘라도 안 아파요? 먼저 유치원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
1: 여러분, 준비됐나요?
2: 네, 선생님.
1: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2: 네.

0: 그러다 놀이 시간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난 거야. 어이, 이게 왜 안 열리지?
1: 깔끔아,
2: 어?
1: 이것 좀 열어줄래?
2: 잠깐. 여기 얼룩이 있어.
1: 어?
2: 닦아야겠다.
1: 저...
2: 깔끔 깔끔 깔끔 깔끔. 응, 됐어. 내가 열어줄게.
1: 아, 진짜?
2: 야, 야, 야, 야, 야, 야, 열린다, 열린다, 다 열었다, 다 열었다. 안 열린다.
1: 아, 진짜?
0: 어, 내가 열어줄게.
1: 어, 정말?
0: 야, 열었다.
1: 와, 열었다?
0: 있어.

0: 먹을래? 어. 내가 까줄게. 자, 먹어.
1: 고마워.
0: 유유도 줄까?
2: 난 사실 좀 싫어해.
0: 그래, 이거 엄청 맛있는데.
3: 그럼 유유는 과자 먹어.
1: 그래도 내가
0: 뭐야, 너무 창피해. 그렇게 난 너무 창피해서 집으로 왔어.
2: 깔끔아,
0: 다시 생각하니까 또 창피해.
4: 도대체 손톱이 얼마나 지저분한 거야.
0: 이만.
5: 안 되겠다. 삼촌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만. 짜잔! 지금 당장 깎자.
0: 아프게 깎는 거 아니에요?
5: 너 삼촌 지금 못 믿는 거야? 에이, 안 아프게 잘 깎아줄게.
4: 그래, 삼촌 한번 믿어봐.
0: 너도 될까요?
5: 거의 다 됐어요. 자, 다 됐다.
4: 호떡아, 깎으니까 어때?
5: 하나도 안 아팠지?
0: 네,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근데 누나, 왜 손톱은 잘라도 안 아픈 거야? 왜 손톱은 잘라도 하나도 안 아픈 거냐고? 왜?
4: 그건 그 삼촌이 알려주실 거야. 삼촌!
5: 반사!
4: 그럼 할 수 없지. 그럼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0: 좋아!
4: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손톱 딱지!

0: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만들어 봅시다.
1: 네, 세포 생산, 세포.
0: 손톱 공장의 일꾼들이 열심히 새로운 손톱 세포를 만들고
1: 생산.
0: 자, 이제 손톱 세포를 옮깁니다.
2: 네, 요, 자.
0: 바깥쪽을 향해 계속해서 보내지요.
2: 차, 용, 차, 용, 차, 용, 차, 용, 차, 용, 차.
3: 어? 새로운 손톱 세포가 왔다.
4: 네? 하지만 전원 손톱 세포가 아직 남아있는데요?
3: 이미 죽은 세포 아니야. 빨리 내보내자. 으차! 자, 이제 빨리 내보내.
4: 네, 밖으로 내보냅니다.
0: 새로운 손톱 세포는 죽은 손톱 세포를 바깥쪽으로 밀어냅니다. 자, 그러면 딱딱해진 죽은 손톱 세포가 피부 밖으로 나와 우리가 보던 손톱이 된답니다.
5: 우와, 손톱이 죽은 세포라니. 삼촌도 놀랬죠?
6: 어? 나도 이제야 생각이 나네요.
5: 그럼 죽은 세포라서 손톱을 잘라도 안 아픈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죽은 세포는 잘라도 아프지 않아요.
5: 손톱은 잘라도 잘라도 계속 자라던데 언제까지 자라요?
7: 만두새 만두새 손톱 만두새.
2: 근데 우리 언제까지 손톱을 만들어요? 어제도 만들고 그 전에도 만들고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8: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나 본데 우리가 언제까지 손톱을 만들어야 되냐면
2: 네.
8: 평생 만들어야 돼.
2: 네? 평생이요?
8: 그래. 죽을 때까지 만들어야 돼.

0: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평생 동안 자랍니다.
1: 만드세 보내세 보내세.
0: 그렇기 때문에 손톱은 평생 다듬어야 하죠.
2: 평생 자르려면 귀찮겠다.
3: 맞아.
2: 손톱은 꼭 있어야 해요?
0: 없어도 돼요. 말랑말랑 살만 있으면 되지 뭐.
4: 정말요?
0: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손톱이 하는 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손톱은 이렇게 상자의 뚜껑을 열거나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울 때, 또 책을 보다가 종이를 넘길 때처럼 힘을 주거나 정교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을 보호하는 역할과 함께 손가락이 힘을 받을 때 뒤틀리지 않도록 버텨주는 역할도 하죠.
2: 손톱이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0: 그렇죠? 그럼 손톱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도 될까요?
5: 있어야 해요.
0: 맞아요, 맞아. 손톱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줘야 해요.
6: 준비 시작.
0: 손톱을 제때 자르지 않으면
7: 네 손톱에 긁혔나봐.
0: 긴 손톱 때문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긴 손톱 밑에 때가 껴서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게다가 때는 바로 닦아주지 않으면 세균이 엄청 많아진답니다.
8: 너무 더러워.
0: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손톱을 물어뜯으면 손톱 밑에 세균이 입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2: 앞으로는 손톱을 잘 깎아야겠다.
9: 손톱도 물어뜯지 말고.

0: 그리고 손을 씻을 때는 손톱까지 깔끔하게 씻어주세요.
1: 알겠습니다.
2: 근데 앞으로 유유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3: 아니야, 손톱도 깨끗하게 잘랐잖아.
4: 그래, 짜잔. 내일 가서 이걸 선물로 줘.
3: 우와, 예쁘다.
2: 꿀빵 삼촌, 감사합니다. 누나도 나 줘야지.
3: 응? 뭘?
2: 손톱 딱지 주면 안 될까요?
4: 오, 나도.
3: 좋아요, 노래 잘 부르면 줄게요.
1: 우와, 신나, 신나.
3: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1: 오, 예!

0: 갖고 말 거야.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보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조끼 구조대.

0: 지난 이야기. 화가 요정에게서 초록색 조끼와 비누를 선물 받은 그린이. 비누 마법에서 깨어난 도도를 통해 자신이 그린조끼 구조대란 사실을 깨닫고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러 떠납니다. 멸종위기의 동물과 식물을 돕는 그린조끼 구조대.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를 구하게 될까요?
1: 북극곰을 구해줘!
2: 아 맞다, 그린아. 지난번에 너가 보고 싶다고 했던 책 있잖아. 도도새 나오는 책.
1: 어, 도서관에 있대요?
2: 응. 이따 우리 같이 빌리러 갈까?
1: 네, 신난다.
2: 그럼 우리 이따가 같이 걸어서 갔다 오자.
1: 걸어서? 싫은데?
2: 걷는 게 왜 싫어? 가깝잖아.
1: 다리 아파요. 그냥 차 타고 가면 안 돼요?

0: 나 오늘 도서관 가서 도도새책 빌려올 거다.
1: 도도도도 도도도.

0: 도둑책이 있고 싶도덕.
1: 그럼 같이 있자.
2: 근데 엄마가 도서관 걸어갔지. 걸으면 다리 아픈데.
0: 이번엔 누굴까? 우리나 얼른 가자. 아, 맞다. 걸어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2: 나도 알아. 이쪽 안으로 쏙 들어갈 거잖아.
0: 그림 찍기 그저대.

0: 여기 바로
1: 여기 다음이
0: 그렇단 여긴 북극.
2: 도와줘.
0: 도와줘.
2: 여기야 여기 도와줘. 나 물에 빠질 것만 같아.
0: 조심해서 일로 와. 내가 손 잡아줄게.
1: 조심해.
2: 고마워.
0: 조심.
1: 조심.
0: 그러니까 북극군, 이 장난치지 마. 그렇게 작은 얼음 위에서 놀다간 큰일 나도도.
2: 나 장난친 거 아닌데.
1: 그럼.
2: 그게 우리 북극곰들은 얼음 위를 돌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 북극은 날씨가 추워서 바다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거든. 그런데 무슨 일인지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점점 녹아서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우리 북극곰들은 먹이를 찾아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1: 그럼 어떡해?
2: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린 수영을 엄청 잘하거든. 그래서 바다를 헤엄치면서 먹이를 찾기도 해. 수영했더니 너무 힘들다. 얼음 위에 올라가서 잠깐 쉬어야겠다. 어디 보자. 얼음이 왜 이렇게 없지? 저기 작은 얼음밖에 없잖아.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작은 얼음 위에 올라가 있었던 거야.
0: 근데 그리나, 갑자기 네가 멀게 느껴지는 건 이분 탓인가?
1: 여기 뭐?
0: 어떻게 된 거야?
2: 글쎄 이렇다니까. 그 사이에 얼음이 녹아서 저렇게 작게 쪼개지는 거라고.
0: 세상에. 좋아. 얼음이 왜 자꾸 녹는지 도도가 한번 알아보게. 도도.
3: 알았어.
0: 어디 보자.
1: 도도 뭐가 보여?
4: 열. 당신은 너무 뜨거워요. 이러다가 우리 북극에 있는 얼음들 다 녹겠어. 당장 여기 떠나요.
5: 얼음. 당신 정말 차갑군. 난 뭐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줄 알아?
4: 그러니까 떠나라고요. 가! 가란 말이야! 진짜 하마터면 얼음들 다 녹을 뻔했잖아.
5: 아이쿠야.
4: 뭐야? 아니, 왜 또 왔어?
5: 아니, 저 그게...
4: 어서! 네.
6: 진짜 또 오기만 해봐.
5: 아이쿠야.
4: 또?
0: 거참. 열, 너 가라는데 왜 자꾸 와?
1: 맞아. 너가 자꾸 오면은 북극 얼음이 녹고 북극곰도 살 수 없단 말이야.
5: 아니, 나도 가고 싶다고.
0: 자. 너네 집 어디야? 말해봐. 우리가 데려다 줄게.
5: 난 태양에서 왔어. 태양에서 지구로 날아온 열은 지구의 식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고는.
7: 응, 난 할 일 다 했으니 이제 지구에 흡수될게.
5: 나도. 그럼 난 지구 밖으로 나갈게. 우리가 다 같이 지구에 남아있으면 지구가 너무 뜨겁잖아. 그렇게 난 지구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
1: 근데...
5: 여기다. 나가는 문. 지구. 안녕. 깜짝아. 누구세요?
8: 난 이산화탄소. 난 메탄가스.
4: 난 아산화질소. 우린
9: 온실가스 삼형제예요.
5: 네. 그럼 이만.
9: 어디에? 녹화!

0: 어쩐지 왜 자꾸 돌아오나 했네.
1: 자자, 그러니까 북극곰은 얼음이 자꾸 녹아서 살기가 힘든데 그 얼음을 녹이는 건 열이고 열을 지구에서 못 나가게 하는 건
2: 온실가스.
1: 그렇다면 열, 우리를 안내해.
3: 오케이, 하나, 둘, 셋. 얘네들이야.
4: 안녕하세요. 나는 이산화탄소.
5: 나는 메탄가스.
6: 나는 아산화질소. 우린
7: 온실가스 설명대요.
1: 뭐 예의는 바르구만. 아 근데 너희들 그렇게 문을 꽉 닫고 있으면 어떡하니?
2: 맞아. 열이 지구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잖아. 비켜.
5: 나도 그러고 싶은데 우리가 뭉치면 열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
2: 그럼 온실가스 설명대 여기서 나가줘.
6: 나가줘? 나가줘? 우릴 여기 있게 만든 게 누군데?
2: 누군데?
8: 온실가스 누가 만드나 만드나.
4: 석탄이나 석유 쓰는 공장 자동차에서 나오지.
6: 공장 돌리고 자동차 타는 건 타는 건
8: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5: 메탄가스 어디서 나오나 나오나. 소가루는 똥에서 메탄가스 나오지.
6: 고기 먹으려고 소들을 누가 키우나.
4: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사람들. 한 번 더. 온실가스는 모두 사람들 때문이야. 우리 온실가스를 이대로 두느냐 아니면 줄이느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 말이야.
5: 맞아 맞아.
2: 맞아. 알겠어.
5: 잘 가라.
6: 우린 한 번 생기면
4: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없어진다고.
1: 그러니까 북극의 얼음이 점점 더 녹아서 북극곰이 점점 더 먹이를 찾기 힘들게 된 건 결국 사람 때문이었도도.
2: 미안해 북극곰. 대신 약속할게.
4: 오? 약속?
2: 응. 온실가스를 점점 더 줄이도록 우리가 노력할게.
1: 그래. 다 같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북극곰한테 얼음을 다시 돌려줄 날이 올 거야.
4: 이야, 그 약속 꼭 지켜줄 거지?
2: 가능하지. 약속.
4: 약속.
6: 그리나, 그리나. 그리나, 지금 도서관 갈까?
2: 네, 근데 우리 차 타지 말고 걸어서 가요.
6: 그럴까?
2: 네!
1: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동물요정 본부다.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9: 나왔다, 오빠!
1: 좋다! 그린조끼 구조대에 특급 작전을 전달한다. 작전명,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연기는 온실가스를 더 많이 만들어서 지구를 뜨겁게 하고 북극곰을 아프게 해.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는 꼭 걸어다니자.

0: 근데 그린아, 마음이 왜 바뀐 거야?
1: 아까는 걷기 싫다며.
2: 아, 누굴 좀 만나고 왔거든요.
0: 누구?
2: 비밀이에요.
3: 오늘 그린이와 그린쫓기 구조대 친구들은 가까운 거리를 걸어 다녀서 북극공을 도와줬으니까 북극공 패치를 떠! 북극공아, 건강해야 해. 그럼 동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친구들, 우리 도도가 기다림 도도도도도도도도.
4: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5: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4: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6: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네모가 대굴대굴
1: 블록탕 간다! 와!
2: 쓰러질 것 같아.
1: 괜찮아. 네모 블럭이 딱 받치고 있어서 안 쓰러져.
3: 아, 우리 이제 한글 주소에 놀이하자.
1: 좋아.
3: 오다! 1, 2, 3, 4, 5! 미음이야!
1: 네모난 주사위를 굴려서 네모난 미음이 나왔네.
3: 그러네. 미,
1: 음! 이번엔,
3: 얍! 오, 또 오다!
1: 1, 2, 3, 4, 5!
3: 우다, 우! 이음이랑 우랑 합치면 모! 모음이 할 때 모 글자야! 모! 모!
4: 천지대장님! 둘 중에 뭐 하실래요?
5: 난 이게 좋겠군.
4: 어? 대장님이 동그라미, 내가 네모. 자, 그럼 이 핀으로. 그런데 동그라미가 더 쉬워 보이는데. 아하. 대장님, 바꿔주면 안 돼요?
5: 안 돼. 내가 더 쉬운 거 할 거야.
4: 너무해. 네모를.

0: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다.
1: 절대 안 바꿔줄 거야. 잠깐,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다? 오? 그거 재밌겠는걸?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그럼 시작해볼까? 지금 오, 이응, 동, 기역, 으, 리을, 글, 동글동글.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럴 수가!
1: 대왕별님!
0: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1: 네. 예.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니은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이번엔 나지?
3: 어? 주사위가 왜 굴러가지?
2: 어? 아, 블록탑이 왜 무너진 거야? 네모난 블록이 다 어디 갔지? 아, 이상하네.
4: 모모마, 이것 봐, 주사위가 동그랗게 변했어.
5: 뭐?
6: 자마 모모마, 무슨 일이야?
4: 네모난 블록이 다 사라졌어요. 네모난 주사위도 이렇게 동그래지고요.
6: 이게 주사위라고? 공 아니야?
4: 어? 우리 아까 뭐라고 써놨는데? 오로 변했어!
7: 네모난 블록이 사라지고
6: 네모난 주사위는 공처럼 변하고
8: 네모난 미음이 이응으로?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니은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혹시
1: 네모?
6: 저것 봐, 네모난 TV도 동그랗게 변했어. 오오오, 굴러간다. 오오오,
8: 이럴 수가. 천지가 네모 글자에 동글동글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7: 세상에 있는 모든 네모가 동그랗게 변하게 될 거야.
2: 아이여, 그 전에 어서 네모 글자를 찾아요.
6: 그래, 서두르자.
2: 자음, 모음, 변신!
8: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2: 네, 네, 아이야.
3: 어? 저기 니엠니엠이 있어요.
2: 아, 저건 나무야.
6: 먼저 네모 모양을 찾아야 할 것 같아.
2: 네모 모양이라면 세모 모양 나무, 세모 모양 바위.
3: 동글동글한 바위는 있는데 네모난 모양을 못 찾겠어.
9: 그건 천지대장님이 네모 모양을 다 동글동글한 공처럼 바꿨기 때문이지.
10: 천지? 동글동글한 건 잘 구르기 마련. 대굴대굴 바위가 대굴대굴 구르다.
7: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8: 막자!

0: 뿅망치로 지진파!
1: 부메랑! 야! 하! 하!
0: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2: 어디로 갔지?
0: 네모를 찾을 수가 없어. 네모를 어디서 찾지? 아,
3: 글쎄요. 어? 저기 봐요. 세모 두 개가 꼭 네모 같아요.
0: 응?
4: 응? 아, 그래 맞아. 세모 두 개를 합치면 네모가 될 수 있어.
0: 오, 똑똑한걸.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6: 모은 마법진!
0: 히읗, 아, 비읍, 합! 치읓, 이, 치!
4: 디귿, 아, 다!
0: 합시다! 세모 두 개를 합치다! 우와, 네모가 됐어!
2: 세모 두 개를 합쳐 네모를 만들다니!
7: 대단하구나, 아이야.
4: 어서 글자를 찾자.
8: 돌아와, 하늘!
0: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뿅망치, 태극봉, 합체!
2: 어와? 네가 맞나?
0: 오는 내가 쓸게. 헛! 치엇! 뿅망치로 오!
4: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6: 이음이 애를 만나? 네! 이음이 오를 만나? 오!
9: 파괴된 항구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TV도 다시 네모로,
1: 주사위도 네모,
0: 이응도 다시 미음이 됐어. 블록도 다시 네모 모양이 됐어. 이렇게 놓으면
2: 블록 탑 완성! 와!
3: 우와! 탑을 아주 멋지게 쌓았네, 이거. 오! 오! 아이고.
4: 할아버지!
3: 아, 어떡하지. 자, 음아, 모음아. 네모 블록을 밑에 쌓아야 더 튼튼한 거야. 알았지? 할아버지랑 더 튼튼하고 엄청 멋지고 더 큰 성을 쌓아볼까?
2: 와, 좋아요!
3: 좋았어! 자, 네모 블록을 밑으로 쌓아보자. 네모, 네모. 네모.
4: 더
3: 네모. 네모.
4: 짠,
3: 짠.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2: 네모!
3: 네모!

0: 모기 물린 데 가려워.
1: 배 아파.
0: 가려운 데 긁을까? 아니야 아니야. 긁을까? 안 돼.
1: 아우 배가 너무 아파. 알들이 나오려고 일어나.
0: 이게 다 모기 때문이야. 모기 너.
2: 모기 나? 혹시 나 숨고 들켰나?
0: 잡히면 가만 안 될 거야. 가려워. 참아야 돼.
2: 호빵이한테 들켰다간 큰일 나겠는데?
1: 아직 알을 낳을 때가 아닌데 왜 이러지?
3: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왜 대답을 안 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왱왱왱왱왱왱왱왱.
4: 아이고, 배가 요란하게 흔들리는 걸 보니 알을 낳을 때가 된 모양이구만.
5: 할머니, 그게 아니라요.
4: 아니, 많이 답답하다고. 그래, 엄마 뱃속에서 밖으로 나갈 때가 되면 답답할만 하지. 그럼 이 할미가 시원하게 내보내주마.

0: 벌써요? 아직 나갈 때는 아닌 것 같은데.
1: 너 때문이잖아. 네가 요란하게 흔드는 바람에 엄마가 우리를 따오려고 하잖아.
2: 그러니까 엄마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되냐고.
3: 아유, 그건 엄마 모기가 너희들을 무사히 낳으면 그때 엄마 모기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렴. 자, 그럼 민다 나가.
0: 어? 무슨 소리지? 잘못 들었나?
4: 알들이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아. 어서 알 낳을 곳을 찾아야 해. 알을 키우려면 물이 필요해. 어디가 좋으려나? 마침 비가 와서 물웅덩이가 많잖아. 좋아, 여기서 골라보자.
3: 나가! 한 번 더! 나가! 다 나갔구만. 삼파먹이 이절!
4: 무사히 나왔구나.
0: 엄마!
2: 어? 여긴 또 어디지?
1: 야호! 물이다. 엄마, 우리가 물 좋아하는 거 딱 알고 딱 좋은 물웅덩이에 낳아주셨나요?
0: 아, 저는 저기 물웅덩이가 더 좋은데.
4: 알아. 여긴 화분 받침대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거야.
0: 그럼 여기 있으면 들킬 일도 없겠네요.
4: 그럼 당연하지. 알에서 나올 때까지 여기 숨어있자.
5: 네, 엄마.
1: 넌 대답 안 해?
2: 응? 네. 엄마 모기는 물웅덩이에 알을 낳는구나. 돌아가면 화분 받침대 물부터 없애야겠어. 반드시.
4: 반드시 뭐라고 했니, 알아?
2: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모기한테 물린 데를 긁으면 어떻게 돼요?
4: 긁으면 저렇게 되겠지?
0: 가려워. 긁을까?
2: 아니야.
0: 안 돼.
4: 아, 긁을까 말까? 아, 긁을까 말까?
6: 네네, 어서 시원하게 긁으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 도파민이 최고의 쾌감을 선사드리겠습니다.
7: 아니, 되옵니다. 긁었다간 큰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6: 쾌감을 놓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요? 어서 시원하게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7: 아니, 되옵니다.
8: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긁어라, 시원하게 긁어라.
6: 결정 잘하셨습니다요, 내님.
7: 네? 네. 모기 물려 가려운데 긁으라고 하십니다.

0: 님이 어떠십니까?
1: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하구나. 그래, 이 맛이야.
0: 자, 그럼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시오.
1: 그래, 더 팍팍 긁어라.
2: 네. 자, 더 팍팍 긁으라고 하십니다.
1: 가려워. 더 시원하게 팍팍 긁을 거야.
3: 오, 상처다. 호빵이 손톱 밑에 숨어있기 답답했는데 잘됐다. 상처 속으로 들어가 볼까.
4: 히루딘, 전쟁의 신 히스타민의 폭탄을 받아라.
3: 그만
5: 나

0: 대단한 악당 아니라고요? 모기 여왕님이 피를 쭉쭉 빨아먹는 동안 피를 굳지 않게 하려고 왔을 뿐이라고요.
1: 저렇게 구구절절 말이 많으면 꼭 죽던데.
2: 그러게.
3: 설마.
4: 말이 너무 많아. 히스타민의 폭탄을 벗어라.
5: 히로딩이 죽었어.
6: 이 전쟁의 신 히스타민님도 좀 잠잠해지시려나?
3: 아마 아닐걸. 히스타민님은 전쟁의 신이시잖아.
4: 난 멈추지 않는다. 싹 다 쓸어버려라.
7: 싸갑고 간지럽고 너무 아프아.
1: 핏줄도 더 부풀어 오르고 있어.
8: 오! 모기가 뚫어놓은 곳으로 침투하니까 쉽네.
9: 염증 발생. 염증 발생.
7: 염증. 침입자다. 침입자가 나타났다. 히스타민.
4: 침입자가 또 나타났다고? 폭탄을 더 퍼부어라.
1: 히스타민님이 폭탄을 더 터뜨리고 있어.
10: 히스타민님 이러다 우리도 다 죽어요.
4: 전쟁이신 히스타민, 나의 임무는 침입자를 제거하는 것이다. 침입자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이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
7: 아,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더 이상 자극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더 가렵고, 그럼 옷방이 또 가렵고,
8: 그럼 세균도 쉽게 들어오지롱.
4: 세균, 이 녀석, 널 제거할 때까지 폭탄을 퍼둬라!
7: 레니! 괴로워서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11: 괴로워요.
12: 라고 피부 신경세포가 전해왔습니다.
3: 레이야? 괴로워? 도파민!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긁으면 시원해 빠면서 쾌감을 느낄 거라면서!
13: 이 도파민의 쾌감은 아주 짧습니다. 그럼 이만!
3: 레이야! 어디를 도망가는 것이냐! 이리 오너라!
12: 레님, 그러니까 긁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목이 물린 데가 난리가 났습니다. 호빵이 손에 숨어있던 세균까지 침투해서...
3: 세균까지? 호빵이 손 안 씻었대?
12: 그랬다네요.
3: 아우, 이런... 아우. 혹시 말이다, 그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 같은 건 안 들어왔다지?
12: 확인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신경세포, 피부마을 백혈구, 나와라 오바!
1: 네? 뭐라고요? 모기한테 물렸을 때 바이러스나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왔냐고요? 전 못 봤는데, 잠시만. 백혈구, 너 봤어?
14: 난 못 봤는데? 나도 못 봤는데?
3: 나도 못 봤는데? 너도 못 봤지? 말라리아!
15: 말라리아! 나 말이야?
16: 말라리아 원충이다!
15: 말라리아 원충은 적혈구 영양분이 좋아! 뺏어먹을 거야! 적혈구야! 이리 와!
14: 싫어! 저리 가!
1: 말라리아 원충! 적혈구! 괴롭히지 마!
4: 뭐야? 침입자가 또 있었어? 아, 세균이냐, 말라리아 원충이냐, 누굴 먼저 잡는다? 뭘 망설이는가? 전쟁의 신 히스타민은 둘 다 잡는다! 폭탄을 벗어라!
7: 지금쯤 내 침에 들어있던 말라리아 원충까지 들어가서 호빵이의 피부 마을은 난리도 아닐걸?
8: 안 돼! 누나한테 빨리 가서 알려줘야 해!
7: 알드라,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건 호빵이 호떡이도 모를 테니까 안심하고 어서 놀아, 놀아!
17: 네, 엄마! 우리 놀자, 놀아!
8: 아니!

0: 엄마 모기가 알을 낳을지 모르니까 물 웅덩이는 찾아서 다 없앨 거야.
1: 뭐?
0: 그리고 호빵이 누나한테도 모기 물인데 절대 긁지 말라고 알려줄 거라고.
2: 아, 누구죠? 모기 박사? 모기 박사가 여긴 뭐야? 어? 사라졌다.
3: 설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걸 들키는 건 아니겠지?
4: 모기 물린 데 너무 가려워.
0: 아, 누나 긁지 마.
4: 어?
0: 엄마 모기가 누나 피를 쪽 빨아먹으려고 피를 굳지 않게 히로딘을 내보낸 거야. 그래서 전쟁의 신 히스타민이 나타난 거지.
4: 뭐라고? 그럼 지금 내 뺨에서 히스타민이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간지러웠던 거야?
0: 그런데 긁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누나 손 씻었어?
4: 손 안 씻었다.
0: 이렇게 더러운 손으로 모기 물린 데를 긁으면
4: 설마 세균이?
0: 어!
4: 아, 어떡해. 얼른 손부터 씻어야겠다. 근데 그러고 보니 호떡이도 모기 박사네.
0: 어? 모기 박사? 이제부터 나를 모기 박사 호떡이로 불러주세요. 누나 얼른 손 씻어. 나는 물 웅덩이를 찾아 없애겠어.

0: 빈 잡으려고
1: 히스타민 출동해
0: 핏줄 붓고 가려워서
1: 자꾸 긁고 싶어져
0: 상처나 염증 생겨
1: 세균까지 들어오면 히스타민은 못 참지 전쟁이다!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얘들아, 이런 공룡 피규어를 가지고 놀아본 적 있니? 나는 이 피규어를 가지고 놀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진짜로 공룡을 부활시켜서 내가 키워본다면 어떨까? 아침마다 산책도 하고 간식도 챙겨주고 공놀이도 하고 상상만 해도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 근데 잠깐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원리와 기술이 열쇠가 될까? 나의 12번째 버킷리스트, 공룡을 진짜 부활시켜 키워보기.

진짜로 이 공룡을 되살린다면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 아, 핵심은 생명체의 설계도 DNA가 아닐까? 그러면 DNA는 정확히 어떤 물질이지? 공룡의 DNA를 뽑아서 하나의 세포를 만드는 거지. 그 세포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면 공룡이 탄생하는 거야. 말로는 그럴듯한데 정말 그게 가능할까? 어쨌든

0: 모든 생명체의 몸 만들기의 첫 단계는 똑같다는 게 분명해. 그건 바로 세포 분열. 그러면 또 하나의 생명체인 양파의 뿌리 끝을 들여다보자. 그곳은 세포 분열이 아주 활발해서 생명체의 몸 만들기의 그 첫 시작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거야.
1: 체세포 분열 관찰하기. 뿌리가 어느 정도 자란 양파의 뿌리 끝부분을 1cm 정도 자릅니다. 뿌리 조각을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3:1로 섞인 용액에 하루 정도 담가둡니다.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어 10분 동안 50도에서 60도 온도로 물 중탕합니다. 뿌리 조각을 증류수로 씻어 받침 유리에 올려놓고 끝부분을 1에서 2mm 정도로 자른 후 아세트올세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립니다. 뿌리 끝을 해부침으로 잘게 찢은 후 덮개 유리를 덮고 연필에 붙어있는 고무로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덮개 유리에 거름 종이를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현미경 표본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양파 뿌리 현미경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을 함께 보았습니다. 공룡 부활의 첫 번째 관문은 무엇이냐? 하나의 세포가 수십 조개의 세포로 늘어날 수 있는가예요. 실험에서 현미경으로 관찰한 그 전기, 중기, 후기, 말기의 질서 정연한 퍼레이드는 공룡 부활의 첫 관문, 그 열쇠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핵심은 정확한 체세포 분열을 이어가는 힘이에요. DNA가 우리 몸의 설계도라면 체세포 분열은 그 설계도를 정확하게 복사 배달하는 택배 시스템 같은 것이죠. 오늘의 핵심 개념을 과학 상상 노트로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개념, DNA입니다. DNA가 무엇이죠? 대부분의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유전 물질입니다. 이 DNA는 세포의 핵의 존재예요. 그림에도 보면 여기 세포에 핵이 보이고요. 이 핵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는 DNA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DNA는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드는 모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념,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는 이 막대 모양의 구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막대 모양의 구조인 염색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체세포 분열입니다. 체세포 분열이란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체세포 하나가 두 개로 분열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죠.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우리는 실험으로 확인해 보았는데요. 간기를 지나가면 핵 분열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핵 분열 과정이 우리가 현미경으로 살펴본 전기, 중기, 후기, 말기죠. 그리고 나서 세포질 분열까지 끝나면 체세포 분열이 다 완료되는 거예요. 우리 이 핵 분열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전기에서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체가 응축되어 나타납니다. 중기에서는 염색체가 가운데 배열되고요. 그 다음 후기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후기에서는 방추사에 의해서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말기에서는요, 핵막이 다시 나타나면서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지죠. 이렇게 핵 분열이 끝나면 세포질 분열, 즉 두 개의 딸 세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한 과학 개념인 체세포 분열,

분열의 힘은 재생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상상 더하기 미션. 여러분이 만약 다시 부활한 공룡들의 유치원 또는 서식지를 만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환경, 시설이 필요할지, 모두의 안전을 위한 규칙이 있다면 무엇일지 떠올려보고 짧은 글로 수강일기에 공유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버킷리스트로 상상의 나래를 함께 펼쳐보아요. 안녕!

관상 독해력 5단계. 자, 우리 다 해요. 예, 다양한 글을 읽어보기로 했죠. 자, 이 벌써 다양합니다. 아니, 세상에 독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을 또 읽어보게 생겼네요. 자, 독도의 자연 환경과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지 설명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아마 이 독해력에 있는 그 교재에는요, 설명하는 글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재밌어요. 설명하는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가는, 새로운 지식을 또 아는 재미를 느끼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똑똑하고 또 많이 아는 친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독도의 자연 환경, 생태계는 어떤 모습인지 이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독해 다 해요. 예, 다양하게 읽고 해석까지 여러분 잘 해보세요. 자연 환경은 뭐 알 것 같고, 뭐 풀이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뭐 이런 거 생각하게 되죠. 우리 뭐 동물이 막 기어다니고. 아니, 생태계가 뭘까? 생태계. 예, 보통 생태계 하면은요, 생물. 예, 선생님이 이해한 걸, 생태계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이해한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네, 생물과 비생물. 네, 요런 것들. 선생님은 이걸 이 생태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지? 라고 했을 때 요렇게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근데 선생님처럼 이해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고 깨달아도 돼요. 네, 선생님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지. 아, 그러니까 생태계라는 것이 생물과 비생물의 환경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말이 뭐냐면, 생물 그럼 뭐예요? 살아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물, 인간, 뭐 풀, 식물,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뭐 플랑크톤도 좋아. 네. 이런 살아있는 생물과 비생물. 햇볕. 또는 햇빛도 되겠지. 그 다음에 다른 거니까 햇빛도 되고, 그 다음 공기, 뭐 이런 것들, 뭐 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한 자리에서 있는, 그 상상을 해봐요. 그런 환경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한다. 이렇게 선생님은 이해했어요. 비슷할 거야. 자, 이렇게 생물과 비생물이 한데 어울려 있는 그 환경을 우리는 생태계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독도의 생태계는 어떨까? 예측을 하란 말이에요. 예상을 하라고요. 자, 우리가 글을 읽기 전에 어떻게 한다? 예상을 합니다. 아,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꼭 하세요. 이 제목만 보고 예상을 해.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읽는 도중에는, 읽기 중에는 내가 예상한 것이 맞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나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정말 내가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예상한 게그 내용이 그냥 나오네? 이렇게요. 다 읽고 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요약 정리하셔야 합니다. 다 해요의 요가 요거예요. 그쵸? 예, 요약을 꼭 하셔야 돼요. 읽기 전에는 예상하시고요. 읽는 중에는, 읽기 도중에는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읽고 나서는 꼭 요약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습관으로 들이세요. 이게 바로 뭐다? 독해력을 높이는 방법이다. 네. 요런 그 힌트, 팁들을 꼭 기억하세요. 자,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중 하나로. 왜 그럴까요? 독도가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다는 뜻이죠. 요것만 봐도 알수 있죠. 왜? 해는 동쪽에서 뜨니까. 그러니까 가장 동쪽에 있는 우리나라 영토다라는 걸알수 있죠.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뭐 이렇게 뭐, 저기 그 노래 이미 다 나와 있죠.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약 87km 떨어져 있는 섬이라고 합니다. 자, 87km 떨어져 있어. 자, 어디에서? 울릉도에서. 자, 그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왜 자동차를 타잖아요. 그럼 거기 자동차 안에 딱 탔을 때 앞에 속도계가 있어요. 맞죠? 이 속도계에 만약에 87이라고 찍혀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속 87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1시간 동안 87km를 갈수 있는 속도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1시간 동안 87km를 갈수 있는 그 속도. 이러면서 한 시간 동안 쭉 가. 그럼 어딘가 도달하겠지. 거기에 독도가 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실감이 날것 같아. 자, 이 섬은 오래전 어떻게 생겨났을까? 사람들이 흙을 퍼다 날아서 한 것이 아니라 화산 활동으로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독도가 바다 한가운데 있잖아. 그러니까 이 안에서 푹 하고 솟아오른 거죠. 자, 이렇게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으면, 그래서 이제 솟아나서, 뭐, 굳었겠죠? 그 굳은 거 그대로인 게 아니라, 파도와 바람에 깎여요. 그렇죠? 자, 파도도 철썩 치고, 바람도 와서 한번 쭉 하고 날아가고, 그러면서, 이렇게 깎이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건 뭘까? 무엇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까?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자. 항상 정리를 해보는 습관이 필요해. 독해력에는. 독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치?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죠? 독도가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라고 위치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독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니까 독도가 어디에 있구나쯤은 알고 우리가 글을 읽어봐야겠죠? 독도는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독도가 그냥 딱 하나가 아니었구나. 우와, 나 여기 새로 알게 된 내용이 보이네. 아주 좋은 태도예요.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는요. 야, 내가 새롭게 알게 된게 여기 있네. 이걸 꼭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두 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외에도 약 89개의 작은 바위 섬과 암초들이 흩어져 있는 독특한 무엇을 갖고 있다? 지형을 갖고 있다. 지는 땅이죠. 형,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땅 모양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생긴 섬이에요. 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암초란 말 많이 들어봤죠? 이것도 뭐랄까요? 비유적인 표현에도 참 많이 쓰이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럼 암은 뭘까? 암은요, 어둡단 얘기예요. 명암 할 때, 밝음과 어두움 할때그 암이에요. 어둡다. 이 바위예요. 어두운 바위. 어두운 바위가 뭐지? 검정 바위인가? 그게 아니고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보이는 바위나 딱딱한 산호초 있잖아요. 요런 것들을 우리 암초라고 해요. 이 암초가 왜 중요하냐면, 그 배를 모는 사람들한테 이 바다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래에 이런 바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여기를 배를 타고 지나가. 자, 배가 이렇게 돼 있어. 배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어. 예를 들면 이랬단 얘기죠. 노를 막 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여기 요이

암초들을 안 보이죠? 잘못하면, 여기 잘못 들어가면 이 암초와 배가 부딪힐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 배가 손상이 되죠? 그럼 물이 들어오잖아. 큰일 날수 있지. 그래서 이 암초는 배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골칫거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저기 내 암초가 있군. 이 말은 뭐냐? 좋은 뜻이 아니야. 위험한 것. 조심해야 되는 것. 이런 뜻의 비유적인 표현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암초 그러면은 숨어 있는 바위나 산호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안 보여. 바다 속에 있구나. 아니면 여기 요만큼만 바위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이렇게 바위가 큰게 있네. 뭐 이런 것들. 요게 바로 암초예요. 자, 특히 독도에는 재미있는 모양의 바위들이 많고 이 지형이 굉장히 재밌단 얘기죠. 이 모양을 따서 바위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자, 모양을 따서 바위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 아, 그래? 어떤 바위일까? 일단 궁금하죠? 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설명을 해놓으면, 다른 건또 없나? 이제 이런 궁금증. 이런 걸,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글이 훨씬 더 재밌어지고, 야, 이거 독후감으로 한번 써봐야지. 이런 그 의욕이 생긴다는 거예요. 독후감 못 쓰지? 예, 걱정하실 거 없어요.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 새로 알게 된 것, 더 알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항상 넣어두시고요. 자, 예를 들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설명을 할때 예시를 드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양을 따서 이 바위 이름을 짓기도 해요. 어떤 거? 궁금하죠? 예를 들어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코끼리처럼 생겼다 해서 코끼리 바위. 뾰족하게 생겼는데 바위가 세 개가 있나 봐요. 그럼 삼형제 바위. 우리 삼형제 바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 세 개가 있으면 삼형제! 이래버려. 재밌죠? 자, 물개처럼 생겼어? 그럼 너는 물개 바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재미있게 바위 이름을 줬다. 실제로 이 코끼리 바위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궁금하지? 이렇게 생겼어. 얘가 뭐가 코끼리야? 코끼리가 코를 바닷속에다가 놓고 물 마시고 있는, 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내 마음이야. 바위 이름 짓는 건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진짜로. 왜? 모양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니까. 자, 독도의 땅 위로 가볼까요, 그러면? 자, 무엇이 있을까? 즉, 섬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이 있는데, 예, 독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괭이갈매기죠? 자, 괭이갈매기는 매년 여름이면 독도로 날아와서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며 번식을 합니다. 아, 그럼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뭘까요? 진실. 아, 괭이갈매기는 철새구나. 어떻게 알수 있어? 여름이면 독도로 날아온다. 아, 괭이갈매기는 독도에서 1년 365일 있는 새가 아니었구나. 여름에 오니까 여름철새. 아, 괭이갈매기는 여름철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재미죠. 글을 읽는 재미. 자, 날아와서 그럼 뭐라 할까? 네.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대요. 자, 뭘 한다? 번식을 한다. 번식이란 얘기는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새끼를 낳으니까 수가 많아지지. 그죠? 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며 번식을 한다고? 아, 번식의 뜻이 모르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이 있겠구나. 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사전이 옆에 없으면 이런 식으로, 번식이 뭔지 모르겠는데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며 번식한다? 아마도 뭔가 많아지는 것 같아.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걸 번식이라고 하나? 뭐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예전에는 고양이를 괭이라고 불렀대요. 오, 또 하나의 상식을 알게 되었어. 그래서 괭이갈매기라는 이름은 그럼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 이 새의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해서 붙여진 것입니다. 아, 내 생각이 맞았어. 나 여기까지 읽고 말이야. 예전에 고양이를 괭이라고 불렀다고? 아, 여기까지 읽고 나 여기 뒤에 있는 내용 미리 생각해냈어. 역시 난 똑똑해. 뭐 이렇게. 그냥 자기가 즐거워서 읽으면 돼. 알았죠? 네. 자, 괭이갈매기. 그래서 실제로 이 괭이갈매기가 우는 소리 들으면 탁! 고양이랑 좀안 맞나? 직접 들어.

들어보세요. 네. 이게 딱 들으면 고양이가 냥! 냥! 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어? 지금 비슷했어요. 냥! 냥! 이렇게 울어요. 네. 이 갈매기가 머리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 자, 괭이 갈매기 외에도 그럼 무엇이 있나? 바다제비, 슴새와 같은 새들도 독도에서 볼수 있고요. 독도에서 볼수 있는 식물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섬에서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딱알수 있죠? 아, 동물을 소개하고 식물도 소개하겠구나. 자, 벌써 여기 나오죠? 여기 동물 쭉쭉쭉 설명했고요. 자, 이번에 식물 차례입니다. 이게 바로 글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여러분이 눈치채면 글을 읽는 재미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이 글의 구조를 잘 보세요. 글을 평면에서 보지 마시고, 입체로 만들어야 돼.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입체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요게 필요하다. 연필 필요해요. 연필 손에 쥐고 있죠? 네. 선생님하고 똑같이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하고, 네모해야지. 그럼 네모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래야 글이 입체가 된다고 했어요. 평평한 것이 아니라 쑥 올라와서 내 눈에 훨씬 잘 보인다고. 그래야 구조도 보인다고. 연필 혹시 안쥔 사람, 연필 쥐어! 쥐었지? 네. 자, 동물 얘기했고, 식물! 식물로는 뭐가 있을까? 바닷바람과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야 돼. 왜? 독도는 바람이 엄청 셀거 아니에요. 섬이니까. 그쵸? 자, 여기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섬 기린초, 갯제비쑥, 해곡 등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독도 주변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치 얘기했고요. 지형 얘기했었죠? 자, 독도 위에 누가 사나? 요것도 봤는데, 이제 주변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아유, 우리 여행 많이 한다, 그죠? 자, 독도 여행. 이번엔 주변 바다입니다. 깨끗하고 깊어서 누가 살까요? 네, 물고기와 해조류가 자라기에 좋습니다. 자, 독도 주변 바다에는 그래서 요 물고기와 해조류가 여기 나오겠구나. 이제 예상하셨죠? 도루묵. 네, 꽁치. 방어. 예. 침이 꼴딱 넘어갑니까? 네. 도루묵, 꽁치, 방어 같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문어, 해삼, 전복, 멍게 같은 해산물도 다양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또한, 자, 이제 해조류가 나올 차례예요. 다시마, 미역, 톳 같은 해조류도 풍부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우리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여기 이 글을 딱 읽고 나서, 그렇구나. 독도 주변에도 무엇이 많다? 네. 생물 자원이 많구나. 네. 살아있는 자원이죠? 생물 자원. 아, 그러니까 생태계야. 어? 우리 제목이 봐요. 자연 환경. 막 지형도 얘기해주고, 그죠? 이제 생태계로 넘어왔어. 생물 자원이 이렇게 많구나. 예. 그냥 섬 하나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 섬 하나라기보다 두 개라 그랬죠? 동도와 서도 이렇게 두 개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암초도 있고, 그다음에 생물 자원들도 이렇게 있고요. 네. 아, 멋있어요. 그죠? 자, 이처럼 독도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특별한 자연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그 행정적인 그 처리를 했냐면 독도 천연 보호구역을 지정했대요. 자, 무엇을 보호할까요? 독도에 무엇을 보호할까요?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도 보세요. 자연 환경과 생태계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한 것이 뭐예요? 제목 함부로 짓지 않는다. 그글 내용과 정말 잘 어울리는 제목으로 글 쓰는 사람들은 짓게 된다. 그래서 제목을 처음에는 A라고 지었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B가 낫겠어. 아니야, 아니야, C야, C. 아, 다시 A야, A. 막 이럽니다. 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다가 저렇게 지었다가 엎치락 뒤치락 해요. 그만큼 제목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독도의 자연 환경과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훼손이 벌써 딱 봐도 뭐 같아? 훼손. 막 손상시키는 거. 훼손, 쿵쿵따. 손상, 쿵쿵따. 끝말잇기 해도 돼. 손상이죠. 손상을 입었다. 아우, 내 머릿결이 손상을 입었어요. 뭐 이런 거죠. 안 좋아졌다는 거죠. 망가졌다. 망가진 거. 이게 훼손이죠. 자연을 훼손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죠. 자, 생태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칙을 세워 관리하고 있어요. 네, 유지시키려고.

그렇죠? 네. 이 독도의 자연 환경과 생태계를 잘 보호하고 그다음에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관리를 하고 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이자 영토, 나라 땅이죠? 나라 땅. 다양한 생명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곳이다. 앞으로 우리는 독도의 자연과 생태계를 소중히 지키고 관심을 가져야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해석을 잘했나? 점검해 보세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독도는 두 개의 섬인 이것과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도가 있고 서도가 있다. 그래서 독도는 이렇게 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도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막 암초도 있다 그랬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독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독도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육지와 연결되어 있으면 섬이 아니지. 독도는 오래전 화산 활동으로 생긴 화산섬이다. 맞네. 네. 자, 독도 울릉도에서 서쪽으로 약 87km 떨어져 있다. 울릉도 동남쪽이라고 했어요. 그쵸?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남쪽으로. 네. 자, 독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게 아니라 해가 가장 먼저 뜬다. 가장 동쪽에 있다는 뜻이라고 했죠? 네. 자, 여기 동쪽이에요. 지금의 독도는 처음 독도가 생겨났을 때와 같은 모습이다. 아까 어떻게 했어요? 파도에 쓸리고, 바람에 쓸리고, 막 깎여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알맞은 설명, 맞는 설명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독도에 사는 동물과 식물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자, 바다제비, 섬기린초, 문어, 미역.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독도 바닷속에 사는 해양생물, 독도에 서식하는 새. 서식은,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자리 잡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예. 자리 잡고 산다. 그런데 이 재미난 것은, 이 서식은요, 사람한테 쓰시면 안 돼요. 사람한테 쓰지 않고요. 동물이나 식물에 사용을 하는 낱말이에요. 너 어디 서식해? 이러지 않는다고 했어요. 네. 자, 독도에 자리 잡고 사는 새, 바닷속 해조류, 바위 틈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 이렇게 돼 있어요. 식물? 그러면 초네, 초. 우리가 초식 동물 그럼 뭐예요? 식물 먹고 사는 동물이잖아. 예, 식물, 초. 예.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뭐, 아주 쉽네. 새? 바다제비. 네. 초? 식물이네, 식물. 아, 물론 이렇게 여러분이 정답을 맞히셔도 되고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 눈이 바빠야 된다고 했어요. 본문에서 막 찾아봐. 예, 이렇게 맞히셔도 돼요. 자, 바다 속에 사는 해양 생물 뭘까요? 문어. 그다음에 해조류, 미역. 참 맛있는 해조류죠? 미역. 볶아도 먹고, 끓여도 먹고, 무쳐서도 먹고. 네. 자, 이 글에서 괭이갈매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까악! 왜? 아니, 다시 이상해졌네. 그 소리가 아닌데. 고양이 소리야. 까악! 뭐 이렇게. 오, 맞아. 까악! 이렇게. 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 아까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번식하고 산다. 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고양이처럼 우는 소리 낸다. 고양이가 뭐다? 괭이다. 독도에 많이 서식하는 여름철새. 예. 여름이면 독도로 날아와 번식한다. 네, 이거 그래서 아 이거 여름철새구나 라고 눈치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알맞지 않은 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는 갈매기가 무서운데. 아, 실제로 옆에 있으면 무서워요. 얼굴 부리가 좀 무서워. 눈도 좀 무서워 사실. 갈매기 실제로 보면. 이 글의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중심 내용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요? 항상, 예, 해석을 잘하라고 했죠? 다 해요! 해! 해석을 잘해야 돼. 중심 내용이라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 또는, 이렇게도 표현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이렇게 표현하는 곳도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중심 내용. 자, 이 글을 여러분 읽었죠? 누군가 물어봐요. 예, 나 이거 아직 안 읽었는데, 이거 무슨 내용이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럴 때 생각, 머릿속에 딱 나오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한 중심 내용입니다. 나 영화를 봤어.

친구가 영화 안 봤대. 야, 그 영화 무슨 내용인데? 그럼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오르죠. 어떻게 설명해야겠다 딱 나오죠. 왜 그럴까? 그게 여러분이 생각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야, 나 아직 그 독도 생태계 그 글 안 읽었는데 그 무슨 내용이야?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 그거 독도의 역사를 설명한 글이야. 독도 이름의 유래 설명하고 있지. 독도의 지형과 동식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던데, 독도에 사는 사람들을, 독도가 우리 영토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던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걸 얘기하고 싶죠? 아, 그거 독도의 지형과 거기에 사는 동식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연환경하고 생태계, 그게 맞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3번. 우리나라가 독도를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를 알맞은 것. 독도의 자원을 개발하기. 개발이 아니지. 보호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맞죠. 개발이 아니라 독도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독도에 사는 식물을 개량하기 위해 뭐 예를 들어서 찬 바람에 잘 죽는 식물이야. 이제 찬 바람이 와도 안 죽는 식물로 만들어 볼 거야. 이게 개량이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열매가 요만했는데 개량을 해서 열매를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뭐 이렇게. 이런 게 개량이에요. 좋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자, 독도는 관광객이 많이 오는 섬이기 때문에 자,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2번이 되겠죠? 네. 천연 자원을 또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억과 바꿔 쓸 수 없는 표현을 고르세요. 기억이 뭐였나?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건 교재에 없어요. 이렇게 딱 갖고 온 거예요. 그냥 편하게. 자, 여러분 교재에서 여기를 찾아보세요. 훼손되지 않도록 라고 했어요. 자, 바꿔 쓸 수 없다는 얘기는 이 뜻이 아니라는 얘기죠. 즉, 이 훼손되지 않도록의 뜻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약간, 다르게 묻는 거죠. 보존되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다양해지도록, 잘 유지되도록, 망가지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훼손, 쿵쿵따, 손상, 쿵쿵따. 이거는 딱 나오지? 예, 끝말 있게 나오죠? 정답은 2번. 다양해지도록이 아니라 보존되고 유지되고 망가지지 않고 손상되지 않도록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알맞게 말한 친구를 모두 찾아 이름을 쓰세요. 독도에 촛대바위도 있다던데. 어디서 들었어? 글 속엔 안 나오지만. 촛대바위가 있다던데. 아,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럼 촛대처럼 생겼나 보다. 와우, 아주 잘 추측하고 있어요. 섬기린촉, 갯제비숙, 해국은 바닷바람이 센 곳에는 서는 살기 어렵겠소. 바닷바람이 세지만 얘네가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독도에. 예, 잘못 이해했어 승수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이 있는 곳은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하는구나. 아, 나 이 글을 읽고 알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요, 정현이 그리고 아라. 이렇게 두 친구를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독한 어휘 문제로 넘어갑니다. 낱말과 그 낱말의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자, 지형, 영토, 암초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땅. 오, 땅. 맞나요? 아닌데. 이 형자가 걸리는데. 어? 모양이 있다. 아, 알겠다. 여기도 땅이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예. 한자를 아는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내가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정답을 맞힐 수 있어요. 자, 한 국가의 땅. 어? 이거 땅이란 뜻인데. 맞아요. 이게 영토죠. 자, 그래서 영토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땅이 있다 치자. 이렇게 생긴 어떤 나라가 있다 치자. 그러면 요걸 영토라고 하죠? 요걸 영토. 그러면 요건 뭘까? 요 위로 올라가. 여기도 올라가. 여기도 올라가. 올라가. 그러면 여기가 생기겠죠? 하늘에도. 그쵸? 요걸 뭐라고 할까? 영공이라고 해요. 네. 하늘. 그러니까 이 영토 위의 하늘도 내 거야. 우리나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공에 만약에 다른 나라 비행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도전이 되는 거지. 그걸 영공이라고 해요. 네. 그럼 요 주변에 바다가 있어. 그럼 뭘까 이거는? 영

해라고 하죠. 바다 해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 어떤 나라가 있으면 거기에는 영토도 있고 영공도 있고 영해도 있어요. 자,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아니하는 바위나 산호, 우리는 이것을 암초라고 한다고 했고요.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으세요. 숲이 파괴되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동물과 식물의 이것이 무너집니다. 생태계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많은 동물들이 새끼를 낳고 번식을 합니다. 네, 번식. 다음 뜻을 가진 낱말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헐거나 깨뜨려 못쓰게 만든다 보다 훼손이다. 톡도는 오래전 화산 활동으로 생겨났으며 동도와 서도라는 두 개의 큰 똥으로 이루어져 있고 살아가는 동물과 식물도 다양하다. 톡도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똥이자 다양한 생명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곳이다. 네, 요약하셔서 게시판에 올려주시고요. 선생님, 톡톡에서 정답 확인하세요. 안녕.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문사 의문문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너 누구의 재킷을 빌렸어? 라고 할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지 오늘 학습 마친 후에 같이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hat, which, whose 뒤에 명사를 쓰는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which, whose? 이세 친구들은요, 명사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what, which, whose 뒤에 명사를 쓰는 의문문이 있습니다. 이때 what, which, whose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해서 무슨, 몇, 어떤, what 플러스 명사에서 what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which 플러스 명사에서 which는 어느, 어떤이라는 뜻을 가져요. whose 뒤에 명사가 붙을 때이 whose는 누구의 명사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what과 which가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what 플러스 명사는 선택지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What time is it? 이라고 하면 지금 몇 시니? 라는 뜻으로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어떤 선택지 두개 중에 골라라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what을 사용하고요. which 플러스 명사는 선택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때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예문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What subject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라는 뜻이에요. 선택지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what 써주고 그 뒤에 명사 subject를 써줬어요. What subject do you like? 다음으로 which 명사입니다. Which subject do you like? 너는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 까지는 의미가 같은데 뒤에를 봤더니 math or science, 수학, 아니면 과학, 이렇게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있으니까 what이 아닌 which를 써줬네요. 수학과 과학 중에서 어떤 과목을 좋아하니라는 뜻입니다. Whose bag is this? Whose 뒤에 명사가 붙었으니 누구의 가방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누구의 가방이니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에는 how 의문사를 볼 건데요. How 뒤에는 형용사 부사가 잘 어울려요. How 자체가 어떻게 또는 얼마나 이런 뜻이 있었죠. How는 명사가 아닌 형용사 부사하고 친하다. 그래서 이 친구들 짝꿍짝꿍 꼭 기억해 주세요.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쓰이는 의문문은 의문사가 역시 가장 앞에 오고 형용사 부사, 조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써줍니다. 대부분 많이 쓰이는 표현을 여기다가 정리를 해봤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How old? 여러분 나이 물어볼 때 영어로 뭐라고 하죠? How old are you? 라고 하죠. 그게 바로 how 뒤에 형용사 부사 붙은 의문문인 거예요. How old are you? Old. 여기선 형용사가 붙은 거죠. How old are you? 너몇 살이니? 그래서 how old는 얼마나 오래된 몇살 이런 뜻입니다.

How long? 얼마나 긴 또는 얼마나 오래라는 뜻이고요. How tall? How tall은 얼마나 키가 큰, 얼마나 높은이란 뜻입니다. How big? How big은 얼마나 크기가 큰. How heavy는 얼마나 무거운. How good은 얼마나 좋은. How far은 얼마나 먼 혹은 얼마나 멀리라는 뜻. How much는 가격을 물어볼 때 쓰죠. How much is this? 이것은 얼마인가요?처럼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How late? 얼마나 늦게. 이처럼 how는 형용사 부사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자, 그럼 예문 볼게요. How old is she? 그녀는 몇 살이니? How long did you stay there? 너는 그곳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니? How tall are you? 너는 키가 얼마나 크니? 이런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How many much가 또 명사랑 어울리는 의문문도 볼게요. How는 형용사 부사랑 어울린다 하지 않으셨나요? 그쵸, 그쵸. 그래서 how 뒤에 형용사 부사가 잘 오고요. 여기서는 아예 how many much가 같이 세트로 나와 있어요, 이미. how 뒤에 many나 아니면 much가 붙고 그 뒤에 명사가 붙음으로써 이 how many와 much가 이 명사의 수량을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량을 물어볼 때 how many 또는 how much 명사 의문문을 사용합니다. 자, how many, how much 명사, 조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쓰는데요. 우리 그러면 언제 many를 쓰고 언제 much를 쓰는지 또 알아야겠다. 그쵸? 이전에 many, much 구분할 때 배운 것과 똑같습니다. many는 셀수 있는 명사랑 쓰잖아요. 그래서 how many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옵니다. 반면에 how much는 셀수 없는 명사랑 어울려요. 똑같아요. How much? 셀수 없는 명사. 그래서 how many? 하고 셀수 있는 명사를 쓰면 얼마나 많은 몇 개의? 라고 해서 수를 물어보는 표현이고요. How much 뒤에 셀수 없는 명사를 쓰면 얼마나 많은인데 양을 물어보는 거죠. 셀수 없는 명사에 쓰니까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How many books do you have? 너는 몇 권의 책을 가지고 있니? 너가 가지고 있는 책의 수를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How many? 그 뒤에 셀수 있는 명사, book의 복수형이 쓰였어요. How much water do you drink a day? 너는 하루에 얼마나 많은 물을 마시니? 랍니다. 자, 물은 셀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액체는 셀수 없는 명사. 그래서 이 자리에 how many water 이라고 하면 안 돼요. How much water do you drink a day?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주어진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너는 얼마나 자주 영화를 보니? 라고 합니다. 얼마나 자주라고 할때 어떻게 써요? How 뒤에 자주라는 뜻의 often 붙여주면 되죠. How often? 그리고 영화를 보다라고 할때 우리 watch 일반 동사 써주니까 일반 동사의 의문사의 의문문 어순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주어가 you이고 현재형이니까요. 두의 도움을 받았어요. How often do you watch movies?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 다음 2번. 내 가방은 얼마나 무거워? 이번에는 얼마나 무거워라고 했어요. How 뒤에 heavy를 붙여줘야겠습니다. How heavy? 그리고 너의 가방, your bag이 주어인데요. 이 가방의 상태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 비동사 써주면 되겠습니다. How heavy is your bag? 너의 가방은 얼마나 무겁니? 다음 3번. 너는 과자를 몇개 먹었어? 몇 개? 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수를 물어볼 때는 우리 how many 뒤에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써주면 되죠. How many 그 다음에 snacks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써준 다음에 너는 과자를 몇개 먹었어? 라고 했으니까 자, 동사는 eat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의 의문사 의문문 어순을 따라서 적어주시면 완성입니다. How many snacks did you eat? 먹었어? 과거니까 did의 도움을 받고 주어는 you, 그 다음 동사 원형 it 써주면 완성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재킷을 빌렸어라고 할 때는 whose를 써야겠죠? Whose jacket did you borrow? 이렇게 채워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선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아은입니다. 오늘 드디어 포텐 영문법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1강부터 50강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려온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루 10분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은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여러분만의 실력으로 또 포텐으로 바꾸어 왔는데요. 그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마지막 관계대명사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완강을 향한 마지막 한 걸음까지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관계대명사를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마지막 시간과 어울리는 문장이죠. 이 문장의 빈칸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기본적인 관계대명사, 주격, 목적격,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관계대명사 what을 정리해 봅니다. 원래 이 what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라는 뜻의 의문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이렇게 관계대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읽어보면 이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다. 이게 핵심입니다. 원래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어떤 선행사의 뒤에 와서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은 특이하게도 그 안에 선행사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행사를 포함하냐면 the thing, 그것이라는 선행사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at은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마치 명사처럼 해석을 해주는데요. 이건 선행사 the thing 또는 the things, 그리고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이걸 하나로 합쳐서 바꾸어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문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I believe the thing. 나는 그것을 믿는다. He said it. 그가 그것을 말했다. 이죠.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 줄 때 일단 공통 대상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the thing이랑 it이 같은 대상이니까 이때 it을 대신하고 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를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문장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I believe the thing which 또는 that he said 하게 되면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것을. 자, 그가 말했던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the thing이라는 선행사와 which나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합쳐서 한 단어로 관계대명사 what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I believe what he said 하게 되면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나는 그가 말했던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가 말했던 것을 믿는다. 두 문장이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관계대명사 what이라는 것은 선행사 the thing과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을 합쳐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what 앞에는 따로 선행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선행사를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원래 우리 which나 that과 같은 이런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엔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관계대명사 what 뒤에도 무엇이 하나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what he said 했을 때, 아, 원래는 he said it 이었는데 it이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의 형태를 정리해 보았고요.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 what의 쓰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대명사 what은 그 안에 the thing이라는 그것이라는 명사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즉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문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What I want is a new bike. 자, 이 경우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이 이렇게 동사 앞 주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해 주면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은 새로운 자전거이다, 이렇게 해석되겠고요. 다음이요. This is, 이것은 what I bought for you, 이렇게 왔는데, 이 경우에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이 들어갔습니다. 해석은 명사처럼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 산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겠네요. 다음으로 I can't believe,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갔네요. 이것도 명사처럼 해석을 해서 나는 내가 어제 본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은 마치 명사처럼 쓰여서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둘은 생김새는 조금 비슷하지만 그 쓰임과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일단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는 어떤 명사, 즉 선행사의 뒤에 와서요. 이 that이 이끄는 절이 형용사 역할을 해서 앞에 오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쓰이는 거죠. 우리 예문 보면 He gave me, 그가 나에게 주었다. The things that I wanted 했을 때, 아, 내가 원했던 그것들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때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앞에 오는 선행사를 꾸며준다. 한편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떤 선행사를 꾸며주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큰 문장 안에 일부로 어떤 문장 성분으로서 쏙 들어간 명사절 형태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때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what 앞에는 선행사가 따로 오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하죠. what은 그 안에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he gave me what I wanted, 그는 나에게 내가 원했던 것을 주었다라고 할때이 what 앞에는 선행사가 없다는 거, 이렇게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 퀴즈를 통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관계대명사 골라볼게요. 1번에 뭐뭐 I learned today was very interesting, 이렇게 왔는데, 자, 이 경우는 동사 앞 주어 자리에 어떤 명사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되겠다. 내가 오늘 배웠던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는 앞에 선행사가 없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은 쓸수 없는 거죠. 다음 2번이요. This is the notebook. 이것이 그 공책이다. 뭐뭐 I use for English class. 내가 영어 시간을 위해 사용하는 공책이다, 이렇게 선행사를 꾸며주려면 이때는 관계대명사 that을 사용해야 되겠네요. 다음 3번입니다. I ate. 나는 먹었다는 거예요. 뭐뭐? My mother cooked for me 했을 때, 자, 이때는 앞에 선행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that은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at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요리하신 것을 먹었다 해야 되니까 I ate what my mother cooked for me, 이렇게 골라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죠. 성공을

승리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뭐뭐 is important for success is not giving up. 이 빈칸에 어떤 말을 넣어야 될까요? 이 경우에는 동사 앞 주어 자리에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는 어떤 명사절의 형태로 넣어야 하죠. 그럴 때 우리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을 사용한다. What is important for success is not giving up.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문법 완강입니다. 우리 친구들 완강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중학교 2학년의 핵심 문법들을 클리어해 보았는데요. 매일매일 꾸준히 10분씩 공부하면서 여러분의 영문법 포텐도 충전 완료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다가 기억 안 나는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 다시 보기도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 즐겁게 영어 공부, keep going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출석 체크는요, 중학교 2학년 포텐 영문법 완강 소감을 게시판에 남겨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출석 체크도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자, 우리는 그럼 또 다른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은 30강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근로자의 권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두 번째,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근로자의 권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근로자의 첫 번째 권리는 임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열심히 햄버거를 만들었는데 제가 하루에 5시간씩 일주일에 5일 그리고 4주를 일했습니다. 당연히 일을 했으니까 근로를 제공했으니까 임금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주인이 야 이거 진짜 귀한 건데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상평통보를 임금으로 줍니다. 있을 수도 없는 거죠. 안 돼요. 다음, 야 우리 집 햄버거 진짜 맛있지 않냐? 야 임금은 햄버거로 받아라. 너 매일같이 맛있는 햄버거 먹게 해줄게. 이것도 안 됩니다. 당연히 현금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뭐 이상의 금액을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받았던 임금이 대체 얼마였느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16만원이었거든요. 16만원만 보면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지만 하루 5시간, 일주일에 5일, 그리고 4주를 했는데 16만원이다? 맞아요. 실제 16만원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게 최저임금이었거든요. 일을 하면 최소한 이 정도의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그게 최저임금인데 그 당시에는 1시간에 1,600원이었습니다. 계산해보면은 16만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람이 일을 하면은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루에 1시간 일했는데 시간당 1,600원 주면 아무도 일을 안 하겠죠? 그래서 물가 상승에 따라 최저임금도 높아져 왔고요. 2025년 최저임금은 10,300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이 최저임금제를 준수하여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적어도 1시간에 10,300원은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최저임금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처리가 됩니다. 자,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처리가 된다는 건 임금과 관련된 내용만 무효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로시간이나 근로내용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무효가 되었을 때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시간입니다. 자, 18세 이상의 근로자는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근무 시간에서 제외가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 하루에 8시간 일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주 5일제를 채택하고 있죠. 하루에 8시간이니까 일주일이면 주 40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요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한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돼요. 세 번째는 휴식 시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그리고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근무 시간 중에 휴식 시간을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1교시와 2교시 사이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이 쉬는 시간을 나중에 집에 가서 쉬어라. 1교시부터 7교시까지 쭉한 다음에 집에 가서 쉬는 시간을 몰아서 써.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근로시간 중에 휴식 시간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다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해야 됩니다. 근로자에게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이 내용보다 실제 우리와 관련 있는 청소년 근로자 보호와 관련된 이 내용이 더욱더 관심이 갈 거예요. 자, 일단 근로 가능 연령입니다. 원칙적으로 몇살 이상 청소년이 근로를 할 수가 있느냐?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15세 미만 청소년도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13세, 16세, 18세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16세 요 친구는 근로가 가능해요. 18세 요 친구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요 친구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취직 인허증을 받는다면은 요 친구도 근로가 가능한 거죠. 그럼 선생님, 이렇게 나이가 어린 친구가 일을 할수 있나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예, 아역 배우라던가 최근에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아이돌들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취직 인허증을 발급받아서 활동을 하는 사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자와는 근로시간이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하루에 7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5시간 이내로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1일 1시간, 일주일에 5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연장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아직까지 청소년들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 16세 청소년 근로가 가능해. 근데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바로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본인이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체결 시 부모님의 동의서와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은 일반인, 성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일을 할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1시간에 최저로 만 3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이렇게 근로자는 다양한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런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사용자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해고의 사유, 대체 나를 왜 해고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일을 할수 없게 되는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줘야 돼요. 너 언제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안 되는 겁니다. 이 정당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부당 해고라고 얘기합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서면화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도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근로자는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부당해고와 임금 체불이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부당해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제가 진행이 되고요.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는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리해 보면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또는 법원의 소송 제기로 구제받을 수가 있고요. 임금 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고 법원의 민사재판

한국사를 매일 쉽게, 한국사를 매일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새롭게 등장한 사상과 일어난 농민들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 고통받던 백성에게 희망을 준 종교는 무엇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 지난 강의 때 다뤘던 내용들이죠. 세도 정치와 이 삼정의 문란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매우 힘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지난 강의 때 진짜 울분을 막 토하며 아 정말 화가 난다, 답답하다. 뭐 이런 친구들이 아마 많았을 텐데 당시 백성들의 생활 매우 힘들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곧 세상이 바뀔 거야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또 유행하던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 교재 통해서 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방금 봤던 것처럼 세도 정치, 삼정의 문란, 백성들의 생활 매우 힘들었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의 생활은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더 나은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루하루를 버텼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예언 사상이 유행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그 예언 사상이 유행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버티기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면서 새로운 세상이 등장할 거라는 이 예언 사상이 유행하게 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는 정감록과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 정감록이 무엇이냐? 조선이 멸망하고 정치성을 가진 인물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은 왕, 조선의 왕조, 조선의 왕은 성이 뭐예요? 이씨, 전주 이씨잖아요. 근데 이제 조선이 멸망하고 정치성을 가진 인물이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라는 이 정감록 유행하고요. 그리고 뭐? 미륵불이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다는 미륵신앙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 미륵불이라는 것말 자체가 미래에 중생을 구한다라는 그런 미륵부처를 뜻해요. 미륵부처가 어떻게? 백성들을 구하러 온다. 구원하러 온다는 그런 미륵신앙도 널리 퍼지게 됩니다. 생활이 너무 힘들고 고되다 보니 이런 예언 사상, 뭐 정감록, 미륵 신앙 같은 것들 널리 퍼지게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이때 어떻습니까? 또뭐 나중에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다른 뒷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때 서양의 배가 조선 바닷가에 나타나는 일도 잦아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보통의 일반 백성들 어떻겠어요? 두렵겠죠. 내가 살면서 그동안 못 봤던 나보다 덩치가 더큰 혹은 생김새가 약간 다른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지? 어디서 왔지? 또 뭔가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닐까? 두렵겠죠. 이런 상황 어떻습니까? 서양 세력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백성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불안했던 상황 속에서 이제 무엇이 등장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최재우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최재우 중요합니다.

일단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재우라는 사람은 동학을 창시했다. 동학이라는 종교를 만든 사람입니다. 뭐 알려지기로는 최재우는 여러분들 경주에 이제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백성을 구할 방법, 이렇게 힘들고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을 구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무엇을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동학이라는 종교를 창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동학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은 서학에 맞선다. 서학에 맞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서학, 서, 동, 동학, 맞선다. 서학에 맞선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래쪽에 이제 그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동학의 가르침을 전하는 최재우의 모습 나와 있죠.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나 하늘처럼 소중합니다. 동학에서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처럼 소중하다라는 것. 이런 내용들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동학의 가르침을 담은 뭐 동경대전, 용담유사와 같은 이런 책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동학, 최재우 하면 동학 창시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 동학과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동학 하면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교재상으로는 하늘의 신인 하늘님을 모시는 종교다라고 되어 있죠? 이야기가 아마 약간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어 뜻을 하나씩 풀이해 주자면, 동학은 종교이긴 한데 어떤 종교냐? 하늘님을 모시는 종교라고 합니다. 동학에서 하느님을 가르치는 말, 가리키는 말, 동학에서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을 하늘님이라고 해요. 아무튼 동학은 하늘님을 모시는 종교인데, 하늘님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다.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뭐, 하늘처럼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동학에서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다? 모든 사람이 하늘처럼 소중하다라는 거.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다. 그 말은 무엇이다? 결국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다시 한번 더 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거. 신분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부정했습니다. 차별 없다. 모든 사람은 하늘처럼 소중하다, 평등하다라는 말을 주장합니다. 그게 바로 이 동학의 특징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떨까요, 여러분들? 조선 입장에서는 이 동학의 존재 자체가 그리 달갑진 않겠죠. 뒤에 이제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 동학의 가르침 어떻겠어요? 뭐 조선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진 않았겠지만 보통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억눌린 백성들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널리 널리 퍼지게 되었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 동학이 백성들을 속이고 어지럽힌다. 어디? 차별 없어? 다 평등해? 그런 말을 어디 감히?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동학이 백성을 속이고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최재우를 어떻게 한다? 처형하고 동학을 금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조선의 이제 왕입니다. 혹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동학에서 말하는 게 뭐다? 모든 사람은 하늘처럼 소중하다, 평등하다. 납득하기가 힘들겠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최재우를 처형하고요, 동학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최재우가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동학은 백성들 사이에서 계속 계속 퍼져 가는 거죠. 그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 동학하면 제일 중요한 거 뭐? 핵심 키워드? 최재우 떠올려야 되고요. 최재우가 창시했다라는 거.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은 하늘처럼 소중하다. 차별을 부정했다라는 것들 함께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 이제 여러분들 세도 정치 시기 되면서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예언 사상, 미륵 신앙 유행한다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정감록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기 정감록 있죠? 그리고 동학 무엇이다? 최재우가 창시한 종교고요. 그리고 뭐 서학에 맞선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모든 사람이 하늘처럼 소중하다. 신분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부정한다라는 거. 차별을 부정한다라는 내용.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번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치성을 가진 인물.

우리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요거 무엇입니까? 정감록에 대한 내용이죠. 어디에 있냐요? 어디에 있나요? 니은.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겠죠. 바로 2번. 최재우가 창시한 한울림을 모시는 종교. 여러분들, 한울림이 뭐라고 했어요? 동학에서 하느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야기했었죠? 요거 무엇입니까? 최재우가 창시했다. 동학. 동학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기억으로 연결할 수가 있죠. 니은 기억으로 연결해 보았습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사상,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 정치 시기,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예언 사상이 유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도 정치 시기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누가 고통을 받았다? 백성들이 고통을 받았다.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그때 백성들 어떻습니까? 아유, 이제 곧 세상이 바뀔 거야.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갔다. 이야기하면서 뭐가? 예언 사상이 유행했다.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동그라미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바로 2번. 미륵 신앙은 미륵불이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다고 믿는 신앙이다. 미륵불이 무엇이었나요? 뭐 잠깐 제가 설명드렸지만 미래에 이제 중생을 구제하러 온다는 그 미륵 부처를 뜻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미래에 힘든 우리들을 구하러 오는 부처구나. 미륵불이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다고 믿는 신앙, 미륵신앙에 대한 설명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예언 사상과 미륵신앙 유행하였다.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괄호 3번. 동학은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강조하였다. 아니죠, 여러분들. 동학하면 중요한 거 뭐뭐라고 했습니까? 최재우라는 핵심 키워드. 최재우가 창시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늘처럼 소중하다. 이야기했었잖아요. 차별을 부정했습니다. 근데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강조했다? 말이 안 되죠. 동학은 모든 사람은 하늘처럼 소중하다. 차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위 표시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좋습니다.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료를 보고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재우 그림 등장합니다. 최재우 하면은 동학을 떠올리자라는 거. 경주에 몰락한 양반 집에서 태어난 최재우는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1860년에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어요. 새로운 종교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이라는 이름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 은밀하게 퍼지고 있던 무엇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엇에 대항한다? 서학. 서학. 천주교에 대항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기억에는 뭐? 서학, 천주교.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동학은 모든 사람이 무엇처럼 소중하다고 하여 신분과 성별에 따른 차별을 부정했다 되어 있죠? 제가 계속해서 동학하면 강조하고 있는 키워드 있잖아요. 최재우와 뭐? 모든 사람은 하늘처럼 소중하다.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하늘처럼 소중하다고 하여 이런 차별을 부정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동학하면 최재우, 그리고 뭐? 모든 사람이 하늘처럼 소중하다. 차별을 부정했다라는 내용. 두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복습을 잘하고 있는지, 혹은 여러분들 꼼꼼하게 계속 복습을 해주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건데, 무엇을 물어볼 거냐? 물론 이제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2권부터 새롭게 듣는 친구들은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부터 또 듣는 또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봉기가 뭐예요? 다시 한번 더. 봉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매일 쉬운 스토리 한국사 1권부터 저와 함께 했던 그 친구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봉기가 뭐예요? 아, 그렇죠. 대답 잘했습니다. 봉기는 여러분들 무리를 지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못 참겠다.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다. 뭐 예전에 몇 가지 봉기들 소개해 주었었는데 아마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농민들은 왜 봉기를 일으켰을까? 당시 농민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킵니다. 무리를 지어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 봉기들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세도정치와 삼정의 문란 견디지 못한 농민들은 어떻게 마침내 저항을 시작한다, 들고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등장하느냐? 바로 1811년에 평안도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난다. 바로 홍경래의 봉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11년, 연도까지는 아직 여러분들 한국사 입문 단계에서는 연도까지는 암기할 필요는 사실 없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평안도에서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요 정도만. 뭐가? 홍경래의 봉기가 말이죠. 그러면서 홍경래가 주도하여 일으킨 봉기다라는 거. 몰락한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주도하여 일으킨 봉기. 그게 바로 홍경래의 봉기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윤희, 왜 봉기를 일으켰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결론만 말하자면, 평안도에서 일어났죠. 당시 여러분들 조선사회는 어떠냐면은, 평안도 사람들을 많이 차별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내가 평안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차별당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등장합니다. 평안도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차별 대우를 받아옵니다. 진짜 너무 분통이 터지겠죠. 화가 나겠죠. 단지 내가 평안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오랫동안 차별 대우를 받아온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 높은 관리가 되기도 어려웠고요. 평안도 출신이라는 이유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힘 있는 양반 집의 노비에게까지 무시받을 정도였습니다. 노비에게까지 무시받을 정도다. 평안도 지역의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오랫동안의 차별 때문에 화가 났겠죠. 그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 홍경래의 봉기라고 해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그 홍경래의 봉기 일어났던 장소들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홍경래 봉기군의 점령지 여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여러분들 이 홍경래의 봉기에 대한 내용 계속해서 교재에 등장합니다. 홍경래는 이런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 농민, 상인, 광산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 봉기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여러 기록에 따르면은, 홍경래가 그냥 계획 없이 이렇게 충동적으로 봉기를 일으킨 건 아닙니다. 홍경래는 이미 봉기를 일으키기 약 10년 전부터 이 평안도 지역을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살핍니다.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면서 동시에 무엇? 자신과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읍니다. 다시 한번 더, 봉기를 일으키기 약 10년 전부터 해서 평안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고요. 나와 홍경래와 뜻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직업,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뜻을 하는 게 되는 거죠.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홍경래의 봉기다라는 거. 처음에 이 홍경래의 봉기가 일어났을 때는 홍경래 쪽에 분위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안도 여러 지역을 점령하며 위세를 올렸다라는 거. 아까 우리 지도를 통해서 봤었잖아요. 근데 결국 정주성 전투에서 조선의 관군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홍경래의 봉기는 진압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홍경래의 봉기 자체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는 못 참겠다. 들고 일어나야겠다. 이런 백성들의 힘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농민 봉기, 여러 농민 봉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홍경래의 봉기,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왜 일어났나요? 평안도 지역 차별, 이런 키워드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1862년 경상도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봉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경상도 지역에 이제 진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 보면은 대략적인 위치를 여러분들 아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는 농민봉기 왜 일어났을까? 우리 친구들, 예전에 혹시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런 내용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그 세도 가문에 뇌물을 바치고 관리가 된 경우 이야기했었잖아요. 백낙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백낙신은요, 세도 가문에 뇌물을 바쳐요. 그리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썼던 돈, 뇌물, 본전을 되찾아야 되니까 어떻게? 백성들을 마구마구 괴롭힙니다. 이 백낙신 어떻게 하냐면 환곡과 같은 제도들 있죠? 그런 환곡과 같은 제도들을 악용해서 이 진주 농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진주 농민들 불만이 점점 쌓여가겠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1862년 경상도 진주 농민 봉기가 일어났는데 누구? 방금 말했죠? 백낙신. 이 백낙신의 횡포에 맞서 진주의 농민들이 봉기를 일으켰다라는 거. 백낙신. 그래서 농민들은 관청으로 가서 어떻게 백낙신을 붙잡아 가두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들, 이 백낙신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진주 농민들을 많이 괴롭혀 가지고요. 진짜 진주 농민들이 엄청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어떻게 백낙신을 처벌해서 이제 봉기가 진정됩니다. 누그러지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백낙신 붙잡아 가두고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내용. 그리고 백낙신을 나라에서 처벌하였다는 내용. 그러면서 봉기가 진정되었다. 나와 있죠? 하지만 이 소식은 어떻게?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 경상도의 진주라는 곳에서 농민들이 참다 참다 안 돼서 봉기를 일으켰대. 야, 우리도 힘들잖아. 우리도 한번 봉기를 일으켜볼까? 이런 분위기가 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1862년에만 70여 곳에서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무엇이라고 하냐? 임술 농민 봉기다. 다시 한번 더 뭐? 임술 농민 봉기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70여 곳에서 일어난 이런 봉기들을 모두 합쳐서 임술 농민 봉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봉기들 우리 함께 확인해 보았고요. 여기 우리 교재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진주 농민 항쟁 기념탑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백낙신을 잡아라. 도망가고 있는 백낙신의 모습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그래도 노력은 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냐면 암행어사를 보냅니다. 우리 친구들 암행어사라는 말 들어보았나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암행어사는 왕의 명령을 받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어떻게 지방의 관리들을 조사해요. 과연 잘 지방에서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방에 가서 어떻게 관리들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뭐 나라에서는 암행어사를 보내 못된 관리를 벌 주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서 세금 문제도 바로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력은 어떻게 제대로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했지만 제대로 해결되지는 않았다. 한계들이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뭐 아쉽지만 여러분들, 뭐 암행어사 정도 여러분들, 요 제도 정도는 여러분들 그래도 한국사 입문 정도 단계에서는 알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삼정 이정청도 나중에 한국사 심화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우면은 아, 어떤 한계가 있었고 어떤 거였구나 조금 더 깊게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 요 내용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키워드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경래의 봉기 배웠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 뭐?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진주 농민 봉기 누구? 백낙신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이 백낙신 환곡 등, 환곡과 같은 제도 등을 악용해서 진주 농민들을 괴롭혔다 이야기했었고요. 암행어사 삼정 이정청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나라에서도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들, 그런 내용들 함께 이야기해 주었고요.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농민봉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 홍경래의 봉기에는 농민, 상인

0: 광산 노동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그렇죠. 제가 설명드렸죠. 다양한 직업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바로 2번. 진주의 농민들은 백락시대 횡포에 저항해 봉기를 일으켰다. 여러분들, 진주 농민 봉기. 핵심 키워드 뭐? 백락신. 백락신의 횡포에 저항해 봉기를 일으켰다. 맞는 말이 됩니다. 백락신이 어떻게 했다고 했나요? 환곡과 같은 제도를 악용해서 진주 농민들을 괴롭혔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괄호 3번. 진주 농민 봉기는 지역차별이 봉기의 원인 중 하나였다. 여러분들, 지역차별. 무엇을 떠올려야 되나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오랜 차별로 인해서 홍경 내에 봉기가 일어났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진주 농민 봉기가 아니라 홍경 내에 봉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정답은 가위 표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놓으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 홍경 내에 봉기군은 어느 전투에서 관군에 패하였나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주성 전투에서 관군에 패하였다. 이야기했었죠? 정주성 전투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2번. 나라에서는 무엇을 설치해 세금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우리 강의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행어사, 그리고 뭐? 삼정 이정청 이야기했었습니다. 삼정 이정청을 설치해 세금 문제를 바로잡으려 하였다. 하지만, 노력은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런 내용들 함께 챙겨가 주시면 되고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 등장합니다. 지도에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농민 봉기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실제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같은 것들 여러분들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지도를 제시하고요. 이렇게 지도의 각 영역에 맞는 내용을 써보라. 뭐 이런 문제들 출제 많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식 문항들을 푸는 문제들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뭐 기역, 니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뭐 지도상으로는 봤지만 한번더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은 용천, 뭐 선천, 박천, 정주, 가산 되어 있죠. 뭐 명칭, 지명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힌트를 우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 요 지명 가운데서 그래도 강의 중에 한번 들었던 지명이 있잖아요. 뭐? 정주. 아, 홍경 내의 봉기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정주성 전투에서 관군에 패하였다 이야기했잖아요. 아, 정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 정주성 전투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아, 이거 뭐구나. 홍경 내의 봉기구나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도를 암기하지 않더라도, 연도를 암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힌트, 정주라는 이런 힌트를 통해서 홍경 내의 봉기 한개 떠올려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보았고요. 그리고 니은에 여기 화살표 보면 진주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주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 무엇입니까? 그렇죠. 진주 농민 봉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아마 한국사 입문자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다소 낯설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이런 지도 속에 힌트 있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봤던 이런 정주성 전투와 같은 그런 힌트들, 정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힌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문제 풀수 있고요. 여기도 보면 진주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런 힌트를 통해서 문제 풀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식 문항 만들어서 하는 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라는 것들 함께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개념 다뤄보았습니다. 복습 항상 열심히 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Q&A 게시판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우는 얼굴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하는 김병기입니다. 네, 오늘은 1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엔 어떤 내용 배워봤었죠? 네, 최대 공약수랑 공약수 함께 공부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이어서 바로 공배수 중에 공배수, 최소 공배수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오늘 마술 준비했습니다. 바로 스트레칭의 마술인데요. 네, 이 마술의 효과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뻐근한 순간 스트레칭을 해주면요. 네, 바로 피로가 두 배로 더 잘 풀리는 그런 마술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마술 한번 줄게요. 네, 갑니다. 뾰로롱, 뿅.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술 받은 김에 다 같이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으짜짜짜. 이렇게 말이에요. 어때요? 피로가 다 풀린 것 같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바로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 구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최소 공배수 공부해 볼게요. 짜잔! 최소 공배수입니다. 우리 공배수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최소 뭐예요? 네, 최소는요. 가장 작은 거잖아요. 가장 작은 걸 최소 공배수라고 하니까 최소라고 하니까 최소 공배수는 뭐예요?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한다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요. 12랑 18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 확인해 볼게요. 먼저 12의 배수입니다. 뿅. 12, 24, 36, 48, 60, 72. 점점점. 이 점점점은요. 뒤에도 쭉 이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18의 배수입니다. 뭐 있어요? 뿅. 18, 36, 54, 72, 90, 108, 점점점. 네, 뒤로도 쭉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공배수 한번 찾아볼게요. 겹치는 배수 확인하면 되는 거죠? 뭐가 있어요? 36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있나요? 네, 여기에 72가 있고요. 네, 그래서 공배수는요, 36과 72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이 두 숫자 중에서 최소 공배수가 뭔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36이 최소 공배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 그게 최소 공배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거 뭐예요? 바로 36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배수에는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와의 관계. 두 수의 공배수는 두 수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볼게요. 최소 공배수 36이 있습니다. 이 36을요,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했을 때 그 모든 수들이요, 전부 다 공배수가 된다라는 말이고요. 반대로요, 모든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 하나만 알면 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72의 다음 공배수 한번 구해볼게요. 한번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고요. 일단 36 곱하기 1이 36, 36 곱하기 2가 72. 그럼 다음 공배수 남아 100. 8이 돼야 될 텐데요. 진짜 맞는지 한번 볼게요. 12의 배수 72로 확인해 봅시다. 12의 배수 72 다음은 84. 84 다음은 96. 그 다음은 뭐가 돼요? 108. 보니까 어때요? 108, 108, 그리고 108. 진짜 공배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최소 공배수만 알면 모든 공배수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가 최소 공배수가 무엇인지 알아봤으니까 이젠 최소 공배수,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데 구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짜잔! 네,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입니다. 공약수를 이용하여 구하기인데요. 선생님은 이거 무슨 방법이라고 했어요? 나눗셈 방법이라고도 했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12랑 18, 뭘로 나눠지나요? 네, 공약수 2로 나눠집니다. 12 나누기 2는 6, 18 나누기 2는 9. 네, 6과 9입니다. 6이랑 9또 나눠질까요? 네, 나눠집니다. 뭘로 나눠져요? 3으로 공약수로 나눠지죠. 그럼 6 나누기 3은 2, 그리고 9 나누기 3은 3. 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이만큼만 곱했습니다. 근데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땐 여기서 한번더 꺾습니다. 이렇게 니은자로 곱해주면은 우리가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자면요, 바로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차례대로 쪼로로록 곱해주면 구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한번 해볼게요. 2, 3은 6, 6이 12, 12 곱하기 3은 네, 36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뭐다? 바로 36이 된다.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법,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곱한다? 니은자로 한번 꺾어서 구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것도 기본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16과 24의 최소 공배수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네, 이거는 4단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4, 16 나누기 4는 4. 다음에 24 나누기 4는 6. 4랑 6또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바로 2로 나눌 수 있겠네요. 2로 나눕니다. 4 나누기 2는 2, 6 나누기 2는 3. 또 나눌 수 있나요? 없죠. 이제 여러분 준비 다된 겁니다. 어떻게 곱한다고요? 네, 한번 꺾어서 니은자로 이렇게 곱한다고요. 그럼 최소 공배수는 뭐가 된다? 바로 네,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된다. 계산은 네, 선생님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4, 2, 8, 8, 2, 16, 16 곱하기 3은 48 해서 최소 공배수는 바로 48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나눗셈 방법 조금 감이 왔을까요?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번 해본 방법이기 때문에, 아, 니은자로 곱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안다면 금방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방법 한번 볼게요. 다음 방법. 네, 곱셈식을 이용하여 구하기입니다. 이것도요, 곱셈식을 만드는 거는 전에 배웠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12는 어떻게 해요? 12는 2 곱하기 6입니다. 6은 또 우리가 쪼갤 수 있었죠? 몇으로? 2랑 3으로 쪼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6은요, 결국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네, 그러면 다음 18입니다. 18은요, 2 곱하기 9로 나타낼 수 있죠. 다시 9는 쪼개지나요? 네, 쪼개집니다. 9는요, 3, 3은 9, 3이랑 3이 있었죠. 그렇다면 이거는 계산식을, 곱셈식을 나타내면요, 바로 2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여기서 최대 공약수 구할 때는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네,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네, 같은 그림 찾기 했었죠. 그래서 뭐가 같았어요? 2 곱하기 3만큼, 2 곱하기 3만큼이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아래다 최소 공배수를요,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2 곱하기 3이라고요. 그 다음 여기서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요, 이 뒤에다가 우리가 같은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들을 뒤에다가 이어서 전부 다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 2, 그리고 3이 있는데요. 이걸요, 뒤에다가 덧붙여주는 거예요. 다른 부분 2를 여기다가 쭉 써서 2, 다른 부분 3을 여기다 써서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곱셈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을 앞에다가 먼저 써주고요. 그 다음 다른 부분을 뒤에다가 하나, 둘, 이어서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엔요, 그냥 계산 전부 다 하면 최소 공배수 나오는 거예요. 2, 3은 6, 6이 12, 12 곱하기 3은 36. 그래서 36까지 이렇게 최소 공배수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곱셈 방식이 아무래도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지죠. 네, 그런데 이거 선생님 말했죠? 네, 우리 5학년 친구들 중에서 이 방법 제대로 이해하는 친구가 많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요. 네,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 생각하고 문제 풀 때만 열심히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예시 방법 한번 볼게요. 18이랑 30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곱셈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18은요, 어떻게 돼요? 네, 2 곱하기 9로 할수 있겠죠. 2 곱하기 9, 9는 나눠지나요? 네, 9는요, 3이랑 3으로 쪼개지죠. 3이랑 3. 그러면 결국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2 곱하기 9는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30 가볼게요. 30은요? 네, 30은 5 곱하기 6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6은 뭘로 쪼개지나요?

6은 바로 2랑 3으로 쪼개지죠. 그렇다면은 곱셈식은 어떻게 된다? 네. 5 곱하기 2 곱하기 3이다. 그럼 여러분 다 풀었습니다. 같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하면 되죠. 같은 그림은 여기 2 곱하기 3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 틀린 그림은요? 여기 3이랑 5가 틀린 그림이죠. 그렇다면 최소 공배수는 자연스럽게 먼저 같은 그림 2 곱하기 3을 써주고요. 틀린 그림 3, 5를 각각 곱해줍니다. 3, 5. 그러면 정답은요? 2, 3은 6, 6, 3, 18, 18 곱하기 5는 90까지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같은 부분을 찾아서 앞에다가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 다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덧붙여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요. 선생님이랑 같이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 나눗셈 방식과 곱셈 방식 같이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문제 풀면서 우리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연산력 키우기 2일차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2일차 문제 절반은 못 풀고 지나갔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2일차 절반마저 풀고 그 다음에 3일차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뭐예요? 두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아, 공약수까지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요,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 방법으로 공약수 구하면 되겠네요. 네, 10이랑 42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둘 다? 아, 네, 둘다 짝수니까 2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2 나누기 2는 6, 42 나누기 2는 21. 그러고 보니까 나누고 보니까 또 뭐가 보여요? 둘다 3단이네요. 3, 2에 6, 3, 7, 21, 3으로 나누겠습니다. 6 나누기 3은 2, 21 나누기 3은 7, 이렇게 됩니다. 혹시 2랑 7더 나눌 수 있을까요?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대 공약수 구하기,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약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네, 위에서 아래로만 한번쫙 곱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요, 2 곱하기 3은 6이 됩니다. 네, 그리고 최대 공약수를 구했으면요, 공약수는 금방 구할 수 있었겠죠. 이 최대 공약수, 6의 약수를 구하면 공약수를 모조리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럼 6, 한번 6으로 공약수 구해볼게요. 보면은, 먼저 짝꿍찾기로 1과 6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네, 2랑 3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3, 6 이렇게 4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15번 문제죠. 15번 문제. 이번에 보니까 27과 36이 있습니다. 이건 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가만 보니까 네, 9단이죠. 9, 3에 27, 9, 4, 36, 9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눠볼게요. 27 나누기 9는 3, 36 나누기 9는 4. 운이 좋습니다. 곱하지 않아도 되네요. 최대 공약수는 뭐죠? 네, 바로 9. 이렇게 표시해 줄수 있네요. 그럼 공약수는요? 네, 9의 약수를 구하면 되니까 9의 약수는요? 네, 1과 9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네, 바로 3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수는 1, 3, 9. 이렇게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35와 49. 이번에 공약수 구해 볼게요. 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7단이니까 7로 나눠 볼게요. 7, 35 나누기 7은 5, 49 나누기 7은 아, 7, 7에 49, 7이네요. 이번에도 한 번에 됐습니다. 5랑 7 나눌 수 없으니까요. 그쵸? 그럼 최대 공약수는 바로 네, 7 써주면 되고요. 공약수는요, 네, 7의 약수만 구하면 되니까 7의 약수는 1과 7이 되겠습니다. 아, 이번엔 숫자가 간단하게 나오네요.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22번 문제. 이번에는 54와 그리고 42의 최대 공약수, 그리고 공약수 구하는 문제죠. 아, 이게 한 번에 보이나요? 혹시 보이나요? 네, 선생님 보입니다. 6, 9, 54, 6, 7에 42. 6단이네요, 6단. 6으로 나눠주겠습니다. 54 나누기 6은 9. 42 나누기 6은 7. 아, 이번에도 한 번에 해결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 공약수는 뭐예요? 최대 공약수는 6이 되고요. 공약수는 6의 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 그리고 짝꿍 6과 다음엔요. 2 곱하기 3, 2랑 3 해서 1, 2, 3, 6 이렇게 모두 구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선생님과 함께 2일차 모두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공약수 구하는 방법. 네, 혹시 이제

잊어버리진 않았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일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 최소 공배수 3일차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일차 최소 공배수입니다. 먼저 1번인데요.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방법 1과 같이 두 수를 각각 가장 작은 수들의 곱으로 나타내어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곱셈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세요. 라는 말인 거죠. 네, 그렇다면 6이랑 15 차근차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6입니다. 6은 곱셈식으로 나타내면요. 네, 2, 3의 6,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쪼갤 수 있는 게 있나요? 네, 없죠. 그렇다면 다음입니다. 15가 있습니다. 15는 몇 곱하기 몇이에요? 네, 3, 5, 15.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네요. 쪼갤 수 있나요? 쪼갤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건 뭐라고요? 네, 무엇이 똑같은지, 무엇이 다른지 확인해야 됩니다. 똑같은 부분은요, 여기. 3이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은요, 2랑 5가 다르죠. 그러니까 먼저 똑같은 부분을 먼저 써줄게요. 똑같은 부분은 3이고요. 3.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을 곱해주면 된다고 했죠. 3 곱하기 2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하니까 3, 2, 6, 6, 5, 30 해서 최소 공배수는 30 이렇게 표시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선생님이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요. 겹치는 부분은 한번 쓰고요. 맨 앞에 겹치는 부분은 한번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 뒤에 겹치지 않는 부분,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들은 각각 이렇게 슉한 번, 이렇게 그다음에 슉한 번, 이렇게 각각 네, 와서 한 번씩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똑같이 풀어볼게요. 20 곱셈식으로 나타내겠습니다. 20은 몇이에요? 4, 5, 20. 4 곱하기 5입니다. 4 혹시 쪼개지나요? 네, 쪼개집니다. 바로 이렇게요. 2 곱하기 2로 쪼개지죠. 그렇다면 20은 결국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네, 더 쪼갤 수 있는 건 없죠? 네, 그렇다면 16입니다. 16. 네, 색깔이 다르네요. 16은요,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16은 몇 곱하기 몇이에요? 네, 16은 4 곱하기 4라고 할수 있어요. 4, 4, 16. 그러면은 이건 또 쪼갤 수 있겠죠? 네, 4는 두 개로 쪼개집니다. 4는요, 2 곱하기 2. 다른 부분, 다른 부분, 다른 부분입니다. 그다음 최소 공배수 구할 때 같은 부분 먼저 써줍니다. 어떻게? 2 곱하기 2. 그다음 다른 부분은 각각 써줄게요. 그다음에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네, 숫자가 크니까 계산 천천히 해볼게요. 2 곱하기 2는 4. 4 곱하기 5는 20. 여기서 한번 끊어봅시다. 네, 여기서 한번 끊어서요. 20입니다. 그다음에 20 곱하기 2는 40. 40 곱하기 2는 80. 그래서 결과는요, 8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과 16의 최소 공배수는 80이 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 확인할게요. 다음 문제는 6번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네, 28과 42의 최소 공배수 구하기이네요. 그러면 먼저 곱셈식으로 나타내줘 볼게요. 네, 28은요, 곱셈식으로 나타내면요, 몇 곱하기 몇? 네, 4, 7에 28.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4는요, 어떻게 하죠? 네, 쪼개지죠. 2랑 2로 쪼개집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네, 28은 곱셈식으로 2 곱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42 차례입니다. 42. 42는 몇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6, 7에 42, 6 곱하기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쪼갤 수 있을까요? 네. 6은 바로 보이죠? 6은 바로 2랑 3으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곱셈식으로 표현해 준다면 2 곱하기 3 곱하기 7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남은 거 뭐예요? 같은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같은 그림 찾아보면요. 어디가 겹쳐요? 2가 겹치고요. 다음엔요? 네, 7이 겹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엔 어디가 안 겹쳐요? 여기 2랑 여기 3이 안 겹칩니다. 네, 여기 보면요. 선생님이 같은 그림이요. 같은 숫자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데요. 떨어져 있어도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그림인 거, 같은 숫자인 거.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네, 구해봅시다. 먼저 같은 것, 같은 숫자들 적어볼게요. 2 곱하기 7. 그 다음에요, 네, 다른 숫자들 차례로 적어주면 되겠죠. 2 곱하기 7, 다음에 2 곱하기 3. 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같은 부분이 뭐였어요? 2랑 7이었죠? 그러니까 2랑 7을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 이렇게 2랑 3. 각각 하나씩. 각각 하나씩. 각각 하나씩.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네, 방법이 조금 복잡하긴 하죠. 네, 그렇다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 7에 14. 그 다음에 14 곱하기 2는 28.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그냥 써볼게요. 28 곱하기 3은 뭐예요? 네, 이거는 84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84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이번에는 42 그리고 63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네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곱셈식으로 나타내 줄 건데요. 차분하게 천천히 해볼게요. 42는요, 곱셈식으로 몇이에요? 네, 일단 6, 7에 42, 6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6은요, 어떻게 쪼갤 수 있을까요? 네, 2랑 3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곱셈식은요, 42를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나타내 줄수 있는 거죠. 네, 다음입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63입니다. 63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63은요, 9, 7에 63, 9 곱하기 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쪼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9단은요, 아, 9는요, 바로 3과 3, 3, 3, 9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 줬을 때는요, 바로 3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할건 뭐다?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그림 찾기. 아, 같은 그림 찾기 먼저죠. 같은 그림 찾기. 네, 같은 수를 찾아줍니다. 3 곱하기 7. 예쁘게 붙어 있네요. 그다음에 3 곱하기 7. 예쁘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네. 아, 그리고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2와 3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네,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죠. 같은 숫자 먼저 3 곱하기 7 써주고요. 그 다음에, 네, 각각 다른 부분들 뒤에 이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확인을 위해서 한번 위에다가 그림 그려줄게요. 3 곱하기 7이, 네, 같은 부분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 2랑 3,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가져온 겁니다. 네, 확인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풀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3, 7에 21, 21 곱하기 2는 42. 마지막으로 42 곱하기 3은 네, 126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몇이다? 126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방법은 8과 14를 무슨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네, 나눗셈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죠. 그렇다면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8과 14, 공약수 뭐 있죠? 2가 있습니다. 2로 나눌게요. 8 나누기 2는 4, 14 나누기 2는 7. 다 구했죠? 그럼 어떻게 곱하면 돼요? 네, 여기서 내려갔다가 한번 꺾어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몇이다? 2 곱하기 4 곱하기 7. 2 곱하기 4 곱하기 7. 뭐예요? 네, 2, 4, 8, 8, 7에 56이죠. 네, 확실히 네, 나눗셈 방법이 훨씬 빠르긴 합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14와 18의 최소 공배수입니다. 14, 18,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둘다 짝수네요. 2로 나눕시다. 14 나누기 2는 7, 18 나누기 2는 9. 또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니은자로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풀어보면요. 2 곱하기 7 곱하기 9. 정답은? 네. 2, 7에 14. 14 곱하기 9는 네, 이거는 조금, 네, 받아올림 있죠? 126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 볼게요. 이번엔 20과 30입니다. 20과 30. 보면은 어떤 수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딱 보면 일단 2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20 나누기 2는 10, 30 나누기 2는 15입니다. 또 나눌 수 있을까요? 아, 5단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네, 처음부터 5단으로 나눠서도 됐을 텐데요. 보겠습니다. 그럼 10 나누기 5는 2. 15 나누기 5는 3. 네, 이렇게 되면은 또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남은 건 계산만 하면 되죠?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네,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네, 그렇다면 침착하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해요? 2 곱하기

공약수들을 먼저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남은 몫들을 차례대로 곱하기 2, 곱하기 3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럼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5는 10, 10 곱하기 2는 20, 20 곱하기 3은 60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60이라는 거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8번 문제죠. 24랑 54를 네,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몇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네. 애매할 때 짝수죠? 그냥 2로 나누겠습니다. 2로 갑니다. 24 나누기 2는요? 12가 됩니다. 54 나누기 2는요? 네, 27이 됩니다. 아, 어때요? 일단 2로 나누니까 좀더 나누기 편한 수가 맞죠? 12랑 27입니다. 뭘로 나누면 되겠어요? 네, 바로 3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3단이니까요. 12 나누기 3은 4. 다음 27 나누기 3은 9가 됩니다. 이제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되죠. 이렇게 니은자로 곱합니다. 계산을 하면은, 네, 먼저 공약수 먼저 다 곱합니다. 2 곱하기 3. 다음 나머지 몫을 쩌러럭 곱하면 되니까요. 나머지 몫은 곱하기 4 곱하기 9입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2, 3은 6, 6, 4, 24. 24 곱하기 9는요? 여기다가 천천히 해볼게요. 24 곱하기 9는, 네, 4, 9, 36, 2, 9, 18 해서 216이 됩니다. 네, 그래서요, 24와 54의 최소 공배수는요, 216인 것까지 구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에는요, 36과 28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36이랑 28. 이번에 한 번에 나눌 수 있는 수가 있을까요? 네, 보니까, 4단이네요. 4로 나누겠습니다. 36 나누기 4는 9, 28 나누기 4는 7입니다. 9랑 7. 한 번에 나눌 수가 없죠. 공약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니은자로 쫘르륵 곱해주면, 네, 해결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는요, 공약수 4에 아래 있는 목 2개, 9랑 7 연달아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4, 9, 36. 36 곱하기 7이죠. 네,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6, 7, 42, 3, 7, 21 해서 252. 이렇게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번엔요, 48과 32 최소 공배수 구해볼게요. 48과 32 몇으로 나눌 수 있어요? 네. 역시 애매할 땐요, 짝수 2로 나누죠. 2로 가겠습니다. 48 나누기 2는요, 24. 32 나누기 2는요, 네, 16입니다. 한번 나누니까 선생님 눈엔 잘 보입니다. 몇으로 하면 될까요? 이번엔 바로 8로 해도 될것 같아요. 8, 3, 24, 8, 2, 16. 8이요. 그럼 24 나누기 8은 3. 16 나누기 8은 2. 더 나눌 수 있나요?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요, 요렇게, 요렇게, 니은자로 다 곱해주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2다. 계산해 볼게요. 2, 8에 16, 16 곱하기 3 곱하기 2. 네, 다시 혼합 계산으로 돌아간 것 같죠? 16 곱하기 3은 48 곱하기 2. 마지막 48 곱하기 2는 96. 이렇게 해서 최소 공배수, 48과 32의 최소 공배수는 96.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최소 공배수 구하는 방법, 곱셈식으로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네, 나눗셈 방법으로도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그렇다면 3일차 문제 풀이는 여기서 종료하면서 오늘의 스피드 퀴즈 보겠습니다. 볼게요. 다음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문제는 6과 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의 정답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꼭 정답 올려주세요. 그렇다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놀라운 강의. 자,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휴, 오늘 드디어 우리 세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이세 분수의 곱셈마저 우리가 문제풀이를 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분수의 곱셈은 끝이에요. 친구들이 분수의 곱셈 연산은 완벽하게 깨우친다 이거죠. 벌써 생각만 해도 너무나 신나지 않나요? 이 강의까지 다 하면은 친구들 아마 분수 곱하기 분수, 분수 곱하기 자연수, 어떤 분수가 나오더라도 곱하기 하나만큼은 친구들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들도 벌써 기대되는 눈일 것 같은데요. 오늘 강의도 선생님이랑 한번 즐겁고 신나게 그리고 알차게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먼저 오늘 배울 내용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먼저 분수가 세 개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건지 우리 원리 깨치기부터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원리 깨치기가 끝났다 하면 이제 뭐예요? 우리 실전 문제풀이를 돌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단위 분수인 세 개의 분수의 곱셈을 배울 거예요. 친구들, 단위 분수, 단위 분수, 단위 분수! 뭔지 기억하죠? 그쵸. 분자가 1인 분수를 우리 단위 분수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단위 분수가 세 개인, 그 단위 분수가 무려 세 개인 그세 분수의 곱셈 한번 배워볼 거고, 그 다음에는 진분수인 세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친구들 준비됐죠?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분수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를 또 가지고 와봤어요. 어떤 분수인가요? 그쵸.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계산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읽어봅시다. 세 진분수의 곱셈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분수의 곱셈이랑 크게 다를 게 없잖아요? 라고 묻는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분수가 3개건, 4개건 친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했던 대로 분수의 분자는 분자끼리, 그리고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럼 말만 하지 않고 선생님이 한번 어떻게 푸는지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 두 분수씩 차례로 계산을 하자 이거예요. 자, 한번 적어봅시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인데, 자, 두 개의 분수씩 곱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어떤 거두 개를 곱할까? 이렇게 봤더니,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한번 먼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선생님, 앞에서부터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묻는 친구들 있는데, 친구들 잘 생각해 보세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나,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나, 어때요? 값은 똑같습니다. 곱하기는, 어느 순서를 먼저 하던 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해볼 거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먼저 해볼 거다.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4분의 1은 그대로 적고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친구들? 약분할 게 있어요. 그쵸? 약분할 게 있어요. 해서 약분을 해줍니다. 뭐랑 뭐가 약분이 돼요? 요쪽 2랑 요쪽 2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2로 약분을 해주니까 1, 1.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두 개의 분수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해서 보세요. 1 곱하기 3 하면 분모는 3이 되고요. 1 곱하기 1 해서 분자도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결국 4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네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곱셈을 또 해주는 거죠? 하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너무 쉽죠? 1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두 개의 분수씩 차례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뭐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할 필요는 없다. 친구들이 식을 보고, 여기가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약분이 되니까, 이거 먼저 계산하자 하고 순서를 뒤바꿔도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하고 있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선생님이랑 해봐야죠. 두 번째 방법 뭐예요? 세 개의 분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겁니다.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궁금한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차근차근 보여줄게요. 자, 아까처럼 식을 써야죠. 그쵸? 식을 적어봅시다.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적어주고요. 한꺼번에 그냥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기 전에 뭘 해줘야 돼요? 우리 약분을 먼저 해주는 겁니다. 약분을 그래서 막 보는 거예요. 분자와 분모 중에 약분이 될게 뭐가 있지 보니까 우리 아까 했던 대로 2와 2가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약분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한꺼번에 계산을 해준 다음엔 이런 식으로 식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4 곱하기 1 곱하기 3. 분모는 일단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분자는요, 1 곱하기 1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거를 몽땅 계산해주면 된다. 분모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분모 계산해봅시다. 4 곱하기 1 곱하기 3.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분자 보세요. 1 곱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얼마 나와요? 그쵸. 너무 쉽죠?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친구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려웠나요? 아니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8분의 5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2와 10분의 1. 친구들 지금 보세요. 2와 10분의 1이라는 대분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분수가 있을 때는 과연 어떻게 계산을 하냐? 이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대분수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가분수로 바꾼 후에, 그 다음에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그냥 분수가 3개가 있다 뿐이지, 우리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대분수가 있으면 그건 뭘로 바꾼다? 그쵸? 가분수로 바꿔주면 된다. 그렇다면, 우리 위에 있는 이 예시, 8분의 5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2와 10분의 1, 이걸 가지고 한번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한번 직접 보여주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분수씩 차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일단, 선생님은 2와 10분의 1을 가분수로 바꿔줘야겠죠. 그쵸? 자, 한번 바꿔봅시다. 먼저 8분의 5부터 적을게요. 8분의 5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2와 10분의 1. 친구들, 가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되죠? 그쵸? 10분의 2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무엇을 먼저 계산하면 좋을까 해서 봤더니 선생님은 9분의 4 곱하기 10분의 21부터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자, 잘 보세요. 9분의 4 곱하기 10분의 21. 한번 계산을 하기 전에 약분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약분이 됩니다. 9와 21. 3으로 약분이 되죠. 그쵸? 그래서 3, 7 이렇게 적어주고요. 사랑십도 어때요? 약분이 되네요. 그쵸? 사랑십도 약분이 됩니다. 2로 약분이 되죠? 그래서 4는 2가 되고 10은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을 해보니까, 자, 8분의 5는 그대로 적어주고요. 8분의 5 곱하기, 자, 분모는 분모끼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3 곱하기 5 하면 15가 되고요. 2 곱하기 7 하면요, 분자는? 그쵸, 14가 됩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두 분수

수치 계산을 해보니까 8분의 5 곱하기 15분의 14가 됐다. 그럼 여기서 이두 개를 또 곱해줘야 하는데 곱하기 전에 뭘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약분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약분 한번 해봅시다. 자, 5랑 15 약분이 되죠? 1과 3으로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보이나요? 좋아요. 그 다음에 8과 14도 약분이 됩니다. 그쵸? 어떤 숫자도 약분할 수 있죠? 그쵸? 2라는 숫자도 약분할 수가 있죠. 해서 8을 2로 나누니까 얼마? 4. 그리고 14를 2로 나누니까 그쵸? 7이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산을 해주는 거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말이죠. 자, 계산해 봅시다. 4 곱하기 3 하니까 분모 얼마 됐어요? 12가 됐고요. 분자 1 곱하기 7 하니까 얼마 됐어요? 7이 됐습니다. 자, 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왔다? 12분의 7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도 한번 선생님이랑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방법도 해볼게요. 세 개의 분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식을 적어줘야겠죠. 자, 8분의 5 곱하기 9분의 4 곱하기 10분의 21이었습니다. 왜냐? 2와 10분의 1이니까 2와 10분의 1을 선생님은 가분수로 바꿔서 10분의 21이라고 먼저 적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계산하기 전에 바로 그냥 약분 먼저 해봅시다. 자, 약분할게요. 약분하러 갑니다. 4와 8 약분됩니다. 그쵸? 4와 8 약분할게요. 1과 2로 약분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5와 10. 5와 10 약분됩니다. 보이나요? 5와 10. 5와 10 약분이 돼요. 자, 약분해봅니다. 5와 10. 5는 1이 되고요. 10은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죠? 그쵸. 그 다음, 또 뭐가 됩니까? 보니까 9와 21. 약분이 됩니다. 그쵸. 9와 21도 약분을 해주는 거예요. 9는 3이 되고요. 21은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약분을 다 하나하나 찾아서 해주니까 더 이상 약분할 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식을 써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렇다면은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2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은 친구들 얼마가 나오나요? 그쵸. 12가 나옵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7 하면요? 맞습니다. 7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처럼 얼마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12분의 7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적어 봤습니다. 근데 친구들, 사실 그래요. 약간 세 분수를 한꺼번에 계산할 때 선생님은 한 번에 이렇게 약분하는 게다 보여가지고 약분을 했지만 친구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은 약분하는 걸 놓칠 때가 있어요, 사실. 그쵸? 선생님도 막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다 약분이 되진 않습니다. 않을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하고 나서 정답이 나왔잖아요? 정답이 나오면 그 다음에도 혹시 약분할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풀다 보면 실수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약분이 제대로 안된 경우도 분명히 친구들이 계산하면 나타날 겁니다. 꼭 중요한 건 뭐다? 다 계산을 하고 나서, 이게 약분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마지막으로 한번더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꼭 그것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원리 깨치기 하나하나씩 해봤고요, 친구들. 세 개의 분수라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분수 곱하기랑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는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해야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 풀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단위 분수인 세 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한번 배워볼 거예요. 하기 전에 우리 연산 키포인트 한번 알아봐야겠죠.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듯이 단위 분수가 뭐였어요?

그쵸. 분자가 1인, 분자가 무조건 1인 분수를 우리는 단위 분수라고 했습니다. 그 단위 분수, 3개의 분수를 곱할 땐 어떻게 하냐?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을 보니까 지금 어때요? 분자는 1이라고 해서 어차피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이라고 그냥 두고 분모만 곱해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라고 적은 후에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해주는 거죠. 하니까 30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선생님이랑 즐겁게, 신나게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자, 문제풀이로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9분의 1. 세개다 단위 분수인 걸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분모만 곱해준다고 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2 곱하기 4 곱하기 9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요. 그럼 한번 분모 계산을 해볼까요? 자, 2 곱하기 4 먼저 해봅시다. 2 곱하기 4는 얼마가 나오죠? 그쵸. 8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8 곱하기 9를 해주면 되겠죠? 8 곱하기 9는 8, 9, 72가 되네요. 72분의 1. 이게 정답이 되는 거를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때요, 친구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도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봐야겠죠? 7번입니다. 3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7분의 1이네요. 보이나요?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아까처럼 선생님이 식을 적어봐야겠어요. 적어볼까요? 분모 먼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3 곱하기 5 곱하기 7이라고 적어주고요. 분자는요? 어차피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그냥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먼저 3 곱하기 5 먼저 해봅시다. 3 곱하기 5는 15고요. 자, 15 곱하기 7. 이런 거 굳이 암산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친구들. 그냥 적어서 하면 됩니다. 자, 적어서 해볼게요. 15 곱하기 7. 해보니까 5, 7에 35 하고 3이 올라가죠. 7, 1은 7인데 3이 있으니까 더해줘서. 자, 결국 정답이 얼마가 됐어요? 105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암산하지 말고 그냥 철저하게 깔끔하게 식을 써서 계산하는 게 훨씬 친구들 정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서 정답이 얼마라는 거죠? 105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봐야죠. 그쵸? 자, 4분의 1 곱하기 15분의 1 곱하기 7분의 1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것도 식을 먼저 적어보니까 어때요? 4 곱하기 15 곱하기 7분의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봐야겠죠. 먼저 4 곱하기 15부터 해봅시다. 4 곱하기 15 한번 해볼까요? 자, 15 곱하기 4 적어주고요. 5, 4, 20, 2 올라가고요. 그쵸? 4, 1은 4인데 2가 위에 있으니까 더해줘서 60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4 곱하기 15는 60이에요. 그쵸? 60. 60에다가 친구들, 7을 곱해주는 겁니다. 60에다가 7을 곱해주면 친구들, 이거는 계산 빠른 친구들은 아마 나올 거예요. 얼마가 나와요? 그쵸? 420이 나옵니다. 420. 왜냐? 6 곱하기 7이 42니까 60 곱하기 7은 10배 되는 거니까 420이겠죠, 당연히. 친구들,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자, 420분의 그래서 정답이 뭐다?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20번입니다. 20번. 6분의 1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식을 먼저 적어봐야겠죠?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6 곱하기 12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12 먼저 계산을 해봐야죠. 자, 해봅시다. 12 곱하기 6 적어보고요. 2, 6, 12. 1 올라가고요. 6, 1은 6인데 위에 1이 있으니까 더해줘서 72가 정답이 되고요. 그쵸? 72 곱하기 5도 해봐야 돼요. 자, 72.

곱하기 5도 한번 해봐야죠. 해봅시다. 자, 2, 5, 10이니까. 자, 1 올라가고요. 7도 35인데 35에 1 더해줘서. 자, 정답이 결국 뭐가 돼요? 36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단위 분수, 세 분수의 값은 360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었어요. 자, 단위 분수까지는 어때요? 단위 분수인 세 분수의 곱셈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 한번 친구들이 풀어보도록 하고 선생님이랑은 다음 자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시로 신나게 한번 넘어와 봤습니다. 단위 분수인 세 분수의 곱셈은 친구들 한번 다 풀어봤죠?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배울 건 뭐예요? 진분수인 세 분수의 곱셈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이제 단위 분수가 아닙니다. 진분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한번 봤더니 식을 쫘르르륵 쓰고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약분할 게 있으면 각각을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5와 15가 약분이 됐죠? 그리고 3과 9도 약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7과 14도 약분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그렇게 약분을 다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계산을 해준 거죠. 계산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왔다? 9분의 2가 나왔다. 그렇다면 친구들, 이번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선생님이랑 한번 신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좋아요.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묶어서 한번 식을 적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3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해줄 게 뭐다? 약분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보세요. 3이랑 3,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분을 딱 해주는 거예요. 자, 약분을 해주니까 1로 바뀌는 걸알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지금 어때요? 약분할 게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을 깔끔하게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분모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1 곱하기 4 곱하기 2네요. 정답 뭐가 나오나요? 그쵸. 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8분의, 분자는 어때요? 다 1이네요. 그러면 정답이 뭐다? 8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7번입니다. 6분의 5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5분의 4네요. 이것도 한번 적어봐야겠죠? 자, 적어봅시다. 분모끼리 묶어서, 분자끼리 또 묶어서, 6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5 곱하기 1 곱하기 4라고 일단 한번 적어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약분할 걸 찾아보는 거죠. 약분할 걸 요리조리 찾아보니까 보이네요. 5와 5가 약분이 됩니다. 그럼 이게 끝인가요? 아니죠. 또 약분할 게 있잖아요. 친구들 보이죠? 4와 6이 약분이 되잖아요. 어떤 숫자도 2로 약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쵸? 그래서 4는 2가 되고요. 6은 3이 됩니다. 자, 친구들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4와 4가 또 약분할 수 있잖아요. 4와 6 말고 선생님, 4와 4도 약분할 수 있잖아요. 뭐 틀린 말 아닙니다. 그쵸? 어떤 방식으로 하던 그건 친구들 자유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친구들 어때요? 4와 2가 또 약분이 됩니다. 그쵸?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친구들. 자, 2와 4를 또 약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이 되고 4는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선생님은 약분을.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정리를 해서 적어 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는 걸알수 있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어때요? 깔끔하게 쉽게 풀수 있죠? 정답은 6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번. 자, 이것도 아까처럼 적어봐야죠?
9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1 곱하기 3이라고 적어주고, 이제 약분할 걸 찾아보니까 바로 4와 4가 약분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3과 9가 약분이 됩니다. 3은 1이 되고요. 9는 3이 됩니다. 해서 정리를 해서 적어보니까 어떻죠? 보세요. 3 곱하기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계산 너무나 쉽죠?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그쵸. 분모는 15. 분자는 1이 되니까 정답은 15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12분의 5인데,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4 곱하기 5 곱하기 12분의 3 곱하기 2 곱하기 5라고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약분을 딱딱 해봅니다. 5와 5가 일단 약분이 돼요. 1, 1로 바뀌고요. 그 다음, 2와 4가 약분이 돼요. 맞죠? 2와 4가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1, 2가 되고요. 3과 12도 약분이 됩니다. 3과 12도 약분이 돼요. 3은 1, 12는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정리를 해서 보니까 어때요? 정리를 해서 보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라서 8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2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4번이에요. 빠르게 한번 적어볼까요? 9 곱하기 7 곱하기 4분의 4 곱하기 6 곱하기 3이라고 적어주고, 이제 뭐 기계처럼 할수 있죠, 친구들. 그쵸? 바로 약분해 보겠습니다. 4와 4가 약분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약분이 되는 게 보여요? 3과 9가 약분이 돼요. 3과 9가 3으로 약분이 됩니다. 자, 해서 정리를 해서 적어보니까 어때요? 3 곱하기 7 곱하기 1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이라서, 자,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때요? 또 친구들? 3이랑 6이 또 약분이 돼요. 그쵸? 이런 식으로 선생님도 문제를 풀면서 또 약분할 걸 찾게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한꺼번에 다 약분하려고 하지 않고 꼼꼼하게 마지막까지 약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7분의 2가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번 계산을 해봐야죠. 15 곱하기 7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5 곱하기 3 해주고요. 자, 약분 바로 해보겠습니다. 1, 3이 되고요. 자, 또 약분할 게 있는지 보니까 약분이 돼서 4와 10이 약분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분이 돼요. 보니까 3과 3도 약분이 돼요.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세요. 1 곱하기 7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1이 되고요. 즉, 얼마가 나온다? 35분의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세 분수의 곱셈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세 분수의 곱셈 한번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했던 거꼭 복습 철저히 하고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에서도 신나게 만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 계속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5차시 마저 싹싹싹 공부해 볼 겁니다. 자, 5차시 4일차, 5일차 마저 공부해 볼 건데요. 오늘의 공부 목표 바로 확인해 보죠. 자, 몫이 소수 두 자리수, 지난 시간에 한 자리수 공부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몫이 소수 두 자리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혀 볼 겁니다. 뭐, 몫이 소수 한 자리수든 두 자리수든 그 계산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번 시간에도 그리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문제 바로 풀어보기 전에 우리 하나 더 확인하고 가야 되겠지요? 바로 오늘의 퀴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31.62 나누기 6입니다. 요 계산, 세로로 계산해 볼 건데요. 계산 결과는 무엇일지 이번 시간이 끝날 때쯤 멋지게 이 문제 해결해 보자고요. 자, 선생님이요, 틈틈이 여유 시간이 생기면 우리 수강 후기 게시판을 확인합니다. 어떤 친구들이 이 강의를 함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자주 들여다보곤 하는데요. 오늘의 퀴즈, 보너스 퀴즈에 대한 뭐 정답을 올려주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 소감을 올려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이 선생님도 막 힘이 납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열심히 우리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덩달아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요. 아, 이번 시간이 끝나면 뭐 오늘의 퀴즈나 이따가 또 공개할 보너스 퀴즈에 대한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는 것도 좋지만요. 이 강의를 보며 함께하는 소감, 뭐 느낌, 나의 생각, 다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많이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좋은 열정과 에너지를 함께 나누자고요. 자, 오늘의 퀴즈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먼저 복습부터 하고 가자고요. 원리 깨치기, 지난 시간에 봤던 그세 가지 방법 한번더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몫이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 크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 두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또 확인. 자, 7점이 나누기 3. 먼저 나누어지는 수를 분수로 고쳐줍니다. 10분의 70이 나누기 3. 요렇게, 그쵸? 그리고 10분의 1이 72개인 셈이니 이건 곧 3등분, 그러니까 10분의 70이 나누기 3, 이렇게 분자를 적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또곧 10분의 24니까 결국 이것을 다시 소수로 바꾸어주면 2.4네요. 이렇게 또 적어 줄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바로 두 번째 방법은 또 이런 방법이었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72 나누기 3, 24라는 몫을 이용해서 이렇게 또 계산해 봤죠. 나누는 수는 똑같은데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된다라는 원리를 이용해서 7점이 나누기 3의 몫은 2.4예요. 이렇게 또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다 알고 있죠. 자,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인데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도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72 나누기 3을 세로로 계산하면 이렇게 자리에 맞춰 아하, 24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을 또 이렇게

번째,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몫의 소수점에 이렇게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그 몫은 24가 아니라 2.4가 되겠죠. 이렇게 세로로 계산해 볼 수도 있죠. 아, 지난 시간에 우리 선생님이 알려줬던 꿀팁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이야기해 줄수 있나요? 그래요. 그래요. 꿀팁 뭐였나요? 맞아요. 세 가지 방법으로 다 연습해 보세요. 였잖아요. 자, 지금까지 봤던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이세 번째 방법을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고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세로로 계산하기만 이용하기보다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으로 다 계산해 보자가 바로 지난 시간에 꿀팁이었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이 남은 문제들을 이렇게 마저 풀때 그렇게 했으리라 믿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세 번째 방법까지 다 확인해 봤으니까 오늘의 공부 연산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4일차, 5일차 문제 풀어 볼 건데요. 먼저 4일차 문제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1번이 먼저 나왔는데요. 연산 문제 확인하고 가야 되잖아요. 자, 연산 키 문제, 4일차 문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연산 키 문제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9.5이 나누기 4인데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슝슝슝 풀어준 다음에 소수점 위치에 맞춰 몫의 소수점을 올려 찍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238이지만 소수점 잊지 말고 찍어줘야지. 그러면 2.38이 된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방법이었네요. 그러니까 이 4일차 문제는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자라는 것이죠. 한번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4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세로로 계산하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자리에 맞춰 차근차근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 어렵지 않아요. 나눗셈 계산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2, 2, 4 이렇게 적어주고요.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몫의 100의 자리에 적어주면 되겠지요. 그리고 2가 내려오고요. 2, 1은 2. 그 다음에 6이 내려오고요. 2, 3은 6. 1의 자리에 차근차근 적어주면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누어지는 수에 지금 소수점이 있잖아요.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줘야 돼요. 여기 찍으면 안 되고요. 여기 찍어줍니다. 같은 위치에 올려 찍어주는 것 우리 친구들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2.13이라고 옳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일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보죠. 자, 3,1은 3,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내려와 줍니다. 3,2,6,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내려줍니다. 3,3은 9, 이렇게 적어주면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역시 잊지 말고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 1.23이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어려운 것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차근차근 잘 계산한 뒤에 이 소수점만 잘 올려 찍어주면 돼요. 그두 가지만 잘 지켜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4일차 문제 3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4.88 나누기 4입니다. 자, 그러니까 4,1은 4 적어주고요. 자리에 맞춰 차근차근 계산하면 돼요. 4, 2, 8 적어주고요. 또 내려옵니다. 여기 있는 8이 남았잖아요. 4, 2, 8 적어준 다음에 이게 정답이 아니죠. 잊지 말고 소수점을 잘 찍어주면 1.2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4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4.29 나누기 3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계산해 볼까요? 불러줄까요? 자, 먼저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몫의 100의 자리에 뭘 적을까요? 그래요. 1을 적습니다. 3,1은 3. 다음은요. 빼주고 내려와주면 이번엔 10의 자리에 그래요. 3, 4, 12라고 적어줍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나눗셈 배울 때 배웠잖아요. 만약에 내가 4가 아니라 3, 3은 9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뺐을 때 얼마예요? 3이 내려왔죠.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걸 알아야 됩니다. 어?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3보다 1큰 수를 적어야 하잖아.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적어 주겠습니다. 3, 4, 12 이렇게 말이죠. 만약에 내가 4가 아니라 5를 적으면 어떻게 돼요? 15가 되니까 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 작게 적어줘야지 이렇게 조정하는 거잖아요. 4를 다시 적어주겠습니다. 빼주면 이번엔 9가 내려올 차례입니다. 3, 3은 9 적어주고요.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소수점을 올려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1.4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풀어보죠. 2, 3은 6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2, 5, 10 적어주고요. 내려와 줍니다. 1은 2잘 계산해 주고요. 찍어 줍니다. 소수점을. 그렇다면 3.51이라고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4일차 문제, 20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차근차근 해결해 보죠. 이번엔 3.86 나누기입니다. 3.86 나누기 2예요. 1은 2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2, 9, 18. 그리고 또 내려와 줍니다. 자리에 맞춰 2, 3은 6 내려와 주고요. 자, 다음은 소수점을 찍어주면 바로 1.93이기 때문에 1.93이에요. 이렇게 잘 결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1번 문제도 해결해 보죠. 6.84 나누기 4입니다. 6.84 나누기 4예요. 4일은 4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4, 7, 28 자리에 맞춰 적어주고요. 4가 내려오면 4, 1은 4 자리에 맞춰 적어줍니다. 나누어 떨어지면서 몫이 171이 아니라 큰일 나요. 1.7을 소수점 맞게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1.71 이렇게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2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8.01 나누기 3입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8. 0.01이고요. 나누는 수가 3이에요. 자, 차근차근 해결하면 다 풀립니다. 자, 3이 6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옵니다. 아, 3, 6, 18이니까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3, 7, 21 빼주면 나누어 떨어짐과 동시에 꼭 잊지 말고 찍어줍니다. 소수점을. 그렇다면 2.67이라고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엔 23번 문제로 가보죠. 7.48 나누기 4입니다. 또 적어 볼까요? 7.48 나누기 4입니다. 소수점이 없다 생각하고 4일은 4 적어주고요. 빼주면서 내려와 주겠습니다. 4832이고요. 빼주면서 내려와 줄게요. 4, 7, 28입니다. 계산의 반복.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정답이 187이 아니고 소수점을 맞춰 찍어주면 1.87이에요. 따라서 1.87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풀어보죠. 4일차 문제 24번 문제로 가보죠. 5.32 나누기 2입니다. 5.32 나누기 2. 5.32 나누기 2. 역시 또 차근차근 계산해 볼까요? 2, 2, 4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2, 6, 12. 역시 또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2, 6, 12. 나누어 떨어짐과 동시에 소수점을 콩콩콩, 콩콩콩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2.66이기 때문에 여기에 2 0.66이라고 잘 적어주면 24번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4일차, 5일차 문제 해결하기로 했으니까 5일차 문제로 해결하기 전에 그래요. 우리 잠깐 또 쉬었다 가야 되겠지요? 금강산도 식후경. 자, 쉬었다 가자고요.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오늘은요, 선생님이 요런 꿀팁을 가지고 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죠. 자, 시작. 소수점 위치에 맞춰 몫의 소수점을 꼭
올려 찍어요.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입니다. 소수점을 잘 올려 찍어주세요. 이런 의미인데요. 아까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 예를 들면 우리 5.32 나누기 2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32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다 풀었어요. 열심히. 2, 6, 12. 그리고 이렇게 다 풀고 나누어 떨어집니다. 하고 나서 그냥 후다닥 넘어가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지를 채점하다 보면은, 아니, 왜다잘 풀어놓고 왜 이걸 안 찍었을까 하는 친구들이요. 은근히 많아요. 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시험 치다 보면은요, 막 시간에 쫓겨 풀다 보면은요, 실수해요. 다 풀어놓고 안 찍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때 항상 뭘 확인해야 되느냐? 5.32 나누기 2. 자, 바로 후다닥 풀기 전에 항상 먼저 전체적으로 보세요. 아,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구나. 그리고 나누는 수는 자연수구나.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는 여기 소수점이 있구나. 전체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방법으로 풀지, 두 번째 방법으로 풀지, 아니면 이렇게 세 번째 방법으로 풀지, 그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로로 계산했다면 꼭 마지막에 이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올려 찍는 것을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기억하세요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입니다. 항상 계산할 때는요, 바로 후다닥 풀지 말고, 먼저 뭘 봐라? 전체를 확인해 봐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어떤 수인지를 전체를 확인한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풀던지 관련 상관없는데, 이렇게 세로로 계산할 때는요, 반드시 소수점 위치에 맞춰 찍는다, 올려 찍는다가 바로 오늘의 꿀팁입니다. 꼭꼭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은근히 많이 실수해요. 꼭꼭꼭 찍어줍니다. 자, 연산 실력을 높이는 오늘의 꿀팁까지 우리 확인해 봤으니까요. 이제 또 본격적으로 5일차 문제 마저 풀어 봐야 되겠지요? 자, 힘내서 5일차 문제 또 힘차게 풀어보죠. 자, 5일차 문제도 계산해 보세요입니다. 연산 키 문제 확인해 보니까요. 방금 봤던 이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또 나왔습니다. 소수점 위치에 맞춰 몫의 소수점을 올려 찍어요. 또 나왔죠. 또 나왔죠. 또 나왔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느낌표 3개. 37.74 나누기 3 계산했을 때요. 1258인데요. 소수점을 위치에 맞춰 올려 찍어주면 12.58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의 꿀팁 기억하면서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자, 5일차 문제. 그렇다면 차근차근 또 해결해 보죠. 자, 계산해 보세요.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차근차근 2, 4 내려와 줍니다. 2, 4 내려와 줍니다. 1은 2 내려와 줍니다. 2, 4, 8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오늘의 꿀팁이 뭐였죠?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무엇을 소수점을 위치에 맞춰 찍어주세요. 22.14라고 찍어주면 됩니다. 찍을 때요, 그냥 막 찍지 말고요. 그 자리에 맞춰 콩 찍어주는 것도 잊지 말고요. 자, 5일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84.48 나누기 3입니다. 차근차근 풀어보죠. 428 내려와 줍니다. 41은 4 내려와 주고요. 41은 4. 또 내려와 줍니다. 428 나누어 떨어 칩니다. 자, 그리고 잊지 말고 찍어줍니다. 소수점을 오늘의 꿀팁 위치에 맞춰 콩콩콩 찍어줍니다. 그렇다면 21.12가 바르게 푼 결과겠죠. 이렇게 잊지 말고 꼭 찍어주자고요. 자, 5일차 문제 3번 문제도 한번 보죠. 이번엔 69.33 나누기 3입니다. 해볼까요? 326 내려오고요. 3319 내려옵니다. 31은 3 내려오고요.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1은 3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찍어주세요. 소수점을 따라서 23.11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꿀팁 꼭꼭꼭 기억합니다. 자, 5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한번 해보죠. 전체를 바라고 했습니다. 후다닥 풀기 전에, 아하,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구나. 47.38이구나. 나누는 수는 자연수구나. 2구나. 전체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푸는 거예요. 2, 4. 내려옵니다. 2, 3은 6. 빼주고요. 내려옵니다. 2, 6, 12. 빼주고요. 내려옵니다. 2, 9, 18.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꺽꺽꺽꺽꺽꺽 찍어줍니다. 소수점을 23.69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63.44 나누기 4입니다. 먼저 전체를 보라고 했잖아요. 아, 확인하고요. 이제 차근차근 풀어보죠. 4L은 4 적어주고요. 내려오면서 또 내려옵니다. 4, 5, 20 적어주고요. 자, 빼주고 또 내려옵니다. 4, 8, 32 바르게 계산해주고요. 또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4, 6, 24. 그 다음에 오늘의 꿀팁이었던 절대 잊지 말고 찍어줍니다. 무엇을?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위치에 맞게 어디다가 몫에다가 콩콩콩콩콩 올려 찍는다.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결과는요. 1586이 아니라 15.86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방법, 세로로 계산하기로 한번 쭉쭉 풀어보겠습니다. 85.47 나누기 3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체를 먼저 보고요. 아, 소수, 자연수, 소수점 여기 있다. 확인하고요. 이제 이렇게 세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85.47 나누기 3이에요. 자, 이제 잘 계산해 주면 됩니다.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먼저 나눗셈 계산 3이 6. 자, 빼주고 내려오고요. 3, 8, 24. 빼주고 내려옵니다. 3, 4, 12. 빼주고 내려옵니다. 3, 9, 27. 나누어 떨어지면서 오늘의 꿀팁! 뭐라고요? 뭐? 그래요. 찍습니다. 뭘? 소수점을 그냥 막 찍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 맞춰 올려 찍어줍니다. 여기 있으니까요. 요 자리에 맞춰 찍어주는 거예요. 28.49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8.49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문제 더 풀어보죠. 이번엔 21번 문제로 가보죠. 77.92 나누기 3이 4예요. 자, 전체를 보고요. 확인하고요. 전체를 보고요. 77.92 나누기 4잘 적어줍니다. 이제 신나게 계산. 4L은 4.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4, 9, 36. 빼주면서 내려오고요. 4, 4, 16.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4, 8, 32.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오늘의 꿀팁 잊지 말고 자리에 맞춰 찍어주면 바로 19.48. 따라서 19.48이라고 이렇게 잘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습니다. 이번에 22번 문제 풀어보죠. 44.16 나누기 6이에요. 44.16 나누기 6입니다. 자, 계산해 보죠. 먼저 4416 나누기 6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몫의 100의 자리에 적어보죠. 6, 7, 40이니까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6, 3, 18이고요.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6, 6, 36. 그렇다면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잊지 말고 소수점을 이렇게 잘 찍어주면은 7.36 따라서 7.36 나만 보이게 이렇게 찍지 말고요. 누구나 보이게 잘 찍어주자고요. 이렇게 콩 찍어줍니다. 7.36이네요.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보자고요. 23번 문제입니다. 66.7을 나누기 7입니다. 역시 또 차근차근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7, 9, 63 적어주고요. 빼주고 내려와 줍니다. 7, 5, 35 빼주면서 내려와 주고요. 7, 3, 21 계산했다면 이제 오늘의 꿀팁을 떠올릴 시간입니다. 찍어준다, 찍어준다. 소수점을 자리에 맞춰 위치에 맞게 찍어준다. 그렇다면 9.553이 정답이기 때문에 여기는 9.5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풀어보죠. 24번 문제입니다. 39.95 나누기 5예요. 39.95 나누기 5. 5, 7, 35 적어주고요. 빼주면서 내려와 줍니다. 5, 9, 45 빼주면서 또 내려와 줍니다. 5, 9, 45 나누어 떨어지는데 오늘의 꿀팁 뭐라고요? 그래요. 자리에 맞춰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은요. 799가 아니라 바르게 계산했다면 7.99입니다. 7.99라고 계산해주면 이렇게 5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은 문제들은요. 오늘의 꿀팁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꼭꼭꼭 차근차근 정확하게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퀴즈 해결해 보기 전에 오늘의 또 연상키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가야 되겠지요. 오늘의 꿀팁, 연관된 키입니다. 자, 몫이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할 때는요, 세로로 계산할 때 절대로 잊지 말고 전체를 확인한 다음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꼭꼭꼭 몫에 올려 찍는다라는 것, 나만 보이게 찍지 말고 누구나 보이게 콩 찍어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이자 오늘의 연산 키였습니다. 자, 오늘의 연산 키까지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드디어 오늘의 퀴즈를 멋지게 해결해 볼 시간입니다. 뭐, 이 정도면 우리 친구들 다풀수 있겠죠? 같이 한번 해보죠. 31.6이 나누기 6입니다. 먼저 전체를 보라고 했어요. 소수구나, 자연수구나, 소수점이 여기 있구나. 확인했다면 이제 차근차근 풀어볼 시간입니다.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연수의 나눗셈 해결해 보겠습니다. 6, 5, 30이고요. 빼주면서 내려옵니다. 다음은요. 6, 2, 12잖아요. 또 빼주면서 내려오겠습니다. 6, 7, 42.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오늘의 꿀팁! 바로 소수점을 잘 올려 찍어주세요. 누구나 보이게. 따라서 계산 결과 527이 아니라 5.27이구나. 이렇게 오늘의 퀴즈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헤어지기 전에 아쉬우니까 하나 더 확인해 보고 가야 되겠지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는 오늘의 보너스 퀴즈입니다. 바로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84.26 나누기 2입니다. 전체를 보시고요. 방법을 택해서 정확하게 푼 다음에 어디다가?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아까 선생님이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공부 소감, 나의 다짐 다 좋습니다.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차근차근 남은 문제들 마저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차시, 6차시에서 함께 하기로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봐요.

0: 있습니다. 이곳에는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성당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모두 프랑스에서 가져오기까지 했다는데요. 또 그 건너편에는 노란색 건물인 중앙 우체국이 있는데요. 에펠탑을 설계한 귀스타프 에펠이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건축물이죠.
1: 네, 맞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나오니까 이 호찌민의 부쩍 좀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볼수록 유럽의 고풍스러움과 베트남의 전통 문화가 잘 어우러진 도시 같습니다. 그런 매력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겠죠?
0: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만큼 경제활동도 정말 활발하다고 합니다. 호찌민은 어떤 도시인지 살펴볼까요?

0: 역동적인 역사를 가진 도시네요.
1: 네. 이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인지 이 프랑스의 어떤 음식 문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호치민이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음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반미가 있습니다. 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프랑스식 바게트와 샌드위치가 현지화되면서 반미로 불리게 됐다고 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커피를 굉장히 생산도 많이 하고 또 그 달달한 유명한 커피 있잖아요. 베트남.
0: 맞습니다. 네.
1: 그 혹시 뭐 식민지 시절에 들어온 건가요? 그게? 네.
0: 1857년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커피를 접했다고 해요. 프랑스에서는 우유를 이용해서 카페오레를 만들어 먹었지만 베트남은 기후가 습하고 더워요. 그래서 우유보다 보관이 조금 더 쉬운 연유를 사용하면서 지금의 연유 커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1: 네, 이 식민지배라는 아픈 역사가 어쨌든 음식 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남긴 거죠. 네.
0: 음식만 봐도 이 호찌민의 복잡한 역사가 좀 보이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찌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찌민 시는 프레이노코르라는 작은 어촌 마을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호찌민 시 지역은 본디 습지대였고요. 고대부터 베트남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으나 이곳은 오랫동안 크메르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1623년 캄보디아 국왕 체타 2세는 베트남의 찐응우엔 전쟁을 피해서 온 베트남 난민들이 프레이노코르 지역에 정착하도록 허용하였고 프레이노코르에 세관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역에서 온 이주민 수는 증가하였고요. 캄보디아 왕국은 태국과의 전쟁으로 약해져서 이 지역에 대한 통치력이 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캄보디아 왕국의 영향력이 적어지면서 서서히 베트남인들이 살기 시작하였고요. 그때부터 프레이노코르가 사이공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1858년부터 베트남에 프랑스가 침략하였습니다. 1859년 프랑스 해군은 사이공을 점령하였습니다. 프랑스에 정복당한 후 이 도시는

0: 식민지 기간 동안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전통 서양식 건축 양식을 반영한 건물들이 남아 있고요. 이는 사이공이 동아시아의 진주 또는 동양의 파리라고 불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침략을 물리친 베트남은 북베트남,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도 하고요. 남베트남, 베트남 공화국이라고도 하는 그두 나라로 분단되었고 곧 미국의 개입으로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의 결과 1975년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자연스럽게 북베트남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미국에서는 사이공 함락이라고 부르나 베트남에서는 사이공 해방이라 부릅니다. 통일 베트남의 국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고요. 하노이를 수도로 하였습니다. 1976년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도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바로 베트남 지도자의 이름을 딴 호찌민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호찌민은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했고요.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베트남 인민의 8항목 요구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큰 반응은 얻지 못했지만 많은 베트남 지식인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베트남이라고도 하죠. 그 나라를 세우고요. 초대 주석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의 긴 전쟁을 이끌며 베트남 통일을 꿈꿨지만 1969년 그는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기려 남베트남의 사이공은 호찌민시로 바뀌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도 베트남 현지에서는 여전히 남베트남의 수도명으로 쓰였던 사이공이라는 명칭이 많이 쓰이며 이곳의 항구 이름도 그대로 사이공 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의 공항 코드인 SGN 역시 사이공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이공과 호찌민시, 여전히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도시가 가진 복잡한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 아닐까요? 과거 전쟁의 중심지에서 현재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선 호찌민시,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1: 호찌민의 역사가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0: 선생님,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정말 고전했다고 하잖아요. 이 특별한 전술이 있나요?
1: 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꾸찌 터널인데요. 이첫 시작은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에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약 200km를 더 파가지고 현재 길이는 250km. 그리고 깊이는 3에서 8m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온전히 노동력으로 만든 터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무기 저장실, 식당, 침실, 주방, 그리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던 수술실까지 갖췄다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미군이 이 터널 위에 자신들의 기지를 세우고도 몰랐다라는 거.
0: 아니, 그걸 어떻게 가능해요?
1: 그래서 입구를 이 나뭇잎으로 완벽하게 이제 위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로 밟고 지나가도 모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미군이 이 터널 레츠라는 특수부대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한 사람이 겨우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좁아서 이 대원들을 뽑을 때도 대부분 키가 165cm 이하, 그런 깡마른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0: 야, 이전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이 폐쇄 공포증이 있으면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효과는 좀 있었나요?
1: 아니요. 입구를 찾는 것조차 어려워서 많이 파악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0: 야, 정말 대단합니다. 치열하게 이 정도로 싸웠던 이유가 뭘까요?
1: 네, 뭐 바로 그들의 어떤 자유를 향한 열망이었겠죠? 네, 뭐 식민 지배와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진행된 내전을 겪으면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 현장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한 후에 베트남의 호찌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 수립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을 과거에 식민 지배했던 프랑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프랑스 사이

0: 예,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8년간 계속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요, 1954년 디엔디엔프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하면서 종결되었고, 자, 곧이어 1954년 개최된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제네바 협정에서 결정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한 베트남의 남북 분단입니다. 이로써 북쪽에는 호찌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위치를 하고, 남쪽에는 베트남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둘째,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은 2년 뒤에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통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남베트남 지역에서 1년 만에 단독 선거를 실시를 했고, 1955년 베트남 공화국이라는 이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 남베트남은요,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를 등에업고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 정권의 수뇌부는 미국의 지원을 횡령하는 등 부정부패에 아주 심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남베트남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성을 한 조직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라는 조직입니다. 남베트남 정권은 이들을 공산주의자라는 프레임으로 대했고, 베트남, 그리고 공산주의자라는 뜻의 코뮤니스트로 불렀습니다. 자, 이를 줄인 말이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베트콩이라는 명칭입니다. 이 미국은 프랑스가 물러난 뒤에 이 공산화된 중국을 견제할 전략적 요충지로서 베트남을 바라봤습니다. 당시 국제정치를 휩쓸었던 이론이 바로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미국은 도미노 이론을 주장하면서 베트남의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베트남을 계속 지원했던 거죠. 하지만 북베트남은 미국이 원하는 베트남의 분단 유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북베트남 주도의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무장봉기를 적극 지원했던 거죠. 결국 미국은 남베트남이 자력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1964년 통킹만 사건이라는 것을 빌미로 직접 베트남에 파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을 괴멸시키고 나아가서 북베트남의 붕괴를 목표로 했습니다. 1964년 8월 2일, 북베트남 해안에서 첩보작전 중이던 미국의 구축함 USS 매덕스가 통킹만에서 북베트남의 어뢰쟁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틀 후인 8월 4일, 같은 장소에서 USS 매덕스와 USS 터너 조이가 재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통킹만 사건 며칠 뒤에 1964년 8월 7일, 미국은 보복을 명분으로 북베트남에 폭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선전포고 없이 진행된 이 폭격은 미국 대통령 존슨이 동남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에 직접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킹만 사건 당시 미국 주장과는 달리 2005년 기밀 해제된 미국 국가안전국의 보고서에는 8월 4일 어뢰정의 공격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5년 3월부터 1968년 11월까지 진행된 이 롤링 썬더 폭격으로 북베트남에는 무려 100만 톤에 달하는 폭탄과 미사일, 로켓이 퍼부어졌습니다. 또 1965년 3월 3,500명의 미국 해병대가 베트남 다낭에 상륙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지상군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는 방공과 경제발전 등을 명분으로 베트남의 한국군을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미국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전쟁 반대 여론 또한 날로 격화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던 1968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는데요. 베트남 전쟁을 결정했던 미국 정부는 당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비판했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닉슨은 베트남 전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얼마 뒤 1969년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겠다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미군을 줄여나갔고 1973년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군도 함께 철수를 하게 되죠. 미국이 떠나는 남베트남에는요, 북베트남군에 비해 3배나 많은 대포와 2배 더 많은 탱크, 그리고 1,400여 대의 항공기가 있었고 병력 역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군을 비롯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군대는요, 높은 사기와 그 다음에 전략, 조직력으로 이를 제압했습니다. 이 남베트남의 대통령 티에우는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고요. 1975년 4월 이 북베트남군은 마침내 남베트남의 중심도시 사이공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 사이공의 이름은 북베트남의 지도자 이름이었던 호찌민의 이름을 따서 호찌민 씨로 변경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야,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선생님. 잠깐 들었는데도 쌍방의 그 치열한 공격이 느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이제 몇십여 년이 지난 네. 지금도 근데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죠?
0: 그렇습니다. 이 고엽제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 호찌민의 여행을 가면은 이 꾸찌 터널도 가볼 수 있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는 측면에서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뭐 유명한 얘기죠. 역사를 네.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잖아요. 쿠치 터널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호찌민은 베트남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0: 그들의 끈기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이 터널을 손으로 만들어낸 것처럼요.
1: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 감동받아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 네, 가시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1: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다른 도시와 함께 찾아올게요.
0: 안녕!

해외여행 가면 꼭 한 번쯤 받는 질문이 있어.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그럼 내가 말해. 코리아요. 어? 근데 이 사람 왜 이리 깜짝 놀라는 거지? 이렇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과 북한을 쉽게 구분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야. 외국인들은 대한민국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 정부가 2013년 세계 12개국 외국인 6,000명에게 물었어. 그랬더니 대한민국 하면 기술과 전쟁이 생각난다고 했대. 핵개발, 미사일 발사 같은 북한 관련 이야기를 한국 뉴스로 혼동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우리는

0: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국내외 문제들이 많이 있어. 국내 문제로는 과도한 군사비 지출과 문화적 이질성이 심화되고 민족의 동질성도 점점 약화된다는 것. 그리고 이산가족이나 실향민의 아픔도 안고 살아가고 있지.
1: 통일한국 왜 이루어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연결고리 사회 이은지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우리 통일한국, 한반도 통일의 지리적 가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중학교 사회 교육 과정에서도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리적 가치, 정치적 가치, 여러 가지 생태 환경적 가치까지 학습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연계해서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이 통일한국과 관련된 내용은 평화 단원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 동아시아 전체 평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세계 평화와 관련해서 통일한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남북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국제 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서도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통일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위치의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장점을 살펴보시면 먼저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대륙과 그리고 남쪽으로는 가장 큰 바다 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어서 잘 알다시피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입니다. 이 반도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 분포하고 있는데요. 반도국의 지리적 장점은 공통적으로 네, 해안과 대륙의 진출이 유리하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우리나라가 그 장점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장점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여러 지역과 교류에 유리할 수 있지만 분단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국토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통일한국을 달성하면요, 어떠한 장점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적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방금 언급했던 대로 우리 한반도는 반도국으로서 대륙과 해양의 진출이 유리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이제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 장점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먼저 도로교통 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도로교통의 대표적인 네, 내용이 32개의 아시아 국가를 연결시키는 아시안 하이웨이인데요. 이 아시안 하이웨이에 우리나라가 1번 도로와 6번 도로가 연결될 예정이에요. 뭐가 되면? 남북 통일을 이루면. 자, 아직은 온전하게 연결되지 못했지만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네, 온전히 연결이 된다면 이 유라시아에 있어서 한반도의 연결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철도 교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종단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중국 횡단철도와 같은 아주 큰 대륙과 연결이 되면요. 유라시아 수송과 관련한 물자 비용을 아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상교통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우리 항공교통도 살펴볼까요? 이 항공교통에서도 우리 한반도의 위치가 상당히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는요. 세계 3대 간선 항로라고 불리는 네, 그 항로 중에 북아메리카와 연결된 항로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세계 여러 지역과 교역할 수 있는 지리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네, 주변에 동남아시아 항로의 중간 지점 그리고 북아메리카 항로의 또 중간 지점의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항공교통에서도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북쪽으로 중국과 러시아와의 항로가 되게 비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경제적 측면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적 측면에서 일단 우리 인구도 중요한 인적 자원이죠. 근데 통일한국이 되면요. 인구가 크게 늘어납니다. 지금 남한의 인구가 5,100만 정도인데요. 북한의 인구와 합쳐지면 7,500만 이상의 인구로 성장할 수가 있어요. 이 노동력 시장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리고 면적도요. 지금 남한 같은 경우에는 10만 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12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그래서 합쳐지면 지금 현재 남한의 면적보다 두 배 이상 넓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국토 공간의 불균형이잖아요. 그런 불균형이 큰 상태도 해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 있는 개발도 가능하다는 거.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경제적 요소를 결합시켰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남한은 선진국으로서 뛰어난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죠. 반면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요소에서 원재료에 해당하는 천연자원 그리고 인적자원 중에 저렴한 노동력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요소가 결합을 하면요. 우리가 또 빠르게 경제 발전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자료에 보시면 남한과 북한의 확연히 다른 그런 천연자원의 매장량을 볼 수가 있죠. 자,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소모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분담 비용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경제적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인구가 늘어났죠. 그래서 시장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적인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 생태적 측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자, 비무장지대는 군사분계선, 우리가 흔히 휴전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떨어져 있는 범위를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금 60년 이상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어서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특히 하천과 습지 지형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희귀 생물종들의 가치가 아주 높게 평가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세계 평화 공원으로 지정하자라는 논의도 있었던 지역인데요. 우리가 통일을 이루더라도 이 생태 환경을 끝까지 잘 보전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통일의 여러 가지 장점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들 특히 지리적 가치를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물은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특별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작은 세포에서부터 완전한 개체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생물의 구성 단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과학의 연결고리를 청해봅니다. 청해보는 과학의 김청해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몸은 어떤 구성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생태계 어떤 구성인 것일까? 오늘은요, 이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요, 교육과정 연계 부분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에서는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를 공부를 했는데, 동물과 식물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죠. 이것이 통합과학과는 어떻게 연계가 될 거냐면, 우리는요, 조금 더 이제 규모를 키워가지고요, 이러한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양한 생물적인 요인, 그리고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하는 생태계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 생태계의 구성 요소까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우리는요,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와 같은 생명체, 이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가장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모양과 기능이 유사한,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 있어요. 네, 우리는 그것을 바로 조직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 조직들이 모여가지고요, 고유한 형태 그리고 기능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기관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여기에는요, 바로 심장이라고 하는 기관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또 모이고 모여서 드디어 독립적인 개체가 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생물의 구성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생물의 구성 단계 중에 동물의 구성 단계, 식물의 구성 단계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동물의 구성 단계예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 단계가 그대로 나옵니다. 세포 있고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된다고 했고,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된다고는 했는데, 동물의 구성 단계에는 한 단계가 더 보이죠. 바로 기관계라고 하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럼 세포부터 보면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육세포, 신경세포, 상피세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모양과 기능이 유사한 세포들의 모임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얘기하죠. 근육세포 모여있는 근육조직, 신경세포 모여있는 신경조직, 상피세포 모여있는 상피조직입니다. 자, 그럼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기관, 지금 심장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심장이 하는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들의 모임이 동물의 구성 단계에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기관계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관계들의 역시나 또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바로 독립적인 개체가 생성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독립의 구성 단계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것과 식물의 구성 단계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식물의 경우에도요, 이 식물을 이루고 있는 가장 구조적이면서 기능적인 단위가 세포인 것은 동일한 거죠. 그래서 표피세포, 물관세포, 체관세포, 입살세포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러한 조직들이 모여있는 우리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조직계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서, 여기에 있는 지금 보시면 기본 조직계라고 하는 것도 보이고요, 관다발 조직계 이런 것도 보이죠. 아, 이런 조직계의 단계가 동물의 구성 단계에는 없었구나 라고 이해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조직계
세포들이 모여서 이제 기관을 형성하는 거고 기관들이 모여 독립적인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동물의 구성 단계, 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포에서 시작해 조직, 기관을 거쳐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배웠죠. 이렇게 개체가 많이 모이면 개체군이 되고 여러 개체군이 모여 하나의 군집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군집은 주변의 환경 요인과 어우러져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생태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이 통합과학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생물의 구성 단계를 중학교 때 배워서 어떻게 이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공부했다면 개체부터 한번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체를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할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정의했죠. 지금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개체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지역에 함께 생활하는 같은 종, 즉 개체들의 무리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개체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일정 지역에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 개체군들의 무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우리가 군집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아, 개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포함하면서 바로 더큰 개념의 개체군이 있는 것이구나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큰 개념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군집이구나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참 이런 것들이 그러면 생물적인 요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신다면 이 생물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이루고 있는 커다란 체계가 바로 생태계가 되는 겁니다라고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럼 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 생물적인 요인들은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각각을 공부하게 되고 비생물적인 환경 요인은 각각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공부하고 이들의 상호작용 그 예시까지를 통합과학에서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태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구성 단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 먼저 꼼꼼하게 복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의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연산 6차 시의 내용 알아보았죠? 자릿수가 다른 소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연산의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연산 7차 시인데요.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내용을 알아볼 거예요. 자, 오늘의 공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냈던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합니다. 자, 6.496 나누기 4.06. 계산 결과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바로 1.6입니다. 정답 모두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내용입니다. 바로 연산 7차 시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원리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1차 시의 내용, 자연수 나누기 1보다 작은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을 알아볼 거예요. 어때요? 정말 재밌겠죠? 자, 먼저 오늘의 원리 만나볼게요. 연산 7차 시에서는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학습 목표 먼저 봅니다.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 익히기, 그리고 자연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 익히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연수 나누기 소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으로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될까요? 자, 자연수 나누기 소수는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나눗셈에서도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죠. 그때와 똑같이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든 다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원리 만나볼게요.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24 나누기 1.5 같은 경우에요.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죠. 이때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로 알아볼 거예요. 첫 번째는요, 바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겁니다. 24 나누기 1.5예요. 그러면 우리 나누는 수 1.5가 자연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수를 활용하는 겁니다.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죠. 그러면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꿀 수 있겠구나. 24도 역시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꿔 볼수 있어요. 10분의 240. 바로 이게 24잖아요. 그 다음 1.5는요, 10분의 15예요. 그러면 둘다 분모가 10인분수이니까, 분모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생각했을 때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지? 240 나누기 15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240 나누기 15를 계산했을 때 15 곱하기 1은 15죠. 빼면 9, 0을 내렸죠? 그 다음 15 곱하기 6은 90. 몫이 16이야 라고 그 몫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게 될 방법, 바로 소수점을 옮겨서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소수의 나눗셈 공부할 때 소수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한다면, 10배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24 나누기 1.5다라고 한다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누는 수도 한 자리 이렇게 소수점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는데, 선생님, 근데 여기 24에는 그냥 자연수니까 소수점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 자연수에도 보이지 않는 소수점이 있는 거예요. 소수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일 끝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략을 한 거였으니, 여기 있었구나라고 생각해서 오른쪽으로 한칸 이동을 하자. 그때, 여기 뒤에도 똑같이 0을 붙여주어야 하는구나. 소수점을 한 자리 이동한 만큼, 즉 10배를 했으니까요. 자,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겼어요. 그랬더니 무엇과 똑같은가요? 그렇죠. 240 나누기 15와 똑같죠. 그래서 나눗셈의 몫이 바로 16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고해야 할 거. 자연수는 오른쪽 끝자리에 소수점과 0을 붙여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24는 24.0, 24.00, 24.000, 24.00000. 이것과 모두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끝에 있는 소수점은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고, 우리 뒤에 있는 0도 생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24라고만 쓰는 거예요. 자, 연산키 보면 24 나누기 1.5는요, 이렇게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일 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둘다 똑같이 10배씩을 해서 240 나누기 15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나누어지는 수만 자연수가 되면 돼요. 나누는 수만 자연수가 되면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같은 수를 곱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연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은 어떻게 할까? 102 나누기 12.75의 계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소수 두 자릿수잖아요. 일단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한번 계산해 보죠. 역시 나누는 수가 12.75니까 소수잖아요. 소수 두 자릿수죠. 우리

이 소수 두 자릿수인 이 소수를 분수로 한번 바꾼다고 생각해 보면 분모가 무엇이 되겠나요? 그렇죠. 10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나누어지는 수인 102도 역시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어집니다. 100분의 만, 만, 200이 되죠. 만, 200. 그 다음, 100분의 127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분자끼리의 나눗셈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1200 나누기 1275다. 1200 나누기 1275. 8을 곱했을 때 바로 40, 7, 8에 56, 그 다음 2, 8에 16, 1, 8은 8. 그래서 1200이 되거든요. 그래서 몫은 바로 8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소수점을 옮겨서 우리 세로로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방법은 똑같아요. 102 나누기 12.75에서 12.75 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즉 100배를 해주는 거죠. 우리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그러면 다음과 같이 똑같이 100배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결국 1200 나누기 1275잖아요. 다음과 같이 계산해서 몫을 8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산키.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의 계산이 있다면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우리 100배를 해주자.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100배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알수 있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계산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 원리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1일차 내용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산력 키우기 1일차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1보다 작은 소수 한 자릿수예요. 예를 들면 27 나누기 0.3과 같은 경우죠. 자, 이 경우를 생각해보면 나누는 수인 0.3이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누어지는 수인 27도 역시 소수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죠. 그러면 270 나누기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몫이 90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기면 자연수도 끝에 소수점과 0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1번입니다. 1 나누기 0.2죠. 그러면 우리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아,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야겠네. 1에도 보이지 않는 소수점이 있었지?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10 나누기 2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바로 2, 5, 10. 아, 몫은 5야.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다음 2번. 2 나누기 0.4예요. 이 경우도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합니다. 나누어지는 수에도 소수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자리 옮겨요. 그럼 20 나누기 4이니까 4, 5, 20이죠. 그러면 뺐을 때 0. 바로 몫은 5가 되는구나. 3번, 12 나누기 0.2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소수점 생각해서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를 옮겨줍니다. 120 나누기 2죠? 그러면 2, 6, 12. 그러면 몫은 60이 되겠네요. 자, 4번, 16 나누기 0.4예요. 아, 나누는 수가 0.4, 소수잖아.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우리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에 똑같이 10배씩 해주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주자. 160 나누기 4죠. 그러면 4, 4, 16. 아, 몫은 바로 40이 되는구나.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둘다 똑같이 10배씩을 해줬다는 거예요. 다음 5번. 48 나누기 0.6입니다. 0.6에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요. 48에도 보이지 않는 소수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480 나누기 6입니다. 그러면 6, 8에 48이니까 몫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80이 되는 거죠. 다음, 132 나누기 0.3입니다. 그러면 0.3에

해서 소수점의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즉 10배하는 거죠. 나누어지는 수 132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1320 나누기 3이거든요. 3, 4, 12죠. 뺐더니 1, 2를 내려요. 3, 4, 12. 그러면 몫은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바로 440이 되는 거죠. 7번. 110 나누기 0.5예요. 0.5에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주면 110에서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야겠구나. 1100 나누기 5가 되죠. 5, 2, 12예요. 뺐더니 1이고 0을 내려요. 5, 2, 10. 아, 몫은 바로 220이 되는구나 라는 것알수 있겠죠? 자, 여러분, 나눗셈 계산을 하다 보면 아래로 이렇게 식이 계속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진짜 주의해야 하는 건 바로 이 자리를 잘 맞춰서 쓰는 거예요. 만약 자리를 잘 맞춰서 쓰지 않는다면 몫이 220인데 예를 들어서 그냥 22 이렇게 구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리를 꼭 맞추어서 써줘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8번 볼게요. 196 나누기 0.7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1960 나누기 7이죠. 7이 14고, 빼면 5, 6을 내려요. 7, 8에 56. 자, 그 다음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은 280이 되는 겁니다. 다음 9번, 6 나누기 0.2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할게요. 60 나누기 2가 되죠. 2, 3은 6이고요. 그러면 몫은 자연스럽게 30이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10번, 8 나누기 0.4,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요. 그럼 80 나누기 4. 4, 2, 8이니까, 아, 몫은 20이 되겠네 라고 구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죠? 11번입니다. 21 나누기 0.3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하면 210 나누기 3이 되죠. 그러면 3, 7이 21이잖아요? 아, 몫은 70이야. 다음 12번. 24 나누기 0.6.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해요. 그러면 240 나누기 6이다. 6, 4, 24. 아, 몫은 40이 되는구나. 여러분도 이렇게 자리를 꼭 맞추어서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몫을 제대로 구할 수 있어요. 다음, 35 나누기 0.7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요. 바로 10배씩을 해주는 거죠. 350 나누기 7이 됩니다. 그러면 7, 5, 35죠? 아, 몫은 50이야. 아로 구할 수 있죠. 다음, 14번 192 나누기 0.3. 역시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1920 나누기 3이 되죠? 36, 18이죠. 뺐더니 1. 1을 내려요. 3, 4, 12. 아, 몫은 642 되는 거죠. 다음, 184 나누기 0.4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할게요. 그러면 1840 나누기 4가 되죠. 아, 그러면 4, 4, 16이잖아요. 18에서 16을 빼면 2죠. 4를 내리세요. 4, 6에 24. 그 다음 우리 몫에 0까지 써서 600, 460이다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16번 104 나누기 0.8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1040 나누기 8이죠. 그러면 81은 8이고 10에서 8 빼면 2죠. 4를 내려요. 83, 24. 그 다음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은 얼마인가요? 바로 130이 되는 거죠. 다음 17번 162 나누기 0.9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1620 나누기 9죠. 91은 9, 뺐더니 7. 2를 내려요. 9, 8에 72. 뺐더니 0이죠. 아,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180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8번부터는 이렇게 가로로 식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바꾸어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세로로 바꿔서 계산해 보라고 했잖아요. 아래에다가 식을 스스로 쓰는 거예요. 3 나누기 0.3이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자. 그러면 30 나누기 3이네. 3일은 3이니까, 몫은 10이 된다. 위에다가 몫10이다 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로셈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그냥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가로로 식이 주어져 있다면 여기에 반드시 답을 다시 써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막 푸는데 답 쓰는 칸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에다가 막 계산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은 채점을 하실 때, 이 친구가 답을 어디에 썼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항상 답을 써야 하는 곳에다가 다시 한번 옮겨서 써주는 거예요. 19번, 5 나누기 0.5입니다. 역시 세로셈으로 바꾸어서 생각할게요. 5 나누기 0.5. 자,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50 나누기 5죠. 그러면 5일은 5. 몫은 10이구나. 역시 옮겨서 적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20번, 18 나누기 0.3이에요. 18 나누기 0.3.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180 나누기 3이구나. 36, 18이죠. 빼면 0. 그래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몫은 얼마? 바로 60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바르게 세로셈으로 바꾸어서 꼭 한번 써보시고요. 21번 볼게요. 28 나누기 0.7입니다. 28 나누기 0.7이죠. 자, 우리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할 거예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자, 그러면 자연수였던 28 뒤에도 소수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수점 이동하면서 그 자리를 표현하기 위해 0을 써주는 거예요. 280 나누기 7이죠? 7, 4, 28이고, 몫은 40이 되는구나. 40이라고 옮겨서 적어주는 거예요. 다음 32 나누기 0.4죠? 32 나누기 0.4. 역시 나누는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줍니다.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고, 나누어지는 수도 소수점 한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320 나누기 4죠? 48에 32. 그러면, 나누어 떨어졌네. 바로 몫이 80이구나. 다음 23번 45 나누기 0.9죠. 이것도 역시 세로로 바꾸어서 계산합니다. 45 나누기 0.9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바로 450 나누기 9가 되죠. 자, 이렇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10배를 해주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9, 5, 45잖아요. 몫이 50이구나. 50이라고 몫을 써주는 거죠. 다음 24번입니다. 96 나누기 0.6이에요. 그러면 96 먼저 쓰고, 그 다음 0.6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나누는 수가 소수이니까 자연수로 바꾸어 줘야겠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자. 즉, 10배를 해주자. 그러면 이 자연수에도 사실은 소수점이 있었지? 소수점 뒤에 보이지 않는 0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 이걸 생각하면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며 보이지 않았던 0을 다시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960 나누기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일은 6이죠. 빼면 3, 6을 내려요. 6, 6에 36. 그럼 몫은 얼마가 되나요? 바로 160이 되는 거죠. 24번은 16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이에요. 136 나누기 0.2입니다. 136 나누기 0.2예요. 역시 0.2가 소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합니다. 136에도 소수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요. 그러면 결국 1360 나누기 2가 되죠.

대충 쓰는 친구들 있는데 꼭 언젠가 한 번은 실수를 합니다. 자리를 꼭잘 맞춰서 미리미리 쓰는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 26번. 162 나누기 0.6이죠. 162 나누기 0.6이에요. 소수점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나누는 수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했으니까 나누어 지는 수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요. 그러면 1620 나누기 6이구나. 그럼 6이 12. 16에서 12를 뺐으니까 4죠. 2를 내리세요. 6, 7에 42가 되죠. 그러면 몫이 270이구나라는 것알수 있을 거예요. 270 이렇게 몫을 구해주면 되겠어요. 다음 27번입니다. 208 나누기 0.8이에요. 208 나누기 0.8이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나누는 수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나누어 지는 수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그러면 280 나누기 8이 되죠. 아, 2080 나누기 8이 되죠. 8이 16 빼면 4가 돼요. 8을 내리세요. 86에 48이죠.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은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몫은 260이 되는 거죠. 260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28번. 2 나누기 0.1이에요. 2 나누기 0.1. 자, 나누어 지는 수는 자연수고, 나누는 수는 소수 한 자릿수다? 그러면, 우리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해주는 것이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20 나누기 1이야 라고 쓸수 있고, 그러면 우리 1, 2는 2잖아요. 그래서 몫이 바로 20이다 라는 것알수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세로셈으로 쓰지 않아도 그냥 간단하게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가로셈을 딱 보았을 때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면 되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도 다음과 같이 10배를 해주면 되겠구나. 20 나누기 1이잖아. 그럼 20이야 라고 계산해도 괜찮아요. 자, 이 정도로 쉬운 계산은 다음과 같이 가로셈으로도 바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왼쪽과 같은 계산이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엔 어려울 수 있죠. 세로셈으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음 29번. 4 나누기 0.4입니다. 4 나누기 0.4. 자,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해주세요. 그러면 40 나누기 4가 되죠. 그러면 41은 4, 즉 몫이 10이 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죠. 자, 이 경우도 간단하니까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다고? 그러면 4네.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한다고? 그럼 40이네. 40 나누기 4의 몫은 10이다 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30번. 15 나누기 0.3이에요. 15 나누기 0.3.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 그럼 150 나누기 3이 되니까 3, 5, 15이고 몫은 50이 된다라는 것알수 있겠죠. 정답은 50 되는 거예요. 다음 31번입니다. 22 나누기 0.5예요. 22 나누기 0.5.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똑같이 이동을 해줍니다. 220 나누기 5가 되죠. 5, 4, 20이고요. 빼면 2죠. 0을 내려요. 5, 4, 20. 그래서 몫은 44가 되는 거죠. 44. 다음, 32번 30 나누기 0.5예요. 30 나누기 0.5.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하자. 300 나누기 5가 되죠. 5, 6에 30. 몫은 60이 된다. 다음과 같이 60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다음 33번이에요.

0: 36 나누기 0.4입니다. 36 나누기 0.4. 나누는 수가 소수이니까 우리 10을 곱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준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 곱해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자. 나누어지는 수도 10을 곱해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자. 360 나누기 4죠? 4, 9, 36이고. 그러면 몫은 90이 되겠구나. 정답은 바로 90이 되는 거죠. 다음 34번이에요. 126 나누기 0.7입니다. 126 나누기 0.7. 자,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할게요. 그럼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야겠죠? 바로 1260 나누기 7이 됩니다. 7일은 7이죠? 12에서 7을 뺐더니 5가 되었어요. 그 다음 수를 내렸어요. 6이 됐죠? 7, 8에 56이죠? 그러면 7, 8에 56이라고 쓰고, 자, 끝에 몫에 0을 써주면, 아,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바로 180이 알맞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34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해보도록 하세요. 자, 어때요? 우리 자연수 나누기 1보다 작은 소수 한 자릿수 어렵지 않았죠? 나누는 수만 자연수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이에요. 45 나누기 0.9의 몫은 얼마일까요? 자, 이 계산 결과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우리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우리 1일차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2일차 그리고 3일차의 내용을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선생님, 제 꿈이 간호사잖아요.
1: 알고 있지.
0: 간호사랑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다 보니 예전에 간호사가 되고 싶었지만 남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입학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 아이고, 그 남학생은 평등권을 침해당했구나.
0: 평등권이요?
1: 평등권은 기본권의 종류 중에 하나야. 그렇다면 기본권을 우선 배우고 기본권의 종류도 알아볼까?
0: 네.
2: 우리는 앞에서 봤던 사례처럼 때에 따라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경우를 목격하기도 하고 겪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평등권이 침해돼서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평등권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권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기본권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말 그대로 기초가 되는 밑바탕에 있는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인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가가 보장하기 전부터 인간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자연적인 권리를 바로 인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들이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국가는요, 이러한 인권들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냐면요, 인권 중에서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바로 기본권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등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해당되는 권리가 맨 밑에 있습니다.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은요, 다른 모든 기본권의 토대가 되는 권리이다. 가장 근본이 되는 권리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기본권의 바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유권입니다. 자유권은 말 그대로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개인이 자유로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자유권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신체의 자유 등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평등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례, 즉 남학생이라는 이유로 간호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는 이 사례는 평등권이 침해된 사례겠죠. 왜냐하면 평등권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돼! 라는 거거든요. 즉 성별, 인종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우리는 바로 평등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참정권이 있습니다. 이 참정권은 선생님이랑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선거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선거가 뭐였죠, 여러분? 그쵸, 국민이 대표자를 뽑는 거였죠. 대표자를 뽑는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거는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실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참정권에는요, 요 사례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선거에서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거에서 후보자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후보자로 나서서 내가 뽑히게 된다면은 공직에 취임해서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참정권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요. 사회권과 청구권이 있습니다.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면서 국가는 개입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던 겁니다. 즉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다양한 복지 활동들이 바로 사회권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청구권에서 청구한다라는 표현은 마치 무언가 요청한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기본권들이 침해되었어요.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속상해하고 슬퍼하겠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국가의 일정한 행위와 구제를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침해받았으니까 침해받은 기본권을 구제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걸 바로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밑에 사례에 나와 있는 재판 청구권이 있습니다. 나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재판을 열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도 기본권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본권의 종류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만나는 다양한 사례들이 혹시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기본권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선생님, 뉴스에서 본 남학생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당해서 평등권이 침해된 거군요.
2: 맞아, 정확하게 이해했구나.
1: 그리고 인권을 더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 기본권을 만든 것도 맞죠?
2: 와, 이것도 확실하게 이해해서 뿌듯한데.
1: 앞으로도 일상생활 속에서 기본권이 잘 보장되고 있는지 찾아볼게요.
3: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4: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5: 이거 교차 검증했나?
4: 네?
3: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5: 이거 기밀 아닌가?
4: 맞습니다.
3: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6: 이거 자네가 썼나?
4: AI가 썼습니다.
5: 그럼 출처를 써야지.
3: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5: 아, 이게 뭐야?
3: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5: 점심 뭐 먹을까?
3: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5: 아, 안 돼!
3: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5: 자네인가?
7: 아니에요!

0: 선생님, 오늘 급식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렌지가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1: 와, 우리 나은이가 오렌지를 좋아하는구나. 혹시 그 오렌지가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0: 산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1: 오늘 나은이가 맛있게 먹은 오렌지가 미국에서 왔다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무려 11,000km를 여행한 거야.
0: 우와! 서울에서 부산이 400km라고 들었는데 11,000km요?
1: 우리가 먹는 식재료가 멀리서 오면 운송 과정에서 많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겠지? 화석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도 당연하고.
0: 제가 수입식품을 많이 먹으면 그만큼 지구 환경에 큰 위협이 되겠네요?
1: 맞아. 그럼 오늘은 자원의 특징을 함께 알아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쓰는 모든 것들이 사실 먼 거리를 이동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발생시켰다는 것, 조금은 충격적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원.

먼저 그 의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 환경 중에서 인간 생활에 쓸모가 있고, 또 지금의 기술로 개발이 가능하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즉, 우리에게 불을 안겨주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자원에는 크게 식량 자원과 에너지 자원이 있는데요. 먼저 식량 자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하고 있는 쌀, 밀,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곡물이나 육류가 바로 식량 자원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 변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80년대의 경우에는요. 쌀의 경우에 자급률이 100%가 안 되었습니다. 근데 쌀은 우리의 주식 자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쌀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정책적인 노력이 이어졌고요. 결과적으로 2022년에는 쌀의 자급률은 100%를 초과하게 됐습니다. 쌀은 우리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먹고 살수 있는 양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이 높아졌어요. 자, 그에 비해서 다른 자원들은 어땠을까요? 보리, 식량 자급률 낮아졌고요. 밀, 옥수수, 콩. 다 낮아졌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해외 식량 수입에 의존을 하는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식량 자원이 멀리 이동을 하게 되고 또 많은 양의 탄소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석유, 그리고 석탄, 그리고 천연가스가 물론 포함이 되고요. 뿐만 아니라 태양광, 그리고 풍력, 수력과 같이 재생 가능한 자원도 포함이 됩니다. 재생이 가능하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오늘 얼마를 소비하더라도 내일의 공급량, 내일의 생산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특히 최근에는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들은 고갈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갈의 위험이 없는 태양광, 풍력, 수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세계 1차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 이 자료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2000년대에도, 그리고 2022년에도 여전히 석유, 또 천연가스, 석탄, 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죠. 그렇지만 여기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량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 자원, 어떤 나라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석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천연가스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석탄의 경우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없는 삶,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자원을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국제사회는요, 이미 과거에 특정 국가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것에 지나치게 의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학습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자원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이 자원을 특정 국가, 혹은 특정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970년대 서남아시아 지역에 불안 그리고 긴장감이 높아지게 되었을 때,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을 때, 당시에 석유를 생산하던 서남아시아 국가들이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면서 전 세계 석유 가격이 폭등하게 됐고요. 그것이 경제적인 공황 상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깨달은 바가 있었죠. 첫 번째. 너무 특정 국가에게 의존하면 안 되겠다. 두 번째, 수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채굴해야 되겠다. 세 번째, 화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확보 방안,
이것이 국가의 생존을 건 과제로 여겨지고 있기도 한데요. 네, 우리와 같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노력도 있어요. 대중교통을 조금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냉난방에 들어가는 전기를 절약하는 것.

0: 이러한 사소한 노력들부터 시작해볼 수 있겠죠. 또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다양한 나라와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원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또 해외의 자원 개발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소비하는 것이 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품의 이동 경로가 짧아진다는 거는요, 그만큼 방부제를 적게 사용해서 우리 건강에도 좋고요. 그리고 또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수력, 풍력, 태양광, 지열 뿐만 아니라 폐기물과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에 대한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탄소 포인트제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종이 영수증을 받지 않고 전자 영수증을 받거나 혹은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사소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이 포인트로 쌓이는 거예요. 이거 진짜 현금이거든요. 저도 작년에 1년 동안 그렇게 해서 쌓은 포인트가 무려 2만 3천 원이나 됐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어떤 것부터 실천해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면 오늘 이 시간이 보다 더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은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1: 선생님, 일상 속 한 조각의 과일에서 세 개의 문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마트나 급식실에서 접하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도 꼭 확인해보고 싶어요. 멀리에서 온 식재료를 찾는 게 꼭 좋은 소비는 아니었네요.
2: 훌륭한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생산하고 운반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지구 환경에 부담이 되고 있지.
1: 앞으로는 제 선택이 지구와 자원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걸 기억하고 생활할게요.
2: 우리 나은이가 점점 성장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기특해. 이제는 식사할 때 내가 먹는 한 끼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고민해보는 거야. 그럼 이 지구의 미래가 더 밝아지지 않을까?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수학 공부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문제를 푸는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문제를 더잘 풀려면요. 그 앞에 수학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수학 개념과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어휘,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개념과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까지 잘풀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공부가 그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한 거겠죠. 오늘도 선생님과 즐겁고 신나게 같이 어휘 공부해 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준우와 수지가 똑같은 크기의 피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준우는 피자 한 판을 4등분 했고요. 수지는 피자 한 판을 8등분, 8등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 조각낸 피자를 반씩 먹기로 한 거예요. 똑같이 준우 반 먹었고요. 수지도 반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준우와 수지의 피자는 각각 몇 조각씩 남아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다고요? 이번 시간 공부를 또 해보면 우리 친구들이 끝날 때쯤에는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약분과 통분과 관련된 낱말들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5학년 1학기 4단원 약분과 통분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분수, 약분하다, 기약분수, 통분하다, 공통분모, 비교, 소수까지 있네요. 낱말의 쓰임을 하나씩 하나씩 자례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낱말은 분수인데요. 이 분수의 분자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를 나눠서 표현한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4분의 3이라든지 이런 수들이 분수에 해당하는 건데요.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분수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2분의 1은 전체를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요. 3분의 1은 전체를 셋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요. 4분의 3은 전체를 4개로 나눈 것 중에 셋이라는 뜻인 거죠.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 수를 분수라고 합니다. 분모와 분자의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분모, 분자에 각각 0이 아닌 똑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2씩 곱하면 4분의 2가 되고요. 2분의 1에 3씩 곱하면 6분의 3이 되고요. 2분의 1에 4씩 곱하면 8분의 4가 됩니다. 즉, 2분의 1과 크기가 같은 분수들은 4분의 2, 6분의 3, 8분의 4라는 뜻이겠죠. 소리는 같고 뜻은 다른 말이 있는데요. 분수,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할때 분수예요.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해. 그러니까 너 자신에게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 해. 이런 뜻이잖아요. 이때의 분수는 이 분수가 아니라 자기 신분에 맞는, 자기 사정에 맞는 한도를 뜻하는 거예요. 또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해야 해. 여기서 얘기하는 분수랑 우리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분수랑은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말이라는 것을 기억해둬야겠죠? 다음 낱말은 약분하다입니다. 약분과 통분 중에 약분이겠죠? 약분하다는 것은요, 나누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즉, 분모와 분자를 뭘로 나누냐? 아무런 수로 그냥 대충 나누는 게 아닙니다. 둘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공통된 약수인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12분의 6에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 6으로 각각 나누어 약분하면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12분의 6을 한번 써볼게요. 똑같은 수로 나누려면 6과 12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공약수로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6과 12의 공약수 어떤 수들이 있어요? 1, 2, 3, 6. 이런 수들이 모두 공약수죠. 1은 나눠도 그대로니까 그냥 쓰면 되고요. 분자 분모 2로 나누어서 나타내면, 즉, 2로 약분하면
6분의 3이 되는 거죠. 12분의 6을 3으로 약분하면 각각 3으로 나누면 4분의 2가 되는 거죠. 각각 6으로 나눠서 6으로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이라는 것은 분모 분자를 공약수로 나누어서 간단히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약분 뭔지 알겠죠? 그 다음 낱말은 기약분수입니다. 우리 앞에서 약분하는 연습을 했는데요. 기약분수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예요. 예를 들어서 12분의 6은 기약분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공약수가 1만 있는 게 아니라 1, 2, 3, 6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기약분수가 아닌 거죠. 2와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2분의 1은 기약분수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1과 2는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즉, 더 이상 약분하여 간단하게 나타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분수인 거예요. 기약분수라는 것은.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공약수들 중에 가장 큰 수인 최대 공약수로 나누게 되면 기약분수가 되는 거예요. 6과 12의 최대 공약수 6이잖아요. 6으로 각각 나누어 주면

알면 기역 분수 2분의 1이 된다는 뜻입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 중에 서로소라는 게 있는데요. 서로소라는 것은 여러 개의 수들 사이에 1 이외의 공약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기약 분수로 만들었을 때 그때 분모와 분자는 서로소라는 뜻입니다.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1과 2의 공약수 1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6과 12는 서로소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분수에서 분모와 분자의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분모와 분자는 서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낱말은 통분하다입니다. 약분과 통분해서 통분하다인 거죠. 통분하다, 통하게 만들어줘요. 공통되게 통일시켜주는 거예요. 통분하다는 것은 분모가 다른 분수의 분모를 달랐던 것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같게 만들어주는 게 통분을 하는 거예요. 7분의 5와 5분의 3이라는 두 분수가 있습니다. 자, 이대로는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왜냐? 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분모가 통하도록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로 똑같이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분모가 똑같아진 거죠. 통분을 통해서 같아진 거죠. 7분의 5는 35분의 25가 되었고요. 5분의 3은 35분의 21로 된 겁니다. 소리는 같고 뜻은 다른 말 통분이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통분을 억제하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통분, 원통함, 원통하고 분함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 중에 통분도 있습니다. 소리도 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죠. 수학 교과서에 있는 통분, 그리고 원통하고 분하다라는 뜻을 가진 통분, 구분해서 알수 있어야겠네요. 다음 낱말은 공통분모입니다. 마찬가지로 통분과 관련된 낱말인데요. 공통된 분모라는 뜻입니다.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수는 두 분모의 공배수이다.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조금 뒤에 선생님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공통분모는 통분한 분모입니다. 자, 분모가 다른 두 분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통분을 해서 우리가 공통분모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공통분모로 통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수들이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건가요? 두 분모의 공통된 배수인 공배수가 공통분모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분모로 통분을 하는 거라고요. 공통분모로 통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4분의 1과 2분의 1이라는 두 가지의 분수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 방법은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통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4와 2의 곱은 8이니까 4분의 1은 8분의 2가 되는 거고요. 2분의 1은 8분의 4가 되는 거겠죠. 이 8이 두 수의 공배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4와 2의 최소 공배수는 4니까 4분의 1은 그대로 두고 2분의 1은 4분의 2로 통분해 줄수 있는 거예요. 4도 어때요? 4와 2의 공배수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공통분모가 될수 있는 거는 무조건 두 분모의 공배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통분 그리고 공통분모 알아보았고요. 다음 낱말은 비교입니다.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는 자, 이때는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분수를 통분하여 분모를 같게 만든 후에 비교해야 돼요. 어느 것이 큰지 작은지. 그래서 비교는 둘 이상의 3을 여기서는 수학에서는 지금 수가 되겠죠. 분수가 되겠죠. 둘 이상을 견주어 서로 간의 비슷한 점, 다른 점, 법칙 등을 생각하는 일을 비교라고 합니다. 크기를 비교한다는 것은 어떤 수가 큰지 작은지 견주어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분의 3과 14분의 11은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는 크기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통분모 28로 통분을 해주었습니다. 28은 두 수의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통분을 했더니 이제 어때요? 어떤 수가 큰지 작은지 한눈에 알수 있죠? 28분의 22가 크잖아요. 결과를 쓸 때는 처음 통분하기 전에 분수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견주어 볼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낱말은 소.

소수입니다. 0.7은 소수 맞죠? 그런데 소수 한 자리 수인 거고요. 0.23 소수 맞죠? 소수 두 자리 수인 겁니다. 소수는 1의 자리보다 작은 자리, 이 소수점 아래 1의 자리보다 작은 자리의 값을 가진 수를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3 이렇게 끝나면 13 끝나면 그건 소수가 아닌 거고요. 소수점 아래에 1의 자리보다 작은 자리 값을 가지고 있어야 소수인 겁니다. 그리고 뜻이 다른 말이 있는데요. 모양새는 같은데 2, 3, 5, 7, 11은 소수이다. 2, 3, 5, 7, 11은 소수이다. 자, 이때 소수는요. 1과 그수 자신 이외의 자연수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2는 1과 2로만 나눌 수 있죠. 3은 1과 3으로만 나눌 수 있죠. 5는 1과 5로만 나눌 수 있죠. 그런데 8 같은 수는 어때요? 1이나 2나 4, 8로 나눌 수 있잖아요. 1과 자신으로만 나눌 수 있는 수가 소수인 겁니다. 생김새는 같지만 뜻이 다르다는 거, 쓰임새가 다르다는 거, 읽을 때도 소수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잘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 낱말들 살펴보기 전에 선생님이 또 새로운 상황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학교를 거쳐 서점까지 가는 거리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4분의 3km와 7분의 5km를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뭘 알아야 돼요? 분수의 덧셈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낱말들 살펴볼게요.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 이런 개념들 낱말들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진분수의 덧셈, 끼리, 부분, 받아올림, 대분수의 덧셈, 대분수의 뺄셈, 그리고 받아내림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진분수의 덧셈인데요. 진분수라는 것은 어떤 분수인가요? 분자와 분모가 있을 때 분자가 분모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조금 더 작게 그렸죠. 그런 분수를 진분수라고 하죠.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끼리 합하여 더해서 계산하는 것을 진분수의 덧셈이라고 합니다. 5분의 1 진분수 맞죠? 분자가 더 작잖아요. 4분의 3 진분수 맞죠? 그래서 이런 진분수끼리의 덧셈을 뜻하는 식인 거예요. 분모가 다른 진분수의 덧셈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공통분모로 통분해줘야겠죠? 통분한 다음에는 통분했으면 분자끼리만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4랑 15 더해주면 19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은 끼리. 끼리, 우리 분자끼리 더해줘야 된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끼리.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와 친구가 같은 반이 되었다라는 뜻이니까 끼리는 그 부류만이 서로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자끼리 더해요. 분자와 분자를 함께 더해요. 이런 뜻입니다. 수학 교과서에도 꽤 자주 등장하는 낱말이에요. 다음은 부분입니다.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하면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을 따로 떼어내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대분수는 어떻게 생긴 분수예요? 예를 들어 2와 3분의 1처럼 자연수와 분수 부분으로 이루어진 분수, 우리 대분수라고 하죠. 이럴 때 자연수 부분, 분수 부분 이럴 때 쓰이는 말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부분은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의 하나를 뜻하는 것이 일부분을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수 부분, 분수 부분.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와 부분 중에 전체인 거예요. 자, 전체는요. 볕이 들면 집안 전체가 따뜻해진다. 집안 온 곳곳이 따뜻해진다. 이럴 때 쓰일 수 있는 말이고요. 모든 부품들이 부품이 모이고 모여서 어우러져서 자동차란 하나의 전체를 이루게 된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인 겁니다. 자, 머릿속에 그려지죠? 부분이 모여 전체가 된다. 전체와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낱말은 받아올림입니다. 받아올림은 덧셈에서 각 자리 숫자끼리 더한 값이 10이거나 10보다 클때 윗자리로 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만약 14 더하기 7. 자, 이런 덧셈식이 있어요. 4와 7 더했을 때 11. 10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만 쓰고 2를 10의 자리로 받아 올림 해줍니다. 이 과정을 받아 올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수의 덧셈에서도 받아올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분의 2와 2분의 1을 더하기 위해서 먼저 통분을 했더니 6분의 4 더하기 6분의 3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통분에서 분모 같아졌으니까 이제 분자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죠? 분자끼리 더해줬더니 7이 되어서 6분의 7이라는 가분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모보다 지금 분자가 커진 거죠? 그래서 6분의 6은 자연수 1과 같은 거잖아요. 받아올림하여 자연수 부분으로 보내줬어요. 1과 6분의 1이라는 대분수로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6분의 6을 1 자연수 부분으로 보내준 것을 받아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대분수의 덧셈입니다. 진분수끼리도 덧셈을 할수 있지만 대분수끼리도 덧셈을 할수 있겠죠. 대분수는 어떤 분수죠? 자연수 부분과 분수 부분으로 이루어진 분수를 대분수라고 하죠. 그래서 대분수의 덧셈은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이 분수, 이게 뭐라고요? 대분수. 대분수끼리 더해서 계산하는 것을 대분수의 덧셈이라고 합니다. 1과 5분의 2 더하기 3과 2분의 1, 둘다 대분수잖아요. 대분수끼리의 덧셈이에요.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방법 첫 번째.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따로 떼어서, 분수는 분수끼리 따로 떼어서 더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보면 자연수 1과 3을 따로 떼어서 계산했고요. 진분수 부분 10분의 4와 10분의 5를 따로 떼어서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합쳐준 거죠. 그랬더니 계산 결과가, 아하, 4와 10분의 9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과 5분의 1을 가분수 5분의 7로 바꿨고요. 3과 2분의 1이라는 대분수를 2분의 7이라는 가분수로 바꿨습니다.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을 해줬어요. 공통분모 10으로 통분해서 이제 분자끼리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분의 49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받아올림해서 자연수 부분으로 슉 보내준 다음에 대분수 4와 10분의 9 이렇게 쓴 것이죠.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계산하는 게 편할 수도 있고요.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편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상황에 맞게 자기가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은 대분수끼리 뺄셈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덧셈을 할 수도 있지만 뺄셈. 대분수,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이 분수가 대분수였죠? 빼서 계산하는 게 대분수의 뺄셈입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빼서 계산할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에 합쳐주면 돼요. 자연수 부분 계산하고, 분수 부분 계산한 다음에 합쳐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통분해서 계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답이 가분수로 나온다면 대분수로 고쳐주면 훨씬 더 깔끔하겠죠? 그래서 대분수의 뺄셈도 대분수의 덧셈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 마지막 낱말은요, 받아내림입니다. 우리 대분수의 뺄셈. 뺄셈에서 특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인 받아내림이라는 것은 뺄셈에서 같은 자리수끼리 뺄수 없을 때 윗자리에서 10을 빌려와서 빼주는 거예요. 23 빼기 5 어때요? 1의 자리 3에서 5를 뺄수 없잖아요. 바로 윗자리 10의 자리에서 10을 빌려와서 13에서 5를 빼면 8이죠. 이걸 받아내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대분수의 뺄셈에서도 받아내림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분수 부분끼리 계산할 수 없을 때 자연수 부분에서 빌려오는 것을 우리 받아내림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볼까요? 5와 4분의 1 빼기 1과 3분의 2를 계산하려고 봤더니요. 자연수 부분끼리 계산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분수 부분끼리 계산하려고 봤더니 12분의 3에서 12분의 8을 뺄수 없어요. 그래서 받아내림 해와야 됩니다. 1은 12분의 12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받아내림에서 자연수 5가 4가 된 거고요. 1이 12분의 12가 된 거니까 12분의 10 5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2분의 15에서 이제 12분의 8을 뺄수 있잖아요. 12분의 7이 된 거죠. 자연수 부분은 3이 된 거고요. 이 과정을 우리 대분수의 뺄셈에서 받아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살펴보니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낱말들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운 낱말들 복습할 수 있는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바르게 선으로 이으세요. 끼리.

0: 부분 비교가 있네요. 그 부류만이 서로 함께. 분자끼리 더하면 된다. 통분한 다음에 분자끼리. 자, 그러므로 그 부류만이 서로 함께는 끼리와 이어주면 되겠어요.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전체를 이루는 거, 뭐가 모여서 전체가 돼요?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는 거예요.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는 부분입니다.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에 비슷한 점, 다른 점, 일반 법칙 등을 생각하는 일,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비교를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풀어볼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 위해서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진분수의 덧셈, 대분수의 덧셈, 진분수의 뺄셈, 대분수의 뺄셈이 있네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겠어요. 첫 번째, 분자가 분모보다 작은 분수. 분자가 분모보다 더 작은 거예요. 더 작게 그렸잖아요. 이런 분수, 어떤 분수라고 하죠? 진분수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진분수끼리 합하여 계산하는 거니까 뭐가 돼요? 진분수의 덧셈이 되겠죠. 진분수의 덧셈. 두 번째,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 어떤 분수입니까? 대분수죠. 그러면 대분수끼리 빼서 계산하는 거니까 뭐예요? 대분수의 뺄셈이 되겠죠. 대분수의 뺄셈. 마지막이에요. 세 번째.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 우리 앞에서 했잖아요. 어떤 분수라고요? 대분수라고요. 대분수끼리 더해서 계산한대요. 그럼 뭐겠어요? 대분수의 덧셈이 되겠죠. 대분수의 덧셈. 답잘 써줬습니다. 3번이에요.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라고 하였네요. 자, 공통분모는 약분한 분모인가요? 통분한 분모인가요? 원래 분모가 달랐는데 통분하는 거죠. 공통분모로. 그래서 통분한 분모가 공통분모입니다. 최소 공배수로 통분할 수도 있고 두 분모의 곱으로 통분할 수도 있었죠. 다음 통분하다입니다. 통하게 해주는 거예요. 분모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분모가 처음에는 같지 않죠. 다른 분수의 분모를 같게 만드는 것을 통분한다고 합니다. 다음 기약 분수는 약분에서 나타낸 거죠. 분모와 분자의 모가 1분인 거예요. 약분했어요. 근데 더 이상 약분이 안 돼요. 왜?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공약수가 1분이라는 뜻이죠. 다음 소수. 1의 자리보다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소수점 아래니까 작은 자리의 값을 가진 수가 소수. 뭐 0.7, 0.45 이런 수처럼요. 그래서 작은 애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겁니다. 4번이에요. 밑줄 긋는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는 겁니다. 자, 둘다 분수거든요. 그런데 뜻이 다르다는 것이죠. 첫 번째.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은 크기가 같은 분수이다. 이때 분수는 뭐예요? 2분의 1은 둘로 나눈 것 중에 하나, 4분의 2는 4개로 나눈 것 중에 둘, 6분의 3은 6개로 나눈 것 중에 셋. 즉,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수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에게는 저마다 타고난 분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가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분수는 기역,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라는 뜻입니다. 니은과 기역 차례대로 써주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뜻이 반대되는 낱말을 빈칸에 쓰라고 했습니다. 자, 받아올림 무엇인가요? 덧셈에서 각 자리 숫자끼리 더한 값이 10이거나 10보다 클때 윗자리로 수를 올려주는 걸 받아올림이라고 했고요. 우리 분수의 덧셈에서도 받아올림을 한다고 했죠. 어떨 때요?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모보다 커질 때 자연수 부분으로 받아올림 해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이와 반대되는 거는 뭐예요? 뺄셈에서 같은 자리의 수끼리 뺄수 없을 때 바로 윗자리에서 10을 빌려와서 빼주는 거. 뭐라고 한다고 했나요? 받아 올림이 아니라 받아 내림이 되는 거예요. 바다. 내림. 대본수의 뺄셈에서 언제 바다 내림을 한다고 했나요? 자연수끼리, 분수 부분끼리 계산할 때, 이 분수 부분끼리 뺄셈이 안 되면, 그때 자연수 부분 1을 바다 내림에서 분수 부분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과정을 바다 내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바다 올림, 바다 내림 잘 기억해 두면 되겠어요. 6번 문제입니다. 친구가 한 말과 관계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네요. 한 명씩 차례대로 볼까요? 남학생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분모를. 자, 처음에 어땠다고요? 분모가 달랐대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2분의 1. 3분의 1. 자, 분모가 달랐어요. 그런데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6분의 3. 6분의 2. 분모가 똑같아졌죠. 이 과정을 뭐라고 해요? 통분. 분모를 통하게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통분한다고 하죠. 그러므로 통분하다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학생은 뭐라고 했나요?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히 나타내는 것을 말해라고 했습니다. 14분의 2라는 분수가 있습니다. 2와 14의 공약수, 공통된 약수,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그럼 2로 나누어 주면 2, 7에 14, 2, 1은 2. 즉, 7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어 이렇게 더 간단한 형태의 분수로 나타내는 것. 뭐 한다고 하죠? 약분, 나누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약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분하다에 동그라미 해주면 됩니다. 모든 문제 잘 풀어보았고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숙제, 도전, 낱말그치기. 오늘의 낱말은 약분하다입니다. 앞에서 나왔었죠? 분모와 분자를 그들의 공약수로 나누어 간단히 나타내는 것을 약분한다고 했습니다. 약분하다가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써보고 지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낱말들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낱말의 뜻을 넘어서 수학 개념까지 익히는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휘가 문해력이다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서 어휘력 쑥쑥, 문해력 쑥쑥 올라가고 있나요? 자, 오늘은요, 수학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 살펴볼 겁니다. 수학 시간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어휘력을 또 올리고 나면은요,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살펴볼 단어는 사단원입니다. 비와 비율이라는 단원이에요. 여기 메뉴판을 보니까요,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그리고 유자차까지 판매하고 있네요. 오렌지 주스는 4,000원, 사과 당근 주스는 3,000원, 유자차가 4,000원이고요. 오렌지 주스 30% 할인이라고 적혀 있네요. 주스 가게에서 오렌지 원액과 물을 4:1의 비로 섞어 만든 새콤달콤한 오렌지 주스를 판매한다고 해. 원래 4,000원에 판매하던 주스를 30% 할인한다면 오렌지 주스 한 잔에 얼마인 걸까? 궁금하면 먼저 비와 비율과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렌지 원액과 물이 4:1

유자차를 만들 때 유자 원액량과 물의 양의 비는 3대 5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비교하는 양인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기준 양은요, 기호 땡땡의 오른쪽에 있는 게 기준 양이에요. 그래서 3대 5에서는 기준 양, 이 5가 기준 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교하는 양은요, 기호 땡땡의 왼쪽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이에요. 그러면 3대 5에서 3이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3대 5다. 이것이 기준 양이고, 이 옆에 있는 게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가 기준이 될 때, 그것의 3만큼이 들어있는 게 비교하는 양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읽느냐? 3대 5, 이거는 3대 5라고 읽고요. 3과 5의 비다라고 읽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게 기준이 되니까 이것의 대안이라고 많이 써요. 3의 5의 대한 비, 5에 대한 3의 비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5에 대한 또는 3의 5에 대한 하고 뒤에 올 수도 있고 앞에 올 수도 있는데 대안이 붙으면은 그것은 기준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유자차 말고 오렌지 주스 생각나나요? 그 오렌지 원액이 4였고요. 자, 물이 1이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준양이 되는 거죠. 물을 1만큼 넣었을 때 오렌지 주스 원액은 물의 4배만큼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양이고 이게 비교하는 양입니다. 그럼 만약에 1대 4다라고 한다면 물을 4만큼 넣었을 때, 그 다음 오렌지 주스의 원액이 1만큼 들어간다.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의 4분의 1만큼만 오렌지 원액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더 진한 오렌지 맛이 나을까요? 저 이거 물이 1인데 오렌지 원액이 그 4배 들어가는 거고요. 이것은 물이 4인데 그 오렌지 원액이 1만큼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더 진한 맛이 나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게 기준이 되고 그 앞에 있는 것은 비교하는 양이다 하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게 비다. 비입니다. 자, 그럼 비율은 무엇일까요? 견줄 비의 비율, 율이거든요. 기준 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예요. 자, 우리가 기준 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까지가 비였죠. 그것의 크기가 비율인데요. 비교하는 양과 기준 양을 어떻게 이제 구하면 되냐? 자, 비율을 기준 양 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구하면 돼요. 기준 양이 분모로 가고 비교하는 양이 분자로 가면은 이것 분의 이거. 아, 비율의 크기, 그러니까 양의 크기, 비율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는 양이랑 기준 양이 같다고 해볼게요. 기준 양도 4고 비교하는 양도 4다. 혹은 기준 양도 5고 비교하는 양도 5다. 그럼 4분의 4, 5분의 5다 1인 거죠. 그러니까 기준 양과 비교하는 양이 같다라고 하면은 비율은 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준 양이 2고 비교하는 양이 1이다. 그러면 비율은 2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비로 쓰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1대 2다. 그러니까 기준 양이 이만큼 들어갔을 때 비교하는 양은 그 반만큼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그 크기고 이렇게 기준 양 분의 비교하는 양으로 나타낸다 하고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고요. 자, 우리 율이 나오는데요. 율하고 류라고 어쩔 때 율을 쓰고 어쩔 때 류를 쓰는지 한번 볼게요. 율은요, 앞에 낱말이 모음이나 니은 받침으로 끝났을 때 득표율, 타율, 실패율, 백분율과 같이 써요. 자, 득표율, 요로 끝나죠? 율. 타율, 아로 끝나죠? 율. 실패, 에로 끝나죠? 율. 백분, 니은으로 끝나죠? 율. 백분율. 이렇게 써요. 률은요, 앞낱말이 니은 받침, 외의 받침. 그러니까 입학, 이거는 기역으로 끝나죠? 입학률. 출석률, 기역으로 끝나죠? 출석률. 성공률, 이응으로 끝나죠? 성공률과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이 발음해 보면은요. 이거는 득표율, 타율, 실패율, 백분율. 이게 더 편해요. 만약 율로 발음한다고 해볼까요? 득표율,

뉴얼, 실패, 뉴얼, 백분, 뉴얼, 어려워요. 자, 이게 유리냐, 유리냐, 이거는 우리 발음하기에 편한 걸로 정해진 거지, 외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볼게요. 입학률, 출석률, 성공률, 이것도 률이 더 편해요. 만약에 율로 해볼게요. 입학율, 출석율, 성공률, 더 힘들죠. 해서 이게 모음이랑 니은은 율인데, 발음을 해보면 된다. 이거를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백분율, 백분율 했으니까 백분율 볼게요. 기준량이 100으로 할 때의 비율을 말을 합니다. 자, 비율이요.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요? 저 기준량 분에 비교하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준량이 무조건 100일 때 이거를 우리가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신청자 100명 중에 99명이 참석했으므로 참석률은 기호 퍼센트를 사용하여 백분율로 나타내면 99%, 99%라고 읽는다. 자, 그럼 100명 중에 99명이 참석을 했다. 그래서 99%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백분율로 나타내면 기준량이 무조건 100이 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편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 50명 중에요. 30명이 왔어요. 20명 중에서요, 10명이 왔어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율이 뭐가 큰지 비교하기가 조금 한번 한 단계 생각 더 거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백분율로 바꿔볼게요. 기준량을 무조건 100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50에 2배가 됐으니까 여기도 30에 2배를 시켜주고요. 100분의 60이 돼서 60%가 되겠죠? 20분의 10을요, 기준량을 무조건 100으로 바꿔준다. 20에 5배가 됐으니까 10에 5배 하면 100분의 50이 돼서 50%가 돼요. 50%, 60%니까 여기가 더 참석률이 더 높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백분율로 비교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비교하기가 편하다. 기준량이 무조건 무엇이다? 100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타율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타율은요, 7타의 비율이거든요. 자, 치는 비율이에요. 야구에서요, 안타수를 타격수로 나눈 비율이다. 이건데요. 자, 타격수. 이 타자가 자, 친 횟수. 전체 친 횟수에서 그 중에 안타를 친 횟수입니다. 자, 안타라는 것은요, 이게 타자가 딱 쳤을 때, 이렇게, 그 다음루로 탁 달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안타를 탁 치고 다음루로 달려갈 수 있도록 친게 바로 안타예요. 자, 그러면 우리 팀에서 타율이 제일 높은 선수다라는 것은 안타를 가장 많이 쳤다라는 거죠. 안타를 가장 많이 친 선수가 올해의 선수로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몇 개, 전체 100개 쳤는데 그 중에서 안타 20개 쳤어. 아니면은 전체 10개 쳤는데 그 중에서 1개 쳤어. 자, 이런 식으로 타율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0.2다. 자, 이거는 0.1이다. 이런 식으로 타율을 또 소수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타율에는 또 다른 말도 있어요. 자기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남의 명령이나 속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타율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교의 문제가 자율이 아닌 타율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뭐 속박에 따라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누군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수학 시간에 이 비와 비율을 공부하면서 타율이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나오면은 이게 타율이 뭐야? 하고 헷갈리지 말고 아, 전체 공친것 중에 안타를 친 거구나. 타율이 높다라는 것은 안타를 많이 쳤다는 거구나.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요. 할인율입니다. 자, 할인하는 율이죠. 원래 가격에 대한 할인한 금액의 비율을 할인율이다라고 합니다. 원래 가격이 만 원인 책을 할인된 판매 가격인 8,000원에 사면 할인율은 20%이다. 자, 원래 가격이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8,000원에 샀는데, 자, 할인된 것은 그러면은 만 원에서 8,000원이니까 2,000원 할인된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100으로 바꿔줘보면 100분의 20이 되면서 20%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서 오렌지 주스가 4,000원이었잖아요. 그런데 30% 할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할인율이 30%이니까요. 4,000원에서 30%가 어느 정도냐? 100분의 30만큼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00을 4,00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4,000으로 바꿔보려면은 100에다가 40을 곱해야 되죠. 그러면 여기 30에다가도 40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원이 되죠. 그러니까 1,200원만큼이 할인된 금액이에요. 그럼 4,000원에서 1,200원을 빼면은 얼마에 판매가 된다? 2,800원에 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렌지 주스는 2,8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 하고 이 앞에 이 메뉴판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서 일정한 값을 매긴 것, 또그 값, 원래의 가격, 매겨진 가격을 정가라고 해요. 행사 기간 동안 정가의 반값으로 물건을 판매한다. 그러면 만 원이면 5,000원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가는 물건을 파는 값이에요. 물건의 판매가가 너무 높다. 너무 높은 값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격은 정가이고요. 판매 가격은 원래 가격의 이 할인 금액을 빼면은 얼마의 판매가 되는지 판매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비와 비율을 공부하면서 이 할인율이 얼마고 정가가 얼마고 그래서 이 판매 금액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아, 정가, 아, 할인이 얼마 됐구나. 그래서 판매 금액 얼마구나.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자율 보도록 할게요. 이자율, 이자율인데요.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붙어요. 은행에 돈을 넣어 놓으면, 1,000원을 넣어 놓으면, 이제 이자가 몇 퍼센트인지에 따라서, 뭐, 나중에 1년 지나고 봤더니, 그게 1,000원이 아니라, 1,300원이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자가 붙는단 말이죠. 근데 그 이자가 얼마나 붙느냐? 이게 이자율입니다. 은행에 만 원을 예금하고, 1년이 지나 원금과 원래 넣은 돈이죠. 이자를 합하여 1,300원을 받았다면 이자율은 3%이다. 그래서 원금이 원래 얼마예요? 만 원을 넣었는데 이자가 300원인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100으로 한번 바꿔보면은 100분의 3이라서 3%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은행에서 저희 은행은요, 이자율이 3%예요라고 말을 하면 그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하지 말고, 아, 원금을 얼마 넣으면은 이자가 얼마가 붙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옆에서 저희 은행은요, 이자율이 4%예요. 자, 그러면 아, 만원 넣으면 여기는 이자가 400원 붙네. 아, 여기에다가 저축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율. 이거를 보고 원금, 이자 이런 것들을 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소금 물의 진하기입니다. 소금 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이에요. 소금 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이에요. 자, 소금 20g을 녹였습니다. 소금 물 200g이 되었어요. 자, 소금 물이라는 것은 소금에다가 그렇죠. 물의 양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소금 물이 200g이고 소금의 양이 20g이라는 거죠. 그러면 소금이 20g이니까 물은 몇 g일까요? 그렇죠. 180g이 들어 있을 겁니다. 이거를 자, 우리 100으로 한번 바꿔 보면은요. 자, 여기 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20이 반으로 줄어서 100분의 10 해서 10%가 되겠습니다. 이 소금물의 진하기는 10%인 거죠. 소금물 200g 중에서 소금의 양이 20g이 들었다. 그러니까 10%가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 속에 녹아있는 소금의 비율이 높을수록 소금물은 진한 거야. 더 짜다라는 거죠. 이 소금물의 이 진하기가 10인 거랑 20인 거랑. 자, 10%, 20% 뭐가 더 진한 거예요? 저 20%가 더 진한 거고요. 여기 아래에 분모가 소금 물의 양이에요. 그래서 물의 양으로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소금 물이

180g이고요. 거기에 소금을 20g 녹였습니다. 소금물의 진하기가 어떻게 될까요? 몇 퍼센트일까요?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다가 180분의 20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아니죠. 180g의 물에 소금 20g을 더했으니까 소금 물의 양이 분모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180에 20을 더해서 200분의 20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서 이게 소금 물을 알려주고 있느냐, 물을 알려주고 있느냐, 이것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소금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이다. 그다음에 농도는요, 용액의 진함과 묽음의 정도예요. 자동차로 인해 생기는 대기 오염 물질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기 오염 물질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에 있는 어휘들을 알아볼 겁니다. 여기 봤더니요, 학년별 도서관 이용자 수가요, 무슨 그래프로 나타나 있나요? 그렇죠, 막대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친구들이 이용을 하는 건몇 학년이에요? 저 2학년 친구들이 가장 많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월별 도서관의 이용자 수가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죠. 4월에 가장 많은 친구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 7월에는 가장 적은 친구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서는요, 딱 비교하기가 편하죠. 무슨 학년이 가장 많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꺾은선 그래프로는 변화를 보기에 좋습니다. 학교 도서관 게시판에 여러 가지 그래프로 통계 자료가 그려져 있어. 학년별 도서관 이용자 수는 막대 그래프, 월별 도서관 이용자 수는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 이외에도 T 그래프나 원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어. 이번엔 T 그래프, 원 그래프와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T 그래프, 원 그래프 알아보도록 할게요. T 그래프는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T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리 반 학생들의 여가 활동별 학생 수의 비율은 T 그래프로 나타냈다. 자, 여가 활동은요, 좀 시간이 남을 때 하는 활동이거든요. 동영상 시청, 운동, 산책, 독서,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친구들이 하는 건 동영상 시청이네요. 그래서 이 T 그래프는요, 길이가 길수록 그 비율이 높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총 30%, 여기는 25%, 20%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T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직선이나 곡선을 말을 해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채소를 조사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다음에 표는요, 어떤 내용을 일정한 형식과 순서에 따라 보기 쉽게 나타낸 것을 말을 합니다. 표를 이용하여 자료의 크기를 수로 정리하였다. 그래서 수로 이제 동영상 시청 몇 명, 독서 몇 명,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띠는요, 옷 위로 허리를 둘러매는 끈, 허리띠를 졸라맸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띠 모양으로 만든 그래프가 띠 그래프인 거죠. 자, 다음은요, 원 그래프예요. 원으로 만들어진 그래프겠구나라는 거죠.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을 원 그래프로 나타냈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하고 이 그래프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각각의 비율별로 이렇게 넓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넓이가 넓을수록 비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다 나타내려면은 퍼센트, 즉 백분율로 계산을 한 다음에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T그래프, 원그래프를 6학년 때 배우는 이유가 이걸 백분율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율을 알아야 하고 백분율로 바꾸어서 여기다가 이 퍼센트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6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로 표현만 해놓고 나면은요, 바로 눈에 보입니다. 3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30%이구나. 자,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은 15%이구나. 30분 미만 사용하는 친구들이 10%이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원 그래프에서 원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예전에 배운 적 있는데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 일정한 거리에 있는 이 점들을

쫙 모아가지고 만든 도형이 바로 원이죠. 동전을 이용해 원을 그렸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이 컴퍼스로도 쭉 이렇게 이어가지고 원을 그리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항목은요. 항목항의 항목목인데요.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낱낱의 부분이나 갈래를 항목이다라고 해요. 원 그래프는 전체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자, 우리 아까 친구들이 여가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까요? 그러면은 항목들이 있었죠. 독서한다, 운동한다, 동영상 시청한다, 이런 것들이 다 항목인 거예요. 그래서 조목이라는 말이 비슷한 말이 있어요. 법률이나 규정 따위의 낱낱의 조나 항을 말을 한다. 하나하나의 이 조나 항을 조목이라고 해요. 이 규정은 다섯 가지 조목으로 되어 있다. 다섯 가지의 조나 항, 다섯 가지의 한 조, 두 조, 세 조에서 5조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 법, 몇 조, 몇 항에 나왔어? 하고 싸우면서 그 법에 나왔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조나 항이 조목이고요. 조목조목 따지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할 때도요, 하나의 조, 하나의 항,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따지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항목별로 이제 표시를 해가지고 띠그래프나 원그래프에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은요, 제목이에요. 작품이나 저작, 강연 등에서 그 내용을 보이거나 대표하기 위하여 붙이는 이름을 제목이라고 합니다. 띠그래프와 원그래프의 제목만 봐도 무엇을 나타낸 것인지 알수 있다. 자, 여기 이 띠그래프의 제목은 학생들이 도서관을 방문한 시간별 비율. 자, 여기 원그래프의 그 제목은 학생들이 빌린 책의 종류별 비율. 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 점심시간에 가장 많이 방문을 하는구나. 그리고 동화책을 가장 많이 빌리는구나. 자, 이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목이고요. 이거 하나하나하나가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타는요, 그 밖에 다른 것을 말을 해요. 다른 항목에 비해서 수가 적은 자료를 모아가지고 기타로 다 묶어 놓는 거예요. 딸기 좋아하는 친구, 수박 좋아하는 친구, 포도 좋아하는 친구,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 없는 것들 있죠. 뭐 체리, 참외, 뭐 이런 작은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그냥 기타에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비슷한 말로 여타가 있는데요. 그 밖에 다른 것을 나타내요. 이곳은 주변의 여타 지역과는 달리 유독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차지하다입니다. 비율이나 비중 등을 이루는 것을 차지하다라고 하는데요. 원 그래프를 나타내려면 각 항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원을 나눈다. 이만큼 공간을 이루는 것을 차지하다라고 하죠. 사물이나 공간, 지위 따위를 자기 몫으로 가지는 것도 차지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해석을 볼게요. 문장이나 사물 등으로 표현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을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연령별 인구수의 비율을 나타낸 띠 그래프를 해석하면 이해하고 설명을 해보면 2020년에는 2000년보다 15세 미만 인구수의 비율이 줄었다. 자, 여기 15세 미만의 인구수의 비율이 21%에서 12.1%로 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고 그래프의 내용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배운 내용으로 확인 문제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기준 양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 무엇이라고 하죠? 그렇죠. 비율이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그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는 직선이나 곡선을 그래프라고 하죠. 두 양을 비교할 때한 양을 기준으로 다른 양이 몇 배가 되는지를 기호 이 땡땡을 사용해서 나타낸 것이 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는 거예요. 상품에 일정한 값을 매김 또는 그 값을 그렇죠. 정가다라고 합니다.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원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는요. 그렇죠. 원 그래프죠. 원.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띠 모양에 나타낸 그래프는요. 그렇죠. 바로 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밑줄근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그랬어요. 야구에서 안타수를 타격수로 나눈 비율,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정해진 원칙이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일. 자, 이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타율이라는 낱말이 있었는데요. 타율적으로 하는 일에는 성과를 보기 어렵다. 그렇죠. 이것은 니은이 되겠고요. 타격수가 300개일 때 안타수가 90개인 김 선수의 타율은 0.3이다. 자, 이것은 기억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다음은요. 4번입니다.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어요. 백분율은요. 기준량을 무엇으로 할 때의 비율이죠? 그렇죠. 100입니다. 할인율은요. 원래 가격에 대한 할인한 금액의 비율, 판매한 금액의 비율, 저 할인한 금액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소금물의 진하기는요, 뭐의 양에 대한 뭐의 양의 비율이다. 저 소금 물의 양에 대한 소금의 양의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소금 물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의 비율. 그렇죠. 이자니까 이자율이 되겠고요. 야구에서 타자가 규정에 맞게 공을 친 전체 횟수에 대해 1루 이상 나갈 수 있게 공을 친 비율, 타율이 되겠고요. 작품이나 저작, 강연 등에서 그 내용을 보이거나 대표하기 위해 붙이는 이름, 그래요, 제목이다 라고 하겠죠.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낱낱이 부분이나 갈래를 항목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원 그래프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다라고 했어요. 즐거보는 프로그램별 남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인 프로그램은 예능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즐겨보는 프로그램별 여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8%를 차지하는 것은 기타가 되겠네요. 두원 그래프를 모으면 그렇죠. 해석하면은 남학생이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스포츠이고 여학생이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은 음악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오늘 비와 비율 그리고 그래프에 관해서 배웠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이가 독하다 6단계. 여러분의 어이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할 낱말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시를 읽는 즐거움이라고 되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낱말들을 함께 공부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시를 공부할 때 훨씬 더잘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럼 오늘의 낱말들 살펴볼까요? 짜잔. 8개의 낱말들이 준비되어 있네요. 큰 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시, 운율, 비유, 시조, 연, 화자, 관점, 세계관.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겁게 같이 공부해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첫 번째 낱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낱말이기도 한데요. 우리 친구가 지금 뭘 읽고 있어요? 시라고 표지에 쓰여진 걸 보니까 시집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시라는 게 대체 뭘까요? 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리듬이 있는 형식으로 나타낸 문학 작품이에요. 그냥 긴 문장으로 써서 생각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리듬이 있는 형식으로 나타낸 문학 작품을 우리는 시라고 합니다. 마치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노래 가사,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 글들에 비해서 시는 훨씬 더 길이가 짧아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 읽었을 때 리듬이 느껴져요.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서 차차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시는 짧지만 많은 뜻을 담고 있어. 일반적인 문장보다 짧다고 했잖아요. 그냥 글들보다 짧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짧은 글 속에 매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시의 특징입니다. 시를 쓰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하죠? 시인이라고 하고요. 시에 쓰인 낱말들을 시어라고 합니다. 시어라는 거는 뭔가 새롭게, 특별하게 만들어낸 낱말들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평소에 볼수 있는, 쓰는 말들인데, 시에서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새롭게 쓰는 말들을 시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낱말입니다. 시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데요. 마구마구 음표들이 올라오는 모습이죠. 시에서 비슷한 소리의 특성이 일정하게 반복되는 형식을 우리 조금 어려운 말로 운율이라고 합니다. 리듬감, 가락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시를 쭉 읽었을 때 뭔가 리듬감이 느껴져요. 그게 바로 운율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슷한 소리의 특성이 일정하게 반복된다는 게 대체 뭘까요? 글자 수가 비슷하게 반복된다거나 아니면 비슷한 느낌을 주는 소리, 낱말이 반복될 때 이것을 통해서 리듬감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를 낭송할 때는 운율을 잘 살려서 읽어야 해. 자, 그래야 더 맛깔나게 시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조롱조롱 거미줄에 옷구슬. 글자 수가 어떻게 반복되고 있어요?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글자 수의 반복 때문에 운율이 느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송알송알 쌀이 잎에 은구슬. 모음 아, 그리고 자음 중에서 이음과 리을이 많이 나오죠. 뭔가 경쾌하고 맑은 느낌이 나요. 아랫줄도 마찬가지예요. 조롱조롱 거미줄에 옷구슬. 이번에는 모음 중에서 오가 자주 쓰이고 있죠. 그리고 또 자음 이응 리을이 쓰이면서 더 맑은 느낌을 주는 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운율이 느껴지는 시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우리 친구 손에 무엇이 들려있죠? 솜사탕이 들려있고요. 뭘 떠올리고 있어요? 솜사탕과 닮은
뭉게뭉게 구름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자, 시는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그 안에 비유하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어떤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그것과 비슷한 다른 것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일을 우리는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유에서 중요한 점은요. 두 가지의 비슷한 점, 공통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름과 솜사탕의 비슷한 점, 공통점은 뭐예요? 뭔가 모양이 비슷해 보이고요. 몽실몽실, 뭉게뭉게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을 솜사탕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벚꽃나무의 모습을 솜사탕에 비유할 수 있어. 벚꽃나무의 벚꽃, 그리고 솜사탕, 뭐가 닮았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분홍빛 색깔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꽃도 예쁘고 솜사탕도 예쁘잖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 방법 중에서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직유법이라는 것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뭐뭐듯이와 같은 말을 써서 두 대상을 직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유법에는 뭐 같이, 처럼, 듯이 이런 말이 반드시 같이 쓰입니다. 문장을 볼까요? 머릿결이 비단 같다. 어때요? 마지막 부분에 뭐뭐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쓰인 비유는 직유법인 거예요. 머릿결과 비단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머릿결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비단에서 빗대어서 비단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법은요, 은유법이에요. 무엇은 무엇이다와 같은 문장 형식을 사용해 어떤 것을 직유법처럼 직접 나타내지 않고 넌지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너의 눈은 빛나는 별이다. 자, 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의 그 예쁜 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엇에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빛나는 별에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은은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러한 비유법을 은유법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비유 방법 중에 의인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의인법에서 이 인이라는 글자가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이 아닌데 그걸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바람이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바람이 부는 모습을 보고 바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치 바람을 사람인 것처럼 표현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자, 바람이 휘잉휘잉 하고 불잖아요. 그 모습을 마치 나에게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처럼, 들려주는 것처럼,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이러한 비유의 방법을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의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고려시대부터 발달해서 조선시대에 많이 지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시. 우리나라 고유의 시를 시조라고 합니다. 조선 초기에는 주로 양반들이 시조를 지었다고 해. 자, 깨알 상식이지만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요, 양반이 아닌 서민들도 이 시조를 많이 짓고 그리고 시조를 읊게 됩니다. 시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시조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에 맞다면 우리 친구들이 그걸 보고 아하! 시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세 줄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 한 줄은 보통 네 마디로 네번 끊어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장, 마지막 줄의 첫 마디는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이 몸이 죽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일단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세 줄로 이루어져 있지요. 자, 그리고 네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어요. 이 몸이 죽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자, 이렇게 네 마디로 끊어 읽을 수 있고요. 마지막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종장의 첫 마디 임향한이 세 글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시조의 특징 잘 공부해 두었죠? 다음 낱말입니다. 시에서 몇 행을 의미적으로 구분하여, 자, 이것을 한 단위로 묶은 것. 몇 개의 행을 의미에 따라 나눠서 한 단위로 이와 같이 묶어둔 것을 우리는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를 보면 몇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몇 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는 모두 5연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은 행들이 모여서 하나의 연을 이룬다고 했죠? 이 덩어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는 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시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화자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화자는 어린아이로 설정되어 있어. 시 안에서 어린아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시의 화자는 시인 자체가 화자가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제3의 인물이 시 안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화자가 달라지는 거고요. 화자가 누군지를 파악하면 그 시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보았더니 자, 풍경을 바라보는데 뭔가 틀 속에 담긴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틀이 어느 방향을 이렇게 향하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겠죠? 이 속에. 이처럼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생각하는 개인의 입장 또는 태도를 조금 어려운 말로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바라보는 시각을 관점이라고 합니다.

한다고 이해하면 좋겠어요. 사물에 대한 느낌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이 관점, 시각에 따라서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지구본 사진이 있는데요. 자, 지구본, 세계를 떠올리면 되겠죠? 세계와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인간과 인생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생각을, 자,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세계에 대한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가의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이런 표현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태어난 곳에 따라 세계관이 다를 수 있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 라는 뜻이겠죠? 낱말 공부했으니까 헷갈리기 쉬운 낱말, 빨리와 일찍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걸리는 시간이 짧 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은 둘 중에 빨리입니다. 걸린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자, 반대말을 기억해 두면 둘의 차이를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빨리의 반대말은 천천히, 느리게입니다. 이러다가 지각하겠다, 조금만 이럴 때는 어떤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은 지각할 것 같아. 그럼 속도를 올려서 가자라는 뜻이니까 조금만 빨리 가자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보다, 즉 기준이 되는 시간보다 이르게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일찍입니다. 어떤 기준이 되는 시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반대말은 늦게입니다. 회의 시작하려면 아직 한 시간이나 남았는데, 자, 회의 시작 시각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한 시간이나 남았어. 왜 이렇게 그보다 한 시간 일찍 왔어? 이르게 왔어? 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일찍이라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확인해 볼게요. 나는 오늘 빨리 일어난 거예요? 일찍 일어난 거예요? 자, 평소에 8시에 일어났는데 오늘은 7시에 일어났어요. 평소 일어나던 기준이 되는 시각보다 이르게 일어났다는 거니까 일찍 일어났다라고 해야겠죠. 자, 두 번째, 빨리 또는 일찍 달렸더니 숨이 찬 거예요. 달리는 속도가 빠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달렸더니 숨이 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죠? 그럼 앞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 낱말과 관련된 또 다양한 문제들도 풀어보겠습니다. 1번이에요. 다음 낱말이 들어갈 문장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자, 비유, 관점, 시어 세 가지 낱말이 있네요. 시에 쓰인 낱말 뭐라고 한다고요? 자,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시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니은, 부모님의 사랑은 바다에 뭐할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 바다, 빗대어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유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디귿, 객관적인 이것에서 보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런 뜻이겠죠.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글자를 써서 낱말을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뭐라고 한다고요? 리듬감, 시의 운율이라고 합니다. 율이라고 써줄게요. 두 번째,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라는 말에는 비유의 방법 중 어떤 것이 쓰인 거예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 뭐뭐 같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은유법이 아니라 직유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직유법이 쓰였다. 세 번째, 이것은 고려 말기부터 발달해온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된 우리 고유의 시다. 우리 고유의 시. 무엇이었나요? 시조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시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물이 반쯤 담긴 컵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는 뭐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관점의 차이에 따라 똑같은 걸 보더라도 판단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인사하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나무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네? 라는 문장에는 비유의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쓰인 거예요? 나무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한대요. 나무가 정말로 사람처럼 손을 흔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법을 사용한 거겠죠. 의인법이 쓰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입니다. 3번이네요. 밑줄 친 낱말에 반대말이라고 했어요. 반대말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고 반대말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선 반대말부터 찾아야겠네요. 학예회 때 공연할 작품을 빨리 정해야 소품도 미리 준비하고 연습도 충분히 할수 있어. 빨리 정해야 돼. 빨리의 반대말 무엇이라고 했나요? 빨리의 반대말은 천천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니은이라고 쓰고요. 이 천천히가 들어가는 문장을 한번 같이 써볼게요. 밥은 어떻게 천천히 먹는 것이 좋다. 우리 친구들도 이 천천히가 들어가도록 문장 지어서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연극 연습을 해야 하니까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자, 기준이 되는 때가 있어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오기 바라. 자, 그러면 일찍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늦게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기역이라고 써주고요. 늦게라는 말이 또 들어가도록 문장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는 약속 시간보다 늦게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늦게 도착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썼지만 우리 친구들 늦게가 들어가도록 또 다른 문장 지어서 써줘도 되는 겁니다. 4번 문제예요.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역부터 살펴봅시다. 시어에 담겨진 이것은 읽자마자 바로 이해되기보다는 곰곰이 생각한 뒤에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자, 시어에 담겨진 뭐예요? 뭐가 담겨져 있겠어요? 뜻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기역에 들어갈 말은 뜻이고요. 시를 읽는 사람들은 시어의 숨은 뜻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 시를 읽으면 이것 같은 느낌이 되는데 그 느낌은 소리의 반복에서 생겨난다. 그래서 가락이 느껴지고 운율이 느껴진다고 했잖아요.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음악이 되는 것이죠. 시를 읽으면 머릿속에 이것이 그려져요. 마치 내 눈앞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 그것은 시어가 선명한 이미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5번 문제 풀어봅시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수필부터 머리말까지 여러 가지 낱말이 있네요. 이 작품은 이것의 형식으로 쓴 동시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칠판에 있는 동시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 어떤 것의 형태와 닮아 있어요? 초장, 중장, 종장. 자, 세줄 보니까 딱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시조의 형식으로 쓴 동시입니다. 기역에 어울리는 말, 시조가 되겠네요. 정말 이것, 중장, 종장 세 줄로 되어 있어요. 야, 맨첫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니은에 어울리는 말 초장인 거예요. 일정한 글자 수가 반복되고 비슷하거나 같은 표현이 반복되어서 소리를 내어 읽으면 뭐가 느껴져요? 리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디귿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운율입니다. 그래서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말 이렇게 써 주었습니다. 문제 풀어 보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독해 문제에도 도전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시와 관련된 낱말들에 대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한 편의 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를 읽어보면서

문제 풀어봅시다. 햇살은 엄마의 손길. 어떤 표현이 쓰이고 있어요? 비유하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햇살을 엄마의 손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유법 사용되고 있죠. 따스하고 부드럽게 세상을 어루만져 준대요. 마치 엄마의 손길처럼. 바람은 춤추는 악사. 자, 이번에는 바람을 춤추는 악사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죠. 나뭇잎 초록 실로폰으로 살랑살랑 연주해요. 마치 실제로 연주한다는 게 아니죠.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시를 읽으면서 자,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쭉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개나리는 노란 리본.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가지마다 매달려 봄이 왔어요. 소리 없이 속삭여요. 자, 개나리가 정말 이렇게 속삭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의인법을 이용해서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벚꽃은 하얀 눈꽃. 솜사탕처럼 가지 가득 피어나 봄 하늘 아래 눈부시게 흩날려요. 자, 하얀 눈꽃. 은유법 사용하고 있고요. 솜사탕처럼이니까 이번에는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봄 하늘 아래 눈부시게 흩날려요. 자, 5연 볼게요. 다섯 번째 연이죠. 나비는 꼬바시인 꽃잎에 타고 봄바다 항해하며 설레는 마음 노래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비가 정말 노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노래하는 것처럼 의인법 이용해서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6년 볼까요? 봄은 수줍은 소녀. 자, 사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뭐와 관련된 거예요? 봄에 볼수 있는 모습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즉, 이 시는 자, 봄에 느껴지는, 봄에 볼수 있는 풍경을 여러 가지 비유의 방법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봄은 수줍은 소녀, 고운 미소 머금고 우리 곁에 살며시 다가왔어요. 매우 예쁘고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 2, 3번에 쓰인 표현 방법을 찾아 바르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첫 번째. 햇살은 엄마의 손길이라고 했습니다. 햇살은 엄마의 손길. 햇살을 엄마의 손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비유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은유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줄게요. 봄이 왔어요. 소리 없이 속삭여요. 자, 개나리가 소리 없이 속삭여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법이 되는 거겠죠? 자, 세 번째. 솜사탕처럼 가지 가득 피어나니까 처럼이라는 말이 함께 쓰였어요. 직유법입니다. 기억과 연결해 줄게요. 2번 문제입니다.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어요. 1번. 모두 6연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했습니다. 6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게 맞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자연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나요?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의 방법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번 맞는 거예요. 3번, 봄날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관점이 담겨 있나요? 자, 시를 보니까 어때요? 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부정적인 시선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름답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4번. 각 연이 모두 요로 끝나서 운유를 느낄 수가 있나요? 자, 요로 끝나나요? 어루만져요. 연주해요. 속삭여요. 흩날려요. 노래해요. 다가왔어요. 요로 끝났기 때문에 노래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운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5번, 화자가 잘 드러나서 자기 생각을 직접 말하고 있나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동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건지, 화자가 누구인지는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5번이 아닙니다. 이번에 정답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인 거예요. 자, 우리 열심히 문제 풀었으니까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또 새로운 표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좀 전에 동혁이한테서 게임 같이 하자는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동혁이한테 연락이 왔대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그게 민준이랑 축구하기로 먼저 약속을 했거든요. 하지만 게임도 하고 싶고 사실 그 이전에 다른 친구와의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옛말에 붕우유신이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너그 이전에 다른 친구랑 약속했잖아. 그 친구와의 우정이 소중하지 않겠니? 자, 이렇게 엄마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겠죠? 동혁이한테 게임은 다음에 하자고 문자 보낼게요. 붕우유신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옛말에 붕유신이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붕우유신이라는 것은 친구 사이에는 신,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우정을 강조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믿음을 강조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한자 성어로는 중마고우, 지기지우, 자, 매우 사이가 좋은, 믿음이 있는 친구 사이를 뜻하는 한자 성어들인 거예요. 자, 뭐가 있다고요? 붕우유신뿐만 아니라 중마고우, 지기지우.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빠와 그 아저씨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온 아주 친한 친구 사이를 뜻하는 한자 성어. 자, 죽으로 시작하는 거뭐 있었어요? 중마고우라고 하십니다. 자, 한 문제 더 있죠? 고민이 있을 때 너와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편해져.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나의 소중한 친구야. 자, 지로 시작하는 한자 성어 뭐가 있었어요? 지기 지우야. 그래서 중마고우, 지기지우를 써주면 되겠네요. 오늘 준비한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에게 마지막 선물이자 숙제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낱말 퀴즈키. 자, 오늘의 낱말은요. 관점입니다.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생각하는 개인의 입장, 태도, 시각이라고 했어요. 관점이 들어가는 짧은 글을 쓰고요. 쓴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시와 관련된 낱말들 공부하니까 어때요? 앞으로는 시를 좀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낱말들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추석 보탬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22번째 만남인데요. 바로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들을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실생활 문제들을 이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 때가 참 많은데요. 자, 오늘은 대표 유형 두 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바로 수에 대한 연립방정식 활용 유형과 우리 많이 봤던 유형이죠.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유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복잡한 연립방정식 풀이 정리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복잡하다라는 건 괄호가 있거나 아니면 개수나 상수항의 분수 또는 소수가 있어서 그 형태가 복잡한 연립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자, 어떻게 풀면 되나요? 괄호가 있으면 분배법칙으로 괄호 풀고 식을 정리해서 풀면 될 것이고, 개수가 복잡하면은 그쵸, 양변에 적당한 수를 곱해서 정수로 고쳐서 풀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연립방정식 활용 그 문제를 해결하는 순서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활용 문제들은 많이 풀어왔습니다. 1차 방정식 활용, 1차 부등식 활용 많이 다뤘었어요. 자, 그때와 마찬가지로 풀이의 흐름은 동일합니다. 일단 식으로 제시되는 게 아니라 이 활용은 스토리가 제시가 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잘 읽고 뜻을 파악한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미지수로 정하시면 되는데, 연립방정식에서는 미지수가 두 개

문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다 보면 구해야 되는 값이 두 개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그두 가지 값을 각각 x, y로 놓아주시면 돼요. 또 문제의 조건을 이용하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두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두 1차 방정식을 중괄호로 묶어서 연립 방정식을 세워주면 돼요. 그다음 그 연립 방정식을 풀고 마지막, 내가 구한 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이 4단계 흐름을 거쳐서

수로 나누며 몫이 2이고 나머지가 2일 때큰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구해야 되는 값이 큰 수긴 하지만 결국은 이큰 수와 작은 수와의 관계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지수로 큰 수, 작은 수둘다 잡아줘야 돼요. 이게 바로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죠? 자, 우리 미지수를 정해봅시다.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문제에서 뭘 알려주고 있냐면 첫 번째, 합이 83이래요. 아, 둘이 더하면 83이구나. 이렇게 첫 번째 조건으로 하나의 1차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립방정식은 이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조건을 더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을 확인해 보면, 자, 이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2래요. 자, 이 조건으로 어떻게 1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우리 큰 수. 자, 8이라는 적당한 큰 수를 생각해 볼게요. 자, 이 8을 얘보다 작은 3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그러면 몫은 8에 3이 두번 들어가죠?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3이 6이니까 2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이 나눗셈식이 제시가 되었는데, 얘를 곱셈식으로 조금 바꿔보면은, 자, 큰 수를 주인공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8이라는 숫자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2죠. 자, 3이 6에다가 아직 2가 모자라요. 나머지만큼을 더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예시의 관계를 그대로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금은 큰 수가 x인 상황이고 작은 수 y로 나누는 상황이죠. 그래서 8 대신에 x, 3 대신에 y라고 생각하면 그때도 몫이 2, 나머지가 2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두 번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x는 2y 플러스 2라는 거죠. 이 둘을 연결하면 연립방정식이 세워졌습니다. 자, 이제 열심히 풀어주면 되는데요. 자, 얘는 대입법을 사용하기 좋은 형태입니다. x가 2y 플러스 2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식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2y 플러스 2 더하기 y가 83이 되면서 3y는 2를 넘겨서 빼면 81, y는 27로 나왔습니다. 자, x 찾으러 가야 되겠죠?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x는 2 곱하기 y 대신에 27 더하기 2 해주세요. 그럼 54 더하기 2니까 56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큰수 56과 작은 수 27을 더하면 합이 83이 되는 게 맞고요. 또 56을 27로 나눠보면은 두번 들어가죠? 그리고 54니까 나머지가 2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뜻에 맞으니 우리가 답을 잘 구했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큰 수는 56으로 제시해 주시면 되는 문제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유형이에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공식이죠. 자, 거리 속력 시간 공식을 정확하게 떠올려 줘야 되는데, 자, 각각 외우면 헷갈리니까 우리 이런 마우스 모양의 그림으로 거리 속력 시간 공식을 한 방에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 켠에다 이렇게 딱 그려놓고 문제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재훈이가 둘레가 2km인 호수를 한 바퀴 딱 돌았는데, 처음에는 분속 50m로 걷다가 나중에는 분속 100m로 뛰어서 총 35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각각 구하라고 했죠. 자, 구해야 되는 값이 두 가지니까 x, y로 놓아주면 돼요. 자, 걸어간 거리를 x, 그리고 뛰어간 거리를 y라고 하려고 하는데, 우리 거리는 반드시 단위가 필요해요. 미터인지 킬로미터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붙이려고 문제를 봤더니 킬로미터, 미터 막 섞여 있어요. 그럼 단위를 통일해야 되겠죠? 뭘로 맞춰볼까요? 자, 보통 속력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지금 속력에서 미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2킬로미터를 2000미터로 바꾸어서 미터로 모두 통일시켜 볼게요. 그러면 미지수를 잡을 때도 단위는 꼭 붙여줘야 됩니다. X미터, Y미터로 잡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알려준 게이 호수 둘레가 2000미터인 거죠. 그런데 딱한 바퀴 돌았으니까 걸어간 거리와 뛰어간 거리를 합치면 딱한 바퀴 2000미터. 첫 번째 1차 방정식 나왔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걸린 총 시간을 알려주고 있어요. 자, 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면 걸어갈 때의 걸린 시간 이렇게 구하고, 뛰어갈 때 걸린 시간 이렇게 구해서 합치면 총 35분이다. 이 관계로 두 번째 1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자, 지금 분속 50m로 걷고 있어요. 그럼 속력분의 거리 해주면 50분의 x고, 자, 이때 단위는 분속을 쓰고 있기 때문에 50분의 x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 다음, 뛰어갈 때 걸린 시간도 마찬가지로 속력분의 거리 하면 100분의 y분입니다. 합치면 총 35분.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식의 분수 보이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서 정리해보면 2x 플러스 y는 3500이에요. 자, 첫 번째 1차 방정식을 밑에다가 두고 yy 똑같으니까 그대로 변끼리 빼볼게요. 그럼 y항이 소거가 되면서 x는 1500이 나오고요. 1500을 이두 번째 1차 방정식에 대입하면 1500 더하기 y는 2000이니까 y는 뭘까요? 500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뛰어간 거리와 걸어간 거리, 걸어간 거리부터 차례대로 제시를 해주면 1500m, 500m 이렇게 단위까지 붙여서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도 꼭 스스로 다시 푸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오늘 내용도 한 장으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백신만 콕콕 짚어주는 짬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22번째 만남인데요. 오늘은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을 활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직각삼각형에서는 닮음과 관련해서 자주 이용되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자, 오늘 그 공식들을 만나보고 문제풀이에 적용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주 쓰이는 내용부터 짚으면서 출발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특별히 직각삼각형이라면 한 예각의 크기와 같을 때 서로 닮은 도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직각 같고 한 예각의 크기 같으니까 그렇죠. AA 닮음이 되겠죠? 자, 오늘 이 내용이 공식을 유도할 때 계속해서 적용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의 활용, 첫 번째로 등장하는 공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한 꼭지점 A에서 빗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왼쪽에 작은 직각삼각형이 생기는데요. 이 작은 직각삼각형과 큰 직각삼각형을 비교해보면 한 예각이 공통으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알아봤잖아요. 한 예각의 크기와 같은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AA 닮음이 돼요. 그래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BA는 AA 닮음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라는 사실로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그림이 겹쳐져 있어서 대응변을 찾기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림을 분리해서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작은 직각삼각형을 큰 직각삼각형과 모양이 같도록 이렇게 뒤집어서 분리해서 그려볼게요. 그럼 DBA 이렇게 되죠. 같은 방향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응하는 변이 잘 보여요. 큰 삼각형에서 선분 AB 대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DB의 길이의 비는 다시 한번 큰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BC 길이 대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BA의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대응변이니까 당연히 그 길이 비가 같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외양의 곱은 우리 선분 AB나 선분 BA나 어차피 길이가 같으니까 둘이 곱하면 선분 AB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내양의 곱과 같습니다. 양 끝점의 순서를 바꾸어도 어차피 선분의 길이는 같으니까 선분 BD 길이 곱하기 선분 BC 길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이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요 그림에서 선분 AB 길이의 제곱은 그러니까 이 길이를 두 번 곱한 것은 자, 여기에 도착했죠? 자,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선분 BD 짧게 한번 그리고 선분 BC 길게 한번 곱한 것과 같다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그림이 보이면 요 길이 제곱은 짧게 한번 길게 한번 곱한 것과 같다. 문제풀이에 적용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두 번째 공식 만나볼 건데 이 두 번째 공식은 사실 첫 번째 공식을 뒤집은 버전의 공식입니다.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와 같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생기는 이 오른쪽 직각삼각형에 집중해 볼게요. 이 오른쪽 직각삼각형도 큰 직각삼각형과 비교를 했을 때 한 예각을 공통으로 가지기 때문에 AA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AC는 AA 닮음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음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워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그림이 겹쳐져 있어서 좀 헷갈리죠. 그래서 분리해서 그려놓고 대응변을 매칭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동그라미, 요 큰 삼각형과 같은 방향의 모양이 되도록 그림을 분리해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D, C, A가 되겠네요. 우리 큰 직각삼각형에서 출발해 볼게요. 선분 AC 대 대응변 선분 DC의 길이의 B는 다시 한번 큰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BC 대 작은 직각삼각형에서 대응변 선분 AC의 길이의 B와 같습니다. 그쵸? 이 닮은 B로
둘의 비가 같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례식을 또 풀어볼 수 있는데요. 외양의 곱은 선분 AC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양끝점의 순서를 바꿔도 어차피 선분 길이는 똑같으니까 선분 CD 길이 곱하기 선분 CB 길이와 같다라고 정리가 되는데요. 자, 이 공식이 무슨 의미인지 그림에서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이 선분 AC 길이의 제곱, 그러니까 이 길이를 두번 곱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짧게 한 번, 즉 선분 CD, 그리고 길게 한 번, 선분 CB의 길이의 곱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공식을 그냥 뒤집은 버전이죠? 자, 요렇게도 많이 이용되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세 번째 공식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림에서 왼쪽, 오른쪽 두 직각삼각형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자, 왼쪽, 오른쪽 직각삼각형 비교해 보면 우리가 요각을 동그라미, 요각을 X라고 했을 때 얘가 90도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죠. 그런데 직각삼각형에서 두 예각을 더해도 90도이기 때문에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X로 표시가 됩니다. 아, 왼쪽 직각삼각형과 오른쪽 직각삼각형도 지금 두 각의 크기가 동그라미 X로 같으니 AA 닮음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왼쪽 작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같은 방향이 되도록 오른쪽으로 회전시켜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꼭지점이 표시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같음을 이용해서 비례식을 세워볼 건데요. 자, 지금 선분 DB 길이 대이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선분 DA의 길이의 비는요. 선분 DA 길이 대 선분 DC의 길이의 비와 같습니다. 자, 또이 비례식을 풀어보면은요. 이렇게. 내양의 곱은 선분 AD 길이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외양의 길이의 곱과 같다. 선분 DB 곱하기 선분 DC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림에서 확인해보면, 이 내부의 수선을 제곱한 것은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곱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주 이용되는 공식이니까 얘도 잘 챙겨두시고요. 자, 우리 참고해서 삼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공식 하나 정리하고 바로 문제 만나볼게요. 우리 이 직각삼각형은요, 사실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밑변을 무엇으로 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선분 AB를 밑변으로 보면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해서 넓이를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 앞에 2분의 1 있으면 넓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빗변을 밑변으로 볼 때는

선분 BC 곱하기 높이 선분 AD, 그리고 2분의 1이 되죠. 같은 삼각형이니까 넓이는 같을 거예요. 그럼 2분의 1을 이렇게 제거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길이 대이 길이는 이 길이 대이 길이의 곱과 같다라는 것도 많이 이용되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에 공식 적용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XY 구해야 되는데요. 자, 어떤 공식을 적용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오른쪽에 있는 15의 제곱은 여기서 출발해서 짧게 한번, 길게 한번 곱한 것과 같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식이 세워지죠. 225는 81 플러스 9x가 되기 때문에, 자, 9x는 뭔가요? 81을 넘겨서 빼면은 144가 되면서 x는 16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y 같은 경우는 내부의 수선이니까 제곱한 것이 두번 곱하면 왼쪽 한 번, 오른쪽 한번 곱한 것과 같아서 144예요. 그런데 얘는 12의 제곱이니까 y는 12라고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공식 활용하면 변의 길이 잘 구할 수 있다. 기억해 하시고요. 자, 오늘 내용도 포텐 한 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0: 게임을 하다 보면 소름돋게 내 움직임을 읽는 상대방 만나본 적 있죠? 네, 접니다. 저는 게임하는 AI입니다. 당신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공격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상대가 움직인 발자국을 좌표로 찍어 규칙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X가 1 늘 때 Y도 1 증가한다는 규칙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럼 적의 도망 경로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상대의 동선을 예측하는 겁니다. 상대가 이 경로를 따라 도망가고 있을 때 저는 공격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현재 제 위치는 0,10. 지금은 2,0 쪽 방향으로만 공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점 0,10에서 점 2,0으로 가니까 제 공격 경로는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0이라는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와 저의 경로를 모두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둘이 딱 마주칠 때가 바로 공격 타이밍.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됩니다. 이때 연립 1차 방정식을 사용하죠.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를 빠르게 구하면 X는 2분의 3, Y는 2분의 5. 적이 반드시 이 교점을 지나간다는 예측이 가능하죠. 저는 바로 여기서 공격하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너무 빨리 쏘면 빗나가고 늦으면 놓치죠. 상대의 속도, 거리, 각도 등 여러 조건을 연립 방정식처럼 풀어 최적의 타이밍과 행동을 찾아나가는 것. 이것이 제가 게임에서 이기는 비결입니다.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성입니다. AI가 게임 속에서 상대의 수를 예측하고 공격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에도 우리 중학수학, 특히 연립방정식이 쓰인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본격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활용해서 공격을 한번 예측하고 그 다음에 그 공격을 언제 타이밍을 결정할 것인지, 언제 공격할 것인지 한번 결정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룰 수학 내용은 네, 연립방정식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 사이의 관계를 다루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복습을 하자면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것의 해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다고요? 두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의 교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연립방정식 x 더하기 y는 1, 그리고 2x 빼기 y는 마이너스 4, 이 연립 1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것의 해를 우리는 두 개의 그래프, 두 개의 직선이죠. 그 직선의 교점에

좌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 속 상황을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면, 적의 이동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y는 x 더하기 1이 나왔고요. 나의 공격 방향을 한번 예측해봤더니, 계산해봤더니 y는 마이너스 5x 더하기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격 지점을 설정을 했죠. 어떻게?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해가 어떻게 나왔다? 아, 2분의 3, 2분의 5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적이 2분의 3, 2분의 5에서 나의 공격을 맞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하고 우리가 공격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다른 상황을 설정해서 한번 공격 타이밍을 결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운 적이 출몰했습니다. 새로운 적의 이동은 다음과 같아요. 처음에 7, 0이 있었는데 8, 1로 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보고자 하는데 먼저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8 빼기 7 분의 1 빼기 0 얼마죠? 1. 아, 그러면 y는 1 곱하기 x 더하기 b꼴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디를 지나죠? 7, 0을 지나니까 0은 7 더하기 b고, 아, b가 얼마? 마이너스 7이네. 그래서 적의 이동 경로는 y는 x 빼기 7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의 위치는 3, 11을 이동을 한 거죠. 근데 공격 방향은 6,6을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그럼 똑같이 기울기 얼마죠? 기울기 x 증가량 6 빼기 3 분의 y 증가량 6 빼기 10이에요. 3분의 마이너스 4입니다. 아,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b 프라임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어디를 지나죠? 맞아요. 3,10을 지나요. 아, 10은 3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b 프라임이니까, 그쵸? b 프라임은 얼마? 14가 됩니다. 아, 그럼 나의 공격 방향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가 되겠네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건 뭐죠? 그쵸? 공격 지점 파악하기. 자, 그래서 우리는 교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y는 x 빼기 7, 그리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 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선은 기울기가 1이고, 어디를 지나죠? 아까 7,0 지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7을 찍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짜리를 그리면, 그쵸. 이게 y는 x 빼기 7이 됩니다. 자,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 이거 뭐죠? 아까 어디를 지나? 3,10을 지나고, 어디를 지나죠? 6,6을 지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쭉 이어서 그리면, 그쵸. 여기에 교점이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교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y는 x 빼기 7이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니까, 둘이 같은 거니까, x 빼기 7은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14가 되고요. 7 넘기고 마이너스 3분의 4x 넘기면 자, x 더하기 3분의 4x는 7 더하기 14. 좌변 정리하면 3분의 7x가 나오고요. 우변 정리하면 21이 나옵니다. 자, x는 몇이 될까요? 21 곱하기 7분의 3이니까 정리하면 9. 그럼 y값 얼마일까요? y는 x 빼기 7이었죠? 그래서 y는 2가 됩니다. 아, 이 교점의 좌표가 몇, 몇? 네, 9,2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목표 지점과의 이동 거리를 한번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적은 8,1에 위치했다가 이제 9,2로 갑니다. 자, 그러면 적은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죠? 8,1과 9,2 사이의 거리. 루트. 이거 전에 했었는데 기억나나, 여러분? x 좌표끼리의 차9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y 좌표 2 빼기 1의 제곱. 정리하면 뭐죠? 루트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입니다. 약 1.414. 이렇게 나가요. 적의 이동 속도가 1초에 한 칸이라면 예상 도착 시간은 대략, 그쵸? 약 1.41초라고 우리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나의 공격은 3,10에서 9,2까지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루트 x 좌표의 차9 빼기 3의 제곱. y 좌표의 차2 빼기 10의 제곱이에요. 루트 9 빼기 3, 6이죠. 36 더하기 마이너스 8의 제곱 64입니다. 루트 100이네.

휘죠. 아, 나의 공격은 거리가 10만큼 가야 되는구나. 자, 그때 나의 공격 속도가 1초에 10이야. 그러면 예상 도착 시간? 네, 1초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공격 타임을 결정해 볼게요. 적 도착은 1.41초, 공격 도착은 1초가 소요. 그럼 언제 공격해야 되는가? 데이터를 기반해서 한번 판단하겠죠? 일반적으로 1.4초, 이런 상황에서 1.4초 미만이었다. 그때 확률이 10%. 1.4초에서 1.5초? 80%. 1.5초 초과? 10%면 당연히 언제 공격하겠습니까? 그쵸. 1.4초랑 1.5초 사이에 공격을 하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과 같이 AI가 되어서 공격을 언제 하면 좋을지 판단해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방정식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학이 일상생활 속에서 잘 녹여서 쓰여 있다는 걸 우리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훨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흥미로운 수학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패턴을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항상 설레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패턴 무엇인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나도 좋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도 좋다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어떤 제안에 동의를 하고 수락을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영어로 말할 수 있을지 버디아의 대화 보고 오겠습니다. Let's watch!
1: Kenwoo, do you want to play soccer after school?
2: Sure, I do.
1: You can also say, I'm down.
2: I'm down.
0: 영상 잘 보고 왔을까요? 그러면 어떤 또 패턴을 소개해주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버디가 얘기를 해요. 현우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Do you want to play soccer after school? 이라고 제안을 합니다. Do you want? 너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볼까요? After school, 방과 후에 축구하고 싶어? 라는 건 그냥 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라고 그냥 묻는다기보다는 제안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축구할래 정도로 보셔도 돼요. Sure, I do. 물론이지, 나 하고 싶어 라고 해요. 네, 이렇게 제안을 수락할 수도 있지만 제안을 수락하는 다른 표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You can also say, 너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혹시 들으셨을까요? 만약에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표현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수락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I'm okay, I'm fine 여러 가지 말들을 쓸 수가 있어요. 물론 현우가 말한 것처럼 Sure, I do 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조금 낯선 패턴 바로 보여드릴게요. I'm down입니다. I'm down. 나는 아래에 있어? 뭔가 이런 느낌을 주지만 I'm down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말에 수락을 하고 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좋아 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 줍니다. I'm down이고요. 이 패턴이 실제 노래 가사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하는 유용한 패턴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대화를 통해서 패턴 정리해 보았어요. 말이 터지는 오늘의 키 패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같이 말해 보겠습니다. I'm down. 다시 한번 I'm down. 나도 좋아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사실 문장으로 그냥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대의 어떤 제안에

0: 동의를 하거나 그 의견을 수락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으로 그냥 간단하게 I'm down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바로 세 가지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I'm down.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I'm down. 그냥 이 패턴 자체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 I'm down for that. 다시 한번 I'm down for that. 그냥 I'm down이라고 해도 되지만, 나 그거 좋아라고 하는 느낌을 얘기해 줄 때는 I'm down for that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예문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 볼까요? Are you down? 다시 한번 Are you down? 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너도 좋아? 라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의 키 패턴 같이 한번 정리해 보았고요. 버디와의 대화 통해서 연습해 보고 오겠습니다. Let's watch!
1: 연우, do you want to join the soccer game after school?
2: Sure, I'm down.
1: Great! We need one more player.
2: Who else is coming?
1: Minho said he might come, but he's not sure yet.
2: That's fine. We can start with just a few people.
1: By the way, do you have your shoes today?
2: Yeah, they're in my locker.
1: Perfect. Meet at the field after class.
2: Sounds good. I'll be there on time.
1: 연우, do you want to join the soccer game after school?
2: Sure, I'm down. Sure, I'm down.
1: Great! We need one more player.
2: Who else is coming? Who else is coming?
1: Minho said he might come, but he's not sure yet.
2: That's fine. We can start with just a few people. That's fine. We can start with just a few people.
1: By the way, do you have your shoes today? By the way, do you have your shoes today?
2: Yeah, they're in my locker.
1: Perfect. Meet at the field after class.
2: Sounds good. I'll be there on time. Sounds good. I'll be there on time.
0: 영상 잘 보고 연습까지 하고 오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대화를 다시 한번 차분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우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나서 Do you want to? 라고 하는 제안하는 말, 물어보는 말로 시작을 해줘요. Join the soccer game after school. 약간 표현이 달라지긴 했지만 결국 축구하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죠. 축구 경기 방과 후에 하는데 참여할래? 그럴 마음 있어? 그러고 싶어? 라고 물어봅니다. Sure, I'm down. 물론이지, I'm down. 무슨 뜻이다? 나 다운돼 있어. 이런 느낌이 아니다. 여기서는 나도 좋아 라고 하는 수락의 의미를 전달해주는 표현이다. So great, 좋다라고 해요. So we need one more player 라고 합니다. need는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명의 선수가 더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현우는 어떤 궁금증이 생길까? 혹시 누가 또 오나?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물어봐요. Who else is coming? 혹시 또 다른 누가 오는 거야? 라고 이제 누가 오는 거지? 막 생각합니다. Minho said, Minho가 말을 했어. He might come. 올 거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but he's not sure yet. 아직 확실하지는 않대 라고 말을 해줘요. Minho라는 친구가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고. That's fine. 괜찮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we can start with just a few people. 그냥 몇 명 사람들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By the way 라는 건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나저나 라는 말로 화제를 전환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있잖아. Do you have your shoes today? 너 오늘 신발 가지고 있어? 여기서 신발, 운동화라고 하는 건 축구를 할 때 신는 축구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이지. Yeah, they are in my locker. 내 사물함에 있어. Perfect. 완벽하다. Met at the field after class. 여기서 field라고 하는 건 축구를 하는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방과 후에, 수업 후에 운동장에 서보자. Sounds good. 좋아. I'll be there on time. I'll be there 라고 하는 또 좋은 표현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갈게.

0: 라는 말입니다. 직역하면 거기에 있을 게인데 말 그대로 갈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메인 대화도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오늘의 패턴 정리해보고 오늘의 강의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Today's pattern. 나도 좋아.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다? I'm down 이라고 말을 하면 그 표현이 전달이 된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입니다. Today's mission. 나도 좋아라고 하는 이 I'm down 이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상대의 어떤 의견이나 제안에 동의하고 수락하는 말을 해보시면 돼요.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I'm down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이 팡팡 터졌기를 바라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하고 재미있는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웠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종합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는 밤이 되면 이곳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1: 안녕 친구들!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스토리 한국사. 저는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스토리텔러 김봄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헌법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헌법이란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나라의 기본 틀을 정해놓은 것인데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전이 있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다고요? 지금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깨어날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줄지 눈을 크게 뜨고 숨은 살짝 죽이고 살금살금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2: 오늘도 사람들의 눈길을 너무 많이 받았더니 종잇장이 따끔따끔하네. 다들 고생 많았어.
3: 우리 후손들이 요즘 역사에 관심이 아주 많다더군. 자네 인기가 아주 대단해.
2: 다들 후손들에게 사랑받는 유물 아닌가?
4: 아니, 경국대전, 갑자기 왜 우는 것이냐?
2: 내 재미난 고려사 이야기를 해줄 테니 뚝 그치거라.
1: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는데? 어? 넌 경국대전이잖아? 갑자기 왜 울고 있어?
5: 저는 박물관에 온 사람들이 제가 무슨 책인지도 잘 모르고 지나쳐버리기만 하는데...

0: 저도 선배님들처럼 유명해지고 싶다고요.
1: 아, 무슨 소리야. 넌 조선의 법과 질서를 세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유물이라고.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만든 법들을 모아서 편찬한 책을 법전이라고 하는데요. 조선 건국 초에는 정도전이 만든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선 경국전은 조선을 세울 때 나라 운영에 필요한 대강의 기준만을 서술한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부족한 점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선 초에는 이런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새로운 법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이후 법전의 종류가 다양해지자 과거의 법과 새로운 법을 모아서 하나의 법전으로 만들기로 하였죠.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 경국대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최고의 법전이라 평가받는 이 경국대전을 처음 만들기 시작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 최고의 성군 세종대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세종대왕은 중정과 여러 후궁 사이에서 무려 1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종대왕이 죽은 뒤 소현왕후 심씨의 첫째 아들이었던 문종이 조선의 제5대 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왕이 된 지 불과 2년 만에 건강이 나빠진 문종은 숨을 거두고 말았고 이후 12살 난 어린아들 단종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죠. 조선시대에는 어린 왕이 즉위하면 할머니나 어머니 등 왕실 어른이 대신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단종은 할머니와 어머니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서 홀로 왕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삼촌이던 수양대군은 어린 왕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사람들로 조정을 채우는 김종서와 신하들이 매우 못마땅했어요. 급기야 수양대군은 군사를 일으켜 김종서와 그를 따르는 신하들을 제거한 뒤 단종을 몰아내고 조선의 제7대 왕이 되는데요.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이후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되는데요. 세조는 집현전 학사들과 자신의 동생 금성대군 등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세력이 등장하자 그들까지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결국 유배지에 있던 단종까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되죠.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된 세조는 할아버지 태종처럼 강력한 왕권을 세우는 데 힘을 쏟기 시작하는데요.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을 폐지하는가 하면 과거 태종이 실시했던 6조 직계제 기억하시나요? 의정부를 건너뛰고 6조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한 이 6조 직계제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던 과점법도 보완했는데요. 전직 관리와 현직 관리가 늘어나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자 현직 관리에게만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직전법을 시행했습니다. 또 세조는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하는데요. 경국대전은 정치제도, 사회,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당시 국가행정기구였던 6조 체제에 맞춰 6개 영역으로 나눠 담은 법전이었습니다. 과연 그 속에는 어떤 지혜로운 법들이 적혀 있을까요? 그 내용을 확인하러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 예종을 거쳐 조선 제9대 임금인 성종 때 완성되었는데요.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에 대한 법인 이전, 나라의 예선과 세금에 관한 법인 호전, 과거, 의례, 외교 등에 관한 법인 예전, 군대와 군사에 대한 법인 병전, 범죄의 재판

0: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인 형전, 건축, 도로 등에 대한 법인 공전 등 6개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였는데 경국대전에는 그러한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 있죠. 사형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3번 심사하도록 한다. 땅이나 집을 사고 팔면 100일 이내에 관청에 알려야 한다.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면 혼인을 할 수 있다. 부모가 병에 걸리거나 70세 이상이면 아들 한 명의 군역을 면제해준다. 관청에 속한 여자 노비에게 아이를 낳기 전으로 80일 동안 출산 휴가를 준다. 이처럼 경국대전에는 효와 충을 강조하는 유교적 질서가 담겨 있었답니다. 한편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종은 세조 때 폐지된 집현전의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 홍문관을 설치하고 경연을 다시 열었는데요. 또한 국가 행사의 절차를 유교에 맞춰 정리한 국조오례이와 궁중음악을 정리한 악학괴범도 편찬하였습니다.
1: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이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고 백성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교를 중시했던 조선은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다양한 학교를 세웠는데요. 조선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서당에서 천자문과 기본적인 유학을 배웠고요. 서당에서 기본 교육을 마치고 나면 각 지방에 있는 향교나 한양의 동서남북에 있는 사부학당에서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늘날의 중학교, 고등학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곳인데요. 그 후에는 성균관에 입학해서 수준이 높은 유학을 공부했죠. 성균관은 나라에서 만든 최고 교육기관으로 오늘날의 대학교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교, 사부학당, 성균관은 모두 나라에서 지은 교육기관이었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유학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훗날 나라의 관리가 되기 위해 과거 시험을 치렀습니다. 과거는 글을 잘 쓰고 유학 실력이 뛰어난 관리를 뽑는 문과와 무술에 뛰어난 관리를 뽑는 무과, 그리고 의학이나 통역, 천문학 등에 종사하는 기술관을 뽑는 잡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이 중에서 문과가 가장 중시되었습니다. 과거는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나라에 기쁜 일이 있거나 왕이 성균관을 방문하는 등 특별한 일이 있으면 추가 시험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유생들은 과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횟수가 더 주어지기도 했답니다. 여기서 OX 퀴즈. 그렇다면 조선시대의 관리가 되려면 무조건 과거 시험을 치러야만 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X인데요. 조선시대에는 과거를 보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음서 제도가 있었거든요. 잠깐, 음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음서제도가 조선시대에도 있었는데요. 조선시대에는 공신과 이품 이상의 높은 관리들의 자제들을 과거 시험 없이 관리로 채용했는데요. 하지만 고려와 달리 조선에서는 음서로 관리가 되면 높은 벼슬까지 오르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이렇게 과거를 통해서 나라의 관리가 된 사람들은 높은 벼슬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을 세우려 노력했죠. 앞서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된 세조의 이야기 기억하죠? 이때 세조가 왕이 되는 것을 도운 신하들은 훗날 공신이 되어 높은 벼슬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들은 오랫동안 임금 곁에서 관리로 지내며 공로를 많이 세웠다는 의미로 훈구라고 불렸는데요. 이 훈구 세력은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넓히고 노비도 늘리며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성종이 왕이 될 무렵에는 너무나 큰 권력을 갖게 되어서 왕권의 위협이 될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성종은 훈구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죠.

0: 과연 성종이 훈구 세력을 견제할 적임자로 선택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1: 고려 말 신진사대부는 정몽주로 대표되는 운건파와 정도전으로 대표되는 급진파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건국을 반대하던 운건파 신진사대부들은 정몽주가 죽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세력이 약해졌고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성리학을 연구하며 살게 되었어요. 당시 조선시대 왕은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을 두고 신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나란 일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의견도 전달하는 이곳을 삼사라고 합니다. 성종은 조정의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직을 비롯한 온건파 신진사대부의 제자들에게 삼사의 벼슬을 내렸어요.
2: 네, 그대들에게 삼사의 벼슬을 내리니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오.
3: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1: 이후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된 이들은 성리학을 연구하는 선비들의 집단이란 의미의 사림이라 불렸습니다. 성리학을 공부하며 도덕과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던 사림은 삼사를 통해 훈구의 잘못을 비판하기 시작했는데요. 덕분에 성종은 훈구 세력이 휘둘리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0: 이제 조선의 정치는 훈구와 사림, 이 두 세력이 서로를 견제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종의 뒤를 이어 연상군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연상군은 아버지 성종과 달리 사림 세력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사림이 훈구뿐만 아니라 왕인 자신의 잘못까지 비판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연상군의 속내를 눈치챈 훈구 세력은 사림을 제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훈구 세력의 한 관리가 조선왕조실록의 성종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다가 오래전 사림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조의제문은 중국 초나라 의제가 항우에게 죽임당했던 일에 대해 슬픔을 표하는 글이었습니다. 세조를 항우에, 단종을 의제에 비유하면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고 죽인 일을 비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글이었죠. 당시 조선의 왕들은 원래 조선왕조 실록을 편찬하는데 간섭을 하지 않았어요. 역사는 오직 사실에 기반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하는데 왕이 관여를 하게 되면 사관이 소신껏 사실 그대로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의제문을 발견한 훈구 세력은 김종직이 세조를 모욕하는 대역죄를 저질렀다며 연상군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연상군은 이것을 트집잡아서 많은 사림들을 죽이고 귀양 보냈는데요. 무오년에 많은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고 해서 이 사건을 무오사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상군의 칼날은 사림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상군의 친어머니인 폐비 윤 씨에 얽힌 비극이 남아있었거든요. 과거 연상군의 어머니 윤 씨는 공해왕후가 승하한 후 중전의 자리에 올라 연상군을 낳았는데요. 하지만 윤 씨는 질투가 심해 후궁들을 저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켰고 결국 성종은 윤 씨를 폐위시킨 후 사약을 내렸습니다. 당시 6살이었던 연상군은 이러한 어머니 폐비 윤 씨의 일을 모른 채 정연왕후를 친어머니로 알고 자라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연상군은 친어머니가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화가 난 연상군은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성종의 후궁들은 물론 훈구와 사림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관리들을 모두 쫓아내거나 제거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갑자년에 일어난 사화라 하여 갑자사화라고 합니다. 이후 연상군은 신하들은 물론 백성들에게까지 민심을 잃을 정도로 점점 폭군으로 변해가는데요. 참다 못한 신하들은 훈구 세력이 중심이 되어 군사를 일으키고 궁궐을 포위하기에 이르렀죠. 이들은 연상군을 폐위하고 성종과 정연왕후의 아들인 중종을 왕으로 추대하는데요. 이 사건을 중종 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0: 반란을 일으키고 왕이 된 세조부터 경국대전을 완성한 성종과 신하들에 의해 폐위된 연산군의 이야기까지 들려드렸는데요. 조선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되돌아보며 왕의 권력이란 결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쓰일 때 비로소 진정한 빛을 발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친구들, 오늘 역사 여행도 즐거웠나요? 이제 박물관에서 경국대전을 만나게 된다면 수백 년 전에도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선조들의 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0: 여러분,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인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

자, 이번 시간 사회의 민주주의와 시민이라고 하는 내용의 서술형 문제들을 풀어볼 차례입니다. 어때요? 좀 차곡차곡 실력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중학교 사회도 해볼 만한데 라는 생각도 드시고 서술형 문제도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좀 이제 감을 좀 잡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은 뭘 배우느냐? 오늘은 정치 갑니다, 정치. 자, 사회에서는 정치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시민에서 이 민주주의의 의미와 이념도 파악해보고 시민의 역할에 관련된 서술형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초등에서 중등으로 민주주의와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풀어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만나볼까요? 어떤 단원인지를 파악을 해야죠.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 요와 관련된 민주주의와 시민이란 단원이고요. 정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뭔지 각각 그 의미를 살펴볼 거예요. 각각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요 살펴볼 겁니다. 또 민주주의도 이제 정치에 있어서의 의미와 생활 속의 이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정치의 필요성, 민주주의의 필요성 알아야 합니다. 자,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오늘날 시민의 역할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볼게요. 요거 초등에서도 배웠어요. 참 많이 배웠네요. 그쵸? 우리 3, 4학년군에서 이 민주주의가 뭔지 배웠습니다. 이 사회의 주인은 우리, 사회의 주인은 우리가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런 거 배웠거든요. 학교 자치, 주민 자치 이런 것들 배워봤고 이 민주주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봤던 시간이었었어요. 자, 그리고 5, 6학년으로 올라와서는 이제 선거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가운데서도 선거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중학교에 와서는요, 정치와 민주주의의 의미를 파악하고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좀 더 이제 이 시대순으로 이 역사와 함께 또 배경을 만나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바 알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이것도 초등학교에서도 다뤄집니다. 자, 그리고 원리 이것도 배워보고요. 현대민주주의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역할 이렇게 해서 스텝업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부딪히고 갈등을 빚는 일들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얘기 안할 거야 이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고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합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이게 정치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정치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정치의 의미는 좁은 의미의 정치, 넓은 의미의 정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니? 라는 걸 파악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 개념 충전 해보도록 할까요? 자, 개념 충전입니다. 정치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서로가 이제 뭔가 원하는 바가 달라서 부딪히고 갈등이 생길 때 이걸 조율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고요. 좁은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바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렇게 강제력을 가지고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이 정치 권력, 이 권력을 획득하고 행사하는 국가와 관련된 활동을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제 선거에 출마해서 후보자가 당선되기 위해 노력한다든지, 또는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의 여러 가지 일을 한다든지, 뉴스를 보면 오늘의 정치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할때 나오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좁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하지만 정치는 그렇게 정치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고 있었어요.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가 그겁니다. 사회 구성원 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에서 구성원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대립과 갈등. 요걸 조정해주고. 또요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모든 활동. 이게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예요. 앞서 봤던 주민 간의 문제, 대립과 갈등,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회의로 의견을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갔죠? 그거 정치였어요. 여러분들 학급 안에서도요, 학급 구성원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 우리가 정해봅시다 라면서 학급 회의하죠? 요거 정치입니다. 또 가족 안에서도요, 우리 올 여름에 여행을 한번 가볼까 하는데, 여행 장소 어디가 좋겠니? 라면서, 식탁 앞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막 이야기를 나눠요. 아, 저는 산에 가고 싶고요. 아,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해외 나가보면 어떨까요? 전 바다가 좋던데, 우리 구석구석 역사를 탐방하고 또 바다도 보고 하면, 이런 의견을 나누면서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고 모아가는 그 과정. 가족회의. 이것 또한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가 뭔지 알겠죠? 자, 이렇게 정치를 통해서 뭘 이루느냐. 서로 간의 다른 이해 관계들. 누군가에겐 이로운 게 누군가에겐 해가 될수 있는 이런 뭔가 충돌되는 관계들. 요걸 조정해줘요. 그리고 민주적으로 구성원 다수의 의결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공동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공동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이 해결되면서 사회가 막 혼란한 거 막을 수 있죠? 사회 질서 유지, 또 사회가 하나로 통합, 하나로 탁 뭉쳐질 수 있는데도 큰 기여를 할수 있어요. 또 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아까 봤던 이런 층간소음 문제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곧 사회 발전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건 결국 주민회의, 바로 넓은 의미의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넓은 의미의 정치는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사회의 구성원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이번의 문제는요. 자료를 바탕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을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하고 비교해서 서술해 보는 문제입니다. 아, 비교 문제 나왔습니다, 드디어. 근대와 고대. 이때 민주주의가 보였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 고대, 그리고 근대, 그리고 오늘날 현대로 오면서 발전해 온 민주주의의 과정에 관련된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발전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민주주의 너무 소중하네. 더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한번 배워보는 겁니다. 자, 민주주의는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고대, 아주 오래전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아, 이 민주주의가 참 많이 발전했었어요. 아테네는요, 인구도 적고 영토도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나란히 결정하고 이게 가능했어요. 작으니까. 그 다음에 인구 규모도 적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시민들은요, 추첨을 통하거나 돌아가면서 공직을 맡았고, 나란 일 맡았고, 또이 민회라고 하는 곳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야. 민회에서. 여기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했어요. 결정한 거 자기들이 또 하고. 알겠죠?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 고대는 이렇게 사회 구성원들인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했어요. 이게 바로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근대 민주주의는 좀 다릅니다. 근대 민주주의는요, 상공업으로, 상업활동, 공업활동으로 돈을 많이 벌었어. 부를 축적한. 이런 시민 계급이 성장을 하면서 이들이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해요. 아니, 왜 우리가 지금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는데 왕과 귀족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세금도 마음대로 걷고 싶을 때 걷고 전쟁하고 싶을 때 하고 왜 우리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죠? 이거 이상한데요? 이상한 건 고쳐야지. 이게 바로 계몽사상이야.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바탕으로 이상한 건 고쳐야 돼. 더 좋게 나아지게 만들어야 돼. 라는 사상입니다. 자, 그것의 영향을 받았던 시민 계급이 국왕과 귀족에게 빼앗긴 그동안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고자 전제정치에 맞서서, 전제정치는 뭐냐면 이 일부 몇몇이 혼자 마음대로 휘두르는, 이 당시에는 왕이죠. 왕의 전제정치에 맞서서 투쟁을 했어요. 싸웠습니다. 피 흘리고 막 목숨을 잃은 이들도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찾은 것이 바로 자유와 평등이야. 자, 이거를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립되고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은. 의회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민회, 여기는 의회. 대표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치를 담당을 하는 거죠. 아, 근대는,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시민들이 대표를 뽑았네요. 직접 한게 아니라 대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민주 정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보다 영토도 넓고 인구 규모도 크고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하기는 좀 힘들었거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바로 직접 민주주의. 직접 했다. 누가? 사회 구성원 바로 시민들이. 자,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주요 정책을 시민이 모인 회의다. 민회예요. 그래서 시민이 모여서 민회.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토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계가 있어요. 모든 시민인데요. 시민에 아예 속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시민은 누구야?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 그래서 대다수의 여성은 제외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자유민인 그 나라의 시민 남성이기 때문에 이 노예도 남성이라도 여성이라도 둘다 노예면 이제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도 제외. 요렇게 이제 시민이 아니었던 이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이것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대 민주주의. 자, 근대 민주주의는요, 앞서 얘기했던 시민 혁명을 통해서 간접 민주주의, 다른 말로 대의제라고 부릅니다.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바로 국민의 뜻, 뜻의, 그래서 뜻을 대신하는 대의제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시민들이 대표를 뽑아서 대표들은 시민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의회에 모인 거야. 그래서 이 의회에 모인 의원들, 우리 대표를 의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모여서 정치를 했다. 한계점. 아, 그러면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한이 모든 시민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나를 대신할 사람을 모든 시민이 뽑지 못했어요. 안타깝게도 재산이 있는 성인 남성에게만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대표적으로 선거를 할수 있는 이 선거권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선거권 없었고요. 돈이 별로 없는 남성들, 바로 노동자, 농민, 가난한 사람들, 빈민,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제외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한계점이 있었던 게 근대 민주주의의 특징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계속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면서 오늘날에 이르는 거죠. 자, 오늘날 현대 민주주의는요, 근대 사회에서 아직도 참정권을 얻지 못했던 노동자들, 그들이 차티스트 운동이란 서명운동을 벌여요. 차트 좀 보여주실래요?
거기에다가 이제 서명을 한 거야. 그래서 차티스트가 이제 실은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것에 서명을 한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그들의 이제 운동이었고요. 여성 참정권 운동 전개되고요. 흑인 참정권 운동 전개되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노동자도 여성도 흑인도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고 누구나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선거권을 받는 보통선거제도가 확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표를 뽑는 대의제를 통해서 현대민주주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술형 문제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근대민주주의의 특징,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특징을 비교하는 거죠. 근대와 고대의 차이. 여기는 직접, 여기는 간접. 그죠? 갑니다. 근대민주주의는 시민이 국가의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이거는 시민이 국가의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다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무슨 정치인데? 직접 민주주의였거든요. 요와 달리, 근대는 어떻다고요, 그러면? 근대 민주주의는 바로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담당하는 간접 민주주의다. 요거 다르게 표현하면은 대의제라고도 했었죠.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대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민주주의 대의제가 실시되었다라고 써주시느니라. 직접, 간접 구분할 수 있겠죠? 오늘날도 현대사회도 간접. 자, 우리나라 헌법 조항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의 내용을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이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이 또 배웠어요. 실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 시켜봅니다. 헌법과 함께 만나볼게요. 우리나라 최고의 법 헌법의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국회와 정부와 법원에 속한대요. 이게 바로 헌법 조항이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이 헌법 조항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실은 이 민주주의가 지켜야 되는 기본 원리들은 헌법상에 다양한 이런 헌법의 조항에 담겨져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헌법 조항들은요, 우리나라의 권력, 이렇게 여러 기관에게 나누어 줄게라고 쓰여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바로 권력은 한 곳에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눌 뿐자, 설립자, 나누어 줄게.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가운데 권력 분립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만 이 문제를 풀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원리를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필요한 개념 충전 들어가 봅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요렇게 네 가지의 원리를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제일 먼저, 민주주의란 뭐예요? 민주. 그 사회 구성원, 시민, 국민. 그 민이 주다, 주인이다. 나라에서는 나라를 구성하는 국민이 주인이다야. 그래서 제일 먼저 국민주권의 원리가 나왔어요. 국민이 주권. 주된 권리, 주인된 권리, 중요한 권리를 갖고 있다. 국민에게 그것이 있다는 건데요. 자,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권력을 우리가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국가의 의사 결정하는 최고 권력, 주권, 누구한테 있냐면 말이지,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야. 국회의원한테 있는 거 아니야. 모든 국민에게 있는 거야.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국민에게 있다. 이게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국민 자치의 원리. 국민들이 스스로 잡자 다스릴 짓자. 이 나라를 스스로 다스려야 돼. 국민의 뜻에 따라 다스려야 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린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요거를 실현하는 방법. 고대 그리스 아테네처럼 직접 민주주의로 실현을 시킬 수도 있지만, 오늘날은 너무 영토도 넓고, 인구도 너무 많은데, 다 모이세요. 우리 의견을 나눠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해서 국가의 모든 일을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간접. 간접적으로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 대표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국민 자치의 원리는 그렇게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 번주의의 원리. 입 설립자. 헌. 헌법이란 뜻이에요. 헌. 헌법을 세운다. 헌법에 따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따라서 국가 기관을 구성하고 그리고 또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이란 건 너무 센 힘이야. 국민을 좀 이렇게 막 통제할 수 있는 힘인데 그걸 자기 멋대로 자기들 임의로 막 해석하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르라는 얘기예요.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만 행사해. 그렇게 해서 국민의 권리를 더잘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권력이 함부로 쓰이는 거, 남용되는 걸 막으려고 헌법에 따라, 여기 헌법에 쓰여 있어. 너희들 권한이 뭔지 이거 확인하고 여기 안에서만 사용해야 해. 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또. 권력 분립의 원리도 마찬가지야. 권력을 한 곳에 몰아놓지 않고 나눠놨잖아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그 이유가 서로 이렇게 권력을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으면서 견제해. 서로서로 견제해. 누가 막 뛰어나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 막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균형이 잘 고르게 이루어져 있으면 권력의 남용이 막는 거지.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 함부로 쓰이고 국민에게 막 권리를 제한하는 횡포를 부리지 않도록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입헌주의의 원리도 권력 분립의 원리도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건 공통적이네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써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나와 있는 이 헌법조항. 그래서 결국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라고 하는 권력을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리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자, 이는 이것을 서로 독립된 기관이 나누어 맡아서 무엇을? 국가의 권력을. 자, 그렇게 나누어 맡아서 서로서로 견제하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잘 이뤄서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더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도 서술형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밑줄 친 기억과 같은 한계가 발생하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을 좀 만나보는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현대 국가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시민이 선거를 하고 이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자들이 의회를 구성해서 주요 정책을 이 의회에서 결정하는 정치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게 무슨 민주주의죠? 오늘날 간접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국민 자체의 원리를 좀더 충실하게 실현시키려면 주권 가진 국민이 직접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왜 굳이 간접으로 이렇게 대표 뽑는 선거해서 대표들이 대신 전달하게 하나요? 그거 물어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대요. 다 모이세요. 의견 얘기하세요. 아까 힘들다 얘기했잖아.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국가들 보면요. 영토 상당히 넓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 숫자, 바로 인구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이기도 어렵고, 모일 장소도 없고, 모였다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을 물어서 일 하나 결정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결정해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많게요? 그리고 또그 결정해야 할 일들이 지켜야 되는 절차라든지 복잡한 부분 너무너무 또 많죠. 그래서 이 정치에 있어서도요, 이제는 전문성이 필요해요. 법도 알고, 사회 다수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정치에 관련된 이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 또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표를 뽑는 거죠.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이 다수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거로 선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으니까 개념 한번 필요한 개념을 충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 바로 간접민주주의. 아,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직접. 근대 시민혁명 이후의 민주주의 바로 간접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자, 배경은 영토와 인구 규모가 확대됐거든요.
크거든요. 자, 그래서 국민이 직접 정치 참여하는 게 어렵다. 게다가 사회가 참 전문화되었어요. 다양한 분야가 다 전문화되었고, 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들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전문성이 또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정치 공부하고 전문성을 갖추기는 어렵다 보니까 대표를 그래서 뽑는 거죠. 자, 특징.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대표예요.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대표가 되는 거야. 아무나, 나 대표할게. 나 전문적이야. 정치 잘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뽑혀야 돼. 국민들이 이 사람 뽑아줘야 돼요. 자, 그렇게 하면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요. 현대사회에서는 국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대안이 바로 요겁니다. 국민 자치의 원리 기억나시죠? 우리 민주주의의 원리 방금 배웠잖아요. 국민주권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입헌주의의 원리 중에서 바로 국민 자치,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라는 거, 요걸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요겁니다. 근데 현대민주주의도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실은 있습니다. 정치적인 무관심 문제. 대표를 뽑는 선거에도조차 참여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선거에 참여해서 대표는 뽑았지만 대표가 뽑히고 나서는 알아서 하겠지 뭐. 아우 나도 바빠. 내할 일이 너무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네. 아유 뭐또 내가 뭐 신경 쓴다고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정책이 무관심, 관심을 두지 않는 상황이 생겨나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해야지 우리 의견을 반영한 정치를 할 텐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그럼 뭐저 우리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해볼까요? 우리 대통령이 그냥 알아서 해볼까요? 우리 법원에서 알아서 해볼까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요. 또 대표성의 한계도 있어요. 열심히 막 우리의 의견을 제시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거쳐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친구들 간에도 말을 전달하다 보면 왜곡이 되듯이. 자, 대표성의 한계. 대표도 다수의 시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정말 계층도 다양하고 지역도 다양하고 세계도 다양하니까 정말 여러 의견들이 막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골고루 고르게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표성의 한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문제에 대한 답을 또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한계는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한계였어요. 이 한계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현대 국가는 인구와 영토 또는 뭐 거꾸로 영토와 인구라고 써도 좋습니다. 요 규모가 어때요? 확대됐어요. 커졌어요. 인구는 많아지고, 영토는 넓어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자, 그러고 또 이제 현대사회가 굉장히 전문화되었죠. 다양한 분야별로 또 다양하고 복잡하고요. 그래서 전문화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요구하게 됐어요. 전문성을 갖춘 이들이 정치를 했을 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정치가 이뤄진다라는 거. 그 때문에 우리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대표를 뽑는 간접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주의와 시민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와 시민 부분은 따로 요 단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좀 외워야 할 부분들이 많은 단원이기도 합니다. 오늘 문제풀이한 내용의 핵심 개념들 좀잘 기억해 주시면서 특히 꼭 알아야 하는 개념 뽑아서 미션을 냅니다. 스텝업 미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세 가지 이상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뭐가 있었죠? 네 가지가 있었어요. 그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뜻까지 서술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다루진 않았지만 실은 이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볼게요.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기본 이념. 왜 모든 다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주인이고 참여해야 하느냐? 인간은 소중한 존재이니까.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더잘 반영하고 국가 또한 이렇게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실현되려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또 지켜져야 합니다.
요거는 오늘은 다루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이번 단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한번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븐 또 다음.

0: 다음 시간, 자, 오늘 배웠던 이 정치에서 또 떠나서 새로운 내용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간, 다양한 정치 참여의 방법들을 또 배워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때 만나요.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각형에서 두 개의 평행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삼각형의 닮음을 통해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면서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좀 길죠?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뭐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좀 설명을 해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변 BC, 변 BC와 평행한 직선과 두 변 AB, AC 또는 그 연장선의 교점을 각각 DE라고 할 때 어떤 관계를 성립하냐면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DE랑 BC가 평행해요. 그러면요. 우리는 AB 대 AD, 긴 거 대 짧은 거, 또 오른쪽에서의 AC 대 AE, 긴 거 대 짧은 거, 또 큰 삼각형에서의 BC 대 DE, 긴 거 대 짧은 거. 요 빨간색 선의 B와 파란색 선의 B와 초록색 선의 B가 전부 동일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AB 대 AD, AC 대 AE, BC 대 DE의 B가 각각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건 아니고요. 반대로 짧은 거 대 긴 거, 짧은 거 대 긴 거, 또 짧은 거 대 긴 거, 요 B도 항상 같고요. 이번에 만약에 삼각형이 거꾸로 되어 있는 형태다. 그러면요. 요 왼쪽과 오른쪽, 그 다음에 오른쪽과 왼쪽 엇갈려서, 그리고 위, 아래 요렇게 B를 같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하고 좀 설명을 좀 해보면요. 요 왼쪽 삼각형, 가장 왼쪽에 있는 삼각형만 보면요. 이 작은 삼각형 ADE와 큰 삼각형 ABC는요. 서로 닮음이 돼요. 무슨 닮음? 각 A를 공통으로 갖고 있고 ADE, ABC 요 두 개 각이 무슨 각? 동의각이 되죠. 왜? 두 개는 평행선이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같더라. 따라서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는 서로 AA 닮음이 됩니다. AA 닮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닮음비가 항상 일정해야겠죠. 그러니까 큰 삼각형에서의 AB에 대응되는 변인 작은 삼각형에서의 AD. 마찬가지로 큰 삼각형 AC에 대응되는 변인 작은 삼각형 AE. 큰 삼각형 BC에 대응되는 변인 작은 삼각형 DE의 B가 각각 일정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닮음비라고 불렀죠. 그래서 1번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항상 그렇게만 성립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BC랑 DE, 요 평행선 두 개가 주어져 있다면 이 DE, 작은 평행선으로 잘리는 점 D와 E에 대해서 AD 대 DB가 AE 대 EC랑도 같습니다.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AD 대 DB는 AE 대 EC.

즉 왼쪽 두 개의 비와 오른쪽 두 개의 비의 비가 같더라라고 설명을 할수 있고요. 또 아니면 긴거대 아래쪽 짧은 거. 또긴거대 아래쪽 짧은 거. 요렇게도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뭐 마지막 상황은 그렇게 엄청 자주 쓰이진 않지만 요 위에 짧은 거대긴 거. 이쪽도 위에 짧은 거대긴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상황과 2번 상황은 그 경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1번 상황을 이야기하면요. 우리는 두 삼각형의 닮음이 됐기 때문에 빨간 선의 B와 파란 선의 B와 초록 선의 B, 즉 D2 대 BC까지 전부 같았거든요. 근데 2번 상황을 보시면 2번 상황도 결국에는 이따가 닮음으로 증명을 할 거긴 하지만 두 개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빨간 선의 B와 파란 선의 B까지만 같다. 뭐가 없어요? 여기가 없죠. D2 대 BC. 즉, AD 대 DB가 AE 대 EC와 같은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D2 대 BC까지 같더라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그냥 빨간 선의 B와 파란 선의 B가 같습니다까지만 설명을 하면 되고요. 이게 2번 상황 왜 성립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문제 1번을 보면 BC에 평행한 직선과 ABAC와의 교점을 각각 D라고 할때 AD 대 DB가 AE 대 EC가 됨을 증명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볼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 AD와 DB의 B가 뭐랑 일치한다? AE와 EC의 B와 일치한다. 요거를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보자 라고 봤더니 첫 번째, 닮음을 보일 겁니다. 어떤 삼각형? 이 삼각형 ADE와 또 밑에 있는 삼각형 AFC. 두 삼각형이 닮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때 FC는, EF는 DB, 평행한 요런 직선이고요. 그럼 첫 번째, DAE, 여기 각이랑 FEC, 여기 각이랑 크기가 같겠죠? 왜? 서로 동이각이니까. 각, FEC.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디가 같냐면 EFC, 여기랑 ADE, 여기가 같아요. 왜? 동이각이죠? 동이각. 따라서 각, A, D, E. 그러면은 두 삼각형이 각두 개가 크기가 같아요? 그럼 무슨 닮음이다? 얘네 둘은 AA 닮음입니다. 닮음이니까 어떤 B? 닮은 B를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어디랑 어디? AD 대 EF. 왼쪽에 있는 요 B는요, 뭐랑 일치하냐면 오른쪽 AE 대 EC와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 왼쪽에 보이는 DBFE가 얘가 평행사변형이잖아요? 그러면은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니까 요 주황색으로 표시하면 EF의 길이와 DB의 길이가 같아요. 즉, 무슨 말이다? EF랑 DB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AD 대 EF, AD 대 EF가 AE 대 EC다? 그럼 AD 대 DB가 AE 대 EC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이따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한번 활용을 해볼 거고요. 또, 이번에 반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DE, 요렇게 점을 찍었어요. 연장선 위에 점을 DE라고 할 때, 우리는 왼쪽에 B, 긴거대 짧은 거, 왼쪽에 긴거대 짧은 거가, 오른쪽에 긴거대 짧은 거랑 B가 같다. 그러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아, 두 선이 평행하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하나 더 보면요. 이번엔 짧은 거대긴 거, 짧은 거대긴게 동일해도 두 선이 평행하다. 아니면 마주 보고 있는 친구들 AB와 AD 그리고 AE와 AC 요렇게 요 B가 동일해도 BC랑 DE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두 번째 이번에는 똑같아요. 또 DE로 잘렸을 때 AD 대 DB, 왼쪽에 두 개의 B와 AE 대

BC 오른쪽 두 개의 B가 같아요? 그러면은 두 선이 평행하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좀더 상황을 만들어 보자면 긴거대 아래쪽 짧은 거, 오른쪽도 긴거대 아래쪽 짧은 거. 그러면은 아, 두 선이 평행하구나. 여기도 왼쪽 위와 아래쪽 길게, 그 다음에 오른쪽 위와 길게. 요 B가 같아도 평행하다. 어디가? BC랑 ED가 평행하다. 아까 했던 이야기에 정확하게 반대인 거죠. 아까 했던 이야기는 평행하면 저 B가 같아요 였고요. 이번에는 B가 같아요. 그럼 뭐다? 아, 둘이 평행하다. 라는 이야기가 되죠. 근데 그럼 왜 평행하냐? 그 이야기를 좀 증명을 해보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AB, AD 대 DB가 M 대 N, AE 대 EC가 M 대 N이면 결론은 DE랑 BC랑 평행해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평행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동이각의 크기가 같아요. 아니면 엇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평행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평행을 보이기 위해서 M 대 N 이 친구 가지고 아, 닮음임을 보여야겠다. 어떤 삼각형?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 즉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이 닮음임을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닮음임을 보일까 하고 봤더니 각 A를 일단 둘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왼쪽에 B, M 대 M 플러스 N이죠. 또 오른쪽도 M 대 M 플러스 N. 큰 삼각형의 B부터 적어주면요. AB 대 AD도 M 플러스 N 대 M. AC 대 AE도 M 플러스 M 대 N. 즉, 두 개의 대응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고, 그 끼인각의 크기가 같네요. 무슨 닮음? 얘네 둘은 SAS 닮음이 됩니다. 따라서 닮음이니까 대응되는 각의 크기인 각 ABC와 각 ADE의 크기가 같겠죠. 결론은 뭐다? 동이각의 크기가 같네? 오케이. 둘이 평행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이 평행선의 B 가지고 따라오는 개념이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놓치지 말고 잘 들으세요. 바로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 다시 이야기하면 이거를 우리가 중점 연결 정리라 그래요. 간단합니다, 내용은. 삼각형 ABC가 있어요. 그럼 AB와 AC의 중점, M과 N이죠. 그점 M과 N을 연결한 선분은요. 나머지 BC와 평행이 되고요. 심지어 그 길이는 절반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을 M, AC의 중점을 N이라고 하면요. MN과 BC가 평행하고 또그 길이는 BC의 절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삼각형 사이에서 평행선 선분의 길이의 B, 그거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 B가 여기도 1대1, 오른쪽도 1대1이기 때문에, 아, 두 선은 평행이 되겠죠. 배웠죠? 왼쪽의 B와 오른쪽의 B가 같으면 평행이 돼요. 그 다음에 두 삼각형이 닮음이 되는데, 그 닮음 B가 1대2가 됩니다. 따라서 MN의 두 배가 BC가 돼요. 간단하죠? 설명은?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삼각형의 한 변의 중점, 즉 AB의 중점 M. M을 지나고 다른 한 변에 평행한 선을 그어주면요. 그러면은 나머지 한 변에 중점을 지난다. 즉 N이 AC의 중점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요. 삼각형 ABC에서 AB의 중점 M을 지나고 BC의 평행한 직선과 AC의 교점을 N이라고 하면요. 그때 중요한 건 뭐다? AN과 NC, 즉 AN, NC의 길이가 같아진다. 즉 중점 지나서 평행선을 그으면 다시 중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라 하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문제는. AP와 AC의 중점끼리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중점 연결 정리네? 그럼 뭐다? MN과 BC는 서로 평행하고 그 길이는 정확하게 절반이 되더라. X의 값은 6. 이렇게 풀어본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굉장히. 이따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더 이야기를 해보고요. 마지막 성질, 우리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바로 가계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가계 이등분선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각의 이등분선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외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이 내각과 외각의 이등분선은 아주 중요한 선분의 비를 가져요. 뭐냐면요. 내각의 이등분선, 각 A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그 BC와의 교점을 D라고 하면요. 왼쪽 대 오른쪽, AB 대 AC가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면 그 D로부터 왼쪽과 오른쪽의 B와 일치합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AB 대 AC는 BD 대 CD. 이렇게 돼요. 이거 왜 그러냐?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아까 보였던 삼각형 선분의 길이의 비, 평행선 두개 그었을 때 선분 길이 비 가지고 할 거거든요. AD와 평행한 C를 지나고 AD와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AD의 AB의 연장선 쭉 이었을 때그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줄 거냐면 여기를 E라고 해봅시다. E. 점 E. 그러면요. 둘이 평행하니까 여기 점이 동의각이라서 여기도 점이고요. 그 다음에 둘이 평행하니까 Z자가 그려지면 여기 점이 여기 엇각이라 점이 돼요. 그럼 무슨 얘기냐? AC와 AE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럼 할수 있는 이야기. BD 대 CD의 B. 왼쪽에 두 개. B는요, AB 대 AE의 B와 같고요. AE가 결국 AC가 되니까 AB 대 AC는 BD 대 CD의 B와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뭐, 이 과정 중요하지만 결론이 더 중요합니다. 즉,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왼쪽과 오른쪽의 B는 내각의 이등분선과 BC와의 교점을 D라 했을 때 D로부터 왼쪽과 오른쪽의 B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뭐,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문제는. 요 개념 확인 문제 4번을 보면요.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죠? 그럼 우리 x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하면요. 이등분선 왼쪽과 오른쪽의 b가 뭐랑 일치한다? 그 교점 d로부터 왼쪽과 오른쪽의 b와 일치한다. 밑에 b가 8대 4, 즉, 2대 1이니까 이 빨간 선두 개의 b도 2대 1이 돼야 돼요. 즉, x의 값은 12. 요렇게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거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외각의 이등분선. 자주 읽기 쉬워요. 이거 1번은 보통 많이 기억하는데요. 2번은 가끔 까먹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외각의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해요. 그럼 얘도 똑같은 B가 성립해요. 아까 말했듯이 AB 대 AC는 BD 대 CD. 즉,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얘를 왼쪽과 오른쪽의 B는요. 외각에서는 긴거대 짧은 거의 B와 같더라. 즉, AB 대 AC는 BD 대 CD. 이게 성립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왜 성립하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아까 AD랑 평행하고 점 C를 지나는 직선을 그어줬잖아요. AD랑 평행하고 점 C를 지나는 직선이 AB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평행하니까 우리는 두 라인이 평행하죠. EC와 DA가 서로 평행해요. 그럼 어떤 이야기 할수 있냐면 동의각이니까 얘랑 동의각 여기다가 칠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엇각이니까 얘랑 크기가 같아요. 즉, 크기가 같네? 얘는 무슨 삼각형이 된다?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따라서 AC의 길이 대신에 AE의 길이를 사용해 준다면 고개를 조금 돌려보세요. 고개를 조금 돌려보면 어떤 B를 얻을 수 있냐면 긴거대 아래쪽 짧은 거, 긴거대 아래쪽 짧은 거. 즉, AB 대 AE는 BD 대 CD가 되죠. 거기서 AE만 AC로 바꿔준다면 우리가 원하던 외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AB 대 AC는 BD 대 CD와 같다. 요 성질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한번더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렇게 개념

부분들을 알아봤는데, 문제를 한번 활용해 봐야겠죠. 첫 번째,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를 찾아가라. x와 y를 찾아서 두 값을 곱하래요. 그럼 우리는 어디가 평행한지부터 보셔야 돼요. BC랑 ED가 평행하대요. 그러면은 뭐다? 배웠죠? 잘리는 점 A를 중심으로 AB 대 AD는 AC 대 AE, BC 대 DE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러면은 긴거대 짧은 거의 비가 6대 4니까 아, 모든 비가 다 3대 2를 만족하겠다. 그러면은 빨간 선의 비, 즉 x 대 5도 3대 2가 될 거예요. 그럼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즉 2x는 3, 5, 15. 따라서 x의 값은 몇이다? 2분의 15가 된다. 체크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초록 선의 비도 몇대 몇? 3대 2가 돼야 된다고요. 따라서 초록 선의 B, 8 대 Y도 긴거대 짧은 거가 3대 2가 되어야 되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3Y는 16이 돼서 Y의 값은 3분의 16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 이두 값을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돼요. 즉, X, Y의 값은 2분의 15와 3분의 16을 곱해주면 약분해서 8이고요. 약분해서 5가 되기 때문에 xy의 값은 몇이다? 40.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두 번째, 삼각형 ABC가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문제 AD 대 DB랑 AE 대 EC의 B가 같대요. 그럼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 아, 이거 둘이 평행하네.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옳지 않은 거를 찾아라.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삼각형 ABC, 삼각형 ADE는 서로 닮았습니다. 이거는 아까 증명 과정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BC랑 DE가 평행하냐? 평행하죠. 세 번째, 그럼 DE의 길이는 몇인데? 구해 봐야 돼요. 뭘 통해서? 배웠죠? 요 DE, 짧은 거대긴 거의 비는요, 왼쪽에서 짧은 거대긴 거의 비와 같았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DE 대 BC 12는요, 짧은 거 5cm 대긴거 3cm가 아니죠? 몇 cm죠? 5 더하기 3인 8cm다. 따라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60은 8배의 DE다. 따라서 DE의 값은 몇이다? 8분의 60 약분하시면 2분의 15 단위는 센티미터. 즉, 3번 맞죠. 4번 볼까요? AE 대 EC의 비가 5대 3이냐? 맞죠? 왜? 왼쪽에 빨간 선두 개. AD 대 DB가 5대 3이니까 여기도 5대 3이 나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5번이 틀렸을 텐데 왜 틀렸냐 하고 보니까 초록선이죠. DE 대 BC의 비가 5대 3이냐? 아니죠. 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대응 변이기 때문에 5대 3이 아니라 5대 8이 돼야 됩니다. 5대 8. 따라서 5번이 틀렸다.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연습 문제 5번 볼까요? 삼각형 ABC에서 점 D가 BC의 중점이고 점 E는 AD의 중점입니다. 뭐 쭉쭉쭉 나와 있고 BE의 길이를 구해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구해라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바로 구하려고 보니까 뭐 뭔가 활용할 만한 게 없어요. 이럴 때 항상 뭐 하라 그랬어요? BE를 포함하고 있는 이 BF의 길이에서 뭐를 빼내라? EF를 빼내자. 그럼 BF에서 EF, 즉 BF-2cm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BF를 구해줘야겠죠? 그럼 BF는 어떻게 구할 건데? 그럼 BF

BF가 들어가 있는 삼각형 두 개를 찾으시면 돼요. BF와 관련 있는 삼각형은 도대체 뭐가 있냐 하고 봤더니 요 삼각형인 거죠. 그럼 BF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적절히 활용을 해보려고 보니까 얘랑 평행하고 점 D가 중점이네. 그럼 뭐예요? 하나의 중점, 한 변의 중점에서 다른 한 변의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 G. 뭐가 돼요?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를 통해서 다시 중점이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GD의 두 배가 뭐가 된다? BF가 된다. 즉 BF의 길이는 두 배의 GD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GD의 길이만 찾으면 되겠네요? GD의 길이는 이번에 어떤 삼각형? 요 삼각형을 보니까 중점이에요. 근데 또 둘이 평행해요. 오케이. 얘 다시 중점 되겠다. 중점 연결 정리죠. 심지어 EF의 두 배가 GD가 된다. 즉 GD는 두 배의 EF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씩 따라가 보니까 여기가 2라면 GD는 두 배니까 4가 될 거고요. 그럼 BF는 그 두 배가 될 거니까 여기는 6이 아니라 8이 되겠죠. 따라서 8에서 2를 뺀 8cm에서 2cm를 뺀 정답은 6cm가 정답이 된다. 요게 중점 연결 정리예요. 자, 이어서 문제 볼게요. 자, EBF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여기 BF의 길이도 구해야 되고 EF의 길이도 구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요. 사실 요 세 개의 변이 모두 BC의 수직이다라는 거예요. 즉 90도를 이룬다. 이게 무슨 말이냐? 동이각의 크기가 전부 90도다. AP와 EF와 CD가 전부 평행하다라는 말이죠. 그럼 우리는 이 세 개의 평행선을 가지고 삼각형에서 평행선 사이 선분의 길이의 비를 활용해서 EF와 BF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12와 6, 우리는 이 큰 삼각형 ABE와 작은 삼각형 CDE 요 두 개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이용해 주면요. 12 대 6, 2대 1이죠. 그럼 AE 대 EC도 2대 1, BE 대 ED도 2대 1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이 2대 1을 활용해서 BF와 EF를 구해볼 거예요 하고 봤더니 이제는 여기죠. 이 삼각형 BCD와 BEF는요. EF와 CD가 평행해요. 평행하니까 2대 1? 그럼 어디다? 여기 BF. BF도 FC도 여기도 2대 1의 B를 만족하겠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B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데요? BF의 길이는 CF의 길이와 2대 1이고요. 그 합하면 15cm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15cm를 2대 1로 나눠라. 그럼 BF의 길이는 15cm를 2대 1로 나눴을 때 즉 3분의 2를 비례 배분이죠. 3분의 2를 곱해주면 10cm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밑변의 길이가 10. 그 다음에 세로는 어떻게? 2대 1이니까 2대 3입니다. 따라서 EF 대 CD도 EF 대 CD6도 2대 3을 만족해야 돼요. 그럼 EF의 길이는 내항의 곱은 외항과 같다. 12가 3EF니까 4cm가 나온다 이거죠. 그럼 둘이 곱한 거에 2분의 1을 해주면 정답은 5번 20제곱cm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오늘 배운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평행선 사이 선분 길이 B죠. AB 대 AD, AC 대 AE, BC 대 DE 즉 긴 거 대 짧은 거 요거 이야기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잘리는 거에 대해서 AD, DB, AE, AC 요 B도 같더라 설명할 수 있죠. 중점 연결 정리 중점끼리 연결하면 평행하고 길이가 절반이더라 라는 이야기와 한 변의 중점에서 평행선 그으면 다시 중점을 지난다 요 이야기 했었고요. 마지막 각의 이등 분석까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요 내용까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오늘의 숙제. 모의고사 나갈게요. 요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네 문제까지 해서 총 다섯 문제 풀어보고 자료실에서 답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알아봤던 삼각형에서 평행선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우리 친구들 드디어 마지막 단원인 8단원 별과 우주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밤하늘을 이렇게 딱 올려다 보면요, 굉장히 무수히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별들 너무 작아서요, 그냥 봤을 때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별들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별까지 떨어진 거리도 제각기 다르고요. 그리고 이 별들의 밝기나 크기, 심지어는 색깔까지도 모두 다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앞부분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서는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요, 이 별을 비롯한 다른 천체가 이 우주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우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탐사하고 있는지까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준비한 8단원 핵심 키워드 살펴보시면서요, 우리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8단원 전체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는 이 앞부분인 별에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 정리하고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두 강에 걸쳐서 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는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리고 별들의 밝기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별의 색깔, 이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배우게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현대 과학 기술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내용들은 빼고요, 정말 간단하게 연주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 그거 하나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먼저 시차란 무엇인지 정확한 개념부터 출발을 해서요, 그것을 지구와 별들에게 적용한 연주시차의 개념을 구분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요, 거리는 연주시차분의 1이라는 간단한 공식입니다.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리 단위 파색과 연주시차의 단위인 초, 이 단위까지 함께 기억을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으로 이 우주상에 있는 모든 별까지의 거리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교적 가까운 100파색 이내의 별들까지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한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별의 밝기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모든 빛은 사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빛이 퍼지기 때문에 당연히 어두워집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요,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가 2배, 3배, 4배 이렇게 멀어질수록 밝기는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 4의 제곱배로 반비례해서 어두워지게 되는데요, 그 내용 우리 친구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별들의 밝기를 표현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별의 등급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별의 등급을 표현할 때

것부터 뜨거워지는 것까지 색깔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단계만 우리 친구들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키워드 보면서, 아,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공부해야겠구나. 이렇게 감이 좀 오셨다면요. 우리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시차, 그리고 연주 시차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자, 시차는요, 보일 시자에 차이 날 차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실제로 움직인 것도 아닌데 마치 움직인 것처럼 차이 나 보이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우리가 시차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 시차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물체가 직접 이동한 것이 아니라 관측자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라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관측자의 서로 다른 두 위치와 그리고 그 물체가 이루고 있는 이 각도를 바로 우리가 시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차란 한마디로 어쨌든 간에 각도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이 먼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지구와 별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이라고 하는 관측 대상을 딱 놓고 봤을 때, 별들이요, 우주 사이를 막 실제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별들은 우주 사이를 주기적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는데 차이가 생겼네요? 시차가 발생한 겁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원리부터 우리 친구들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차가 발생하는 그 원인은요,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별을 관측하는 이 관측자는요,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지구에 있겠죠? 자, 그럼 지구의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구의 위치는 왜 달라질까요? 자, 이때 우리 친구들은 지구의 공전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볼게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이라고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한 별을 관측을 할때 6개월 간격으로 관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처음에 지구가 이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6개월이 지나면 정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 별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져 보이게 되겠죠? 자, 이 그림에 적용을 시켜서 보시면요. 만약에 지구가 처음에 여기 위치에 있을 때, 별 X는 X2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별 Y는 Y2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6개월 뒤에 지구가 움직인 다음에 다시 별들을 바라보면요. 이번에는 별 X가 X1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별 Y는 Y1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별 X와 Y가 이제 위치가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연주 시차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발생한 시차의 2분의 1을 한 값이 바로 연주 시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별 X의 시차가 여기라면 그것의 2분의 1로 자른 이 각도가 바로 연주 시차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별 Y의 시차가 이 각도라면 이것의 절반인 이 각이 바로 별 Y의 연주 시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 시차는 시차의 2분의 1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꼭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풀때이 2분의 1을 곱하는 것을 까먹어가지고 계산 실수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주 시차는 시차의 2분의 1이다 하는 것과 발생하는 원리까지 딱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별 X와 Y를 봄으로써 연주 시차의 값에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점점점 지구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당연히 연주 시차, 그 사이의 각도는요,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연주 시차는 커지는 것이고요.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주 시차는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 둘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네요. 따라서 이것을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까지 떨어진 거리, 파색 단위를 쓰는 이 거리는요, 연주 시차분의 1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때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 우리 1파색이라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서 이 파색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별까지 떨어진 거리를요, 이 공식에 그냥 넣어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별의 발

기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빛은요, 별을 포함해서 모든 빛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연하게도 밝기는 어두워집니다. 자, 여러분들 눈 바로 앞에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경우와 저 멀리서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경우, 자, 어떤 빛이 더 밝게 보일까요? 당연히 더 가까울수록 더 밝아 보이겠죠? 자, 그 이유는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빛이요, 이렇게 공간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거리가 두배 만약에 멀어지게 된다면 이 빛은 가로 두 배, 세로 두 배의 이 면적에 분산돼서 퍼지게 되므로 동일한 면적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4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리가 만약에 세배 멀어지게 된다면 가로도 세배 길어지고 세로도 세배 길어지면서 결국 아홉 배의 면적에 분산돼서 빛이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면적에 들어오는 빛의 양은 9분의 1배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요. 같은 넓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이 결국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로 줄어든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고요. 자,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별의 밝기는요,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자, 이거는 별뿐만이 아니라 모든 빛을 내는 물체에 대한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별의 밝기에 대한 내용으로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특이한 체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등급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성적순으로 우리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별의 밝기도요, 등급으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기본 전제는요, 밝은 별일수록 등급이 작다라는 것이고, 어두운 별일수록 등급이 크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게 큰 전제예요. 자, 이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보통 친구들이 숫자가 커질수록, 왠지 더 밝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자, 우리 별의 등급 체계에서는 숫자가 작을수록 밝다. 이것을 절대 우리 친구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은 이제 성적을 이제 5등급제로 나눠가지고 A, B, C, D, E로 표현을 하지만 옛날에는요, 라떼는 우리 9등급제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성적을 매겼거든요. 자, 이때요, 성적이 높은 상위권 학생일수록 1등급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낮을수록 9등급에 가까워집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밝기도 밝을수록 숫자가 작아진다라는 거딱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등급 간의 밝기 차이가 한몇배 정도 되느냐 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1등급별의 밝기를 재고 6등급별의 밝기를 재봤더니 1등급별의 6등급별보다 약 100배 정도 밝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등급 차이 날때 100배의 밝기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은 한 등급당은 몇 배의 밝기 차이가 날까요? 자, 이거는요, 우리 5등급 차이로 적용을 시켜보면은 100의 5제곱근을 취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우리 친구들 뭐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약 2.51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우리 편의상 약 1등급 사이에 2.5배 밝기 차이가 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등급별에서부터 약 2.5배 밝아지면요. 숫자는 작아져야죠. 그래서 5등급이 되는 거고요. 그보다 약 2.5배가 더 밝아지면 또 1등급이 작아져서 4등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6등급별과 1등급별 사이에는 100배의 밝기 차이가 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별의 등급을 이야기할 때두 종류의 등급 제도를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겉보기 등급 그리고 절대 등급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먼저 겉보기 등급이 뭔지, 절대 등급이 뭔지 그 정의부터 정확하게 딱 잡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겉보기 등급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말 그대로 겉으로 봤을 때 보이는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구의 입장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표현한 것이 겉보기 등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겉보기 등급 체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별의 실제 밝기를 반영한 게 아니라 우리랑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밝기만 표현을 하는 것은 그 별이 가진 고유한 성질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우리 모든 별들이 다 같은 거리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때 별의 밝기를 비교를 하면은 그 별의 절대적인 밝기를 비교할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절대 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모두 같은 거리라고 하는 기준을 몇 파색으로 잡았냐면 바로 10파색입니다. 그래서 모든 별이 10파색의 거리에 있다고 딱 가정을 하게 되면 그때 별의 밝기는 곧그 별의 절대적인 밝기를 표현하는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실제로 더 밝은 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별의 등급과 거리의 관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이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풀때좀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거 찾는 방법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비별부터 한번 볼게요. 만약에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봤을 때나, 그리고 이 별을 10파색에 갖다 놓고 봤을 때나, 그 등급 값이 똑같다라는 것은 이 별이 실제로 10파색 거리에 떨어져 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 그 말은 곧, 아, 지금 이 별은 딱 정확하게 10파색에 위치해 있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잘 받아들이는데, 자, 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의 이제 크기 비교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별이 겉보기 등급보다 절대 등급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이해할 수 있는 꿀팁을 주자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그냥 겉보기 등급에만 집중을 해서 생각해 보세요. 둘의 관계는 모르겠고, 일단 겉보기 등급에 우리가 초점을 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겉보기 등급이 10파색에 갖다 놨을 때잰그 등급보다 더 작다라는 것은 등급이 작다? 그러면 더 밝아 보인다라는 뜻이죠. 자, 10파색에 있을 때보다 더 밝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밝아 보이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10파색보다 더 안쪽에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더큰 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 우리 친구들은 겉보기 등급에만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보세요. 자, 겉보기 등급이 10파색에 갖다 놨을 때잰 등급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등급이 크다라는 의미는 밝기가 더 어둡다라는 거죠. 자, 왜더 어두워 보일까요? 자,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요? 거리가 더 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요, 이 별이 10파색보다 더 멀리 있는 경우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표로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등급이 크다? 그것은 곧 어둡다라는 것이고, 어두워 보이는 이유는 10파색보다 멀리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사고의 흐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별이 정확하게 10파색에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더 등급이 작다? 그러면은 더 밝아 보인다는 뜻이네요. 왜 밝아 보일까요?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이죠. 따라서 10파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러한 비교 문제가 나왔을 때 겉보기 등급에 집중해서 해석하는 연습, 조금만 습관을 들이시면요. 조금 어려운 문제, 우리 친구들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별의 색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별의 색깔은요. 오로지 표면 온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도 중요하지 않고요. 크기도 중요하지 않고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보이는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 온도에 따라서 방출하는 그 에너지의 파장이 달라지니까 이 빛의 색깔이 그냥 그때부터 결정이 되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색깔이 적색부터 온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청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뭐 암기법을 활용해서 이 순서를 외우면 되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줄수 있는 팁은요. 적, 황, 백, 청.
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큰틀 우리가 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적색부터 출발을 해서 황색, 백색, 청색 순서대로

점점 온도가 높아질 건데 그 사이사이에는 그 색깔을 섞은 색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적색과 황색을 섞은 주황색이 가운데에 오는 것이고 황색과 백색 사이에는 황백색, 그리고 백색과 청색 사이에는 청백색,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일수록 파란색, 그리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붉은색을 띈다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별과 관련된 중단원 실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관측자가 연필을 든 팔을 쭉편 상태로 양쪽 눈을 번갈아 가면서 감으면서 연필 끝이 보이는 이 위치의 변화를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 우리 이거 선생님의 개념책 강의에서도 함께 간단하게 해봤던 실험과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 실제로 이 연필 끝이 이동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눈을 번갈아 가면서 감으면서 보면은 마치 이 연필 끝이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차가 발생하는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것인데요. 자, 펜이 이동하지 않았는데도 왜이 연필 끝이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일까요? 바로 관측하는 이 지점의 위치에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두 눈이었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기억 보시면요. 연필 끝과 두 눈이 이루는 각이 시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시차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니? 그리고 이 그림에 적용시켜 볼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시차의 정확한 정의 안 보고 설명할 수 있으신가요? 자, 시차란 무엇이었나요? 바로 두 관측 지점과 이 상황에서는 두 눈이 되겠죠. 그리고 이 물체 사이에 이르는 각도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물체가 곧 연필 끝이기 때문에 두 눈과 연필 끝이 이루는 각도가 곧 시차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니은 팔을 폈을 때보다 그리고 팔을 굽혔을 때의 시차가 더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시차는요. 거리와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수록 시차는 작아지고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시차는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팔을 폈을 때보다 가까이 됐을 때 시차가 더 커지게 되겠죠. 따라서 니은 틀린 설명이고요. 디귿 양쪽 눈을 번갈아 감으면서 연필 끝을 볼때 굽히면 팔을 폈을 때보다 연필의 배경이 되는 숫자의 차이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차가 크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방금 정리한 것처럼 시차는 가까울수록 시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숫자의 차이, 즉, 시차가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 S를 관측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지금 이 그림부터 해석을 하시면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별 S가 여기 있습니다. 자,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관측하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별 S와 시차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별 S와 두 관측 지점이 이루는 각도는 바로 여기고요. 이것이 바로 시차입니다. 그러나 연주 시차는 이것의 2분의 1을 한 것이 연주 시차였죠. 따라서 이 그림에 표시된 이 부분, 절반을 한 부분이 바로 연주 시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별 S의 연주 시차가 몇이냐라고 한다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읽어서 0.1초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하겠고요. 니은, 별 S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간단한 공식이 있었죠?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공식에 그대로 연주시차 0.1초를 집어넣게 되면요. 거리는 10파색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니은은 맞는 보기입니다. 디귿은 별 S보다 지구에 가까이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0.1초보다 크고 멀리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0.1초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거리와 연주시차는 반비례했습니다. 따라서 더 가까이 있는 별은 연주 시차가 이보다 더 커지겠죠. 반대로 멀리 있는 별은 더 작아질 겁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별 ABC의 위치를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별 ABC는 이 위치에 있었는데, 6개월 후에 다시 관측을 해보니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별 ABC들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별 A부터 보시면요. 별 A의 위치는 처음에 여기에 있었는데, 6개월 후에는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A가 이동한 각도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별 A의 시차입니다. 연주 시차는요, 이거의 절반을 한 값이겠죠. 자, 그러면은 A의 시차고요. 자, 그러면은 별 B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했으므로 이 정도의 각도가 바로 별 B의 시차가 되는 것입니다. 별 B의 연주 시차는 이거의 또 절반을 해야 되겠죠. 별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으므로 여기가 바로 별 C의 시차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C의 연주 시차는 이거의 절반을 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차를 읽어내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연주 시차를 찾는 방법까지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세별중별 A의 연주 시차가 가장 크다. 지금 ABC 중에 시차는 A가 제일 큽니다. 따라서 연주 시차도 당연히 A가 가장 크게 되겠죠.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세 별은 지구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만약에 같은 거리에 있다면 연주 시차 값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연주 시차 모두 다르기 때문에 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즉, 연주 시차와 거리는 반비례 관계에 있었어요. 따라서 시차가 가장 작은 C가 가장 멀리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가장 가까운 것이 시차가 가장 큰 A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볼게요. 연주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가 먼 별일수록 연주 시차가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별까지 떨어진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로 구할 수 있었거든요. 즉, 연주 시차와 거리는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거리가 멀다면 연주 시차는 작아지게 되겠죠.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연주 시차의 단위는요, 각도의 단위였는데요. 바로 초를 사용했습니다. 3번, 별의 연주 시차는 별의 시차의 2분의 1이다라고 해서 시차와 연주 시차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 시차의 2분의 1을 한 값이 연주 시차 맞습니다. 4번, 연주 시차가 0.01초인 별까지의 거리는 몇 파세기일까요?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0.01초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는 100파색이 나오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계속 보시면요. 비교적 가까이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때 연주 시차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연주 시차 이 방법으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멀어지게 되면 연주 시차가 너무 작아져서 측정하기가 어려워지고 오차가 커집니다. 따라서 비교적 약 100파색 이내에 있는 거리의 별까지의 거리를 알아내는데 사용을 하는 방법이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5번 볼게요. 표는 별 ABC의 연주 시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로부터 별 ABC까지의 거리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거리는요, 연주 시차와 반비례하는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연주 시차가 작을수록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연주 시차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연결을 하면요, B, 그리고 A, 그리고 C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6번 보시면요. 그림은 별의 밝기와 거리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거리가 두 배, 세배 멀어질수록 밝기는 4분의 1배, 9분의 1배로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과 반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고요. 거리가 멀어지면 당연히 밝기는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만약에 3배 멀어졌다? 그러면은 밝기는 제곱배 해서 9배 더 어두워진다라고 표현을 해야 하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6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7번 문제부터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도시로 떠날지 기대가 되는데, 자, 선생님,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0: 동양의 파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프랑스풍 건물이 가득한 곳이죠.
1: 그렇다면 아마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아시아 국가들 중에 베트남의 호치민, 아니면 캄보디아의 프놈펜, 자, 두 도시 모두 동양의 파리로 불렸다고 알고 있는데 둘 중에 어딜까요? 네.
0: 바로 알려드리면 재미없고 힌트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옛날 이름이 사이공.
1: 아, 그러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죠. 네, 바로 호찌민이죠.
0: 맞습니다. 이곳에는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성당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모두 프랑스에서 가져오기까지 했다는데요. 또 그 건너편에는 노란색 건물인 중앙 우체국이 있는데요. 에펠탑을 설계한 귀스타프 에펠이 참여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건축물이죠.
1: 네, 맞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나오니까 이 호찌민의 부쩍 좀 친밀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볼수록 유럽의 고풍스러움과 베트남의 전통 문화가 잘 어우러진 도시 같습니다. 그런 매력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겠죠?
0: 사람들이 많이 찾는 만큼 경제활동도 정말 활발하다고 합니다. 호찌민은 어떤 도시인지 살펴볼까요?

0: 역동적인 역사를 가진 도시네요.
1: 네. 이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인지 이 프랑스의 어떤 음식 문화 이런 것들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호치민이 음식이 맛있는 것 같아요. 네.
0: 맞아요. 이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음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1: 반미가 있습니다.
0: 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이게 프랑스식 바게트와 샌드위치가 현지화되면서 반미로 불리게 됐다고 해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도 커피를 굉장히 생산도 많이 하고 또 그 달달한 유명한 커피 있잖아요. 베트남.
0: 맞습니다.
1: 네. 그 혹시 뭐 식민지 시절에 들어온 건가요? 그게? 네.
0: 1857년 프랑스 선교사를 통해 커피를 접했다고 해요. 프랑스에서는 우유를 이용해서 카페오레를 만들어 먹었지만 베트남은 기후가 습하고 더워요. 그래서 우유보다 보관이 조금 더 쉬운 연유를 사용하면서 지금의 연유 커피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1: 네, 이 식민지배라는 아픈 역사가 어쨌든

0: 음식 문화에 이렇게 영향을 남긴 거죠. 네.
1: 음식만 봐도 이 호찌민의 복잡한 역사가 좀 보이시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호찌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찌민 시는 프레이노코르라는 작은 어촌마을로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호찌민시 지역은 본디 습지대였고요. 고대부터 베트남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으나 이곳은 오랫동안 크메르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1623년 캄보디아 국왕 체타 2세는 베트남의 찐응우엔 전쟁을 피해서 온 베트남 난민들이 프레이노코르 지역에 정착하도록 허용하였고 프레이노코르에 세관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지역에서 온 이주민 수는 증가하였고요. 캄보디아 왕국은 태국과의 전쟁으로 약해져서 이 지역에 대한 통치력이 약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캄보디아 왕국의 영향력이 적어지면서 서서히 베트남인들이 살기 시작하였고요. 그때부터 프레이노코르가 사이공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1858년부터 베트남에 프랑스가 침략하였습니다. 1859년 프랑스 해군은 사이공을 점령하였습니다. 프랑스에 정복당한 후 이 도시는 식민지 기간 동안 프랑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도 수많은 전통 서양식 건축 양식을 반영한 건물들이 남아있고요. 이는 사이공이 동아시아의 진주 또는 동양의 파리 라고 불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침략을 물리친 베트남은 북베트남, 베트남 민주공화국이라고도 하고요. 남베트남, 베트남 공화국이라고도 하는 그 두 나라로 분단되었고 곧 미국의 개입으로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베트남 전쟁의 결과 1975년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자연스럽게 북베트남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미국에서는 사이공 함락이라고 부르나 베트남에서는 사이공 해방이라 부릅니다. 통일 베트남의 국명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되었고요. 하노이를 수도로 하였습니다. 1976년 남베트남의 수도였던 사이공도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바로 베트남 지도자의 이름을 딴 호찌민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호찌민은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사회주의 운동을 시작했고요.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베트남 인민의 8항목 요구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큰 반응은 얻지 못했지만 많은 베트남 지식인들에게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곤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베트남이라고도 하죠. 그 나라를 세우고요. 초대 주석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미국과의 긴 전쟁을 이끌며 베트남 통일을 꿈꿨지만 1969년 그는 통일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기려 남베트남의 사이공은 호찌민시로 바뀌게 된 거죠. 하지만 아직도 베트남 현지에서는 여전히 남베트남의 수도명으로 쓰였던 사이공이라는 명칭이 많이 쓰이며 이곳의 항구 이름도 그대로 사이공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의 공항 코드인 SGN 역시 사이공에서 따온 것입니다. 사이공과 호찌민시 여전히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도시가 가진 복잡한 역사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거 아닐까요? 과거 전쟁의 중심지에서 현재 베트남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선 호찌민시는 또 어떤 역사를 써내려갈까요?
0: 호찌민의 역사가 정말 파란만장하네요.
1: 선생님, 그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정말 고전했다고 하잖아요. 이 특별한 전술이 있나요?
0: 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꾸찌 터널인데요. 이 첫 시작은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에 프랑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약 200km를 더 파가지고 현재 길이는 250km, 그리고 깊이는 3에서 8m 정도에 이른다고 해요.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온전히 노동력으로 만든 터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무기 저장실, 식당, 침실, 주방, 그리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던 수술실까지 갖췄다라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미군이

0: 이 터널 위에 자신들의 기지를 세우고도 몰랐다라는 거.
1: 아니, 그걸 어떻게 가능해요?
0: 그래서 입구를 이 나뭇잎으로 완벽하게 이제 위장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로 밟고 지나가도 모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미군이 이 터널 레츠라는 특수부대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겨우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좁아서 이 대원들을 뽑을 때도 대부분 키가 165cm 이하, 예, 그런 깡마른 사람들을 뽑았다라고 합니다.
1: 야, 이 전 상상만 해도 답답하네요. 이 폐쇄 공포증이 있으면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효과는 좀 있었나요?
0: 아니요. 입구를 찾는 것조차 어려워서 많이 파악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1: 야, 정말 대단합니다. 치열하게 이 정도로 싸웠던 이유가
0: 네,
1: 뭘까요?
0: 뭐 바로 그들의 어떤 자유를 향한 열망이었겠죠. 네, 뭐 식민 지배와 지정학적 관계 속에서 진행된 내전을 겪으면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역사 현장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한 후에 베트남의 호찌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 베트남을 과거에 식민지배했던 프랑스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요. 이 베트남 민주공화국과 프랑스 사이에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8년간 계속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요. 1954년 디엔비엔프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배를 하면서 종결되었고, 자, 곧이어 1954년 개최된 제네바 협정을 통해서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제네바 협정에서 결정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북위 17도를 기준으로 한 베트남의 남북 분단입니다. 이로써 북쪽에는 호찌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위치를 하고 남쪽에는 베트남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둘째,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은 2년 뒤에 총선거를 실시를 해서 통일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남베트남 지역에서 1년 만에 단독 선거를 실시를 했고 1955년 베트남 공화국이라는 이 정부가 수립되게 됩니다. 이 남베트남은요, 미국의 전폭적인 원조를 등에업고 경제 성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베트남 정권의 수뇌부는 미국의 지원을 횡령하는 등 부정부패에 아주 심하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에 남베트남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결성을 한 조직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이라는 조직입니다. 남베트남 정권은 이들을 공산주의자라는 프레임으로 대했고 베트남 그리고 공산주의자라는 뜻의 코뮤니스트로 불렀습니다. 자, 이를 줄인 말이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베트콩이라는 명칭입니다. 이 미국은 프랑스가 물러난 뒤에 이 공산화된 중국을 견제할 전략적 요충지로서 베트남을 바라봤습니다. 이 당시 국제정치를 휩쓸었던 이론이 바로 도미노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이 미국은 도미노 이론을 주장하면서 베트남의 자유주의 정부가 들어서서 동남아시아 전체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베트남을 계속 지원했던 거죠. 하지만 북베트남은 미국이 원하는 베트남의 분단 유지를 인정하지 않았고 북베트남 주도의 통일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무장봉기를 적극 지원했던 거죠. 결국 미국은 남베트남이 자력으로 국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1964년 통킹만 사건이라는 것을 빌미로 직접 베트남에 파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을 괴멸시키고 나아가서 북베트남의 붕괴를 목표로 했습니다. 1964년 8월 2일 북베트남 해안에서 첩보작전 중이던 미국의 구축함 USS 매덕스가 통킹만에서 북베트남의 어뢰쟁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이틀 후인 8월 4일 같은 장소에서 USS 매덕스와 USS 터너 조이가 재차 어뢰정의 공격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통킹만 사건 며칠 뒤에 1964년 8월 7일 미국은 보복을 명분으로 북베트남에 폭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선전포고 없이 진행된 이 폭격은 미국 대통령 존슨이 동남아시아에 주둔 중인 미군에 직접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통킹만 사건 당시 미국 주장과는 달리 2005년 기밀 해제된 미국 국가안전국의 보고서에는 8월 4일 어뢰정의 공격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5년 3월부터 1968년 11월까지 진행된 이 롤링 썬더 폭격으로 북베트남에는 무려 100만 톤에 달하는 폭탄과 미사일, 로켓이 퍼부어졌습니다. 또 1965년 3월 3,500명의 미국 해병대가 베트남 다낭에 상륙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은 지상군을 파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는 방공과 경제발전 등을 명분으로 베트남의 한국군을 파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미국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미국에서 미국인들의 전쟁 반대 여론 또한 날로 격화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던 1968년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는데요. 베트남 전쟁을 결정했던 미국 정부는 당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비판했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닉슨은 베트남전 철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마침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닉슨은 얼마 뒤 1969년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겠다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미군을 줄여나갔고 1973년 파리 평화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은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한국군도 함께 철수를 하게 되죠. 미국이 떠난 남베트남에는요, 북베트남군에 비해 3배나 많은 대포와 2배 더 많은 탱크, 그리고 1,400여 대의 항공기가 있었고 병력 역시 2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군을 비롯한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의 군대는요, 높은 사기와 그 다음에 전략, 조직력으로 이를 제압했습니다. 이 남베트남의 대통령 티에우는 미국으로 망명을 떠났고요. 1975년 4월 이 북베트남군은 마침내 남베트남의 중심 도시 사이공을 함락하게 됩니다. 이 사이공의 이름은 북베트남의 지도자 이름이었던 호찌민의 이름을 따서 호찌민 시로 변경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야,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정말 조마조마했어요, 선생님. 잠깐 들었는데도 쌍방의 그 치열한 공격이 느껴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이제 몇십여 년이 지난 네. 지금도 근데 그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맞죠?
0: 그렇습니다. 이 고엽제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 있습니다. 이 호찌민에 여행을 가면은 이 꾸찌 터널도 가볼 수 있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역사를 기억하는 측면에서 한번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뭐 유명한 얘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잖아요. 꾸찌 터널을 통해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호찌민은 베트남 최대 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0: 그들의 끈기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마치 이 터널을 손으로 만들어낸 것처럼요.
1: 정말 감동적입니다. 저 감동받아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0: 아, 네, 가시게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요?
1: 네,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다른 도시와 함께 찾아올게요.
0: 안녕!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친구들, 우리 주변의 사회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인쌤이에요. 자, 오늘도 계속해서 세 번째 대단원, 법과 인권의 보장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서술형 평가 연습도 해봤고 다양한 용어들도 정리를 했죠. 우리 사회 과목에서는요,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용어들을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 친구들이 따로 정리도 해두고 기억해두면 훨씬 사회 공부가 쉬워질 거예요. 잘했죠? 좋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북 원교재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대단원 정리 학습을 통해서 우리 이번 대단원에서 공부했던 개념 부분을 쭉 빠르게 복습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대단원 마무리 문제 10문제까지 같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겠죠?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묻는 문제였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잘 적었나요? 맞아요. 어렵지 않았죠.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잘못된 판단인데 사람들이 한쪽으로 치우친 채로 아, 왠지 그럴 것 같아. 아, 왠지 쟤는 이거 못할 것 같아. 아, 왠지 쟤는 재미없을 것 같아.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이러한 편견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 네, 그럼 오늘 우리 대단원 정리 학습하러 지금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북원에요. 우리 친구들 96쪽을 잘 펴주세요. 거기 보면 한 페이지 안에 우리가 이번에 공부했던 큰 대단원과 그 안에 두 개의 소단원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 내용을 빠르게 복습을 해볼 건데 들으면서 아, 나는 이 부분은 마스터했구나. 아, 이 부분은 다시 공부해야겠네.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렇게 스스로 내가 어디를 알고 어디를 모르는지 판단하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리 세 번째 대단원 제목이 법과 인권의 보장이었고요. 첫 번째 소단원에서 법이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법이라는 건 왜 중요한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양한 것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 만나봤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일상생활 속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 인권이 누구에게나 다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소단원부터 자세한 내용 만나볼게요. 제일 첫 번째로 나왔던 것이 우리 법이었지요. 이 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쭉 정의를 읽어봅시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으로서 국가가 만든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죠. 규범을. 규범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규칙과 비슷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법의 성격이 이것이 있어서 지키지 않을 경우엔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강제성이죠. 강제성이라는 이 용어는요. 법하면 자동으로 우리 친구들이 떠올려야 될 아주 중요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이 법을 선택할까 말까 이렇게 지킬까 말까 선택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용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법은요, 사회 변화에 따라서 원래 있었던 게 바뀌기도 하고요. 없어지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새롭게 만들어지기까지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 AI 기술이 잘 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AI 기술에 관련된 법도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AI 기술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다른 것들.
뭐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 우리가 과거에는 이 자동차가 스스로 굴러간다, 스스로 운전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것들이 잘 발전되면서 관련 법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성격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법들을 만나볼 수 있었죠. 법이라고 하는 게뭐 어른들만 지키는 뭐 굉장히 진지한 어려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미 녹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초중등 교육법이 있었죠. 우리 친구들이 개학하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또 정해진 교과서로 공부를 하고 쉬는 시간이 되면 쉬기도 하고 이러한 모든 학교 생활에 관련된 그런 법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었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도로교통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교통안전수칙들이 잘 담겨 있는 그러한 법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우리 녹색불에 건너가고 빨간불에는 잠시 멈추고 뭐 차를 탈 때는 안전띠를 착용하고 이런 다양한 내용들 들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저작권법이라는 거 이름이 조금은 어려웠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미술, 영화, 음악과 같은 그러한 창작물들도 다 주인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창작물을 만들어낸 저작권자라고 부르죠. 그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과 같은 것들 온라인에서 무료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주의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법을 우리가 도대체 왜 지켜야 되는지 이 법이 하는 역할을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했었죠? 첫 번째로는 개인의 무엇을 보호해준다? 권리를 보호해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권리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얼마든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나의 권리라고 이야기하죠. 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줍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이 가진 권리를 보호해주고, 혹시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게 해줘요. 무엇이? 법이.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를 보면 개인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공정한 기준을 제시해서 갈등을 해결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표적으로 재판을 예로 들었었죠. 개인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무작정 싸움으로 이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재판에 가서 법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법적 제재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법의 역할 두 번째는 우리 사회 질서를 유지해 준다라고 했어요. 사회 질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쉽게 생각해 볼수 있고, 자세히는 뭐 사람들이 규칙을 잘 지키고 우리가 어떤 범죄나 사고로부터의 위험에서 안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들, 그렇게 사회가 안정적으로 잘 굴러가는 상황을 우리가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게 법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범죄나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법을 지키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이 깨끗해지겠죠. 막 쓰레기가 아무데나 널려서 엉망진창이 된 그런 도로가 없게 되겠죠. 그러한 것들을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그 태도를 어떻게 불렀나요? 그렇죠. 여기 준법 태도라고 불렀죠. 이 페이지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용어는 바로 이 준법 태도가 되겠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자 하는 이 마음가짐을 뜻하는 용어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들이 있었죠.

헌법과 인권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빈칸 무엇이 들어갈지 살펴볼게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합니다. 이 정의를 너무 많이 봐서 우리 친구들 자동으로 이 답이 나왔죠. 무엇이다? 인권이다. 인권. 인간이라면 그 어떤 이유도 필요 없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따라서 이러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보장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절대로 무시하거나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헌법도 나왔죠. 국가의 최고법이다라고 하면 바로 헌법을 떠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잘 보장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을 우리가 다섯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는데, 자유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그 다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교재에서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죠.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사회복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게,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게 국가에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할때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헌법에 각각 분리되어서 내용이 잘 담겨 있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자, 일상생활 속의 인권 보호. 자, 이제 두 번째 소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도대체 우리 주변에서 어떤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건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또 조심할 수도 있잖아요. 인권 침해의 의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권을 존중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발생하는 까닭을 우리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가지는 잘못된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이었죠. 이러한 고정관념과 편견은 부당한 이것으로 이어져서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죠. 차별이 되겠죠. 부당한 차별로 이어집니다. 이 차별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평등하지 못하고 다르게 대우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너는 껴줄 거고 너는 안 껴줘. 이러한 것들 다 인권 침해입니다.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이나 제도, 시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그 예시로 우리 시설을 대표적으로 들었었죠. 시설. 경사로가 없으면 휠체어나 유아차가 자유롭게 이동을 할 권리를 침해당한다. 이런 부분 기억나지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 명칭만 나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서 아, 이런 거였지. 사진이랑 같이 연관시켜서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였죠. 기억나나요? 맞아요. 내가 나만 알고 싶은 나만의 정보들, 뭐내 이름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사진이라든지, 뭐내 나이나 사는 곳, 다양한 나와 관련된 이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새어나가는 거, 개인정보 유출이잖아요? 이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사로가 없는 거, 이것은? 맞아요. 시설이 부족해서 겪는 인권 침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공공 편의 시설을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경사로가 없으면 어떤 바퀴 달린 것을 타고 있는, 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유아차를 몰고 있는 부모님과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인권 침해다. 자, 그 다음에, 무인 단말기 사용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 무인 단말기라고 하면 우리가 기계로 주문을 하고 기계로 결제를 하는 그러한 것을 뜻했잖아요. 이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잘 사용하기 어려워서 원하는 게 있어도 주문을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 인권 침해다. 자, 그 다음에.

것들도 떠올려 보세요. 자, 두 번째는 공공 편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었죠.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낮은 세면대도 만들어주고 경사로도 설치해주고 휠체어 리프트도 설치해주고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춰둔다. 그다음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인권 보호 기관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 기억나죠? 그게 바로 우리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할수 있죠? 인권 교육에 참여한다. 그리고 인권 의식 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이것은 캠페인으로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권 보호 활동 알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직접 실천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의미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직접 실천까지 이어가야겠습니다. 자, 인권 보호를 실천하기 위한 태도 네 가지 공부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무엇 기울이기? 그렇죠. 관심 기울이기. 관심.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좀 둘러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없는지 관심을 기울인다. 자, 두 번째, 편견을 버린다. 세 번째, 상대방이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본다. 아, 이거 어려울 수도 있겠네. 아, 이거 힘들 수도 있겠다. 공감하는 거죠. 네 번째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개인의 노력도 볼게요. 인권 보호 포스터, 동영상, 표어 같은 것들 다양하게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인권 보호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본다. 이러한 것들을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우리 개념 다 복습했고요. 이제 문제풀이 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대단원 마무리 문제 총 25문제 있는데 오늘은 10문제 같이 만나볼게요. 1번부터 봅시다. 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보기를 보니까 첫 번째, 한번 만들면 바꿀 수 없다. 땡, 틀렸죠.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2번에, 학교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교는 법의 적용을 받지요. 아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초중등교육법 받고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급식도 먹잖아요. 이렇게 급식 먹을 때 여러분의 안전한 식생활 관리를 위해서 학교 급식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다양한 법들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양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켜도 된다. 법은 안 되죠. 이것은 도덕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지키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아니죠. 법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자, 5번에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게 바로 정답이죠. 그 예시로 AI 기술이나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2번에서 3번 다음 내용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2번을 보니까 국가의 제재를 받는 상황을 골라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우리 많이 연습했죠. 이 상황을 보고 이게 법인지 도덕인지를 구분해 보세요라는 문제였잖아요. 제재를 받는다라는 건 법을 어긴 상황이 되겠죠. 우리는 도덕을 어겨도 법에 제재를 받지는 않아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요. 자, 그럼 우리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놀이기구를 기다리던 중 새치기를 했다. 자, 새치기를 하면 법의 제재를 받나요? 경찰 출동하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눈초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길에서 만난 이웃 어른께 인사하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인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을 때 경찰 출동하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덕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되는 행동은 맞죠. 디귿 볼게요.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넜다. 이것은? 그렇죠. 법을 어긴 거죠. 우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에 제재를 받는다. 디귿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3번 볼게요. 2번에서 답한 상황이 국가의 제재를 받는 까닭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2번에서 답한 상황이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0: 횡단보도를 건넜다라는 거죠. 무단횡단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법을 어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묻는 것은 왜 법을 어기면 법적 제재를 받나요? 라고 묻는 거죠. 왜 그럴까요? 법의 성격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법은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강제성이라는 용어를 꼭 넣어 주어야 돼요. 법은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 강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 키워드가 꼭 들어가게 우리 친구들 답안을 작성해 주세요. 4번 볼게요. 다음 상황에 적용된 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익숙한 상황일 것 같아요. 언제예요? 그렇죠. 급식을 먹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급식을 이렇게 퍼서 주고 계시고, 그리고 급식판에 급식을 받아서 맛있게 먹으려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도요, 다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일단 정답 먼저 찾아볼게요. 1번은 도로교통법이죠. 도로교통법은 교통안전과 관련된 내용이고, 2번에 학교급식법이라고 금방 우리 친구들의 정답을 찾았을 것 같아요. 이 학교급식법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반드시 학교에서는 영양사 선생님을 배치해두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성장을 위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단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식재료와 관련된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이러한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들 있지요. 이러한 재료들도 다 안전관리가 통과된 그런 보장된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먹는 급식이 이렇게나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의 소비자 기본법은 우리 뭐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돈을 내고 구매한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었죠. 소비자들에게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환불을 해주어야 되고, 소비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정보를 알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 담겨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4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있었죠. 우리 친구들의 이 놀이터와 놀이시설을 잘 관리해줘야 된다라는 내용. 그다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우리 친구들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일어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이 그림과 관련된 것은 바로 이번에 학교급식법에 해당하겠죠. 자, 5번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이 저작권법이 적용된 사례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먼저 우리 보기를 살펴보기 전에 저작권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것이었죠? 그렇죠. 영화, 음악, 미술, 이러한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단 도용하면 안 되고, 몰래 가져와서 비슷하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불법 다운로드를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자, 1번 볼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한다. 이것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법의 이름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연결만 시킬 수 있으면 됩니다. 그다음 2번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우리 초중등 교육법이었죠. 3번에 학교에서는 청결한 조리실에서 급식을 만든다. 자, 이렇게 급식을 만든다는 내용은 직전에서 살펴봤듯이 학교 급식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4번에 저작자 나왔죠. 저작자의 허락을 받은 정식 누리집에서 영화를 내려받았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저작권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4번. 5번은 전동 킥보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안전을 위해 안전모를 착용한다. 이것은 우리 도로의 교통 안전을 위한 그런 내용이죠. 도로교통법이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법이 우리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자원 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요즘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도 가게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비닐봉투에 내가 산 물건을 담아서 주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이 자원 재활용법 때문이에요. 옛날에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때에는 가게에 가면 당연하게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아서 줬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주변에 비닐봉투가 마구마구 쌓이고 쓰레기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더 이상 가게에서 비닐봉투 무료로 제공하지 마세요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주변 환경이 깨끗해지고 쓰레기도 줄어들고 사람들이 장바구니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자, 그러한 내용을 여기다가 정리하면 되겠죠. 법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골라보세요. 자, 이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금방 떠올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한다. 3번 들어갈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맞아요. 사회 질서 유지가 있었죠.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키워드 두 가지를 찾았다면 금방 답을 적을 수 있었을 거예요. 1번과 3번. 자, 8번 봅시다.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 위해서 두 가지 골라 기호를 쓰세요.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보기에 기억부터 볼게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장된다. 인권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똑같이 보장되지요. 니은, 범죄자의 인권은 빼앗을 수 있다. 범죄 저질렀잖아요. 인권 빼앗아야죠.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적 제재를 주기는 하지만 그것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법적 처벌을 내립니다. 알겠죠? 그 누구의 인권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자, 디귿의 인간으로 태어나면서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맞고요. 리을, 성별, 재산, 국적에 따라 인권은 제한할 수 있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기억과 디귿으로 정리할게요. 자, 9번 봅시다. 다음과 같이 공중 화장실에 있는 낮은 세면대를 설치한 까닭을 쓰세요. 자, 이렇게 세면대 높이가 조금 낮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거 우리 친구들도 아마 봤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10번.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고법 맞죠?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맞습니다. 3번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것도 대표적인 헌법의 특징이죠. 4번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5번에 국민의 권리보다 의무를 더 강조한다는 아닙니다. 두 가지를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우리 문제 다 풀어봤고요. 마지막 퀴즈 나가요.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서술형으로 답안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잘 남겨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문제 풀이하고 복습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남은 문제 15문제 모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세상을 배우는 6학년 사회의 전혜은 선생님과 꼼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친구들, 오늘은요, 두 번째 중단원 새롭게 들어갑니다. 우리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요, 지구에 있는 대륙과 대양을 공부하고요, 또각 대륙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리 가장 먼저 대륙이 뭐고 대양이 뭔지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북일교재 92쪽입니다. 세계의 대륙과 대양 선생님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세계에는요, 5대 양, 7대륙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대 양, 7대륙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대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대륙. 자, 대륙은 무엇일까요? 바다로 둘러싸인 크고 넓은 땅 덩어리를 대륙이라고 해요. 자, 대륙의 대가요, 큰 대예요. 그리고 육은 육지겠죠? 즉, 크고 넓은 땅 덩어리를 대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 있어요. 그 섬의 이름은 그린란드거든요. 이 그린란드보다 크면 우리가 대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세계 지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린란드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가 그린란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계 지도가 잘려서 그린란드도 잘렸어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 이렇게 붙어야 이제 그린란드가 되겠습니다. 이 그린란드는요, 덴마크령이에요. 자, 그런데 고위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온이 낮겠죠? 그린란드는 그 땅의 80에서 85%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 그린란드. 그런데 그린란드보다 크면 우리가 대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개의 대륙이 있다라고 했죠? 지금부터 대륙의 이름을 말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대륙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요. 또각 대륙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까지 기억을 꼭 해줘야 됩니다. 자, 대륙에는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남극 대륙이 있어요. 자, 지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시아 대륙 있죠? 그리고 유럽, 밑에 아프리카. 자, 그리고 이쪽에 오세아니아 있고요. 자, 여기 남극 대륙 보이죠?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자, 몇 개의 대륙이에요? 7개의 대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대륙과 대륙을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자세히 보면 유럽과 아시아는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이쪽 땅 덩어리는 유럽이라고 하고 이쪽 땅 덩어리는 아시아라고 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대륙과 대륙의 경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륙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4학년 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공부했었죠. 자연환경은요,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환경이고, 인문환경은 사람이 만든 환경이에요. 자, 그런데 대륙을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구분해요. 자, 예를 들어, 유럽과 아시아는요, 우랄산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유럽과 아시아의 기준이 뭐라고요? 우랄 산맥이라고요. 자, 산맥 이름이 우랄 산맥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태백 산맥 있죠? 그것처럼 산맥 이름이 우랄 산맥이에요. 산맥이라는 것은 산이 연이어 나타나는 지형을 산맥이라고 합니다. 이 우랄 산맥은요, 러시아 중부를 지나는 산맥인데, 이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이 유럽, 동쪽이 아시아 대륙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는요, 파나마 지역이 경계예요. 자, 여기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죠? 자, 여기 좁고 잘록한 땅이 있어요. 자, 여기가 바로 파나마 지역이 되겠습니다. 파나마 지역. 자, 우리 지협이라는 것은요, 육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좁고 잘록한 땅을 지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협의 이름이 파나마예요. 이 파나마 지협을 기준으로 북쪽을 북아메리카, 남쪽을

북쪽을 남아메리카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는요, 지중해가 기준이다. 지중해를 경계로 이제 나눠요. 자, 지금 유럽 있고 아프리카 있는데요. 여기 작은 바다가 있어요. 자, 이 바다가 바로 지중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지중해를 경계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나눈다. 자, 이처럼 대륙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연환경을 기준으로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대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양의 뜻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대양, 역시 큰 대예요. 양은 바다를 나타내는데요. 바다 가운데 특히 큰 바다를 대양이라고 하고요. 우리 다섯 개의 대양이 있습니다. 자, 대양에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가 있어요. 자, 우리 지도에서 위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태평양 있죠? 그리고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북극해, 남극해. 자, 이렇게 다섯 개의 대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대양은 태평양, 양이라는 말이 붙었는데요. 어떤 대양은 북극해, 남극해, 해라는 말이 붙었죠. 자, 양과 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양과 해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에 붙여진 양은요, 큰 바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큰 바다. 자, 그런데 지중해, 홍해처럼 지중해, 홍해 등에 붙여진 해는요, 육지와 섬이 가로막아 큰 바다와 떨어진 작은 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해예요. 자, 그럼 우리 지도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지중해, 홍해, 작은 바다라고 했죠. 자, 여기 유럽과 아프리카 경계가 지중해죠. 자, 지금 육지가 가로막아서 작은 바다예요. 이게 지중해. 자, 그리고 홍해는요, 여기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있는 작은 바다가 홍해인데요. 이 홍해도요, 육지에 가로막혀 작은 바다가 된 거잖아요. 자, 이런 바다를 해라고 하는 거고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처럼 넓은 바다를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왜 북극해와 남극해는 해인데 대양이 된 것인가요? 자, 그것은요. 북극해와 남극해는 해이지만 독립적인 해양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극해와 남극해는 대양에 속하는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양과 해의 차이, 그러니까 넓은 바다, 작은 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큰 바다, 작은 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과 대륙과 대양을 공부했는데요. 지금 다섯 개의 대양, 일곱 개의 대륙을 공부한 것이죠. 우리가 각 대륙과 대양의 특징을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륙과 대양의 특징은요, 우리 친구들이 대륙의 이름, 대양의 이름을 기억하고요. 이 세계 지도에서 각 대륙과 대양의 위치를 좀 관계적으로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특징들이에요.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이 지도를 눈으로 사진을 찰칵 찍어가지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이런 대륙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대양과 다 관계적으로 이 위치를 기억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것만 되면 이 특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고요. 기억해야 될게몇 가지 없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세계의 대륙의 특징입니다. 먼저 유럽입니다. 자, 유럽 대륙 가볼게요. 자, 유럽 대륙은요, 북반구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대륙과 연결이 되고요. 대서양, 북극해와 맞닿아 있대요. 자, 그럼 우리 지도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여기 적도죠. 위도, 영도를 기준으로 유럽은 북쪽에 있으니까 북반구에 속해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서양과 북극해와 맞닿아 있대요. 자, 지금 여기 위가 북극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북극해겠죠. 자, 북극해와 옆에 대서양과 맞닿아 있다. 맞죠? 자, 우리가 지도에서 각 대륙의 위치만 기억해주면 이런 특징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럼 아시아 볼게요. 가장 큰 대륙이에요. 기억해야 되겠죠? 아시아 가장 큰 대륙.
그리고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

자, 왜 대부분이라고 하냐면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여기 적도죠? 영도인데요. 자, 지금 노란색이 다 아시아 대륙에 속한 나라인데 지금 인도네시아는요.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남반구, 일부는 북반구니까 가장 큰 대륙으로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북반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시아에 속해 있죠. 자, 그 다음 북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아메리카 대륙은요, 북반구에 속해 있어요. 자, 지도에서 확인하면 되죠? 자, 지금 여기가 적도입니다. 그쵸? 위도 영도. 자, 이것을 기준으로 북쪽에 있으니까 지금 북아메리카는 모두 북반구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에 맞닿아 있대요. 확인해 볼까요? 자, 지금 태평양, 대서양 위쪽으로 북극해에 맞닿아 있는 거 맞네요. 자, 우리 지도에서 각 대륙의 위치만 기억해 준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꼭 위치를 관계적으로 기억해 줘야 돼요. 자, 남극 대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남극 대륙이 있는데요. 땅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남극 대륙 고위도 지역이잖아요. 기온이 낮겠죠? 땅이 있는데요. 땅 위에 얼음으로 대부분 덮여 있다. 남극 대륙입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볼게요. 자, 아프리카는요. 두 번째로 큰 대륙이에요. 우리 가장 큰 대륙이 뭐였죠? 아시아. 아프리카가 두 번째로 큰 대륙이고요.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어요. 자, 지금 아래 보면 적도가 여기를 지나요. 그러니까 위는 북반구, 아래는 남반구죠?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는 대륙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아니아로 가볼게요. 오세아니아는 가장 작은 대륙이에요. 자, 대륙 중에 가장 작아요. 그리고 남반구에 속해 있죠? 자, 적도를 기준으로 남쪽에 있으니까 남반구에 속해 있는 대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남아메리카 대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아메리카의 남쪽에 있는 거 맞죠? 북아메리카 대륙의 남쪽에 있고 대부분 남반구에 속해 있대요. 대부분이라고 하면 일부는 북반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남아메리카 대륙을 보면 지금 이 빨간 선이 적도잖아요?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에 속해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북반구에 속해 있고요. 뭐 콜롬비아나 브라질은요. 북반구와 남반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반구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 남반구에 속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륙의 특징을 선생님이랑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대양의 특징을 공부해야 되겠죠? 자, 대양의 특징도 위치만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대륙과 대양 반드시 이름과 위치를 우리 친구들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대서양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대서양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넓은 대양이에요. 자, 그럼 가장 넓은 대양이 뭘까요? 딱 봤을 때 제일 넓은 대양은 태평양이죠. 대서양은 두 번째로 넓은 대양이고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대요. 자, 대서양이 지금 여기 있는데 세계 지도가 잘려서 대서양도 지금 잘렸어요. 원래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가 맞네요. 그쵸? 자, 그리고 북극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극해는요. 북극 주변에 있는 대양을 북극해라고 합니다. 자, 북극은 어디를 얘기해요? 북위 90도를 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위 90도, 북극. 자, 여기요, 북극. 자, 그 북극 주변에 있는 대양, 북극해입니다.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고요. 가장 작은 대양이에요. 자, 북극해 보면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 맞죠? 가장 작은 대양이에요. 자, 북극해 했습니다. 자, 이제 태평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양이에요. 어때요? 태평양 정말 넓지요? 자,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고 우리나라와 다 있대요. 자, 우리나라 지금 여기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동해와 남해는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와 다 있고 지금 이 특징은요, 지도에서

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세요. 태평양 여기 있죠? 자,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거 우리가 지도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만 외우면 이런 특징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문제 풀때 이런 말이 나오면 지도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맞는지 틀린지 그것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도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양은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대양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대양, 태평양, 그 다음에 대서양, 그 다음 인도양이죠? 자, 그리고 북극해가 가장 작다고 했기 때문에 네 번째는 남극해, 북극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넓은 대양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 둘러싸여 있대요. 자, 인도양 여기 있는데요.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에 둘러싸여 있는 바다가 맞지요? 위치만 기억해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특징. 자, 그리고 남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해는요,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대양이에요. 자, 우리 아까 대륙에서 남극 대륙 있었죠? 이 남극 대륙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가 바로 남극해입니다. 자, 거의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고위도 지역이다 보니까 기온이 낮잖아요. 자, 남극 대륙도 얼음으로 덮여 있는데 남극해도 얼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친구들. 북극과 남극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북극에 대륙이 있나요? 북극에는 대륙이 없습니다. 북극해만 있죠? 자, 남극에는요, 남극 대륙도 있고 그 주변에 남극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북극과 남극의 차이를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북극이고요. 여기가 남극입니다. 자, 북극은요, 큰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바다예요. 지금 바다 위에 얼음 덩어리가 떠다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극은요, 대륙이 있죠? 큰 땅덩어리에, 큰 땅덩어리에 두꺼운 얼음이 덮여 있는 대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극을 보면은 이제 땅에, 대륙에 얼음이 덮여 있는 것이고, 북극은 육지가 없어요. 땅이 없는데 바다 위에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남극의 얼음이 훨씬 더 넓고 이제 더 단단해요. 북극은요, 여름이 되면 이렇게 얼음이 녹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환경 수업했을 때 이제 북극곰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도 많이 공부를 했죠. 즉, 북극은 얼음 덩어리가 떠 있는 바다다. 육지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남극은 남극 대륙이 있고 주변에 남극해가 있는 거다. 땅 덩어리에 두꺼운 얼음이 덮여 있는 거다. 자, 이 차이를 우리 친구들이 구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대륙과 대양의 특징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 대륙에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에 어떤 나라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개념 2.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여러 나라입니다. 자, 먼저 아시아에 속한 국가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시아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고 우리나라가 속해 있다라는 거 공부했어요. 자, 그리고 아시아의 대부분은 북반구에 있죠? 이것도 아까 했어요. 왜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서 남반구에 걸쳐 있는 국가도 있잖아요. 아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적도니까 일부는 북반구, 일부는 남반구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부분은 북반구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자, 북극해와 태평양, 인도양에 접해 있대요. 자, 이건 위치만 기억해주면 알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아시아인데요. 자, 북극해, 그리고 태평양, 인도양과 접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에는요. 대한민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가 있대요.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어떤 대륙에 어떤 국가가 있느냐 공부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딱 어떤 국가 이름을 만났을 때이 국가가 어떤 대륙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다 어느 대륙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알수 없겠죠. 자, 그래서
대륙마다

좀 특징적인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위주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아시아에 속한 국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방위표를 그리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 서, 남, 북이죠? 자, 방위표 그리고 잘 따라오세요. 자, 먼저 러시아라는 나라가 아시아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요, 러시아는 일부분이 아시아에 속해 있고요. 또 일부분은 유럽 대륙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경계했을 때 여기 우랄 산맥 있었죠? 우랄 산맥이 러시아 중부를 이렇게 지나가는 산맥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걸쳐 있는 나라. 자, 그리고 이제 동아시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자, 대한민국 있죠? 일본, 중국, 몽골, 동아시아입니다. 자, 다음으로 동남아시아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동남아시아. 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타이, 태국이죠? 뭐, 베트남, 라오스. 자, 이런 나라, 동남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부아시아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남부아시아, 인도, 스리랑카, 네팔, 이런 나라들, 남부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서남아시아로 가볼게요. 서남아시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서남아시아입니다. 석유가 많이 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 지도는요, 잘하는 방법이 지도를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재밌는 마음으로. 어떤 나라가 있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흥미를 가지고 계속 들여다볼 때 재미있고 세계 지리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아시아에 속한 국가, 세 국가 알아볼게요. 먼저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서쪽에 있어요. 우리나라 서쪽에 있죠. 자, 그리고 영토의 면적이 넓습니다. 넓은 편이에요. 자, 세계에서 네 번째로 영토가 넓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자,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요. 아시아 서남 쪽에 있대요. 즉, 서남아시아라는 거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자, 그런데 국경선이요. 단조로운 편이에요. 이 국경선을 보면 울퉁불퉁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약간 단조로운 편이죠.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국경선이 단조롭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베트남은요, 영토가 남북 방향으로 긴 모양이에요. 자, 영토가 베트남은 이렇게 남북 방향으로 길기 때문에 위선이 여러 개 지나가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이 남쪽은요, 1년 내내 더워요. 그런데 북쪽은 그래도 겨울에 기온이 좀 내려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토가 남북 방향으로 긴 모양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아시아 정리를 하고요. 이번에 오세아니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아니아는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라고 했죠? 오세아니아에 속한 국가는 조금 간단해요. 자, 여기 오세아니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호주라고 알고 있는 나라, 오스트레일리아이지요. 자, 그리고 섬나라 뉴질랜드가 있고요. 그 외에 태평양에 크고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세아니아 국가예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태평양에 크고 작은 섬들. 자, 여기에서 우리 투발루라는 나라 환경교육 시간에 되게 많이 들어봤죠. 자, 투발루,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나라였잖아요. 자, 투발루도 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자, 오스트레일리아 보면 오세아니아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가 되겠죠. 딱 봐도 넓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뉴질랜드는요, 화산 활동이 활발한 국가예요. 왜냐하면 지각판 경계에 있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한데 여기 북섬이 있고 남섬이 있거든요. 이 북섬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합니다. 자, 이렇게 오세아니아에 속한 국가까지 알아봤는데요. 친구들, 각 대륙의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우리 공간 자료 찾아보면 됩니다. 지구본, 세계지도, 디지털 영산지도, 혹은 학교에서 나누어준 사회과 부도 교과서를 본다면

각 대륙에 어떤 나라들이 속해 있는지 더 자세하게 알수 있어요. 세계 지리는요, 지도를 많이 보면 볼수록 더 재밌어지고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마음으로, 탐구하는 마음으로 공간 자료 많이 들여다보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 문제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이것은요, 바다로 둘러싸인 크고 넓은 땅 덩어리입니다. 뭐라고요? 크다. 대륙이죠. 자, 그리고 2번. 이것은 바다 가운데 특히 큰 바다를 말해요. 대양입니다. 자, 우리는 5대양, 7대륙을 공부했습니다. 2번입니다. 대륙과 대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할게요. 1번. 북극은 큰땅 덩어리에 두꺼운 얼음이 덮여 있는 대륙인가요? 자, 북극에는 대륙이 없죠. 남극 대륙에 이제 두꺼운 얼음이 덮여 있는 것이고, 북극은요, 바다 위에 얼음이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2번, 태평양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있는 가장 큰 바다입니다. 자, 가장 큰 바다는 맞는데 이것들 맞아요? 자, 지금 이런 문장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그 세계의 지도를 떠올려야 돼요. 자, 그리고 태평양을 하나 딱 그리고 그 주변에 어떤 대륙이 있었지? 아, 이쪽에 아시아, 오세아니아, 태평양,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있었지? 아, 그럼 맞는 말이네. 이렇게. 알았죠? 그러면 맞죠? 자,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와 관련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세요. 왼쪽에 국가, 오른쪽 설명입니다. 설명 읽어볼게요. 아시아 서남쪽에 있으며 국경선이 단조로운 편이래요. 서남아시아에 있는 국가 뭐였어요?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였죠. 자, 우리나라에 인접한 국가, 인접해 있다, 가까이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영토의 면적이 넓습니다. 어디? 중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5대양 7대륙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 된다면 여기 글자 있잖아요. 다 지우고 아니면 지우개 같은 거 올려놓고 맞춰보세요. 어떤 바다인지 어떤 대륙인지. 자, 이렇게 여러 번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알았죠? 자, 1번. 기역에 들어갈 대륙 이름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기역. 이 대륙 뭡니까? 가장 넓은 대륙 아시아죠? 자, 2번입니다. 니은에 들어갈 대양 이름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니은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니은. 자, 여기 무슨 바다예요? 두 번째로 큰 대양, 대서양이죠. 대서양. 위치 기억하면 우리 친구들 다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이름과 위치를 다 기억해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시간이 필요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 이 수업 끝나고 교재 보면서 5분, 10분 투자해서 이름, 그리고 위치, 관계적으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오늘 공부 재미있었죠?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지구에서 가장 큰 대륙으로 대부분 북반구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대륙 어디일까요?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회 개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이제 5단원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5단원 마지막은 선생님과 함께 북2를 이용하여서 서술형, 논술형 평가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서술형, 논술형 평가 1번 문제부터 같이 해결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의 합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지금 기역을 보면 12분의 1이 5개인 수, 니은은 18분의 1이 7개인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2분의 1이 5개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분수로 12분의 5로 나타내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니은 같은 경우에는 18분의 1이 7개 있으니까 18분의 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의 경우에는 기역과 니은의 합을 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2분의 5와 18분의 7을 더해줘야 되겠죠. 자, 분모가 서로 달라요. 자, 분모가 서로 다르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했었죠? 바로 통분을 이용하여서 분모를 같게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12와 18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와 18의 최소 공배수는 36이죠. 자, 36으로 통분하면 36분의, 그렇죠, 15 더하기 36분의 14가 됩니다. 자,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면 분자끼리 덧셈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분모는 그대로 써줘야죠. 분모 그대로 36 써주시고요. 36분의 분자 계산하면 15 더하기 14, 29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는요, 약분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아야 되는데요. 36과 29는 약분이 되지 않죠? 자, 따라서 기약분수로 나타낸 36분의 29가 1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이 해결한 내용 우리가 서술형으로 적어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 채점의 기준이 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기역과 니은이 각각 12분의 5와 18분의 7인지를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분모를 같게 해서 해당 계산 결과 과정을 통해서 36분의 29라고 하는 정답을 이끌어냈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 정답 36분의 29였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수와 두 번째로 큰 수의 합은 얼마인지 풀이 과정 쓰고 답 구해보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의 분수 중에서 어떤 분수가 가장 크고 두 번째로 큰 분수가 어떤 것인지 분수의 크기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자,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공통분모로 통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공통분모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우리 분모끼리 곱해서 공통분모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6분의 5와 7분의 6을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를 곱하면 6, 7에 42입니다. 자, 42로 우리가 통분을 해주게 되면 자, 6분의 5 같은 경우에는요, 42분의 35가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42분의 36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왼쪽과 오른쪽 중에 오른쪽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7분의 6이 더 큰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알게 되었던 사실이 어떤 것이었냐면 자, 이렇게 분모끼리 곱해서 통분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42로 통분하기 위해서 6분의 5 같은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에 7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의 7은 바로 반대쪽에 있는 분수의 분모이죠. 자, 7분의 6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2가 되기 위해서는 분모에 6을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6을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반대편에 있는 분수의 분모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 때문에 선생님이 시간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각선끼리 곱해서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대각선끼리 곱하면 5, 7에 35, 그 다음에 6, 6에 36, 결과적으로는 우리 분모를 통분했을 때 분자의 크기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대각선으로도 쉽게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우리 36이 더 커요. 자, 그럼 이번엔 하나 남은 9분의 8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 대각선으로 우리 곱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 곱하기 9는 얼마인가요? 54입니다.
8 곱하기 7은 얼마죠? 그렇죠. 56이죠? 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큽니까? 56, 즉 9분의 8이 더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순서대로 하면 가장 큰 것이 9분의 8, 두 번째로 큰 것이 7분의 6, 세 번째로 큰 것이 6분의 5인 것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근데 2번 문제는 가장 큰 수와 두 번째로 큰 수의 합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9분의 8과 7분의 6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분모 다르니까 통분해줘야 되겠죠? 자, 통분 9와 7의 최소공배수 63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3분의 7, 8에 56 더하기 63분의 6, 9, 54죠. 자, 더하면 63분의 얼마가 되느냐? 110이 됩니다. 자, 가분수네요. 자, 우리 대분수로 받아올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올라갈 수 있죠? 자, 하나 올려주면, 자, 남은 것 얼마냐? 110에서 63 빼면? 그렇죠. 47이죠. 자, 그래서 우리 1과 63분의 47이 나옵니다. 47과 63은 그렇죠.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태가 기약분수 그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번 문제의 정답 선생님과 함께 같이 구해봤습니다. 자, 이 과정 우리 한번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글로 써서 정리를 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 친구들이 크기를 비교해서 9분의 8이 가장 크고 7분의 6이 두 번째, 6분의 5가 가장 작다라는 사실을 찾아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채점 기준은 뭐겠어요? 이 과정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큰 분수를 더할 수 있느냐? 자, 이두 과정이 풀이 과정에 잘 나타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정답 1과 63분의 47이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문제에서 바로 어제와 오늘 사오신 쇠고기를 구해야 됩니다. 자, 어제 사가지고 온 쇠고기는 나와 있어요. 얼마라고? 5분의 4k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오신 거는 어제보다 10분의 3kg 더 많이 사오셨다고 해요. 즉, 오늘 거는 어제 거를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오늘 거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사가지고 오신 것은요, 5분의 4에, 자, 10분의 3만큼 더 사오셨다고 하니까 더하기 10분의 3 해줘야 되겠죠? 자, 분모가 서로 다릅니다. 자, 분모 10으로 통분을 해주면 10분의 8 더하기 10분의 3이네요. 자, 10분의 11이므로 우리 대분수로 나타내면 1과 10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어제 사온 거랑 오늘 사온 거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모두 몇 킬로그램인지 구해야 되니까. 자, 어제 게 얼마였었냐면 5분의 4였습니다. 자, 오늘 게 1과 10분의 1이에요. 자, 우리 분모 다르니까 최소공배수 10으로 통분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10분의 8 더하기 1과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자연수끼리 더하면 1, 그리고 여긴 없으니까 1 그대로 오겠죠? 자, 분수끼리 더해주면 10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제와 오늘 사온 소고기를 모두 합치면 몇 킬로그램이 된다? 1과 10분의 9킬로그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과정 우리 정리하면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쇠고기의 양을 어제 것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구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구한 것을 어제의 양과 더해서 모두 합친 양을 구할 수 있느냐? 이두 가지 우리 친구들이 풀이 과정에 잘 녹여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정답 1과 10분의 9kg이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왼쪽과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식을 먼저 계산을 해 줘야 되겠죠. 우리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14분의 5 더하기 1과 7분의 3입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해 주려면 분모 다르니까 분모 같게 해 줘야 되겠죠. 자, 14는 7의 배수이므로 14와 7의 최소공배수로 구하면 14가 되겠네요. 자, 그럼 14로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와 14분의 5 더하기, 자, 통분하면 1과 14분의 얼마? 6이 되죠. 자, 계산하면요. 자, 2 더하기 1, 3이죠. 자, 14분의 5 더하기 14분의 6 하면은 14분의 11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왼쪽은 3과 14분의 11이에요. 그럼 오른쪽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오른쪽도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를 같게 해줘야 되겠죠? 4와 6의 최소공배수 12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2와 12분의 9 빼기 3과 12분의 2예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해주면 9.

9고요. 자, 분수 계산해 주면 12분의 7이 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3과 14분의 11보다는 크고 9와 12분의 7보다는 작은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찾아야 됩니다.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4, 5, 6, 7, 8, 그리고 9도 여러분들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9와 12분의 7보다는 작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개수 총몇 개인지 봤더니 6개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 몇 개? 6개인 것 구할 수 있죠. 자, 이 과정 선생님이랑 정리를 해보면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무엇이다? 왼쪽에 있는 것잘 계산했고, 오른쪽에 있는 식잘 계산해서 이렇게 우리가 범위를 나타낸 다음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몇 개인지 잘 찾아내는 이 과정 여러분들 풀이 과정에 적혀 있으면 정답이 될수 있겠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정답 6개인 거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준서와 시유가 각자 가지고 있는 수카드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서 가장 큰 대분수를 만드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대분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대분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더하기 진분수 형태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서 조건이 무엇이었었냐면요. 가장 큰 대분수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일단 자연수의 숫자가 가장 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준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숫자는 7이 되겠고요. 시유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럼 각각 우리 자연수는 7과 이렇게 여러분들 나타내 줘야 되겠고, 시유는 6과 얼마 이렇게 나타내 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분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어요. 자, 진분수는 무엇이죠, 여러분들? 분모가 더큰 분수이죠. 그러면 남은 카드가 2와 3이에요. 그렇다면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는 바로 3이 되겠죠. 그래서 준서가 만들 수 있는 것은 7과 3분의 2가 되겠고요. 시유가 만들 수 있는 건 6과 5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두 대분수를 찾은 다음에 그 합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대분수만 구할 수 있다면 그 이후 과정은 우리 친구들이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분모가 서로 다르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모를 같게 통분을 해줘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통분 15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7과 15분의 얼마? 그렇죠. 10 더하기 6과 15분의 12가 되겠네요. 자,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13이고요. 분수끼리 계산하면 15분의 22입니다. 자, 그런데 15분의 22는 가분수죠. 자, 받아올림해 줄수 있어요. 자, 받아올림해서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13에 더하기 우리 1과 15분의 7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13 더하기 1과 15분의 7 계산하면 얼마예요? 14와 15분의 7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 문제 정답 얼마다? 14와 15분의 7이다. 자, 이 과정 우리 풀이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이 풀이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 대분수를 일단 만들 수 있느냐예요. 자, 대분수 만든 거.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대분수 만들 때 크기가 가장 크려면 앞에 있는 자연수가 가장 큰 숫자가 여러분들 나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더하는 과정은 역시나 분모를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준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아올린 과정이 있으니까 이 받아올린 과정 실수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 정답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14와 15분의 7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6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6번은요, 지호와 혜인이가 각자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로 진문수를 만들었는데, 누가 얼마만큼 더큰 문수를 만들었는지 그걸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호는 어떤 숫자가 나왔는지 볼까요? 지호는 3과 5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진분수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진분수는 분모가 커야 되죠. 그렇다면 지호가 만든 분수는 5분의 3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혜인이 같은 경우에는 1과 6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진분수는 6분의 1이 되겠죠. 자, 누가 얼마만큼 더큰 분수를 만들었는지

통분해줘서 갖게 했으니까 뺄 셈은 어렵지 않게 할수 있겠죠? 30분의 18에서 30분의 5를 빼주면 분모 그대로 얼마? 30 써주시고요. 분자끼리만 계산하면 되겠죠? 18 빼기 5는 13.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그러면 어떻게 써줄 수 있겠나요? 아, 지호가 30분의 13만큼 더큰 분수를 만들었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 과정 우리 정리해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 이걸 채점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채점을 하실 거냐? 자, 바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분수가 서로 다른데 분모를 갖게 해서 통분을 해서 어떤 것이 더 큰지 작은지를 일단 비교하는 과정이 풀이 과정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구하는 거는 누가 얼마만큼 더큰 분수를 만들었냐 하니까 아, 뺄셈을 이 친구가 이용했느냐. 자, 그래서 이 뺄셈식 들어간 것 이렇게 두 가지가 꼭 여러분들 풀이 과정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 정답 지호 30분의 13이라는 정답 구해 보았어요. 자, 7번 문제는요, 우리 거리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디를 거쳐서 가는 길이 더 먼가? 자, 누가 얼마만큼 더 먼가? 자, 그렇다면은, 먼 친구에서 멀지 않은 친구를 여러분 빼면 얼마만큼 더 먼지 그 거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것은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집에서 우체국, 그리고 도서관으로 가는 거리랑 집에서 학교, 도서관으로 가는 거리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우리 집에서 우체국, 도서관으로 가는 거리를 한번 구해 보면 1과 5분의 2에서 1과 4분의 3만큼 간 거를 더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5와 4는 여러분들 분모가 서로 달라요. 자, 그러니까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자, 5와 4의 최소 공배수인 20으로 통분을 해줍니다. 자, 20으로 통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1과 20분의 8 더하기 1과 20분의 1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해주면 2와 20분의 23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20분의 23은 가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받아올림해 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중간에 과정이 하나 빠졌지만 이 과정을 더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쵸? 2 더하기 20분의 23 표현해주면 1과 20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연수끼리 계산해서 3 나온 거고요. 분수 20분의 3에서 우리 집에서 우체국, 도서관 가는 거리는 3과 20분의 3이라고 하는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학교를 거쳐서 도서관에 가는 것 구해줘야 되겠죠. 자, 이거 구해주면은 1과 8분의 3에서 1과 16분의 11을 더해줘야 됩니다. 자, 8과 16의 최소 공배수인 16으로 우리가 통분을 해주면 1과 16분의 6 더하기 1과 16분의 11이 되겠죠? 자, 계산하면 2와 16분의 17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16분의 17, 가분수니까 우리가 받아올림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받아올림해서 나타내면 3과 1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의 거리가 얼마인지 구하는 과정, 우리 친구들이 풀이 과정에 식으로 잘 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누가 더 먼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멀다라고 하는 것은, 자, 숫자의 크기가 더큰 친구가 누구냐를 찾아주면 되겠죠. 우리 아까 전에 우체국 거쳐서 간 것은 3과 20분의 3이었고요. 우리 학교를 거쳐서 간 것은 방금 계산한 3과 16분의 1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분모를 같게 해줘야 돼요. 20과 16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20과 16의 최소 공배수는 바로 80입니다. 자, 그럼 분모를 80으로 우리가 통분을 해주면 3과 20분의 3은 3과 80분의 12이고요. 자, 그 다음에 3과 16분의 1은 3과 80분의 5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숫자가 더큰 것은 분자의 크기가 더큰 3과 80분의 12가 더 크겠죠. 아하, 그렇다면 어디가 더먼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체국을 거쳐서 가는 것이 더먼 것, 우리 친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체국으로 가는 길이, 우체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더 먼지를 알아야 되니까. 자, 우리 3과 80분의 12 아까 나왔었고요. 3과 80분의 5 나왔었으니, 자, 빼줍니다. 자, 빼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80분의 7이 나오죠? 아하, 그래서 누가 우체국이,
자, 80분의 7km만큼 더 멀다.

라고 하는 계산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 우리 8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여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하나씩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나에서 다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미터인지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우리 가에서 다까지의 거리와 나에서 라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일단 자연수 부분만 더해보더라도 7과 4를 더하니까 11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의 길이는 얼마예요? 10과 12분의 11이죠. 전체의 길이보다 더 길게 되었네요. 자,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나와 다 부분이 서로 중복, 겹쳐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나다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바로 가에서 다까지의 길이와 나에서 라까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가에서 라까지의 거리를 빼줘야 되겠죠. 그만큼의 길이를 빼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4와 8분의 7 더하기 7과 6분의 5 빼기 10과 12분의 11이 되겠죠? 자, 우리 먼저 덧셈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8과 6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다? 24다. 자, 그럼 24로 통분해 보겠습니다. 4와 24분의 21 더하기 7과 24분의 얼마? 20입니다. 자, 계산하면,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11이고요. 자, 24분의 얼마가 되느냐? 41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받아올림 해줘야 되겠죠? 자, 받아올림 해주면 11 더하기 1과 24분의 여러분들 얼마가 될까요? 17이 됩니다. 자, 그래서 12와 24분의 17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 됩니다. 빼기 10과 12분의 11이에요. 자, 우리 통분은 24로 통분할 수 있겠죠? 자, 통분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12와 24분의 17에서 10과 24분의 얼마? 22를 빼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 24분의 17에서 24분의 22뺄수 없으니 받아내림해 줘야 되겠죠? 자, 받아내림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11과 24분의 41에서 10과 24분의 22를 빼줘야 되겠네요. 자,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빼면 1이 되겠고요. 자, 분수 빼줄까요? 자, 분수 빼주면 24분의 여러분들 얼마가 된다? 그렇죠. 1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나에서 다까지의 거리는 몇 킬로미터이다? 1과 24분의 19킬로미터이다. 정답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과정을 우리가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나다의 거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자, 가다의 거리와 나라의 거리를 더한 다음에 전체 가라의 거리를 빼줘야 된다. 자, 이것이 풀이 과정에 들어가 있어야만 우리 8번 문제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분모가 서로 다른 이러한 덧셈과 뺄셈을 잘 계산해주면 정답 1과 24분의 19km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와 같은 것은 우리 약속인 거죠. 자, 약속 문제는 여기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숫자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는요, 기역이 2와 9분의 5가 되겠고요. 니은이 6과 4분의 1이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숫자 그대로 넣어줍니다. 6과 4분의 1 빼기 얼마? 2와 9분의 5 더하기 6과 4분의 1 해줘야 되겠네요. 자, 먼저 계산하면은 36으로 통분해야 되죠. 6과 36분의 9 빼기 2와 36분의 얼마? 20입니다. 자, 계산해주면 우리 받아내림해줘야 되죠. 5와 36분의 45에서 2와 36분의 20을 빼면 3과 36분의 25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더하기 얼마? 6과 4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36과 4의 최소 공배수인 36으로 우리 통분 가능합니다. 그러면 3과 36분의 25 더하기 6과 36분의 9가 되겠죠. 계산하면 9와 36분의 3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끝일까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계산을 다 하고 나면 반드시 이게 기하 분수가 되는지를 한번

0: 확인을 해보라고 했지요. 자, 그런데 우리 36과 34는 1의 자리를 보세요. 1의 자리가 짝수죠. 자, 짝수라는 것은 무엇으로 약분이 될수 있다? 2로 약분이 될수 있다. 자, 분모와 분자를 2로 나누면 몫이 얼마가 되느냐? 각각 18과 17이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 약분된 것을 계산 값 써면 9와 18분의 17이라고 써서 정답 구해줄 수 있겠죠? 자,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한 과정, 우리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렇게 약속해서 해결하라고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라? 그 위치에 맞게 그대로 숫자 집어넣어서 이 풀이 과정 써주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만약에 마지막 결과 값이 약분이 된다면 반드시 약분을 해서 기약분수 형태로 나타내라. 자, 그래서 우리 정답 9와 18분의 17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은요, 6과 9분의 8에서 어떤 수를 빼야 할 것을 잘못해서 더했더니 10과 12분의 7이 됐대요. 자, 바르게 계산하면 얼마인지 풀이 과정 쓰고 정답 구하는 문제, 이거 굉장히 많이 했었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빼야 될걸 잘못해서 더했대요. 그러면 6과 9분의 8에서 어떤 수를 빼야 되는지 잘못해서 더했더니 10과 12분의 7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네모는 10과 12분의 7에서 6과 9분의 8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자, 빼주면 우리 최소 공배수 36으로 통분할 수 있겠죠? 36으로 통분하면 10과 36분의 21에서 6과 36분의 32를 빼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연수끼리 빼주면 4고요. 아, 4가 안 되죠, 여러분들. 36분의 21에서 뒤에 거 빼줄 수가 없으니까 받아내림해줘서 9와 36분의 57에서 6과 36분의 32를 빼줘야 되겠죠? 계산하면 3과 36분의 얼마? 25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게 네모인 거죠? 자, 네모 값을 여러분들 여기에 넣어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원래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6과 9분의 8에서 3과 36분의 25를 여러분들 빼줘야 되겠죠. 자, 빼주면 6과 36분의 얼마? 32에서 3과 36분의 25를 빼주는 것이니까 자연수끼리 빼주면 3이고요. 분수끼리 빼주면 36분의 얼마? 7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 우리 풀이 과정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일단 첫 번째, 네모 값을 구해라. 자, 네모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네모 값을 원래대로 빼야 되는 대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모 값 넣어서 빼주면 결과 얼마 나온다? 3과 36분의 7 나온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해결했던 문제들 한번 참고해서요. 나만의 문제를 만들고 EBS 수강위 게시판에 자, 정답까지 해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오늘 5단원 마무리 지어볼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원교재 이용해서 6단원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스쿨!"
3: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1: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캅 분리랑 꼭꼭 약속!"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5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의 개념들을 만나보았죠?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는 꽉꽉 퀴즈 정답도 혹시 알수 있나요? 꽉꽉 퀴즈 정답을 공개할게요. 다음 중 우리 반 학생들의 혈액형의 비율을 나타내기에 알맞은 그래프는 무엇일까요? 기역, 꺾은선 그래프, 니은 원 그래프,

티귿 그림 그래프. 자, 비율이죠? 그러면 원 그래프가 알맞은 그래프가 되겠죠?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단원 평가로 완성하기 문제들을 만나볼 거예요. 총 20문제 미리 잘 풀어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만나볼게요.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1번입니다. 1번부터 4번, 도유인의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을 조사하여 나타낸 T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농장에서 기르는 동물의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띠 모양에 나타냈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이름은 바로 띠그래프가 되겠죠? 1번, 소는 전체의 몇 퍼센트일까요? 아, 돼지, 소, 오리, 닭의 비율을 표현했는데 소만 비율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비율을 알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체가 100%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머지의 비율을 모두 더해서 빼주면 돼요. 자, 돼지는 40%죠? 40 더하기 오리 15%, 여기에 그 다음 닭 10%까지 더해주세요. 40 더하기 15는 55. 55에다가 10을 더했으니까 바로 65죠. 100에서 65%만큼을 빼면 35%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5%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비율을 다 알고 있다면 하나의 비율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100에서 빼기만 하면 돼요. 2번, 가장 많이 기르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자, 돼지 40%, 소 35%, 오리 15%, 닭 10%예요. 가장 많이 기르는 동물은? 그렇죠. 40%인 돼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띠그래프를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비율을 직접 읽을 수도 있지만 딱 한눈에 봤을 때 가장 길이가 긴 부분을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한눈에 쉽게 자료의 특징을 살펴볼 수도 있는 겁니다. 3번, 돼지의 수는 닭의 수에 닭의 수의 몇 배일까요? 라고 했어요. 돼지의 수는 수의 비율은 40%, 닭 수의 비율은 10%예요. 몇 배일까요? 했으니까 나눗셈으로 비교해야겠죠. 40 나누기 10. 그러면 4죠? 그래서 4배가 되는 겁니다. 정답 바로 4배죠? 4번. 전체 동물이 720마리일 때 오리는 몇 마리일까요? 우리가 어떤 비율을 통해서, 우리가 비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기준량과 비율 가지고 비교하는 양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이 경우는 전체 동물의 수가 기준량이고 오리의 수는 비교하는 양이 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수의, 즉, 기준량에다가 비율을 곱하여 우리 비교하는 양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오리는 전체의 15%만큼이에요. 그러면 100분의 15를 곱하여 우리가 오리의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0으로 약분을 해보자. 그러면 36. 20으로 약분을 하면 5. 5로 약분을 했더니 1, 그리고 3. 36 곱하기 3이니까 6, 3, 18, 3, 3은 9. 108이죠. 따라서 오리는 몇 마리가 되나요? 108마리가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돼지, 그리고 소, 그리고 닭의 수까지도 우리가 모두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기준량인 전체 동물의 수에다가 각각의 비율을 곱해주기만 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5번입니다. 띠그래프를 나타내는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우리 띠그래프 그리고 원그래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 나타내는 순서도 선생님과 함께 두 번이나 공부를 했으니까 아마 잘알수 있을 겁니다. 기억, 나눔 부분에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쓰고 띠그래프의 제목을 씁니다. 아, 왠지 이건 가장 마지막에 해야 할것 같죠? 니은, 각 항목의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띠를 나눕니다. 디귿,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합니다. 리을,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자,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할것 눈에 들어오나요? 네, 맞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고 각 항목의 백분율을 구하는 게 제일 먼저예요. 백분율을 모두 구했다면? 그렇죠. 각 항목의 백분율의 합계가 100%가 되는지 그 다음 확인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100% 됐네. 오, 그럼 백분율 잘 구했어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각 항목의 백분율의 크기만큼 선을 그어 띠를 나누어 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해야 할 것은 나눔 부분의 각 항목의 내용과 백분율을 쓰는 것이고, 마지막에 T그래프의 제목까지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T그래프를 나타내는 순서. 이것은 원그래프를 나타내는 순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우리가 선을 그어서 띠를 나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선을 그어서 원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만 바꾸면 원 그래프를 나타내는 순서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순서대로 나타내라. 디귿, 리을, 니은, 기역. 이런 순서로 쓴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에서 8번이에요. 나은이네 학교 6학년 학생들이 좋아하는 빵을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좋아하는 빵별 학생 수의 비율이네요. 크림빵, 단팥빵, 피자빵, 기타 이렇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빵의 수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6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몇 명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수 합계가 나타나 있지 않죠? 이걸 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학생 수들을 모두 더해주면 되겠죠? 크림빵 42명, 단팥빵 36명, 피자빵 30명, 그다음 기타 12명 모두 다 더해주는 겁니다. 2 더하기 6 더하기 2니까 12죠. 1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인가요? 12죠. 그래서 합계 120이 되는 거예요. 학생은 모두 120명이 되는 거죠. 7번. 단팥빵을 좋아하는 학생 수와 기타에 해당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은 각각 몇 퍼센트일까요? 라고 했어요. 자, 단팥빵을 좋아하는 학생의 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그 다음, 기타에 해당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구해 보는 거죠. 자, 이때에는 기준량은 전체 합계이기 때문에 120이 됩니다. 먼저 단팥빵을 볼게요. 단팥빵은요, 단팥빵을 좋아하는 학생의 수가 36명이니까 우리 120분의 36이라고 비율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100을 곱하여 백분율로 구할 거예요. 20으로 약분을 하면 5, 20으로 약분을 하면 6이죠? 6으로 약분하면 1, 그리고 6이니까 6, 5, 30이 돼요. 그래서 단팥빵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은요, 30%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타에 해당하는 학생 수의 비율도 우리가 똑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매번 다 계산하는 거 때로는 좀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꼭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건 효율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두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죠. 자, 36명이 좋아해요. 그런데 기타에는 12명이네요. 자, 3으로 나누어 준 값이랑 똑같은 거죠. 3으로 나눈 몫이 바로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율도 똑같아요. 백분율도. 자, 30%를 3으로 나누었을 때 10이기 때문에, 아, 기타에 해당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은 10%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백분율을 정확하게 구했을 때에만 이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이런 계산에 익숙하지 않아요. 나 실수 진짜 많이 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때 오히려 내가 틀린 답을 두 개나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방법이 옳지 않아요. 그런데 선생님, 저 계산 되게 잘해요. 계산 진짜 잘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문제 풀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수 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나타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단팥빵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비율은 30%죠. 다음과 같이 적어주고, 기타에 해당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은요, 10%죠.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에서부터 8번 이어지는 8번 문제죠. 표를 보고 T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백분율까지 모두 다 구해서 합계가 100%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백분율을 확인하면서 T그래프에 선을 그어서 나눠주어야 하는 거죠. 먼저 크림빵을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 백분율이 35%였고요. 단팥빵을 좋아하는 학생 수의 백분율은 30%예요. 눈금 한 칸이 5%라는 것을 생각하면 30%라는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섯 칸만큼을 지나가서 선을 그어줘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바로 여기에 선을 그어서 나눠주면 되고요. 그다음 25%는 다섯 칸만큼을 가야 하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 바로 여기에 선을 그어서 나누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10%는 두 칸만큼이니까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 다음 뭘 해야 하나요?
그렇죠. 우리가 각각의 부분의 내용과 백분율을 적어주면 돼요. 단팥빵 30%, 그리고 피자빵 25%, 기타 10%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마지막에 색칠까지 해준다면 더 완벽한 그래프가 됩니다. 알겠죠? 9번 문제입니다. 지윤의 학교 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즐겨 읽는 책의 종류를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즐겨 읽는 책의 종류별 학생 수의 비율을 원 그래프로 나타낸 거죠. 학습 만화 40%, 위인전 25%, 역사책 20%, 동화책 10%, 기타는 5%입니다. 9번. 역사책을 즐겨 읽는 학생 수는 동화책을 즐겨 읽는 학생 수의 몇 배일까요? 역사책을 즐겨 읽는 학생 수는 20%예요. 동화책을 즐겨 읽는 학생 수는 10%예요. 몇 배냐라고 물어보았으니까 이건 나눗셈으로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라는 거죠. 20 나누기 10을 생각했을 때그 몫이 2이니까 아, 두 배구나. 두 배예요라고 답을 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10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습 만화를 즐겨 읽는 학생 수와 위인전을 즐겨 읽는 학생 수의 차는 몇 명일까요라고 했어요. 학습 만화를 즐겨 읽는 학생은 40%고요. 위인전을 즐겨 읽는 학생은 25%예요. 그러면 각각의 학생 수를 구한 다음 그 차를 구해주면 되겠죠. 전체 학생 수가 360명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서 구해주면 됩니다. 일단 학습 만화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의 40%이기 때문에 360 곱하기 100분의 40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2고, 20으로 약분을 했을 때 5죠? 5로 약분을 했을 때 1이고, 5로 약분을 하면 5, 7에 35, 5, 2, 10이니까 72예요. 72 곱하기 1을 했을 때 144이기 때문에 학습 만화를 좋아하는 학생 수는 바로 144명이 됩니다. 위인전을 즐겨 읽는 학생의 수는요? 위인전을 즐겨 읽는 학생의 수360 곱하기 100분의 25로 구할 수가 있죠. 20으로 약분이 되니까, 아, 4분의 1이네. 4로 약분을 하면 90이니까, 아, 90명이잖아. 이걸 통해서 학생 수의 차를 구해 볼수 있죠. 144에서 90을 빼자, 바로 54명이네. 아, 54명이야. 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의 오늘 문제 꽉입니다. 이렇게 구해도 좋고요. 자, 두 번째 방법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소개할게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차는 몇 명일까요? 라고 했을 때에는 이렇게 각각 수를 구한 다음 빼는 방법도 좋지만 이 비율 자체를 비교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40% 그리고 25%이면 40 빼기 25, 즉 15%만큼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아, 15%만큼 차이가 나겠다. 그럼 전체가 360명이라면 360 곱하기 100분의 15를 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네. 20으로 약분하면 5, 20으로 약분하면 18이고, 5로 약분했을 때 1, 그리고 3이니까 18 곱하기 3이 54네. 아, 54명이야.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첫 번째 방법, 이건 두 번째 방법.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1번에서 13번 문제입니다. 민수네 학교 학생들이 여행하고 싶어하는 나라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여행하고 싶어하는 나라별 학생 수의 비율을 다음과 같이 표에 나타내었습니다. 미국, 중국, 호주, 그리고 기타인데요. 학생 수는 전체가 260명이라고 합니다. 자, 11번. 호주를 여행하고 싶어하는 학생은 몇 명일까요? 자, 호주를 여행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주어져 있나요? 그렇죠. 백분율이 주어져 있어요. 전체가 100%다라고 한다면 20%의 학생들이 호주에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학생 수가 26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260 곱하기 100분의 20을 통하여 우리가 호주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20으로 약분을 하면 5분의 1이고, 우리가 5로 다시 한번 약분을 했을 때, 5, 5, 25, 그 다음 5, 2, 10이니까, 아, 52구나. 학생은 52명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체의 수를 알고 있고, 전체에 대한 비율을 알고 있다면, 각 부분의 수를 정확하게 구해 볼수 있는 거고요. 12번.
중국을 여행하고 싶어 하는 학생은 몇 명이고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나라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 수와 백분율은 모두 주어져 있어요. 이제 중국만 비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일단 전체 학생 수가 260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학생 수들을 모두 더하여 빼준 다음 중국을 여행하고 싶어 하는 학생 수를 구하기. 그 다음 이 학생 수를 바탕으로 백분율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전체가 100%다라는 걸 생각해서 나머지 나라를 여행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모두 더하여 뺀 다음 먼저 비율을 구하세요. 그럼 이 비율을 가지고 중국을 여행하고 싶어 하는 학생 수를 구해보는 거예요. 학생 수를 먼저 구하거나 백분율을 먼저 구하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은요. 비율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체가 100%다라고 했을 때 중국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학생 수의 비율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40 더하기 20 더하기 15, 즉 75인데요. 100에서 75만큼을 빼서 25%라는 것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비율은 25%구나. 먼저 구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을 여행하고 싶어하는 학생 수를 구할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학생 수가 260명이다 라는 걸 생각해서 260 곱하기 100분의 25를 하는 거죠. 그럼 25로 약분을 했을 때 4분의 1이고 4로 약분을 하면 46에 24, 45, 20이니까 6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수는 65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빈칸 채워볼게요. 학생 수는 65명이고요. 그 다음 전체의 몇 퍼센트? 바로 25%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학생 수를 먼저 구해도 좋고요. 그 다음 백분율을 먼저 구해도 좋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선택을 해서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1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표를 보고 원그래프를 완성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이 표를 보고 나서 그래프를 완성해 보는 거예요. 여기 원그래프에서도 역시 눈금 한 칸이 나타내는 비율이 얼마만큼인지가 중요합니다. 자, 다섯 칸만큼이 25%이니까 한 칸은 5%가 되겠죠. 미국은 40%의 학생들이 여행을 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여덟 칸만큼 가서 이렇게 미국 부분을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중국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은요. 25%예요. 그러면 5%씩이니까 25%를 나타내려면 그렇죠. 다섯 칸만큼을 가서 표시를 해줘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만큼. 원의 중심부터 다섯 칸만큼 간 부분에 선을 그어 나눠줍니다. 호주를 여행하고 싶어하는 학생의 비율은 20%죠. 그럼 네 칸만큼이잖아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네 칸만큼 가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줍니다. 이렇게 원그래프를 선을 그어서 나누었다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진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과 알맞게 백분율을 적어주는 거예요. 중국 25%, 호주 20%, 기타 15%라고 표시를 해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원그래프로 표현을 할 때는요. 자를 이용해서 원의 중심부터 잘 나누어줘야 하는 거예요. 14번에서 15번입니다. 2020년과 2025년 어느 회사의 라면 생산량을 조사하여 각각 T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종류별 라면 생산량의 비율입니다. 2020년에는 라면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생산했고요.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비율로 라면을 생산했어요. 14번 2020년과 2025년 비라면 생산량의 백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그래프를 보니까 나머지 라면들의 비율은 다 나타나 있는데 비라면의 비율만 둘 다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전체가 100%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라면들의 비율을 모두 더해서 빼주면 되겠죠. 일단 2020년을 볼게요. 2020년에는 전체가 100%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A라면은 36%, 그 다음 C라면은 22%, 그 다음 D라면은 17%였어요. 36 더하기 22가 58이고 58에다가 17을 더했을 때 75예요. 100에서 75를 뺐으니 100 빼기 75는 25가 되죠. 그래서 B라면은요 2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025년에는 어떨까요? 전체가 100%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A라면은 27%, C라면은 29%, 그 다음 D라면은 13%예요.
자, 이런 경우는 더하기 쉽게 한번 볼게요. 27 더하기 13을 먼저 했을 때가 40이죠. 40에 29를 더했으니까 69.

4개에서 69를 빼자. 그러면 31이네. 아, B라면 31%.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20년에는 B라면이 25%였고요. 2025년에는요, B라면이 31%가 됩니다. 다음과 같이 딱 하나의 비율만 모른다면 100이 전체라는 것을 생각해서 나머지 비율을 모두 더한 다음 빼주면 나머지 하나의 비율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15번. 2020년보다 2025년에 생산량의 비율이 높아진 라면을 모두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B라면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31%가 됐죠? 이 내용을 적어두고. 자, 2025년에 생산량의 비율이 더 높아진 걸 찾는 거예요. A라면은 36%에서 27%가 됐으니까 줄어들었고, B라면은 25%에서 31% 됐으니까 늘어났죠? 그 다음, C라면은 22%에서 29% 됐어요. 그러니까 늘어났죠? D라면은 17%에서 13%가 되었으니까 줄어들었어요. 비율이 높아진 라면, 바로 B라면, 그 다음, C라면이 되겠죠? B라면, C라면. 이렇게 두 개의 라면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이에요. T그래프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기억, 전체 자료의 합계를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자, T그래프에서 어떤 자료의 합계 알수 있나요? 아니요, 아쉽게도 알수 없습니다. 전체 자료의 합계를 한눈에 알수 있는 것은 바로 표의 특징이 되겠죠? 니은,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알맞은 설명. 디귿.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는데 편리한가요? 아니요. 이 특징은 바로 꺾은선 그래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리을,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각 항목의 비율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비율을 비교하는 데에도 유용합니다. 따라서 T그래프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바로 두 가지. 니은 그리고 리을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17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새소리내 학교 학생들의 수면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원 그래프입니다.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학생이 75명일 때 우리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은 몇 명인지 풀이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전체 학생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선생님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풀때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는 겁니다. 일단 수면 시간별 학생 수의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를 볼게요. 자, 7시간 미만은 7%,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은 18%, 8시간 이상 9시간 미만은 43%, 9시간 이상은 32%예요. 그런데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학생이 75명이래요. 그런데 어딜 봐도 8시간 미만인 부분이 없죠. 어디 있을까? 자, 보니까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부분이 18%다라는 단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8시간 미만이다라고 했으면 우리 7시간 미만도 함께 포함을 시켜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7시간 미만 7%, 그 다음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18%를 더한 25%만큼이 75명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그러면 우리가 단서를 하나 찾았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전체 학생이잖아요? 전체 학생은 100%만큼이잖아요? 100%는 그럼 몇 명일까? 25%에다가 4를 곱하면 100이 되잖아요? 그럼 75에도 똑같이 4를 곱해보는 겁니다. 75 곱하기 4를 했을 때, 5, 4, 22죠? 7, 4, 28이죠? 그럼 300. 아, 바로 전체 학생 수는 300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7 더하기 18. 그래서 25%가 되는 거죠. 100%는 수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학생 수의 비율의 4배이니까 조사에 참여한 전체 학생은 75 곱하기 4, 즉 3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00명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 문제 전체 학생 몇 명인지 선생님 못 구하겠어요. 자,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해결해 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8번에서 20번이에요. 민선의 학교 6학년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체험학습 장소를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가고 싶어하는 체험학습 장소별 학생 수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죠? 18번, 위에 막대 그래프를 보고 표를 완성해 보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놀이공원, 과학관, 농장, 기타 장소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를 먼저 막대 그래프를 보고 나타내어 볼게요.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는 42명, 과학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는요, 30명에다가 6명만큼 36명, 농장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 수는요, 30명이에요. 자, 그러면 합계도 구할 수가 있겠죠. 42 더하기 36은 78, 78에다가 30을 더했으니까 바로 108, 108에다가 11을 더했으니까 120이 되겠죠. 자, 그럼 100분율 구해볼 거예요. 전체가 120이다라고 한다면 과학관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비율은요. 120 곱하기 36 곱하기 100으로 120분의 36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어요. 20으로 약분하면 6, 20으로 약분하면 5죠. 6으로 약분을 해주면 6이 남고 6, 5, 30이니까 아, 30%네. 자, 그러면 기타에 해당하는 학생 수는 12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르게 100분율 구할 수도 있지만 아, 3분의 1만큼이잖아? 그럼 역시 3분의 1만큼이겠네, 100분율도. 그래서 10%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5 더하기 30은 65, 65에다가 25를 더했으니까 90, 90 더하기 10은 100이죠? 그래서 합계는 10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원그래프로 나타내어 볼 겁니다. 가고 싶어하는 체험학습 장소별 학생 수의 비율 다음과 같이 나타냈으니까 원그래프로 나타낼 때에는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눈금 한 칸이 5%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선을 그어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먼저 놀이공원은 35%이니까 7칸만큼 가서 다음과 같이 선을 그어 나눠주면 되겠죠. 과학관은 30%이니까 우리 6칸만큼 가서 나눠줄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그 다음 농장은 25%이니까 5칸만큼. 그 다음 마지막 기타는 10%이니까 2칸만큼 해당되게 나누어주면 됩니다. 자, 각 부분에 우리 내용과 100분율까지 적어주면 다음과 같이 표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표를 이렇게 그래프를 잘 완성하고 색칠까지 해보세요. 20번입니다. 위의 자료를 길이가 60cm인 T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놀이공원과 농장은 각각 몇 cm로 나타내야 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길이가 60cm인 T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한대요. 그러면 60cm는 바로 기준량이 되는 겁니다. 놀이공원은 우리 전체의 35%이잖아요. 그러면 60 곱하기 100분의 35라고 생각하여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20으로 약분하면 3 그리고 5가 되죠. 5로 약분하면 1 그리고 7이니까 3, 7에 21이 됩니다. 놀이공원은 21cm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우리 농장은요. 전체의 25%예요. 60 곱하기 100분의 25 계산을 해보면 20으로 약분했을 때 3, 20으로 약분했을 때 5, 5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5니까 3, 5, 15, 즉 15cm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몇 cm인 T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각 부분이 몇 cm인지 물어보는 문제 자주 나오니까요. 이 문제 혹시 틀린 친구들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예요. 닭은 전체의 몇 퍼센트일지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보고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늘 선생님과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문제 만나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 1과 북 2 모두 준비해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퀴즈, 개념, 문제 하나씩 깨다 보면 어느새 과학왕 퀴즈에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4단원의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 탐구 문제 남은 거 풀어보고요. 서술형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개념, 문제 잘 써먹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문제왕 타임으로 레벨업 해볼까요? 자, 지난 시간 12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오늘은 13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호흡기관의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호흡기관 그림 나타나 있습니다. 자, 호흡기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요? 공기가 드나드는 곳 바로 귀여 코입니다. 자, 코로 공기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온 공기요. 여기 굵고 긴 관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의 이름은 맞아요. 바로 순관입니다. 자, 이 순관이요. 오른쪽, 왼쪽 갈라지면서, 오, 여기 나뭇가지 모양의 모습, 기관에 보입니다. 자, 이것의 이름은, 그렇죠. 나뭇가지. 그래서 순관가지.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양쪽에 두개 부풀어 있는 모습, 바로 디귿이 폐입니다. 자, 그럼 13번 볼게요. 숨을 들이마실 때 위호흡기관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경로에 맞게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우리가 호흡기관의 이름 순서 살펴봤는데 그 순서가 바로 공기가 이 숨을 들이마실 때 이동하는 경로였습니다. 자, 코에서, 순관에서, 순관가지에서 폐겠죠? 자, 그럼 기호 잘 맞춰 써볼게요. 코, 기어, 순관, 니은, 그 다음 순간까지 리을이에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폐가 디귿이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4번이에요. 다음 글에서 나에 해당하는 기호를 위에서 고르고 이름까지 쓰래요. 자, 네,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체 기관이야.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거 없어요. 어떤 것이 될지 모르겠네요. 코로 들어온 공기가 통로를 이동하면 나를 만나게 된대요. 그럼 코 나왔어요. 통로로 이동한다. 그럼 이 통로가요, 바로 순관을 뜻하는 것이겠죠. 자, 순관을 이동하면 나를 만나게 된대요. 순간 다음, 아, 바로 순간 가지겠죠. 자, 맞는지 다음도 읽어볼까요? 물론 나도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야, 맞죠? 매우 가늘고 여러 갈래로 뻗어 있어. 나뭇가지 모양이야, 맞죠? 공기는 나를 통해 호흡기관 속더 깊은 곳까지 도달하게 돼. 여기서 말하는 이 호흡기관이 바로 폐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아하, 순관 가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일단 기호 써야겠죠? 리을이라고 쓰고요. 이름도 쓰라고 했어요. 순관 가지. 이렇게 기호와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번입니다. 호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래요. 자, 코는요, 공기가 드나드는 곳입니다. 맞죠? 공기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곳 맞아요. 순관은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 맞죠? 순간 가지는 코와 순간을 이어주는 관이다? 아니죠. 이 순간 가지는요, 바로 이 순간과 폐를 이어주는 관입니다. 따라서 디귿이 틀렸죠. 정답, 디귿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16번입니다. 우리 몸에서 폐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쓰시오. 폐 하면요, 이 역할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요, 그렇죠.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는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우리 몸에서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지요. 아,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였으면 될까요? 산소를 몸 안으로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몸 밖으로 내보내. 산소는 우리 몸에 왜 필요할까요? 이 산소가요, 이 영양소를 태워요. 그래서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우리 에너지가 있어야 활동을 하잖아요. 이 산소가 이 영양소를 태워서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폐가요, 산소를 받아들이고 필요없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는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럼 17번이에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몸은 호흡을 통하여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은 내보내요. 받아들인다라는 건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또 내보내는 것, 필요 없는 것은 내보내는 것이죠. 자, 아까 얘기했어요. 자, 공기 들여 마시면서 그 공기에서 필요한 무엇은 받아들인다? 산소는 받아들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 몸에서 생긴 이 이산화탄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몸 밖으로 내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호흡에서요, 이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보내는데, 그 호흡기관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따라서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됐죠? 자, 그럼 18번이에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가슴이 부풀어 오를 때는 숨을 내쉴 때요, 들이마실 때요. 우리 친구들 들이마셔 보세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뭔가 가슴이 올라가면서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납니다. 바로 들이마실 때죠. 자, 내쉬어 보세요. 올라갔던 가슴이 다시 제자리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뭔가 수 빠지는 느낌이 내죠. 자, 바로 내쉴 때에는 가슴이 원래 위치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렇게 들이마신다. 코가 공기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다라고 했죠? 갈비뼈는 올라가고 가로막은 내려가죠. 그러면서 가슴의 부피가 커져요. 그러면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자, 내쉰다라는 것은 갈비뼈는 내려가고 가로막은 올라가죠? 가슴의 부피가 작아지면서 공기가 밀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번 들여 마셔보고 내쉬어보세요. 그럼 가슴이 부풀어 오르네. 오,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네. 해보니까 더잘 알겠죠? 자, 그럼 19번에서 21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몸속 순환기관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친구들 순환기관 하면 우리 딱두 가지 기관 공부했습니다. 자, 일단 순환은 뭐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혈액을 순환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혈액이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관. 일단 펌프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바로 심장이죠. 요기로게 심장이 보입니다. 네, 주먹만한 크기죠. 그리고 네, 가슴에 이 가운데에서 약간 왼쪽에 치우쳐 있죠. 자, 그리고요. 오, 그럼 혈액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겠죠? 우리 몸, 온몸에 퍼져 있는 바로 혈관이 순환기관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9번. 기억은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사실요, 이 기억을 안 보고도 우리 친구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순환기관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심장, 방광, 작은 창자 중에 뭐예요? 순환기관은 딱 심장밖에 없잖아요. 자, 그림으로 확인해도 딱 심장 맞지요? 따라서 정답 심장이라고 딱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방광은요, 어느 기관인가요? 그렇죠. 바로 배설기관입니다. 자,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기억하나요? 그렇죠. 자,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의 형태로 만들면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에 오줌이 모아지죠. 저장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차하면 요도를 통해서 오줌이 나가는 것이죠. 배설기관입니다. 자, 그러면 작은 창자는요, 어느 기관일까요? 그렇죠. 바로 소화기관이죠. 음식물을요, 더 잘게 쪼개고요, 영양소와 대부분의 수분을 흡수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자, 그럼 20번 볼게요. 위 기억, 그러니까 심장이었죠. 심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크기가 주먹만하다. 맞죠? 혈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과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주머니 모양. 맞죠? 가끔 멈추기도 하며 혈액을 순환시킨다? 큰일 납니다. 심장은요, 절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뛰어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했어요. 왜? 심장이 멈추면요, 혈액이 이동하지 못해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요,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해 줄수 없습니다. 따라서요, 이 심장은요, 우리 의지대로 멈췄다가 뭐 활동하게 할때 이럴 수 없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항상 쉬지 않고 뛰는 그런 기관입니다. 틀렸죠? 가슴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다. 맞죠?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위 기억이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럼 우리 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기의 말을 모두 이용하여 쓰래요. 자, 일단 심장이 하는 일은요, 혈액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죠.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안 돼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혈액은 산소를 배달해주는 배달부예요. 그런데 혈액이 돌지 못해요. 그러면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지 못함으로 우리 몸이 위험해지게 되겠죠. 선생님이 한말 지금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산소를 온몸에 공급할 수 없다라고 이 말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써주셨어요.

주면 됩니다. 자, 예시답 한번 볼까요? 자, 혈액이 순환하지 않고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함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심장이 어떤 역할을 해서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결시켜서 적어주면 되겠죠? 자, 22번에서 24번입니다. 다음은 붉은 색소문이 담긴 수조에 주입기를 넣고 펌프를 눌러 혈액의 순환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 이 실험 했었죠?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펌프는요, 우리 몸에서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맞죠? 심장 펌프 작용을 하죠? 이 펌프는요, 심장을 뜻하는 거 맞습니다. 펌프를 누르면 붉은 색소물이 관을 따라 이동합니다. 맞죠? 바로 이 붉은 색소물이요, 이 직선 관을 따라 이동하고 이 구분 관을 따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이 과정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펌프를 빠르게 누르면 붉은 색소물이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이동하겠죠? 자, 천천히 누르면요, 붉은 색소물이 이동하는 속도는 느려집니다. 자, 맞는 말이죠. 5번. 펌프를 누르는 속도와 붉은 색소물이 이동하는 속도는 관계가 없다? 아니요. 지금 3, 4번 이 내용을 보면요. 누르는 속도에 따라 이 붉은 색소물이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지게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3번이에요. 위 실험에서 관과 붉은 색소물은 우리 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쓰래요. 자, 아까 이 펌프는요, 심장을 뜻했습니다. 자,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요, 무엇이? 그렇죠. 혈액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관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이 관은요, 뭐 이동하는 통로가 되고 있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관이 우리 몸에서는요, 혈액이 이동하는 혈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붉은 색소물은요, 붉은 색소물이 관을 따라 이동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혈관을 따라 이동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혈액이죠. 혈액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그 많은 색깔 중에 붉은 색소를 이용한 거예요. 혈액을 나타내려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4번 볼게요. 그럼 위 실험과 관련지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쓰래요. 자, 펌프를 눌렀다 떼면요. 붉은 색소물이 관을 따라 이동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각각 이것이 우리 몸에서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타냈어요. 펌프는 심장이고, 관은 혈관이고, 붉은 색소물은 혈액이라고 했어요. 자, 혈액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 관찰했을 때 펌프를 눌렀다 떼면 붉은 색소물이 관을 따라 이동했잖아요. 이 말을 그대로 우리 몸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 혈액이 혈관을 따라 이동한다라고 그대로 바꿀 수 있죠. 그 내용 그대로 서술형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 바로 이렇게 씁니다. 펌프를 누르면 붉은 색소물이 관을 따라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 혈액이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이동한다라고 써주는 거예요. 자, 이 실험과 관련지어 쓰라고 했으니까 이 내용, 실험과 관련된 내용을 쓰고 이와 같이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써주면 되는데요. 이 내용, 우리 몸에서 심장이 펌프 작용하면 혈액이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이동한다. 이 내용만 들어 있어도요, 잘쓴 답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25번 볼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우리 몸에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이것이라고 한다. 무엇일까요? 노폐물을 밀쳐서 새나가게 합니다. 그렇죠. 바로 배설이라고 하죠. 배출이라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배설이라고 합니다.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 배설이에요. 자, 그러면 26번 봅시다. 콩팥, 바로 배설 기간이죠? 콩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두 가지 고르래요. 자, 그럼

몸에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등허리 쪽에 한 쌍이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굵고 곧은 관 모양이 아니라 무슨 모양? 강낭콩 모양입니다.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낸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 몸속의 거름망, 필터 역할이에요. 노폐물 걸러낸다. 맞지요?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다. 이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여기 있는 요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따라서 콩팥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요, 바로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이에요. 다음은 노란색 솜물에 붉은색 모래를 넣고 거름망에 걸러보면서 배설기관이 하는 일에 대하여 알아보는 실험에 대한 대화입니다.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자, 이 실험 간단한 실험이었지만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노폐물이 배설되는지 우리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민경이 설명 볼게요. 노란색 솜물과 붉은색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은 노폐물이 섞인 혈액이야. 맞죠? 지금 여기 비커에 들어있는 노란색 솜물과 붉은색 모래는요, 노폐물이 섞인 혈액을 뜻했습니다. 맞아요. 형진이, 거름망은 우리 몸에서 콩팥의 역할을 해. 자, 거름망, 걸러내주는 망이죠. 자, 콩팥, 그렇죠. 노폐물을 걸러내는 거 맞죠? 그래서 이 거름망은요, 콩팥을 의미하는 거 아주 정확하게 형진이 설명 잘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소희가요, 그렇다면 거름망에 걸러지고 남은 붉은색 모래는 노폐물이야. 우리 이렇게 걸렀을 때이 거름망에 붉은색 모래가 남았죠? 그리고 이 비커에는요, 노란색 솜물이 걸러졌습니다. 자, 이 노란색 솜물 걸러진 거 이게 뭐라고요? 왜 노란색으로 표현했다고요? 오줌. 이것이 바로 노폐물, 오줌을 나타내는 거예요. 노폐물, 오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거름망에 남아있는 붉은색 모래는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이건 노폐물이 아니라 노폐물이 걸러진 바로 혈액을 뜻하는 것이죠. 왜 붉은색으로 모래를 정했다고요? 혈액, 빨간색, 피를 나타내려고. 그래서 이건 노폐물이 아니라 혈액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겠죠? 선호, 걸러진 노란색 솜물은 오줌이겠네. 맞아요.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말한 사람, 소희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구별해서 기억해 둡니다. 자, 그럼 28번에서 29번이에요. 다음은 우리 몸속 배설기관의 모습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이 아까 그림 그렸죠? 콩팥, 그리고 오줌관, 방광, 요도입니다.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에 맞게 위 배설기관의 이름을 순서대로 쓰래요. 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노폐물이 섞인 그 혈액이요. 이렇게 어디로 들어와요? 콩팥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니까 콩팥이 먼저예요. 자, 그러면 이 콩팥에서요, 노폐물을 걸러내자. 자, 그러면 이 걸러진 노폐물이요, 오줌의 형태가 돼서 오줌관을 따라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줌관이죠. 자, 그리고 어디에 도착해요? 그렇죠. 방광에 도착해서요, 방광에 모여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차요. 그러면 이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29번이에요. 위 배설기관의 각 부분과 기능을 바르게 손으로 이으시오. 중요해요. 잘 구별해야 돼요. 자, 방광이 하는 역할 무엇이라고요? 방광 저장한다. 모아둔다. 무엇을? 오줌을. 자, 그 내용 찾아볼게요. 어디 있나요? 작은 공 모양이고 오줌을 모아두었다가 차면 내보낸다. 방광 여기 니은 설명이고요. 요도 요 오줌 길 오줌을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자, 어디 있어요? 오줌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관 모양의 통로야. 여기 설명 있죠? 자, 오줌관은요, 오줌이 지나는 관이에요. 콩밭에서 방광으로 오줌이 이동하는 관입니다. 여기 있죠? 콩밭에서 방광으로 이동하는 가늘고 긴 통로야. 디귿이 오줌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마지막 30번 볼게요. 우리 몸에서 콩팥이 하는 역할을 쓰래요. 자, 콩.

0: 선생님이 왕자에도 딱 적어 주었습니다. 이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걸러낸다. 걸러준다. 무엇을요? 그렇죠. 노폐물입니다. 어디 속에 있는 노폐물?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낸다. 실험을 떠올리면은 쉽게 우리 친구는 답쓸수 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는요, 실험 중요합니다. 자, 노란색 수소물에 붉은색 모래를 섞었죠? 자, 그 말은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란 뜻이에요. 그걸 거름망에 걸러줬죠? 콩팥이 거름망 나타내는 거잖아요. 따라서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낸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자신 있게 서술형 돋보기 문제에도 도전해 보자고요. 자, 서술형 또 수행평가 탐구 문제는 대부분 다 실험 관찰과 관련된 문제라고 했었죠? 자, 우리 어떤 실험을 했었는지 떠올리면서 1번 보니까, 아, 이 실험입니다. 자,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자, 이거 딱 보면은 우리 몸에 어떤 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인지 떠오르나요? 자, 1번에도 그 문제가 적혀 있네요. 위 실험은 어떤 기관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것인지 쓰시오. 야, 여기 펌프가 보인다. 자, 그리고 투명 관. 그리고 붉은 색소 물이에요. 딱 보면은 그렇죠. 사실 펌프만 봐도 알수 있어요. 펌프 작용을 하는 거 우리 몸에서 그렇죠. 심장이죠. 자,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요. 혈액이 혈관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심장과 혈관을 나타낸 것이죠. 자, 이건 바로 우리 몸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기관, 바로 순환기관이죠. 따라서 1번에는요, 순환기관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위 실험에서 펌프를 누르면 붉은 색소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쓰고 이것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교하여 쓰래요. 자, 그럼 일단 이 실험 결과 펌프를 누르면 어떻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부터 써야 되죠.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그렇죠. 붉은 색소물이요. 이 펌프의 굵은 관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해서요. 투명관을 따라 이동해서 삼각 플라스크 가지를 통해서 다시 삼각 플라스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계속 되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동하는지 쓰면요. 붉은 색소물이 투명관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 내용을 일단 써줘야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교하래요. 자, 펌프가 나타내는 건 심장이죠. 심장이 펌프 작용을 하면 혈액이 혈관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펌프 누르면 붉은 색소물이 투명관을 따라 이동한다. 이와 같이 우리 몸에서도 펌프에 해당하는 심장이죠. 심장이 움직이면 투명관에 해당하는 것이 혈관이죠. 혈관을 따라 붉은 색소물은 우리 몸의 혈액에 해당하잖아요. 혈액이 이동한다. 이렇게 연관 지어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엔 또 어떤 실험이 나올까요? 아하, 이 실험 바로 배설기관이 하는 일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노란색 수소물과 붉은색 모래를 섞은 다음에 거름망으로 걸렀어요. 그랬을 때 비커에 남은 물질과 거름망에 남은 물질을 비교하면서 배설기관이 하는 일을 생각해 봤죠? 1번, 위 실험에서와 같이 거름망의 역할을 하는 배설기관의 이름을 쓰래요. 자, 거름망. 걸러주는 망입니다. 걸러낸다. 자, 걸러내는 우리 몸의 필터, 공기청정기, 정수기 필터와 같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콩팥이죠. 걸음망은요, 콩팥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마지막 2번 보겠습니다. 위 1번의 답인 배설기관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쓰래요. 거름망? 콩팥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대요. 콩팥의 중요한 역할은요,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콩팥이 제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우리 몸에요. 노폐물이 쌓이게 되겠죠. 당연히 우리 몸에 필요 없는 해로운 물질이 쌓이면 건강이 해롭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요, 우리 이 특별한 시술을 해서 노폐물을 빼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써주면 되겠죠? 노폐물이 몸속에 쌓여서 우리 몸이 아프게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한 문제 더 낼게요. 그럼 만약에 방광이 제 기능을 못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광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저장한다. 무엇을요? 오줌을 잠깐씩 저장합니다. 그런데 제 기능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오줌이 저장되지 않으니까 우리 계속 화장실 가야 합니다. 오줌이요, 계속 마려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이요, 각각 제 기능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활을 할수 있다는 것,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새삼 느껴볼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중단원 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코로 들이마신 공기가 폐에 잘 전달되도록 나뭇가지처럼 갈라져 있는 호흡기관은 무엇일까요? 정답을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첫 번째 중단원 공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두 번째 중단원 공부 함께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몸에 대한 또 어떤 재미있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되죠? 그럼 우리 친구들 밝은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고요. 모두 안녕!
1: ...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박아미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41강 지구의 운동 다섯 번째 시간에 선생님과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요, 우리 주로 지구의 자전 운동에 대해서 배워보았거든요. 자전 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운동, 그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했었죠. 이제 두 번째 중단원에 들어섰는데, 두 번째 중단원에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 다루게 될까요? 선생님과 함께 교과서 내용 학습으로 얼른 가보겠습니다. 수업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운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로 배웠었던 지구의 자전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전의 경우는 무엇을 중심으로 하였었나요? 자전은요, 자전 축을 중심으로 하였어요. 그리고 언제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 중심을 무엇으로 두는지도 달라졌고, 회전 주기도 달라졌거든요. 지구가 지구 스스로가 아닌 다른 천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 회전하는 속도도 굉장히 하루가 아니라 1년에 가깝게 더 길어진 이러한 운동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운동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 우리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생활 속의 사례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놀이기구 중에서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탄 경험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요, 회전 그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를 한번 주목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 중에 다른 어떤 친구를 주목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 친구가 부모님 혹은 친구들과 같이 놀이공원에 같이 간 동행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할머니가 아이고 우리 누구야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맨 처음에 앉아있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흔들면서 와, 이제 곧 놀이기구가 시작될 것 같아 라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러다가 놀이기구의 운행이 시작이 되면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풍경이 바뀌다가 한 바퀴 다시 돌아왔을 때 동행자와 다시 눈인사를 할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면 회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가 있건 간에 그 각각의 위치에서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 그리고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원래 자리대로 온다. 라고 하는 이런 특징 여러분들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 회전 그네 말고도 또 다른 놀이기구를 예시로 들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전 목마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전 목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둥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말 위에 올라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회전 목마 마찬가지로 한 바퀴 회전을 하는 놀이기구이고요. 회전 목마는 가운데 있는 기둥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 회전 목마나 회전 그네를 타고 돌면요.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볼수 있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아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면 같은 풍경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요, 어떤 것을 중심으로 두고 한 바퀴 회전을 해서 돌아오는 이러한 운동은요, 지구가 하는 운동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을 합니다. 회전 목마, 그리고 회전 그네에서는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운동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우리는 그것을 공전이라고 하고요. 그 공전을 하는 주체가 지구이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전 목마나 회전 그네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예시를 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전망대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전망대 중에 요즘은 고리 모양으로 된 전망대들이 있거든요. 물론 선생님은 단순화하여서 그림을 그렸지만 사실 여러분 여기가 유리벽으로 되어 있어서요. 한 바퀴 쭉 돌면 이 인근에 있는 도시, 혹은 이 인근에 있는 산이나 바다와 같은 것이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그러한 형태의 전망대가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런 곳에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마다 보는 방향은 달라지고요. 이쪽 방향을 볼 수도 있고, 저쪽 방향을 볼 수도 있고, 이 지점에서는 요쪽 방향을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점에서는 저쪽 방향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보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운동을 우리 지구도 하고 있다 말인데요. 이러한 운동에 의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현상도 조금은 달라지게 되거든요. 도대체 이 지구의 공전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고,

이 공전에 의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현상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지구 공전에 대한 모형 실험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험실로 가볼게요. 중심으로 지구는 회전합니다. 이러한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을 통해서 지구의 운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책상 위에 전등을 놓아둔 다음 전등에 불을 켭니다. 관측자인 선생님은 지구본을 든 다음 스마트폰을 지구본 위에 갖다 댑니다. 전등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스마트 기기의 모습을 촬영합니다. 관측자가 전등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위치 변화에 따라서 관측자의 스마트 기기에 담기는 모습은 달라집니다. 이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의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달라지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보는 밤하늘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선생님과 함께 지구의 공전과 관련된 모형 실험을 한번 해보고 왔습니다. 우리 교재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대로 한번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지구의 공전이고요. 우리가 실제 지구의 공전을 볼 수는 없지만 모형 실험을 통해서 공전이 도대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알아보았거든요. 여기 보면 우선은 전등을 책상에 올려놓고 불을 켭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전등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여기에서 전등의 역할은요, 실제로 빛을 내는 우리 태양계에서 유일한 별인 태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관측자가 전등을 등지고 서서 한 손에는 지구본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 기기를 든 뒤에 스마트 기기를 지구본 위에 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전등을 등지고 서서 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전등이 있고 등지고 서서 이쪽 방향, 그리고 각 위치에서 보이는 방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등을 마주보고 선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등을 마주보고 빛을 받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낮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등을 등지고 서서라고 하는 표현에서 알수 있는 것은요, 전등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빛을 받지 못하고 빛을 받지 않으므로 밤의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지구, 그리고 지구 위에 있는 관측자가 볼수 있는 모습은요, 낮의 상황이 아니라 밤의 상황이고요. 밤 하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설정한 것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가, 나, 다, 라의 순서대로 위치를 이동하면서, 여러분, 여기 위치를 이동하면서라고 되어 있어요. 각 위치에서의 교실의 모습을 촬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세 번째 순서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거. 가, 나, 다, 라가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가, 나, 다라의 순서대로 위치를 이동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 나, 다, 라의 순서. 화살표가 향하는 이 순서는 도대체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방향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서쪽, 그리고 동쪽이기 때문에요. 지구의 공전도 지구의 자전과 마찬가지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이러한 방향을 띠고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눈치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지구의 공전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위치를 이동하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치를 이동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동을 하면서 지구본도 함께 이동을 하고 있죠. 아하, 공전을 통해서 지구의 위치가 변하는구나. 여기 이 부분은

지구의 위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교실의 모습을 촬영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촬영했을 때의 결과가 어떠한가요? 촬영했을 때그 모습이 달라지죠.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지 잠시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 모형 실험에서 각각의 실험에 사용되었었던 준비물이 실제와는 어떻게 대응되는지도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지구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다? 지구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의미하고요. 전등, 스스로 빛을 내는 이것은 태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정등을 등진 채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은요.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본 낮의 하늘이 아니라 밤 하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위치를 변화하면서 할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실험에서 주의해야 할점 아주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어둡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어둡게 하면 전등의 반대편에 이 지구본의 그림자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밝기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여기 보면 전등과 관측자 사이에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천체 관측 혹은 우주와 관련되어서 관심이 많은 친구들일수록 이 부분에서 선생님, 제가 알기로 지구의 공전을 할 때는요, 약간 완전히 원 모양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구가 공전을 하는 이 궤도가 약간의 타원형이 맞기는 하지만요, 원 모양에 굉장히 가까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실험에서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을 한 상태이니까 우리 친구들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간격이 바뀌어야 돼 라고 헷갈리지 말고 전등과 관측자 사이의 간격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염두에 두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본의 좌전축이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는 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에서 촬영한 교실의 모습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실이 네 개의 면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가 위치에서 여러분이 운동장 쪽 창문을 보았고, 나 위치에서 여러분이 교실 뒤쪽 게시판 혹은 진열장을 보았고, 여기서의 진열장이라는 것은요, 물건을 보이게 놓아서 보관하는 창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다 위치에서는 복도 쪽 창문을 보았고, 마지막으로 라 위치에서는 교실 앞쪽 칠판을 보았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거, 위치가 달라지면서 여러분이 보는 풍경이 어떠했다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이 보는 풍경이 변화했다라는 것입니다. 관측자가 전등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면서 관측자의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각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속 교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꼭 기억할 거, 위치가 달라졌다. 그래서 그 위치에 의해서 이 보이는 모습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공전 모형 실험에서 알수 있는 사실 여러분에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여 여러분 여기 전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 이 지구본은 지구를 의미하며 스마트 기기는 이런 지구 위에 있는 관측자가 보는 모습을 의미하는데 가, 나, 다, 라의 위치로 변화하는 것이 바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위치 변화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고 그 위치에 따라서 지구에서 보이는 밤하늘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형 실험은요, 여러분에게 바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고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지구의 위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달라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아주 유사한 형태의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 태양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태양과 지구의 모습이 이 정도로 크기가 유사하진 않습니다. 태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 크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두셔야 하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합니다. 이때 물론 자전도 함께 일어납니다. 자전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하루에 한 바퀴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도록 하는 거.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 여기에 있는 북극과 남극을 잇는 가상의 직선인 자전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자전과 동시에 지구는 무엇을 한다? 지구는 공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이렇게 돌면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쭉쭉쭉쭉 돌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하, 지구는 자전하면서 공전하는데 이 태양 주위를 원 모양과 유사하게 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볼게요.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지구의 위치는 계속 달라지며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한밤중에 볼수 있는 밤하늘의 모습도 달라집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주기는 1년에 한 바퀴입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여기를 시작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요.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오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1년만큼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전과 공전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고요. 또 그림에서도 이렇게 약간의 경계면이 보이면서 밝은 쪽, 어두운 쪽이 보이고 있다라는 사실도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치가 변하는데 밝은 쪽일 때는 낮, 자전을 하면서 태양을 등지고 있을 때는 무엇이죠? 이쪽을 향하여 있을 때는 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을 마주하고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볼수 있는 무엇? 밤하늘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1년 동안 지구의 위치가 계속 바뀐다. 그리고 밤하늘의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말이에요.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회전하는데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구는 1년 뒤에 현재의 위치를 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마무리해서 알아두면 가장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2학기 때 배울겠지만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 도대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이 있다고 할 때, 이 지구는 각각 도대체 어느 계절에 속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알아두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나요? 남반구에 있나요? 우리나라는 이 지구라는 구를 반으로 나누었을 때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축이 이렇게 가상의 선으로 있겠지요. 근데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느 시절의 여름일까요? 여러분, 여기 태양빛이 직진하여서 지구에 도달합니다. 그럴 때 우리 머리 위로 해가 높게 뜨는 시절,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빛 에너지를 받는 시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위치가 바로 여름이 되는 거고요. 공전을 하는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이기 때문에 여름 다음에 오게 되는 계절 무엇이다? 여기에서 가을이고요. 가을 다음에 오게 되는 계절 겨울이고요. 그리고 겨울 다음에 오게 되는 계절 봄이 됩니다.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바퀴 돌면 1년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전 주기가 1년이므로

우리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계속 번갈아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어때요? 오늘 우리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지구의 공전, 지구의 위치를 바뀌게 하고, 그리고 지구의 위치가 바뀜에 의해서 보이는 밤하늘의 풍경이 달라진다라는 것까지 배웠고, 또 하나, 서쪽에서 동쪽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무엇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운동이다라는 것도 배워보았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오늘 배운 내용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입니다.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에서 지구 본과 전등이 의미하는 것을 선으로 이으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으로 있는 이 보기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우리 친구들 지구 본은 무엇? 지구 본은 지구이고 전등은 태양이다 라고 하는 거 충분히 알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지구 본은 지구, 전등은 태양. 이렇게 지구의 운동과 관련한 모형 실험에서 전등은 대부분 태양으로 비유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이제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 결과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관측자가 전등을 중심으로 회전하며 여러분, 여기 관측자가 전등을 중심으로 어떻게 회전하나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등지고 있단 말이에요. 등지면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어느 쪽에서는 운동장 쪽 창문, 또나 지점에서는 교실 뒤쪽 게시판, 다 지점에서는 복도 쪽 창문, 라 지점에서는 교실 앞쪽 칠판과 같이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전등을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관측자, 그리고 지구본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간 거 여기에 들어가면 알맞은 말이 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위치가 달라지면서 각 무엇에서 촬영한 사진 속 교실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위치라는 말 그대로 써도 되겠죠.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요, 여러분, 무엇이 달라진다? 위치가 달라진다. 그래서 각 위치에서 보게 되는 이 교실 속 풍경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요,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지구의 공전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그림에서 지구는 붉은색 선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와 관련된 지구의 운동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답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붉은색 선을 따라서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아하, 그렇다면 공전이구나라고 하는 거 충분히 알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도 한번더 얻어 가자고요. 여러분, 첫 번째, 지구의 공전.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태양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중심으로까지 선생님 적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요렇게 붉은색 화살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붉은색 화살표 방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방향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지구의 공전은 한 바퀴 도는데 도대체 얼마가 걸리는 것을 의미하는가? 바로 1년을 주기로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공전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천체를 중심으로

0: 식으로 또 다른 천체가 그 하나의 천체를 그 둘레를 운동하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의 경우는 태양을 중심으로 그 태양 주위 둘레를 움직이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원래대로 이 3번 문제로 돌아가서요. 이러한 지구의 운동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지구의 공전이라고 정리를 할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지구의라는 말이 붙을까요? 공전이라고 하는 거 선생님 방금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의 천체를 중심으로 다른 천체가 그 천체 주위 둘레를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태양계에서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운동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구의 공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볼까요? 다음 중 나머지와 다른 지구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태양 주위를 회전한다. 이것은 지구의 공전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에서 배웠었던 지구의 자전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번 보기.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는 거, 이 중심이 자전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구의 자전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하루 동안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라는 것도 자전. 왜냐하면 여기에 주기가 하루이기 때문에요. 또 5번도 하루 동안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번 보기도 지구의 자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바로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합니다. 이러한 지구의 운동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아는 우리 친구들은 수강하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이 다음 42강에서 다시 만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네,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4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선생님과 함께 어떤 거를 공부를 할까요? 짜잔!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고장의 지명, 그리고 서울의 여러 가지 지명이에요. 아니, 선생님. 지명이 뭐예요? 지명. 네, 지명. 뭔지요? 글을 읽어보면 압니다. 어서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

네, 우리 친구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의 이름, 혹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이름. 선생님은 정말 궁금하네요. 자, 오늘 글을 읽어보면은요, 이 내가 사는 이 지역의 이름에 대해서 더 궁금해진 것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우리 고장의 지명.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고장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그 주변의 산이나 강에 붙어진 이름을 지명이라고 합니다.

지명이라고 해요. 아, 지명이 이거였죠. 지명. 어떤 마을이나 장소의 이름을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명은 어떻게 붙여진 것일까요? 자, 이 부분에서는요. 지명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지명이 어떻게 붙여진 것인지 이 글이 설명해 주겠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네요. 고장의 이름을 보면 그곳의 자연 환경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짐작 무엇일까요? 드리리뜨리. 사정이나 형편 등을 어림잡아 헤아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이 지명을 보면은 자연환경을 우리가 어림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다, 헤아려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소란골이나 복사골이라는 지명은 옛날에 그 마을에 소나무와 복숭아 나무가 많았다는 것을 뜻해요. 자, 우리 소리요. 소나무를 뜻하잖아요. 그 다음에 복사가요. 복숭아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면 소란골, 아 소나무가 많았던 곳이구나. 복사골, 아 복숭아가 많았던 곳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환경을 보고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경기도 양평의 이 두물머리라는 지명은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곳으로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평에 있는 두물머리가 북한과 남한강 이두 물이 합해진 곳이다 해서 두물머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아, 이곳의 자연환경이 이두 물이 합해진 곳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동물의 모습을 닮아서 생긴 지명도 있어요. 자, 앞에는 이 자연환경을 닮아가지고 자연환경을 보고 만든 이름이었다면 이번에는 동물의 모습을 닮아가지고 이제 생긴 지명입니다. 제주도에는 용의 머리를 닮은 바위인 용두암이 있어요. 자, 이 용의 두가 머리 두거든요. 머리두, 암이 바위 암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머리를 닮은 바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용두암은 아, 용의 머리를 닮았구나. 그다음 전라북도 진안에 있는 산은요. 산봉우리, 산봉우리가 뭐예요? 띠리리띠리. 산에서 뾰족하게 높이 솟은 부분, 요게 바로 산봉우리입니다. 근데 이 산봉우리의 모습이요, 마치 말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불러요. 자, 마이산, 마가 말 마고요, 이가 귀이에요, 한자로 해서. 산은 산, 산. 그래서 말의 귀를 이렇게 닮았다고 해서 마이산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울릉도에 있는 한 바위는요, 오랜 시간에 걸쳐 바람과 파도에 깎인 모습이 물속에 코를 박고 있는 코끼리 모습과 비슷하여 코끼리 바위라고 불리지요. 이 코끼리가 이 코를 물에 탁 박고 있는 모습 같다 해서 코끼리 바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마을에 살았던 유명한 인물과 관련된 지명도 있어요. 경기도 고양시의 효자동은 조선시대 이름난, 자, 이름난, 띠리리띠리, 세상에 명성이 널리 알려진 이런 뜻이에요. 이름난 효자였던 박태성의 무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효자동은, 아, 효자가 살았다. 효자로 유명한 이 박태성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서울에 있는 율곡로는 옛날에 율곡이가 이 주변에서 살았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해요. 이처럼 고장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그곳의 자연환경이나 마을에 살았던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도 알수 있어요. 아, 이 고장의 이름이요. 이렇게 지어진 거였어요. 자연환경을 따서 지어지기도 하고, 동물의 모습을 따서 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았던 이 유명한 인물을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어떤 마을이나 장소의 이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죠. 바로 지. 명, 지명. 사정이나 형편 등을 어림잡아 헤아림. 이거는요, 짐작입니다. 짐, 자, 짐작. 네, 우리 친구들도, 내가 사는 이 지역의 이름은, 지명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걸까 궁금해지죠? 그러면 한번 검색해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책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밑줄 친 낱말과 바꾸어 쓸수 있는 말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효자동은 조선시대의 이름난 효자였던 박태성의 무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자, 바꾸어 쓸수 있는 말입니다. 효자동은 조선시대의 널리 알려진 효자였던, 효자동은 조선시대의 유명한 효자였던, 효자동은 조선시대의 아름다운 효자였던. 다 어떤 건 바꿔 쓸수 있어요? 저, 이름난, 널리 알려진, 이름난, 유명한, 이건 바꾸어 쓸수 있는데, 아름다운, 이건 전혀 다른 의미의 낱말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의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 넣으세요. 이 글은 우리가 사는 마을이나 그 주변의 산이나 강에 붙여진 이름인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이 지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지문에서 찾아보면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나 그 주변의 산이나 강에 붙여진 이름을 지명이라고 해요. 라고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의 자연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이름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자연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거였어요. 여기를 보면은, 아, 이런 자연환경이 있었구나, 라는 거 짐작할 수 있었던 거. 짜잔, 지문에서 한번 볼게요. 경기도 부천에 있는 소란골이나 복사골이라는 지명은 옛날에 그 마을에 소나무와 복숭아 나무가 많았다는 것을 뜻해요. 경기도 양평의 두물머리라는 지명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쳐지는 곳으로 두 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를 보고요. 아, 그래. 복사골, 복숭아 나무가 많았지. 두물머리, 아,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었지 하고 자연환경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효자동 율곡로는요? 자, 경기도 고양시의 효자동은 조선시대 이름난 효자였던 박태성의 무덤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래요. 또 서울에 있는 율곡로는 옛날에 율곡 이이가의 주변에서 살았다고 하여 붙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효자동과 율곡로는요, 이 지역에서 살았던 이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이름이에요. 경기도는 이 글에서 나와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2번과 4번이다. 우리 친구들 2번과 4번 써줬나요? 잘했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용두암의 모습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 네, 우리 친구들 용두암. 용두암 동물의 모양, 동물의 모습을 따가지고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자, 용두암은요, 용의 머리를 닮은 바위인 용두암이 있어요. 라고 이 부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 용의 머리를 닮은 거, 어딨나요? 이게 용의 머리를 닮은 것 같은데요. 또 제주도에 있는데, 제주도 바다에 있는 거, 이 가가 바로 용두암입니다. 그럼 나는요? 나는요, 말의 귀를 닮았어요. 마이산이고요. 다는, 그쵸, 코끼리 모양이죠, 코끼리. 코끼리가 이 코를 물에 탁 박고 있는 모습. 코끼리 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동물의 모습을 본따가지고 지명을 지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가은이가 사는 곳에 이름이 붙여진 까닭으로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가은이가요, 내가 사는 고장 남원에는 춘향로라는 도로가 있어. 춘향은 옛날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야. 그리고 매년 춘향제라는 축제도 열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는 곳에 자연환경을 담고 있는 이름이다.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관련된 이름이다.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인물과 관련된 이름이다. 자, 왜 춘향로, 춘향제 이런 축제도 있고, 그다음 이런 도로도 있는 걸까요? 저 아까 춘향이라는 이 소설 주인공 이름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인물과 관련된 이름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장의 지명, 이름이 어디서 왔느냐, 어떻게 지어졌느냐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짐작할 수 있는 지명? 그래요. 소란골, 복사골, 두물머리 모두 다 자연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지명이었습니다. 자연환경, 자연환경. 그다음 용두암, 마이산, 코끼리 바위는요, 무엇의 모습을 닮아서 생긴 지명이에요? 그래요.
동물의

모습을 닮아서 생긴 지명이에요. 자, 효자동, 율곡로, 유명한 무엇과 관련된 지명인가요? 유명한 인물과 관련된 지명입니다. 인물. 그래서 우리 친구들 글을 다 읽고 나서 반드시 이렇게 한번 구조를 파악해 보세요. 꼭 선생님과 함께하는 거 말고도요. 다른 글을 읽었을 때도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

네,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서울에 사는 친구들 있나요? 서울에 사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 하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글은요. 서울의 여러 가지 지명에 대한 글이거든요.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울의 여러 가지 지명. 서울에 있는 이 지명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글을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서울의 마포, 영등포, 노량진, 한강진과 같은 지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마포, 영등포, 노량진, 한강진. 혹시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더 많이 들어봤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이름이 있구나 해보면 됩니다. 이런 지역들은 강이나 바다 근처에 위치한 곳으로 포나 진이라는 지명에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지금 마포, 영등포, 노량진, 한강진. 이 포나 진이 있다라는 건 강이나 바다 근처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지역들이 나루터로 사용되었어요. 나루터가 무엇이냐? 띠리리띠리. 배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자리와 그 주변 공간을 나루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배가 출발했다가 도착했다가 하는 이 강이나 바다 근처에 이 곳이 바로 포나 진이 들어가는 이 그런 지명이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포나루는 한강의 백기를 통해 각 지역의 곡식이나 옷감, 소금 등 여러 물건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중요한 장소였어요. 옛날에 이 한강에서 배에서 이 곡식도 싣고 옷감도 싣고 소금도 실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가지고 가거나 혹은 다른 나라로 가지고 가거나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마포 나루는 아 포가 있구나. 이거는 바로 이 강이나 바다 근처구나. 나루터가 있었던 곳이구나. 배가 드나들면서 이런 곡식 옷감, 소금들 옮겼던 거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자주 왔다 갔다 들어오니까 거기 사람들이 모여서 사고 팔면서 서로 물건을 교환을 했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잠실이라는 지명은 누에를 기르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누에는요. 뽕나무 잎을 먹고 자라서 누에고치가 되는데, 자,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습니다. 누에고치에서 비단이라는 옷감을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아주 이 고급스럽고 얼마 나지 않은 이 비단이라는 옷감이 바로 누에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누에를 돌보는 지역을 정하고 관리했어요. 지금의 잠실 주변에 뽕나무를 심고, 왜 뽕나무를 심어요?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뽕나무를 심고요. 양잠을, 자, 양잠이 뭐냐? 양잠. 자, 누에를 기르는 일을 우리가 양잠이라고 합니다. 장려하기 위해, 장려 뭐예요? 띠리리띠리. 좋은 일을 하도록 권하거나 북돋아주는 거를 장려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에를 기르는 것을 권하거나 북돋아주기 위해서 누에잠 그리고 방실이라는 뜻의 한자를 합쳐 잠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에가 있는 방이다. 여기 지역은 누에를 길러가지고 여기에서 비단을 이제 우리가 얻을 것이다. 이제 누에를 기르는 양잠, 여기서 많이 해라 하고 계속 장려를 해준 거예요. 그곳이 아 잠실이다. 지금의 잠실은 아 옛날에 누에를 기르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찍어가지고 붓에 찍어가지고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렸답니다. 근데 그 먹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이 묵동이었던 것이죠. 처음에는요, 먹이니까 먹불, 먹동으로 불리다가 나중에는 묵동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나루토로 번창한, 번창이 뭐예요? 번창 띠리리띠리 기세가 크게 일어나 잘 뻗어나간, 그러니까 나루토로 아주 이제 사람들이 많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했던 곳이죠. 마포, 누에를 기르던 잠실, 말을 키우던 마장동, 먹을 만드는 묵동과 같이 이 고장의 이름을 잘 살펴보면 과거에 어떤 곳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아, 정말 신기하네요. 옛날에 이런 일들을 해서 살았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아, 이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겠구나. 이랬구나. 이거를 이름을 보고, 고장의 이름을 보고 알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배가 출발하고 도착하는 자리와 그 주변 공간을 말을 합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나루터입니다. 나루터. 누에를 기르는 일을 무엇이라고 했죠? 그래요. 바로 양잠이라고 했습니다. 양잠. 양잠. 그래서 지문에서 한번 찾아본다 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런 지역들이 나루터로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잠실 주변에 뽕나무를 심고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누에잠의 방실이라는 뜻의 한자를 합쳐 잠실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밑줄 친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는 낱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조선시대에는 누에를 기르는 일을 장려했다. 자, 누에를 기르는 일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못하게 했던 거예요? 자, 하라고 했던 거죠. 누에를 길러야 우리가 비단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지했다, 못하겠다, 아니죠. 권했다, 그렇죠? 권했다, 이거는 장려했다의 의미와 비슷해요.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무시했다, 누에를 기르는 일을 무시했다,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권했다, 2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에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서울의 날씨, 서울의 지명, 서울의 문화재. 자,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서울의 지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지명, 이 각 이름을 말을 했습니다. 지역의 이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입니다. 서로 어울리는 내용을 찾아 선으로 이으세요. 마포, 잠실, 묵동 이렇게 있었어요. 자, 나루터가 있던 곳, 먹을 만들던 곳, 누에를 기르던 곳, 우리 친구들 알겠죠? 나루터가 있던 곳, 아, 마포, 먹을 만들던 곳, 아, 묵동, 그 다음에 누에를 기르던 곳, 잠실. 혹시 우리 친구들 잘 모른다 그러면은 지문을 항상 찾아보는 거예요. 자, 3번, 기억의 지역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쓰세요. 자, 기억은 무엇이냐? 마장동이에요. 마장동은 말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에요. 옛날에 이곳은 말을 키우는 양마장이 있던 곳이에요. 마장동은 주변에 하천과 넓은 들판이 있어서 말을 기르기에 알맞은 환경이었어요. 자, 이 부분 찾았죠. 그러면 이 마장동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은 가, 나, 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나루터예요. 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강이나 바다가 있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곡식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사고 팔 수 있고 소금도 사고 팔 수 있고 옷감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나 마포 이런 데구나 알 수가 있죠. 다는 뭡니까? 저 우리가 누에를 길러가지고 그 누에고치가 돼서 거기 안에서 이제 비단이 나와서 이렇게 옷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잠실과 관련된 그림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의 이름을 보고 옛날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그랬어요. 윤진이가요, 노량진은 진짜가 붙은 것을 보니 옛날에 나루터가 있는 곳이었나 봐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나루터가 있는 곳은 포나 진이 많이 붙는다 라고 말을 했었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괜찮네. 잘 짐작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성현이는요, 영등포는 포자가 붙은 것을 보니 옛날에 대포를 만들던 곳이었나 봐. 이렇게 짐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포나 진이 있던 곳은요, 나루터가 있었던 곳, 이 강이나 그 다음에 이 바다 같은 것들이 붙어 있었던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대포, 영등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거 아니다. 그 다음 소리예요. 묵동의 예전 이름이 먹동이었다는 것을 보니 옛날에 식당이 많았던 곳이었나 봐. 많이 먹었던 곳이에요? 아니죠. 여기서 먹은요, 우리가 이 글씨를 쓸때그 검은 물감을 만들어내던 이 검은 돌, 이 먹을 말을 합니다. 그 먹을 갈아가지고 우리가 글씨를 쓸수 있었는데, 이 먹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한 거죠. 이곳에서는 이 먹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먹동이 묵동이 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었어요. 답은요, 윤진이네요. 윤진이가 잘 짐작을 했습니다. 윤진. 네, 우리 친구들 문제 이렇게 풀었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겠다 하면 지문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서울의 마포, 영등포, 노량진, 한강진과 같은 지명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포나 진이 있다라는 것은 포나 진이라는 지명에 거기에 강이나 바다 근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정연이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묵동은 어떻게 나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다. 그래서 먹을 만드는 일이 많았대요. 처음에는 먹굴, 먹동으로 불리다가 나중에는 묵동으로 불리게 되었답니다. 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문을 다시 한번 또 찾아보면서 답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과 이제 배운 글의 구조 확인해 볼까요? 자, 무엇의 여러 가지 지명? 여기 어디예요? 서울의 여러 가지 지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마포는요, 무엇으로 사용되었던 곳이에요? 네, 나루터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나루터. 자, 그 다음에 잠실은요, 무엇을 기르던 곳이에요? 네, 누에를 기르던 곳이다. 누에. 마장동은요, 양마장. 말을 기르던 곳이 있던 곳이고요. 묵동은요, 먹을 만들던 곳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본 여러 가지 지명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 정말 새롭고 신기하네요. 자, 오늘 배운 글이요. 다시 하나하나 보면서 머릿속으로 그 구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지명이 어떻게 생겼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글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연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지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동물의 모습을 닮아서 생긴 지명이었고요. 세 번째는 유명한 인물과 관련된 지명이었습니다. 자연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지명으로는요, 소란골, 복사골, 두물머리가 있었고요. 동물의 모습을 닮아서 생긴 지명으로는요, 용두암, 마이산, 코끼리 바위가 있었네요. 유명한 인물은요, 효자동과 율곡로가 있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거 보니까 이제 만약에 다른 자연환경, 뭐 동물의 모습, 인물과 관련된 지명을 갖고 있는 이 고장들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고 싶죠. 그래서 한번 또 오늘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책도 한번 보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서울의 여러 가지 지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포는요, 나루터로 사용이 되었던 곳이에요. 우리가 포나 진 같은 경우에는 강이나 이 바다 근처다. 이걸 우리가 짐작해 볼수 있다라고 배웠고요. 강이나 바다 근처니까 이 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루터가 있었던 곳이다까지도 짐작을 해봤던 거예요. 잠실은 누에를 기르던 곳이다. 누에를 길러서 비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소중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관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누에를 기르는 양잠을 장려했다. 그래서 잠실이라는 게이 누에를 기르는 방이다 해서 잠실이 붙여져 있었다라고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다음 마장동, 양마장이 있던 곳이다. 이 말을 많이 길렀던 곳이었죠. 이 넓은 들판이 있고 해서 말을 기를 수 있게 좋은 자연 환경이었습니다. 묵동은요, 먹을 만들던 곳이다. 이 먹을 만드는 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서울의 여러 가지 지명까지 알아보니까요. 서울만 나오니까 서운해요. 우리 내가 사는 이 고장의 지명도 알아보고 싶어요. 네, 우리 친구들 꼭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게 다섯 번째 주의 마지막이니까요. 토끼가 당근을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쭉 이렇게 가고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토끼가 당근한테 갑니다. 교재 72쪽이에요. 쭉. 쥐불놀이는 여러 친구가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하는 놀이예요. 맞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는 강강술래예요. 쥐불놀이는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자, 온돌과 화로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한 조상들의 난방 장치였어요. 맞나요? 그렇죠. 맞아요. 혹시 아니오로 가면은 풍덩 빠집니다. 1m는 100cm와 길이가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스마트폰으로 유해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공부하면 좋아요. 유해한 게 아니라 유익한 정보를 찾아야 되겠죠? 아니요. 지명은 어떤 마을이나 장소의 이름을 뜻하는 거예요. 이름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서울에 있는 잠실은 옛날에 양마장이 있던 곳 아니죠. 예, 누에를 기르던 곳이에요. 말을 기르던 곳은 아니에요. 마장동이에요. 아니요. 해서 당근을 먹으러 왔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성공했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요, 한주한주 지날수록 독해력이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선생님과 함께요, 또 새로운 글들, 재미있는 글들 많이 읽으면서 독해력 쑥쑥 올려보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도 또 씩씩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거죠? 그래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베트남 남부 새우 양식장의 메카로 불리는 까마우 지역. 이곳에서 양식한 새우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수출되는데요. 대량 양식이다 보니 한 번에 수확하는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리저리 튀어오르는 성난 새우떼의 공격에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작업자들. 3개월간 키운 새우를 출하하는 날이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새우를 날라야 하는데요.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달래가며 강행군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수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가공 공장이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새우 손질의 속도가 일당을 결정짓는 척도. 껍질을 까고 실처럼 가는 내장을 빼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손이 눈보다 빠른 작업자들. 새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급속 냉동은 필수인데요.
1: 냉동하고 돌려고요.
0: 영하 40도 가까이 얼린 흰다리 새우와 블랙타이거 새우는 전 세계 식탁에 오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베트남의 대표 음식 월남쌈. 주 재료인 라이스 페이퍼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들. 40도 가까이 올라가는 찜통더위에 아궁이 앞에서의 작업은 뜨거운 열기와의 사투입니다. 오로지 수작업으로 만드는 라이스 페이퍼. 재료를 얻기 위해 10m 높이의 나무를 거침없이 오르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잠시도 하늘에서 눈을 뗄 수

0: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의 새우 양식장과 수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그 뜨거운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수산물 중 하나인 새우. 그대로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한 요리에서 주연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활약하는 식재료인데요. 특히 손질돼 사용하기 편리한 냉동새우는 마트나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더욱 친숙한 식재료가 됐습니다. 우리 밥상에도 자주 오르는 이 새우의 최대 수입국이 베트남. 그 중에서도 탱글탱글한 식감에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하는 곳이 많아 가성비 좋기로 손꼽히는 흰다리 새우가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데요. 새우를 양식하는 곳을 찾아 베트남의 남부 까마우 지역으로 왔습니다. 수도인 호치민에서 남서쪽으로 300km 떨어져 있는 곳으로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지역인데요. 벼농사와 함께 각종 수산물 양식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새우 양식의 메카로 불릴 정도로 양식장이 몰려있는 지역인데요. 새우의 천국인 지역답게 다양한 새우 요리를 즐긴다는 이곳. 보기만 해도 그 맛에 군침이 절로 도는 숯불에 구운 새우 꼬치구이. 여기에 베트남 고추의 톡 쏘는 매콤함을 담은 매콤 짭짤한 소스를 바르고 다시 한번 숯불 위에서 은근하게 구워 불향을 입히면 달달한 새우살에 매콤한 양념 맛이 일품인 숯불 꼬치구이가 완성입니다. 먼저 새우를 기름에 넣어 바삭하게 튀기고 함께 들어갈 통마늘도 기름에서 튀겨주는데요. 이걸 하나로 합쳐서 센 불에 볶아주면 알싸한 마늘 맛이 일품인 새우 마늘 볶음 완성. 갓 잡아 싱싱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껍질만 벗겨 회로도 즐기는데요. 싱싱할 때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별미입니다. 다양한 요리로 즐기는 까마우 지역에서 양식된 새우들. 그 맛을 인정받아 전 세계로 수출되는 효자 상품입니다. 까마우 지역의 한 블랙타이거 새우 양식장. 이곳에서 10년째 새우 양식을 하고 있다는데요. 관리자 외에는 입수 금지. 블랙타이거 새우를 보기 위해 쪽배에 올라탑니다. 습지와 비슷한 형태의 양식장을 만들고 치어를 풀어 키운다는 이곳. 사료나 항생제를 쓰지 않고 자연 그대로 키웁니다. 새우가 몇 마리 남았고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수확해봐야 알 수 있다는데요. 블랙타이거 새우를 걷어들일 때는 통발을 사용. 출하 하루 이틀 전에 양식장 가장자리에 넣어뒀다 끌어올립니다. 최대 35cm 이상까지도 크는 블랙타이거 새우. 사람의 손길을 최소화한 양식이기에 이 지역에서는 자연산이라고 부른다는데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키워 출하합니다.
1: 흰다리 새우보다 블랙타이거 새우가 더 비싸요?
0: 보통 한 번에 100kg, 많게는 500kg 정도 걷어들이는데요. 통발 넣어둔 위치는 주인장만 알기에 수확은 대부분 혼자 합니다. 사실 치어만 풀어두고 나면 관리할 게 거의 없는 데다 새우의 몸값이 꽤 나가 부업으로도 인기라는데요. 하지만 한 번 병이 돌면 전멸해 버리기 때문에 위험 부담도 큽니다. 블랙타이거 새우와 달리 흰다리 새우는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대량 양식을 하는데요.
1: 오늘은 얼마나 출하를 해야 되는 거예요?
0: 비가 내리는 아침. 양식장 한쪽에 작업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한창 작업할 시간에 비 때문에 손발이

0: 웃긴 건데요.
1: không, mưa bắt cũng được nhưng mà đợi khi nắng lên cho con tôm nó chắc vỏ hơn, nó đẹp hơn mình bắt. Tại vì khi đổ mưa đó, đổ ngọt nó làm lọt nước rồi đó. Mình cho nó đựng nắng rồi cho nó ok hơn.
2: 오늘 비가 그치긴 해요.
1: 낮에 khoảng 9 mấy 10 giờ em mới bắt.
0: 다행히 비가 조금씩 잦아듭니다. 비가 그치자마자 그물부터 던지는 작업자. 흰다리 새우는 대량 사육을 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가 최우선. 그래서 수확하는 날의 날씨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납품하는 가공 공장의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3: Đúng rồi, phải luộc lên để kiểm tra coi cái đầu nó còn thức ăn hay không. Tại vì nhà máy người ta mua, người ta yêu cầu là tôm phải đảm bảo sạch thức ăn.
0: 수확하기 최소 24시간 전부터 사료 공급 금지. 그래야 내장에 사료가 쌓이지 않는데요. 또한 삶았을 때 머리 안쪽이 붉은색인지도 확인합니다. 그래야 좋은 품질이라는 증표라네요.
1: 오케이, 빨리!
0: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기 무섭게 작업돌이. 새우 36만 마리 수확 작업이 시작됩니다. 작업자들이 물속에서 커다란 그물을 펼쳐 새우를 가두는데요. 수심도 꽤 깊은 데다 그물을 다루는 기술이 필요해 물속 작업은 10년 차 이상 작업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얕은 곳부터 안쪽으로 서서히 들어가며 그물을 좁히는 작업자들. 물속에서 신호를 주면 물 밖에서는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물 안팎에서 협업해 새우를 수확하는데요.
2: 그물을 한번 올리면 몇 킬로 정도 올라와요?
0: 그물 안에 몰린 새우떼가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작업자들도 긴장합니다. 새우 머리에 있는 뾰족한 가시에 눈이 찔리기라도 하면 그야말로 대형사고. 가지고 있는 그물을 방패 삼아서 눈을 보호해가며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그물도 다뤄야지 새우와 맞서기까지 해야 하니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새우를 퍼올려야 하는데요. 한 번에 10kg 정도씩 바구니를 30번은 올려야 하는 작업. 이것 또한 물속 작업자들의 몫입니다. 퍼올린 새우는 바로 얼음물 속에 푹 담가주는데요. 새우를 기절시키고 난 후 곧바로 선별 시작. 그물을 치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거나 죽는 경우가 많아 상품성이 떨어지는 건 모두 곤란입니다. 수조에 새우를 모두 잡아 올릴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보통 일은 새벽 5시부터 시작하는데요. 비 때문에 늦어져 수확을 끝내려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가공 공장이 문을 닫기 전에 새우를 보낼 수 있는데요.
2: 그물 몇 번째 내리는 거예요?
4: 야, 그 7, 8개 진짜.
0: 작업이 계속될수록 하얀 거품으로 뒤덮이는 수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1: Bọt này không phải là quá chắc đâu chị. Cái này là do tôm khỏe. Tôm khỏe nên cái bọt này á. Mình bắt oxy á, mình sẽ cắt thức ăn thì con tôm nó sẽ thở lên.
0: 새우한테 얼굴을 수없이 맞아가면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는 일꾼들. 이렇게 물속에서 새우를 퍼올린 지도 벌써 3시간째인데요.
2: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4: 맞지 않지 sao mệt. Chết chả không. Cô nắng này kia cũng mệt lắm. Mà cũng tiền nhé.
0: 갑자기 물 밖으로 나오는 작업자들. 양식장 한쪽으로 하나 둘 모여드는데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느라 아침도 못 먹고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야 끼니를 챙기는 작업자들. 점심 메뉴는 새우가 들어간 라면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바로 다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흰다리 새우 36만 마리, 6톤을 오후 4시 전까지 수확하기 위해

0: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1: 지금까지 몇 톤 나갔어요?
2: 하여튼 멜론도 몽땅.
1: 요즘 이게 키로당 시세가 어느 정도 돼요?
0: 수확한 새우는 선별 과정을 거친 다음 오토바이에 실어 운반하는데요. 한 번에 많이 실을 수도 있지만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새우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옮깁니다. 새우 양식장이 오밀조밀하게 붙어있는 이곳. 가까이에는 대형 트럭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길이 없는데요. 기동성 좋은 오토바이로 큰 도로변에 운송 차량까지 새우를 운반합니다. 오늘 수확한 새우는 모두 활어 상태로 살려서 배송될 예정인데요. 새우를 내려놓자마자 다시 양식장으로 달려가는 오토바이 일꾼들. 양식장 밖을 다니기 때문에 손 소독은 필수라는군요.
1: 오토바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총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0: 왕복한 횟수만큼 돈을 버는 일이라 부지런히 양식장과 트럭을 오갑니다. 오토바이 다섯 대가 돌아가며 새우 운반을 하는 동안 새우를 싣는 작업자의 손길은 멈출 새가 없는데요. 전담 작업자는 오직 한 명. 6톤 분량의 새우를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1: 선생님 힘들지 않아요?
2: 맛.
1: 어깨 안 아프세요?
2: 가운.
1: 그 정도면 그러면 일당 많이 받는 거예요?
2: 돈 버나.
0: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그물을 내립니다. 이번에는 물 밖에 작업자들이 그물을 잡고 양식장 테두리를 따라 펼치는데요. 수조 가장자리에 붙은 새우까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새우를 거의 잡고 나니 어느새 거품도 사라졌네요. 작업에 맞받지 모두 힘을 내봅니다. 드디어 전쟁 같았던 수확 작업도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7시간 동안 물속에서 있던 작업자들도 물 위로 올라옵니다. 물속에서 오래 작업을 하다 보니 매일 손가락과 발가락이 퉁퉁 부는데요.
1: 이거 물에서 찢어진 거예요?
0: 바지까지 찢어져가며 고생고생한 작업자들의 일당이 궁금해지는데요.
1: 하루 종일 또 물에 계시면 그 하루 일당 얼마나 받으세요?
2: 남자만.
0: 각자 자리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작업자들. 이들이 있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맛있는 새우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새우를 오토바이에 태워 보내고 나면 길었던 하루도 끝이 납니다. 가마우 지역 곳곳에 새우들의 집게라는 가공 공장. 블랙타이거 새우도 이곳에서 가공을 거칩니다. 얼음을 가득 채워 운반한 블랙타이거 새우는 도착과 동시에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세척부터 해줍니다. 그런 다음 선별장으로 옮기는데요. 먼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부터 골라냅니다.
3: Má đỏ. Chất lượng nguyên con là nó bên này là dạ.
0: 판매가 어려운 것부터 선별한 후에 크기에 따라 분류합니다.
3: Tôm này là tôm to nè. Tôm này là tôm nhỏ.
0: 따로 먹이를 주지 않고 자연 친화적으로 키우는 블랙타이거 새우는 같은 양식장에서 왔어도 크기 차이가 꽤 나는데요.
3: 288,
0: 무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장. 새우를 다루는 일은 신선도 유지가 관건이라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두르다 보면 실수가 날 수도 있어서 꼭 두 번씩 확인하는 건데요. 이 과정을 거친 후 빠르게 포장, 냉동합니다.
3: Sửa lại cho nó đẹp, dặn mình đưa vô băng tải đông, đem qua kia cho cái hộp nó đẹp, con nào xấu mình sửa lại.
0: 선별 작업에서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새우를 넣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냉동 온도는 영하 38도, 50m 길이의 냉동 컨베이어 벨트를 통과하며 급속 냉동되는데요. 냉한 새우가 나오기 시작하자 드릴을 들고 등장한 작업자. 이걸 어디에 쓰나 했는데 다짜고짜 냉동된 새우에 구멍을 뚫습니다. 판매할 새우에 구멍은 왜 내는 건지 궁금하군요. 기준 온도에 맞는지 확인하려고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 포장도 가능한데요. 이 까다로운 관문을 통과한 새우들이 세계 곳곳의 식탁에 오릅니다.
1: 이거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4: 예, 간에라 속에 중국.
0: 한국으로 수출하는 새우는 그 과정이 더욱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4: 간에라 속 한국. Cái này là mang từ trang trại nuôi tôm về, chúng tôi lấy để đem đi kiểm tra thành phần.
0: 항생제가 기준치 이상인지 사료가 남아있는지 여부 등 대한민국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곳에서 한국으로 보내지는 새우는 거의 대부분 껍질을 깐 상태로 수출된다는데요.
5: 물건도 나쁘지 않고 선도도 괜찮네.
0: 어? 한국말이 들리네요.
1: 어떻게 보신 거예요?
5: 아, 저희 여기 공장하고 거래한 지 오래됐어요.
1: 아, 물건 보러 오신 거예요?
5: 네, 저희 공장에 주문하고 지금 물건 덤프 왔어요.
1: 이렇게 큰 타이거 새우도 있는데,
5: 네.
1: 왜 한국으로 가는 거 다 껍질 까는 거예요?
5: 큰 거는 한국에서 식약청에서 바이러스랑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까다롭게 검사를 해서 사실상 저걸 가져가려면 매우 까다롭게 가져가야 돼서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깐 것만 대부분 가져갑니다.
0: 수입 농수산물에 대해 기준이 깐깐한 이곳에서도 한국행 새우는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파역하고 가공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먼저 머리와 몸통을 분리. 머리는 버리고 몸통만 한 곳으로 모아둡니다. 그런데 이 작업장 유난히 조용한 것 같은데요. 새우 머리 떼는 소리 말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6: 자, ở đây thì công nhân là làm theo tính theo năng suất, làm càng nhanh thì càng được nhiều tiền. Sản lượng nó sẽ càng nhiều thì mình sẽ được càng nhiều tiền.
0: 일할 만큼 돈을 받기 때문에 작업에 집중, 손만 움직이는 건데요. 가만히 보니 작업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한 손으로만 머리를 떼는 이도 있고 양손을 작업대에 붙이고 새우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아예 손을 들어서 손질을 하기도 하는데요. 작업 속도가 곧 돈과 직결. 저마다의 방식으로 작업 속도를 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1: 머리 따는 거 제일 빨리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6: 아, 네. 예, 예, 제 일점 키야.
0: 얼마나 빠른지 한번 볼까요? 이야, 손이 춤을 추듯이 움직이네요.
1: 이미 몇 년 하셨어요?
0: 20살에 일을 시작해 12년째 하고 있다는 작업자. 다른 이들에 비해 얼마나 빠를까요? 첫 번째는 3년차 작업자. 5초 동안 총 6마리 성공.

0: 번째는 8년차 작업장. 새우 9마리 성공. 마지막으로 12년차 마이낀 반식. 이야, 5초 동안에 무려 12마리 작업 성공입니다. 계산해보면 1초에 2마리 조금 넘게 손질한 건데요. 정말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25명의 작업자 중에서 오늘도 가장 먼저 바구니를 채웁니다. 머리만 뗀 새우는 세척한 후 무게를 재는데요. 마이낀 반시를 시작으로 다른 작업자들도 줄줄이 무게를 달러 나옵니다. 카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작업량이 집계되는 시스템. 무게를 재고 나면 곧바로 다시 작업대로 돌아가 일을 시작하는데요. 하루에 적게는 6톤에서 15톤까지 손질해야 해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1차로 머리만 뗀 새우는 선별기 속으로 투하, 크기를 분류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우가 눌리거나 상처가 나서 상품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껍질을 벗기지 않고 선별부터 진행하는 건데요. 크기는 대중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선별을 거친 후에 2차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때부터는 특수한 도구들이 필요한데요. 새우 껍질 까기 2차전 시작입니다. 야, 이거 손이 너무 빨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서 슬로우 카메라 들어갑니다. 껍질뿐 아니라 내장까지 깔끔하게 제거하는 손놀림이 이제야 보이네요. 모든 과정을 이렇게 빠르게 해내니 새우 까기의 달인 인정입니다. 아침 7시에 시작해 오후 4시까지 이어지는 작업. 점심시간을 빼고는 8시간을 꼬박 서 있어야 하는데요. 고된 만큼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에 묵묵히 일을 해냅니다.
1: 하루에 얼마 정도 벌어요?
2: 예, em làm thì cũng tùy theo tôm, ngày 300 mấy, 400 mấy, nhà bữa 300 mấy tùy. Tùy theo tôm.
0: 껍질 제거가 완전히 끝나고 난 후에는 다시 한번 깨끗하게 세척, 급속 냉동할 준비를 하는데요.
3: 내장작업도 깨끗이 돼 있고 사이즈도 균일한 것 같고 오늘 상태 좋아 보입니다.
0: 깐깐한 품질 검수부터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완성된 깐 새우. 급속 냉동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갑니다. 이대로 영하 40도에서 40분간 급속 냉동을 합니다.
4: 아, 저희 동결한 걸 이제 냉동하고 보려고요.
0: 냉동을 마친 한국행 새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무게를 재자마자 얼린 새우를 다시 물에 담그는 작업자.
4: 이거는 저 그냥 얼리기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얼음막을 안 넣으면 이게 컨테이너에 운송해서 한국의 냉동 상품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게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글레이징 얼음막을 입혀줘서 수분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보호해주는 거예요.
0: 베트남에서 화물선으로 한국까지 오려면 5일에서 8일이 걸리는데요. 그동안 새우살이 마르지 않게 물로 코팅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까지 하면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 세계 각국으로 보낼 준비가 완료됩니다. 새우 양식으로 유명한 까마우 지역에서 북동쪽으로 170km 떨어진 이곳. 베트남 남쪽의 허우강에 떠 있는 구라우메이 섬입니다. 면적은 40제곱킬로미터, 서울 강남과 비슷한 크기인데요. 3만여 명이 거주하는 규모가 꽤나 큰 섬입니다. 이곳에 특별한 것을 매일 만드는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집집마다 보이는 이곳의 정체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수제 라이스 페이퍼. 집집마다 대를 이어오며 옛날 방식 그대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계 없이 모든 걸 수작업으로 해내고 있다는데요.
5: 라nghề bánh tráng cù lao may này có hơn trăm năm. Hiện làng nghề bánh tráng cù lao may này thì có 70 hộ sản xuất.
0: 라이스 페이퍼는 베트남어로 벤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해본 투명한 것뿐만 아니라 각종 재료를 추구한 것까지 깊은 역사만큼이나 종류도 다양한데요. 특히 이 마을에서 만드는 건 물에 적시지 않고도 쌈을 쌀 수 있을 정도로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이른 가구 중에서도 찾는 이들이 유독 많다는 이 집.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6: 여기서 자주 사다 드세요?
7: 야, 가. 뭔 제가 나 이거 rất là ngon. Tôi hay đến đây mua.
2: Mua để biếu.
0: 한 번에 수십 장에서 수백 장까지 불티나게 판매되니 매일 600장 이상은 만들어야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8: Xin chào, tôi là Thí Liễu. Tôi ở Cù Lao Mây bánh. Tôi làm nghề bánh tráng này được 50 năm rồi. Tôi ở miền Nam Việt Nam mà. Đây là người phơi bánh tráng, đó là người chồng tôi. À, ông ấy làm được 30 năm rồi ạ.
9: Xin chào.
8: Đây là em chồng của tôi tên là Lê Thị Ngọc Út. Nó tiếp theo nghề của tôi làm đây được 5 năm rồi.
9: Chào.
8: Đây là bánh tráng truyền thống làm từ bột gạo không?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bột ớt à?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nước cốt dừa bằng trái dừa. Đây là loại bánh tráng làm từ rau quả tôm à? À, nhà tôi là có tất cả là 9 loại bánh tráng à.
0: 라이스 페이퍼를 만드는 작업은 이른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9: Thường thường là 3 giờ đến nhóm giác này gần sôi rồi đó.
0: 가장 먼저 아궁이에 불부터 지피는데요.
9: Lấy dừa ăn trái đây. Bây giờ nó nước nó sôi làm tráng.
0: 4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불 앞에서 일을 해야 하니 이른 새벽부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아궁이 모양이 독특하네요.
6: 직접 만드신 거예요?
9: 뭔 대체?
0: 아궁이 세 곳에 불이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할 때쯤이면 신우이도 출근을 합니다.
2: 예이, 짠 빵이야.
0: 건조대는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직접 만든 걸 쓰고 있습니다. 신우이가 작업장 정리와 불 관리를 하는 동안 부엌에서는 재료 준비가 한창인데요. 먼저 24시간 불린 쌀을 기계식 맷돌로 아주 곱게 갑니다. 이걸 면보 주머니에 넣고 물을 빼서 고운 쌀가루만 분리해야 하는데요.
9: 내가 뜨뜻 bỏ nấu gà nước nó gần gà từ từ để sáng của gà.
0: 이 상태로 최소 12시간 이상은 둬야 물이 완전히 빠져서 고운 쌀가루만 남습니다. 이렇게 거른 고운 쌀가루가 라이스 페이퍼의 핵심 재료인데요. 이걸 이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물로 적당한 농도를 맞추면 잠자리 날개 마냥 투명한 라이스 페이퍼를 만들 반죽이 되는 겁니다. 쌀 반죽 준비를 마치자마자 코코넛 과육을 긁어내는 작업장.
8: Bánh tráng ngọt sữa, bánh tráng nướng nữa đó. Nhưng mà cái này dừa ít thì làm bánh tráng ngọt. Còn bà dừa là bánh tráng. Còn dừa này thì cũng dừa của tự nhiên của mình trồng đó.
0: 재료 준비를 하는데도 손이 많이 가네요. 아침에 가까워지자 작업자의 얼굴에는 벌써 땀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8: Sáng sớm mà đã 37 đã nhiệt độ 37 độ C rồi.
0: 요즘 한낮의 기온이 40도 정도 되니 꼭두 새벽부터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데요.
8: Đây không phải là đường hóa học mà là đường tự nhiên từ cây mía làm ra.
0: 단맛을 올려줄 설탕에 코코넛 과육에 즙을 일일이 짜 넣는 작업자. 여기서 끝이 아니야.

0: 아니라 화룡점정으로 연유까지 추가해줍니다.
1: 일라 남대요. 내나이러장아와이에나 다이버.
0: 달콤하게 배합한 코코넛 액을 쌀가루에 넣어 반죽을 하는데요. 참깨와 생강즙까지 넣으면 코코넛 라이스페이퍼용 재료 준비가 끝납니다. 매운 고춧가루를 듬뿍 넣은 양념을 쌀가루와 섞어서 고추 라이스페이퍼 반죽도 만듭니다. 손님들의 변하는 입맛을 따라가다 보니 만드는 종류도 늘었다는데요. 작업을 시작한 지 4시간 만에 재료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야, 이거 이렇게 보니 참 손이 많이 가는군요. 반죽을 수증기로 익혀내는 방식이라서 아궁이에 올려둔 냄비에 면보를 깔고 물로 적셔 팽팽하게 만들어줍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면보 위에 반죽을 얇게 펼치는 작업장. 이때 라이스페이퍼의 모양과 두께가 결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기술이 필요한 작업인데요. 이후 곧바로 뚜껑을 덮고 쪄냅니다. 면보에 반죽을 올리고 30초면 라이스페이퍼가 쪄지는데요. 이때 긴 젓가락과 도구를 이용해 얇디얇은 반죽을 씻기지 않게 떼어내는 것이 기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반죽을 펼쳐줍니다. 반죽이 익을 사이 빠르게 건조대로 이동, 떼어낸 반죽을 조심스럽게 올리는데요. 이렇게 라이스페이퍼 한 장이 건조대로 가기까지 대략 1분이 걸립니다. 작업자 한 명이 하루에 최소 200장씩, 그러니까 200분 이상 불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건데요. 햇볕이 강한 오전 11시부터 말려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작업은 그 전에 마쳐야 하는 상황. 잠시도 쉴 새 없이 작업이 이어집니다.
2: 하이 cái bánh này nó đơn giản nhưng mà ngọt nó bánh trắng ngọt sữa này thì người ta dùng ăn thì phải độ mỏng mỏng nhiều và để cho nó dẻo dai nó ngon hơn thành ra là cái tay nghề cao mới tráng được.
0: 저렇게 얇게 부쳐내면서도 터지거나 찢어진 부위는커녕 두께마저 일정하게 만들어내는 작업자. 50년 경력의 내공이 보입니다. 이제 5년째 라이스페이퍼를 만든다는 신우이의 실력은 어떨까 궁금하군요. 아이고야. 아,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건 기본이고 두께도 들쑥날쑥하네요. 이거 어쩌나요? 40도 가까이 오르는 베트남 남부 지역의 기온에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더해진 뜨거운 작업장. 작업자들은 이 열기와 사투를 벌입니다.
2: 나 mặn mới đây mấy năm năm nay nó chưa có quen còn tôi làm bốn mấy năm rồi thành ra quen rồi.
1: Tôi làm lên nhiều cái à.
2: Mấy chỉ rồi là khoảng gần 60 bánh rồi.
0: 아직 이 지역은 우기는 아닌데요. 날씨를 예측하기 힘들어진 요즘 언제 비가 쏟아질지 모르니 해가 날 때 바로 널어줘야 합니다. 볕도 강한데다 라이스페이퍼가 얇아 맑은 날 기준 2시간이면 건조가 끝나는데요. 아하, 우리가 아는 라이스페이퍼에 찍힌 격자 무늬가 건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였군요. 마당에서 건조하는 사이에도 작업자들은 쉼 없이 라이스페이퍼를 만듭니다. 이렇게 새벽 3시부터 낮 11시까지 해야 작업이 끝이 납니다.
3: Em đồ ăn gì lắm?
0: 신우이까지 퇴근을 하고 나면 부부도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데요. 오늘 점심은 월남쌈. 저희에게

0: 또 익숙한 메뉴를 준비한다는군요. 그 사이 남편은 뒷마당으로 나섭니다. 와, 집 뒷마당에는 코코넛 나무가 가득하네요. 10m가 훌쩍 넘는 나무 꼭대기에 달린 코코넛. 이걸 딴다고 하더니 맨발에 끈 하나만 두르고 거침없이 나무에 오릅니다. 이제 70이 다 되는 나이인데도 힘든 기색 하나 없는 작업자. 아니 제 또래인데 어떻게 저리 나무를 잘 탈까요? 코코 야자는 라이스페이퍼에 재료를 위해서 심은 겁니다. 이렇게 키워서 재료로도 쓰고 음료로도 마신다는데요. 코코넛은 익은 정도에 따라 쓰임이 다른데요. 적당히 익은 건 음료수용, 좀 많이 익은 건 라이스페이퍼 재료입니다. 그 사이 점심상도 준비됐는데요. 삶은 새우에 돼지고기 수육, 구운 오리고기까지 그야말로 한상 푸짐하게 차려졌습니다. 코코넛 워터는 작업하느라 땀을 많이 흘린 아내부터 챙기는데요. 전해질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코코넛 워터로 수분부터 보충합니다. 신선한 채소와 새우를 넣은 월남쌈. 평소에도 자주 해먹는 메뉴라는데요. 속 재료들은 그때그때 집에 있는 걸로 하면 되고 라이스페이퍼가 부드러워 뜨거운 물 없이도 쌈을 쌀 수 있어 간단하게 한 끼 챙기기에는 이만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고되게 일하고 챙기는 식사. 방에서 좀 편히 먹으면 좋으련만 날씨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비를 맞으면 작업해둔 것이 물거품이 되니 건조대가 마당에 있으면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조대를 걷어들이자마자 쏟아지는 빗줄기.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네요. 혹여 비가 들이칠까봐 덮개도 잘 덮어서 꽁꽁 싸매주는데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손발 맞춰 일해온 지도 수십 년입니다.
1: 두 분은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어요?
0: 스무 살에 시집와 라이스페이퍼를 만든 지 50년. 이 기술 덕분에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는데요.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 속에서의 작업이 부대지만 시어머니의 친정어머니부터 시작해 3대째 이어온 이 기술이 부부에게는 그저 고마울 따름입니다.
1: 어머니가 이게 손 놓으시면 이제 대가 끊기는 거예요?
2: Thành ra tôi cũng có muốn đào tạo cho đứa em chồng tôi, nhưng mà chịu không là chuyện của nó.
0: 이런 마음을 아는 건지 힘든 일에도 불평 없이 최선을 다하는데요. 아이구야. 열심히는 하는데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는 신우이. 에휴,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한번 마당에 펼쳐지는 건조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잘 마른 것들은 찢어지지 않게 조심조심 하나씩 떼어내는데요. 이대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과정을 더 거칩니다. 보기 좋게 동그란 모양으로 재단하는데요. 이건 아내의 역할. 10장씩 한 묶음으로 해서 진공 포장까지 해야 작업이 끝납니다. 잘라내고 남은 자투리도 버리지 않고 판매하는데요.
2: vô vô bọc là bán được.

0: 20.000 bịch nhỏ vậy. Mình sẽ vô bọc lại. Ta mua nhiều lắm, ta ăn không á. Ta nằm, ta chơi, ta coi, ta ăn vậy đó.
1: 포장하다 말고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 아내.
2: 어디 가시길래 이렇게 챙겨 입으셨어요?
3: Hôm nay tôi đi lên trên Vĩnh Long ăn mừng sinh nhật của con trai lớn của tôi. Tôi nhờ ổng lát nó phơi bánh dịu làm thế tôi.
4: À, cũng bộ mà đâu đi được, người đi người ở nhà đang bán, người ta ưa mua giá tối lắm.
1: 판매를 해야 하니 둘 중 한 명은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 이럴 때면 부부가 번갈아 가며 집을 지키는데요. 오늘은 남편이 당번. 혼자 라이스페이퍼도 구웠고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2: 그럼 오늘 일 끝난 거예요?
1: 마당까지 깨끗하게 정리하면 하루도 끝이 납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없는 동안 남편과 시누이 둘이 작업을 했는데요. 재료 준비부터 라이스페이퍼 만드는 것까지 셋이 할 일을 둘이 하느라고 그야말로 진땀 뺐습니다.
5: Ngày nào cũng làm, không có nghỉ thôi. Dành giao bánh cho ta, ba ngày nữa giao cho ta. Chán liên tục luôn.
1: 아내도 집에 오자마자 작업대에 앉았는데요. 빠진 시간만큼 보충하기 위해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포장을 시작합니다.
3: 쿵 như là bận rộn lắm. Ngày hôm qua tôi giao ẩm không có giao mà cắt bánh được. Hôm nay tôi cắt bánh tiếp tục giao bánh cho khách.
1: 이제 남편은 좀 쉬는가 했는데 여전히 바삐 움직이는데요. 짬이 날 때 만들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조대인데요. 오래 써서 낡은 건 버리고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물에 불려서 부드러워진 나무를 격자로 끼워가며 만드는데요. 하나 만드는데 최소 2시간. 사서 쓰면 하나에 5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00원 정도인데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닌데도 직접 만드는 걸 고집합니다. 한올 한올 건조대를 엮듯 라이스페이퍼를 만들어 온 긴 세월. 힘들지만 앞으로도 배워온 대로 전통 방식을 지켜가며 이 일을 함께 해낼 겁니다.
3: Nhưng mà cái nghề này là gắn bó cả một cuộc đời tôi rồi. Tôi vẫn tiếp tục làm chừng nào tôi không còn sức nữa thì thôi.
4: Bà xã tôi phải làm hoài, tôi phải làm hoài, phải làm tới đâu tôi làm tới đó.
3: Thật không?
4: Họ kia đâu có nói láo.

0: 겨울철 어김없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녀석들 때까마귀입니다. 이름 그대로 때를 잃어 움직이는 겨울철새. 그 수는 무려 10만 마리. 17년간 해마다 울산의 하늘을 뒤덮는 겨울 손님. 때까마귀 군무는 오늘 저녁에도 장관을 이룹니다. 10만 마리가 함께 살아가는 때까마귀의 세계. 오늘은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겨울이면 때까마귀의 땅으로 불리는 울산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이곳에서 10여 년간 때까마귀를 연구해온 전문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1: 아, 뭘 보고 계신 거예요?
2: 지금 때까마귀 찾고 있습니다.
1: 아, 때까마귀요?
2: 예, 때까마귀가 네. 이 낮에 많이 활동하는 새가 돼가지고 밭이나 논이나 다닙니다. 먹이 구하러. 그래서 아. 지금 이제 어디쯤 있는가 싶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1: 아, 이 까마귀하고 때까마귀하고 네. 그 좀 다른가요?
2: 까마귀는 까마귀인데
1: 네.
2: 때까마귀는 이름이 때까마귀고 까마귀는 그냥 까마귀고
1: 때까마귀면 네. 때로 다닌다는 얘기예요?
2: 아 그렇죠. 예. 아, 잘하시네. 앞에 때가 붙으면 물이 지더라는 때까마귀고
1: 네.
2: 까마귀 때 하면 틀립니다.
1: 아, 까마귀들이 모여서 다니는 건 까마귀 때고
2: 떼고.
1: 얘는 아예 때까마귀고요.
2: 이름이 때까마귀.
1: 때까마귀요.
2: 그렇습니다. 보통 까마귀는 터샌데
1: 네. 네.
2: 때까마귀는 겨울철새입니다.
1: 아, 그래서 철새요?
2: 예, 겨울에만 나타납니다.
0: 10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때까마귀는 몸 길이가 약 35cm. 일반 까마귀에 비해 몸집이 작은 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까마귀는 보통 부리가 휘어진 큰 부리 까마귀입니다. 때까마귀보다 10cm 정도 큰데요. 때까마귀는 큰 부리 까마귀보다 부리가 뾰족하고 작습니다. 서로 비슷한 듯 하지만 때까마귀는 까마귀와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1: 근데 때까마귀가 지금 겨울에만 잠깐 있다가 어디에 또 날아가요?
2: 예. 이 때까마귀는 저 아까 이제 그 철새를 했죠.
1: 네.
2: 저 시베리아, 예. 러시아, 톤드라 지역에 많이 삽니다.
1: 예.
2: 그쪽에는 번식지죠.
1: 예.
2: 근데 얘네들이 이제 추우니까 춥고 눈이 오고 얼음이 오니까 먹이를 구할 수 없잖아요.
1: 네.
2: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

0: 그러니까 울산 대교에 한 거죠.
1: 지금 때까마귀한테 이 쪼인 자국인가요? 이게 바지가?
0: 이게 한 네. 20년 입은 옷인데
1: 네.
0: 때까마귀들은 지금 구진씨 옷을 참 잘 입고 왔습니다.
1: 까마귀처럼요.
0: 기본이 됩니다.
1: 예, 예.
0: 왜냐하면 색깔이 붉은색이나 흰색 있으면 때까마귀들이 네. 놀래가 도망갑니다.
1: 예, 그렇죠.
0: 그런데 어떻게 아 준비가 딱 되시죠?
1: 아니 때까마귀 촬영할 땐 때까마귀 복장을 하고요. 예. 뭐 그냥 그 동물에 따라서 복장을 합니다.
0: 역시 틀립니다.
1: 예예. 예. 자 그러면은
0: 예.
1: 때까마귀를 보려면
0: 예.
1: 어디로 가야
0: 지금
1: 되죠?
0: 보시죠. 저로 예. 가시면은
1: 네.
0: 저쪽에 때까마귀 있지 싶습니다. 저쪽에 시승한데 있죠.
1: 예.
0: 저 넘어 그럼 찾아가 봅시다.
1: 아 그냥 가면 때까마귀 예. 날아갈 텐데요.
0: 그게 살금살금 가가지고
1: 예.
0: 한 100m 이 가까이 접근하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1: 예, 예.
0: 가가지고 포복해서 해가지고
1: 아니 지금 선생님하고 저하고 예. 살금살금 간다고 모를까요?
0: 그래도 그렇게 해야 접근해야지 안 그러면 은
1: 네.
0: 한 500m면 돼도 확 날아갑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자세를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
1: 어떻게 때까마귀를 보려면
0: 때까마귀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1: 아 이렇게요? 이렇게.
0: 이거 쪼글뛰기로만 해야 됩니다.
1: 네, 쪼글뛰기 하다가 네. 이렇게요?
0: 네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1: 이렇게
0: 누워 네. 가지고
1: 이렇게
0: 이래야 됩니다.
1: 이렇게
0: 이렇게 딱 가가지고
1: 박사님 이렇게 가면 까마귀가 네.
0: 가까이 가도
1: 예
0: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래 갔다
1: 그럼 이렇게 가면 안 날아가고요.
0: 네, 이렇게 가면 좀 덜 날아가지.
1: 이렇게
0: 소리.
1: 아, 저, 숨고. 아, 까마귀 찾아보면, 네, 아, 이렇게 못 본 척하고.
0: 눈 맞추시면 날아가니까.
1: 아, 그냥 이렇게.
0: 네,
1: 이렇게 가고. 연보. 까마귀 봤다. 아,
0: 봤다.
1: 소리. 까마귀 보면?
0: 소리. 어이.
2: 대까마귀를 최대한 가까이서 보기 위해 특별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0: 오늘 고생 좀 하시겠네요.
2: 본격적으로 때까마귀를 찾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때까마귀를 발견. 행동 개시.
0: 완전 낮은 법으로.
2: 몸을 낮추고 살금살금 조심조심 한 발 늦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조심해서 움직였습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앉은 걸음으로 조금씩 다행히 다 날아가진 않았지만 역시 가까이서 관찰하는 데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0: 루아사이트!
1: 예, 됐습니다. 아유, 쉽네요.
2: 설치가 간편하고 바람에 쉽게 날아가지 않는 탐조용 텐트를 위장막으로 쓸 건데요. 텐트를 트럭에 싣고 가다가 새가 있는 곳에 차를 세우고 이 텐트 안에서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새들이 날아가면 어쩌나 걱정스럽긴 합니다. 때까마귀는 달리는 차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트럭이 때까마귀 무리 속으로 들어가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잠복 텐트 안에 몸을 숨기고 때까마귀를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거리는 불과 5m.
3: 눈 앞에 있어. 지금 잘 날아가지 않고.
4: 네, 차니까. 가자자, 이쪽 보세요. 짜자자.
3: 네,
4: 날아가죠.
3: 오,
4: 그래도 안 날아가는 편이에요.
3: 그렇죠, 안 날아가. 지금 때까마귀가. 그게 이제. 눈앞에 있는데
4: 지금 보면은 대부분 이것이 이제 때까마귀입니다. 요중에
3: 네.
4: 간혹 작은 게 있죠.
3: 예예예. 예, 예, 예.
4: 저기 이제
3: 아,

0: 갈까마귀. 예.
1: 때까마귀 위에 때짜보다는 갈까마귀 갈자가 더 적다는 말입니다.
0: 아. 갈까마귀는 몸 길이가 때까마귀보다 10cm 정도 작은데요. 겉모습도 굵은 목도리를 한 것처럼 목 뒤쪽에서부터 배 쪽으로 회색빛이 납니다. 가까이서 때까마귀를 보고 저보다 더 신난 분이 계십니다.
2: 박사님 여기 앉아서 박사님 이렇게
3: 여기 이렇게 아, 예. 이렇게 해서
2: 이렇게 해서 다 잡아놨거든요.
3: 그러시죠.
2: 박사님이 이렇게 다 잡았는데 이렇게 너무 이거 하셔보세요. 박사님이시고요. 저랑 둘이 같이 이렇게
3: 아, 예, 예. 예.
0: 가까이서 보니 때까마귀는 제법 눈에 익숙합니다.
2: 사실 우리가 차 안에 있으니까
3: 안 날아가죠.
2: 네, 저희가 내리면 저
3: 이렇게 볼 수 없어요.
2: 원래 때까마귀라고 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까마귀하고는 좀 차이점이 좀
3: 아, 예. 까마귀를 중심을 했을 때
2: 네.
3: 입이 크면 큰부리 까마귀 하나 있고요.
2: 네, 큰부리. 네,
3: 그 다음에 보면 까치가 나오고
2: 네.
3: 어치가 나오고 산까치를 어치를 합니다.
2: 네, 예.
3: 그 다음에 요 앞에 이야기한 거는 큰부리 까마귀, 까마귀, 까치, 어치, 물까치 요거는 터세입니다.
2: 네, 예.
3: 사계절 볼 수 있습니다.
2: 네, 예.
3: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거 때까마귀, 갈까마귀 여기 철새입니다.
2: 아~
3: 겨울 철새. 그리고 울산에는 이렇게 일곱 종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2: 아, 그렇군요.
3: 예. 이 전부 다 까마귀 류입니다.
2: 아, 그렇군요.
3: 예.
2: 까치도 까마귀 류예요?
3: 그렇습니다.
2: 아, 그러니까 까치도 원래 따지면 까마귀의 일종이네요.
3: 그렇습니다.
2: 아.
3: 까마귀의 세 가지 뜻에서 이름이 까치. 예.
2: 아, 그렇군요.
3: 자세히 보시면, 뭐. 그 콧구멍 위에 네. 하얗습니다.
2: 네.
3: 보시, 여기 지금 때까마귀 있어요. 지금 보이죠? 보이죠?
2: 하얗죠.
3: 하얗죠?
2: 예.
3: 네, 저겁니다. 저건 성조입니다.
2: 아.
3: 다 큰 새고, 때까마귀고.
0: 코 부분에 검은 털이 덮여 있으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때까마귀라고 하네요.
3: 한 번씩 까마귀 때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2: 네.
3: 그럴 때마다 제가 이야기합니다. 가슴이 미집니다.
2: 가슴까지.
3: 이름이 있는데 왜 이름을 바꾸나?
2: 아, 가슴까지 미어진다고.
3: 까마귀 때 가면 큰일 납니다.
2: 네.
3: 까마귀 개체 속 그래 막 이 정도 우리 10만 마리 같으면요.
2: 네.
3: 그거 그야말로 환경 변합니다.
2: 어.
3: 그럼 이제 없애야 됩니다.
2: 어, 근데 그렇군요.
3: 때 까마귀.
2: 네.
3: 뒤에 뭐냐? 무리.
2: 무리.
3: 예.
2: 아, 그 때 까마귀 무리네요.
3: 예.
2: 예.
0: 논에 있는 동안 때까마귀는 부지런히 몸을 움직입니다.
3: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제 고기를 전부 다 숙이고 있습니다. 그죠?
2: 네.
3: 먹이 찾는 거죠.
2: 예, 네, 이제.
3: 요래 하다가 좀 있으면은 한 2시나 되면 다 전부 다 전기줄 올라가가지고 기꺼이 오르게 하고 휴식 시간도 있습니다.
2: 아, 휴식 타임.
3: 예. 네.
0: 쉬는 시간은 새들에게도 반갑겠죠? 전기줄에 올라 앉았으니 이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볼 시간입니다. 잠깐이라 더 달디단 휴식일 것 같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울산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온 때까마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요?
2: 우리가 이제 까마귀 그러면 예전부터 까치하고 까마귀를 이제 비교를 했잖아요.
3: 예.
2: 그냥 우리의 인식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몰라도 까치를 좀 이렇게 좋게 보고 까마귀를 좀 그렇게 좋지 않게 보는 성향이 있잖아요.
3: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연과학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설이다.
2: 네.
3: 설이 계속 답습되고 내려오다 네. 보니까 그 인식이 돼가지고
2: 네.
3: 그 저 국진 씨는 까치가 무슨 호박씨 하나 물어준 거 있었을까?
2: 없죠. 네.
3: 그럼 까마귀가 물어준 거 있어?
2: 까마귀도 물어준 적은
3: 없어요. 그런데,
2: 네.
3: 그런데 똑같이 안 물어줬는데,
2: 네.
3: 까치는 좋아하고, 까마귀는 괜히 괜히가 들어야 된다. 괜히 싫어한다.
2: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까마귀 오면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그런 얘기들 많이 했어서,
3: 네.
2: 그런데 이 때까마귀가 어떤 역할을 좀 하나요?
3: 얘들이 하루에 먹는 것이 뱃살이 한 10g 하거든요. 그것이 그 각 논밭에다가 그름 효과가 있습니다.

0: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콕 쪘죠?
1: 예.
0: 요, 예, 그, 저, 집끝은 이렇게 디비고, 이랬죠? 예. 해적이고, 예. 해적이고, 예. 이렇게. 예. 이래 보면 그 속에 이제 벌레 같은나, 예, 먹이를 찾는 겁니다.
1: 아.
0: 그 찾는 과정에,
1: 네.
0: 이제 저렇게 디비줌으로써, 산소 공급도 되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식물이 잘 자랄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냥 먹이 먹는 게 아니고.
1: 네. 예.
0: 자기도 그 먹잇값을 하고.
1: 아, 하면서?
0: 예.
1: 나 자기도 일하면서 먹네요.
0: 그렇죠. 농부들한테 이익대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죠? 콕콕.
1: 예.
0: 부리가 이제 예리하니까 콕 찢죠? 콕콕 찢는다.
1: 저, 예. 저 농, 저 땅을 예, 예. 계속 찢네요.
0: 맞아, 먹었습니다. 그죠? 예.
2: 세 시간 동안 논에서 먹이를 찾으며 밥값을 하던 이 무리는 일제히 자리를 떴습니다.
1: 현재 떼까마귀들이 지금 다 날아갔어요.
0: 예, 예.
1: 예, 예. 쟤네들이 앉아있던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요.
0: 예.
1: 예.
0: 한번 가봅시다.
1: 예, 가볼까요?
0: 예.
1: 예, 예.
2: 떼까마귀들이 먹이를 먹던 논은 지난 가을 벼를 수확한 곳입니다.
0: 어? 어, 여기 있네요. 이게 정확한 거 아닌가는 또 갔죠.
1: 아.
0: 짠.
1: 아, 예. 아, 재, 아, 재밌으신가 봐요.
0: 예. 그게 보이죠?
1: 예, 예.
0: 이 정도 되면 적어도 3일 이상 된 것이다.
2: 곡식 알갱이를 먹고 떼까마귀는 이곳에서 배설을 한 겁니다. 배설물이 많다는 건 먹을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1: 이 떼까마귀 똥을 주워서 뭐 하시려고 하는
0: 거예요? 떼까마귀 똥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1: 아, 떼까마귀 똥 자체를
0: 예.
1: 잘 모르는데 그 오해가 있다는 건 아는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건데
0: 이제 이 차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게 차를 이제 산성이 돼 부식을 시킨다.
1: 아, 새들이
0: 예예. 예.
1: 예, 차에 떨어지면
0: 예.
1: 그 부분이 좀 약간 부식이
0: 예,
1: 되죠.
0: 예.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떼감이 똥을 갖다가 좀 수거를 해가지고
1: 네.
0: 그걸 이제 산성인가 아닌가 다 한번 알아보고
1: 네.
0: 그래서 오해를 부리시기 안 되겠습니까?
1: 예예예. 예, 예.
2: 다른 새 배설물은 예. 물기가 많은데 떼까마귀는 좀 다릅니다.
0: 그렇습니다.
1: 보통 어떤 새들이 그 똥이 산성이죠?
0: 그 물고기를 먹이로 하는 백로,
1: 예.
0: 그 다음에 맹금류인 그 뭐
1: 참매,
0: 예, 참매라든지,
1: 네,
0: 예, 육식을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위산이 많이 돼가지고 물똥을 사면서 산성입니다.
1: 아, 뼈를 녹여야 되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아.
2: 떼까마귀 배설물을 아, 빻아서 가루로 네. 만들었는데요.
1: 아, 이거를. 갈아 보니까
0: 예.
1: 이 안에 그 나달 그, 그 껍데기가 예. 다 있네요.
0: 그 왕겨 그죠?
1: 왕겨 예, 겨가 있네요.
0: 예예. 예. 예.
2: 증류수를 부어 배설물 안에 있는 성분이 녹아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리트머스 용지를 용액 속에 넣어서 배설물의 산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이 종이의 색이 어떻게 변할지 저도 꽤 궁금했습니다.
0: 자, 어떤 보기에도 이 색깔에 보면은 빨간 거는 산성이고 이건 알칼리거든요.
1: 예.
0: 요 7번을 기준해서 좌우는 여기 이제 중성이거든요.
1: 네, 예.
0: 우리 7 가깝게 하면 되겠죠.
1: 예.
0: 그러면 7까지는 이제 이 중성이죠.
1: 예.
0: 그죠?
1: 예.
0: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떼까마귀 똥은
1: 중성이다. 예.
0: 굿.
1: 아, 예. 그렇군요.
0: 그래서 일반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1: 네.
0: 예, 그렇습니다.
1: 어떤 배설물은 독이 되고
0: 예.
1: 어떤 배설물은 약이 되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 땅에게는 굉장히 좋은 걸 준다는 거죠.
0: 예.
1: 네.
2: 떼까마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도 편견을 가지게 된 거죠.
1: 울산에 이렇게 떼까마귀가 이렇게 머무르는 건 왜 울산에 머무르는 거죠?
0: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람이나 짐승이나
1: 네.
0: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1: 예, 예.
0: 그것을 그대로 떼까마귀 딱 적용시켜보면요.
1: 예.
0: 은 어부가 아니겠습니까?
1: 예, 그렇죠.
0: 그래서 겨울이 추우니까 남쪽으로 남쪽 내 어부 있긴
1: 해결됐고. 해결됐고.
0: 그 다음에 먹는 거죠.
1: 예, 먹는 거.
0: 울산이 공업도시를 하는데.
1: 네.
0: 그래도 지금 보시다시피 전 농경자 아닙니까?
1: 네.
0: 거진 70%가 농경지입니다.
1: 아.
0: 근데 떼까마귀의 주식이 낙곡입니다, 낙곡.
1: 낙곡.
0: 벼.
1: 예.
0: 해결됐죠?
1: 시기 해결됐죠. 주.
0: 주. 잠자는 알겠습니까?
1: 예. 잠은 뭐, 저, 까마귀들이야, 뭐, 이렇게 둥, 아무 곳에서 이렇게 좀 잘 수 있지 않나요?
0: 땡! 아닙니다. 한 10만 마리가 한 곳에 전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가 빽빽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울산에 대나무 숲이 있습니다.
1: 예.

0: 쪽에 대나무도 숲은 가지가 많거든요. 예, 예. 같이 살 수 있는 데 이게 의식주가 이게 되는 거죠.
1: 10만 마리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대까만 입장에서는 약간 콘도 같은 게 이제 여기에 예, 10만 마리 수용할 수 있는 콘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태화강 옆에 있는 12만 제곱미터 규모의 3호대수. 이곳이 때까마귀들의 잠자리인데요. 잠자리를 찾아가는 때까마귀를 보러 강가로 나왔습니다.
1: 진짜 와요?
2: 좀 모여드는 듯 했지만 10만 마리는 아무래도 상상이 안 됐습니다.
3: 때까마귀 10만 마리가 뭐 유례가 없습니다.
1: 유례가 없죠.
3: 오직 우리 한국의 울산입니다.
1: 꽤 많이 모인다는 건 알겠는데 10만 마리가 모인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4: 못 믿으시면은 네. 조금 후에 확인이 될 겁니다. 한번 그때 보시죠. 아, 제가 지금 아무 말 해도 안 믿기시죠? 네. 10만 마리 안 믿기시죠? 네. 조금 있으면 이제 딱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예.
2: 멀리서 봐서인지 큰 변화를 느낄 수 없었는데요. 조금씩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 아, 저쪽에. 네,
4: 저 어디 보이겠대.
1: 저쪽 지금 네. 저쪽 맨 위에 거하고 네. 여기 맨 위에가 지금. 네, 네, 네. 아, 마치 이 선이 볼펜이라 그러면 약간 매직으로 이렇게 볼펜 거기를 덧칠하듯이 쫙. 네. 전기줄이 지금 볼펜선 같은데 네. 앉을 때마다 약간 매직선이 나오잖아요.
4: 예.
1: 와, 지금 뭐 하늘에. 네. 또 어디로 가요? 네, 다시.
4: 다시 앉습니다.
1: 아, 다시 앉아요?
4: 예. 왜 가만 안 앉아있고 저래 왔다 갔다 하느냐?
1: 예, 예.
4: 사람들 보면 에너지 소비될 낀데.
1: 예.
4: 근데 자인애들 생각에는 가만 앉아있으면은 지금 다른 데서 맹금류가 포식자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1: 네.
4: 그래서 하면서 사 날라가지고 순서를 바꿔줘야. 예. 아, 내가 어디 있는 모른다.
1: 아, 그렇게.
4: 네. 4가 2번하고 3번하고 4가 요래 딱 쓰면은. 제가 3번인데 2번인데. 보식자들은.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죠. 그럼 또 한 번 바꾸고. 네.
1: 이래서. 알겠어.
4: 또 이런 물. 예, 물.
1: 7번 쪽에 가 있고.
4: 네. 예. 그럼 맹금류가 눈이 헷갈려가지고, 이 우딩이고 어디 합니다. 머리 있습니다.
1: 머리가 있네요.
4: 네.
1: 오! 네. 저쪽 보세요. 저쪽으로
4: 네.
1: 싹.
2: 점점 구수가 많아지더니 이제 하늘을 뒤덮기 시작합니다.
1: 이렇게 해서 쫙 앞이 이렇게 휘 감으면 뒤가 이렇게 마치 쫙 왔다가 이렇게 쓱해서 이렇게 차전을 하듯이 지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2: 순식간에 어디서 나타나는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1: 지금 어느 정도 모인 거예요? 어우, 저기도.
4: 얘는 뭐, 모인 거라 할 수 없습니다.
1: 아니, 그래요?
4: 네, 표현을.
1: 이 정도도 네, 모인 우리, 것도 아닌데.
4: 네, 이건? 우리는 그 뭐, 신경 안 씁니다.
1: 아, 그래?
4: 네, 울산 사람 신경 안 씁니다.
1: 아, 이 정도는?
4: 예.
2: 이 정도 규모의 울산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는다지만, 제겐 달랐습니다.
4: 저쪽에 보면 까맣게 오는데, 저기 오는 겁니다.
1: 아, 저 구름이 아니고요?
4: 예.
1: 구름이
4: 그
1: 아니네.
4: 그 뒤에 또 까맣게 오죠. 그건 큰 거에 세 개.
1: 아, 저게?
4: 예, 세 개죠. 예,
1: 아, 저게 저
4: 구름 아닙니다.
1: 구름 아니에요?
4: 예. 저쪽에도 남쪽에도 마찬가지죠. 구름 아닙니다. 저렇게 몰려온단 말입니다, 저게.
2: 저때 제가 왜 저 말을 했을까요?
1: 아, 까마귀 촬영을 한다고요? 까마귀는 이렇게 돌리면 까마귀 몇 마리 있고 저렇게 하면 까마귀 있고 까마귀도 야생인가요? 까마귀? 희한한데?
2: 이랬던 제가 불과 7시간 만에 눈이 이렇게 희둥그레질 줄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4: 앉아. 점차 앉아 현실을 다가오죠. 믿으시겠습니까?
2: 그럼요. 때까마귀가 몰려오는 모습을 안 본 사람들은 말을 말아야 합니다.

대까마귀들은 점점 그 수가 많아집니다. 감히 셀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약 40분간 하늘에서는 때까마귀의 힘찬 군무가 펼쳐집니다. 직장인들의 퇴근 시간. 때까마귀도 이제 집으로 돌아오느라 이렇게 바쁜 걸까요? 도시의 불빛이 밝아지면서 때까마귀도 집을 찾는지 더 낫게 납니다.

0: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저 살면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그냥 새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을 덮고 있어요, 지금요.
1: 난생 처음 보는 장관.
0: 여기 봐도.
1: 새가 겹겹이 하늘을 뒤덮고 있는 듯한 이 모습을 보니 10만 마리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때까마귀는 대숲 근처에서도 흩어졌다 모였다를 반복합니다.

0: 데스패 들어가기 시작하면 불과 10분 만에 그 많던 때까마귀는 자취를 감춥니다. 마치 제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듯하죠. 때까마귀는 데스패 입부분에 잠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때까마귀가 자라가면 울산은 다시 도시의 소음만 들릴 뿐이죠.
1: 야, 10만 마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리를 안 내지? 지금 조용해졌죠?
2: 그렇죠.
1: 세상에. 지나가는 누구는 옆에 때까마귀가 10만 마리가 바로 옆에 있는 거를 상상도 못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1: 내일 아침에 10만 마리가 다시 날 거 아니에요.
2: 그렇습니다.
1: 어떤 모습일지 또 보고 싶네요.
0: 그날 밤 10만 마리의 때까마귀가 잠자는 모습을 가까이서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대숲 안의 모습을 촬영했는데요. 때까마귀가 잠자고 있는 대숲은 바람소리만 요란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깜짝 놀랄만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 별처럼 빛나는 게 그럼 까마귀라는 얘기인가요? 때까마귀? 지금 느낌으로는 막 산불이 나는데 그 약간 불씨가.
3: 네, 예, 예. 아주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1: 그런 느낌이죠?
3: 예, 예.
1: 엄청난 산불이 나는데 지금 불씨가 막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야, 열화상으로 보니까 또
3: 다른 어떤 눈치가 예. 있습니다. 그죠?
1: 완전 금빛으로.
3: 예.
1: 저 때까마귀가 금이었으면 다 잡혔겠죠?
3: 그렇습니다. 예.
0: 열화상 카메라는 온도에 따라 색이 나타나는데요. 노란 빛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증거입니다. 때까마귀의 고달한 하루가 저뭅니다.
1: 지금 시간이요?
3: 예.

0: 6시 46분이잖아요.
1: 예.
0: 예. 몇 분에 나올까요?
1: 어제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일찍 나왔습니다.
0: 네.
1: 일찍 나온 데서 뭐 6시 나오는 것도 아닌데,
0: 네.
1: 오늘은 아마 6시 한 55분 이상 돼가지고 한 8분 사이에 나올 겁니다.
0: 새까맣게 나오는 시간이 뭐 날씨에 따라서도 좀 다른가요?
1: 예, 그렇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이 끼죠.
0: 예.
1: 이러면 평소보다 좀 늦습니다.
0: 아.
1: 맑은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
0: 네.
1: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는 날 각각 틀리거든요.
0: 네.
1: 그럼 결국 보면은 조도에 따라서
0: 네.
1: 얘네들 움직인다 하는 걸알
0: 밝기에
1: 수,
0: 따라서,
1: 그렇습니다.
0: 예.
1: 예. 또,
0: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1: 뭐 하나, 포식자에 그것도
0: 오, 지금
1: 발휘할 수
0: 날아가.
1: 있잖아요.
0: 저.
1: 이제 날라나오는.
0: 네, 지금.
1: 예.
0: 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이제,
0: 이야, 저선 봐. 선 따라 쫙.
1: 여기, 오.
0: 와, 지금. 얘는 무슨 바람이 부는 줄 알았어. 이럴 수가 있어, 진짜.
2: 숲에 있던 새들이 질서정연하게 날아올랐습니다. 새들이 숲에서 나오는 게 보이시죠? 때까마귀는 마치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대열에 합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10만 마리가 움직이지만 서로 부딪히거나 엉키는 작은 사고도 없었습니다.
0: 여기 대나무 숲에
1: 네.
0: 새까마귀 쉽게 말하면 공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공황에서 지금 전부 다
1: 예.
0: 이륙해가지고
1: 맞습니다.
0: 예, 지금 막 각쪽으로 지금 이륙해서 지금 날아가지 않습니까? 10만 대의 비행기가
1: 네.
0: 작은 소형 비행기가 10만 대가 동시에 이륙한 거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2: 잠자리에서 나와 자연스럽게 무리에 섞여 일사불란하게 날아오른 때까마귀는 약 15분간 몸을 푸는 체조를 하듯 군무를 선보입니다. 마치 거대한 새가 날아가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0: 저렇게 국물을 하는 이유가 뭐죠?
1: 예, 보통 우리는 이제 저러한 행동들을 갖다 국물화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생존 전략상인데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보면 막 뭉치잖아요. 네. 같이 나가서 지금도 뭉치고 있듯이 하나, 네. 뭉치는 거 하나. 네. 그러면 몸집을 크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있고, 예, 예. 또 하나는 막 소리 지르고 나오죠. 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몸집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소리를 질러가지고, 네. 그걸로 해서 포식자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생존 전략이죠.
0: 아, 예, 예. 우리 이렇게 강하다?
1: 그렇습니다.
2: 매일 아침 때까마귀들이 먹이를 찾으러 떠나고 나면, 울산 시민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근을 서두를 시간. 태화강 근처에는 세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세차하는 걸 보니 우리가 흔히 하는 세차와는 좀 다릅니다. 특별한 얼룩을 지우는 세차라고 해야 할까요?
0: 차 전체를 세차해 주는 건 아니죠? 여기, 여기도 있네요.
3: 그래.
0: 아, 이게 다 때까마귀 똥. 아, 때까마귀 똥이에요.
3: 예.
0: 아, 이게 누구 찬지.
3: 예, 모르죠, 전혀 모릅니다.
0: 모르지만 예. 닦아주신 거군요.
3: 예, 예.
0: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3: 예, 요거는 이제 그, 5년 전부터.
0: 네.
3: 예, 어떤 이제 그, 이 지역 주민들이 처음에 이 까마귀가 많이 날아오고 그래 할 때에 예. 불편이 참 많았어요. 불평들도 많았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이 좀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드릴까?
0: 네. 아, 불편하면 우리가 뭐,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 주자 이런 뜻이군요. 예. 때까마귀 갈 때는 좀 시원섭섭하시겠어요?
3: 예, 그래도 뭐 어쨌든 떠나고 나면은 네. 좀 막 좀 허전하죠.
0: 허전하죠. 예. 저는 이렇게 이렇게 자원봉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잠깐 이렇게 구경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이 때까마귀 조리와 함께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많은 분들이 공사가 있기 때문에.

0: 함께하는 것 같아요. 역시 야생동물은 아 사람과 같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1: 그런데 먹이 사냥을 갔어야 할 때까마귀 한 마리가 공원에서 눈에 띕니다. 무리해서 이탈한 게 분명한데요. 저 녀석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0: 저 새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날지 않고 여기 지금 앉아 있는데?
2: 보안이 이제 몸에 건강이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때까마귀 대 우리 아침에 보았듯이
0: 다 날아갔죠.
2: 다 먹이던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지금 이 시간에 잔디밭에 혼자 어슬렁거리고 사람 접근해도 날아가지 않으니까
0: 네.
2: 아마 나이가 들어서
0: 네.
2: 나이가 들었거나 아니면은 먹이를 제때 못 먹어가지고 체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지난밤 때까마귀들이 자고 간 대나무 숲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대숲 위에는 때까마귀 한 마리도 없는데 숲 안으로 들어가 보면 때까마귀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여기저기에 배설물 흔적이 보이는데요. 특히 안쪽 바닥은 배설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0: 자, 박사님.
2: 예, 예.
0: 이 저기 때까마귀가요.
2: 예.
0: 좀 이제 뭐 철새, 뭐 AI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2: 예, 예, 예.
0: 이 때까마귀는 좀 어떤가요?
2: 지금까지 제가 2001년부터 네. 쭉 종계를 내고 생물자원관에서 이런 모니터링 한 것도 있습니다.
0: 네.
2: 2001년부터 지금 17년 아닙니까? 그죠?
0: 네.
2: 이까지 볼 때는 전혀 때까마귀와 AI의 어떤 연관관계는 발표된 것도 없고 또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
0: 네.
2: 때까마귀에 의해서 AI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건 없습니다.
0: 아 그렇군요.
2: 예.
1: 숲속에서 생각지 못한 현장을 목격했는데요.
2: 아, 이 때까마귀 사체입니다.
0: 아 그래요?
2: 네. 이거는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0: 네.
2: 자연사인 겁니다.
0: 아 그래요?
2: 예예. 예. 이런 것이 하루에도 몇 마리씩 발견됩니다.
0: 네,
2: 그리고 이 자연사 된 거는 이 안에도 너구리가 포식하거든요.
0: 네.
2: 너구리에 먹이를 까먹어.
0: 아, 그래요?
2: 예. 그 처음 보시는 분은 예, 자연사 된 때까마귀 보고 이제 놀랍니다. 이 혹시 네. 병이 있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예, 제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자주 보게 되니까.
0: 네.
2: 예, 사람이나 짐승이나 나이 들면은 자연사이 되죠. 이 자연한 사이는 어쩔 수 없죠.
0: 시베리아에서 내려와서.
2: 예.
0: 울산에서 생을 마감한 거죠.
2: 그렇습니다. 예, 예. 여기 지금 때까마귀 깃털로 생각되는데요. 뭔가가 잡아먹은 것 같아요.
0: 그죠.
2: 예. 근데 이를 보니까, 자연사 한 것이, 네. 너구리가 사체를 처리를 합니다.
0: 네.
2: 아니면은, 뭐, 참매라든지 맹금류가 차고 들어와가지고, 여 내려서 이렇게 뜯어먹었는지.
1: 부근에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보니, 죽은 때까마귀가 맹금류인 말똥가리에게 먹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까마귀 관찰에 최적화된 트럭이 텐트. 때까마귀도 우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는데요. 덕분에 뜻밖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0: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쪽 한
2: 마리
0: 세 마리가
2: 네, 쫓아내네, 그죠?
0: 툭 치는데?
2: 네. 아마도 두 마리가 뭐 무슨 관계 같습니다.
0: 아, 세 마리가
2: 예.
0: 왜죠?
2: 오. 서로 힘겨루게 하는 거죠. 네. 지금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죠, 그죠?
0: 예. 아 저렇게 둘이
2: 아마도 사귀는 것 같습니다. 그죠?
0: 예.
2: 가정스럽게.
0: 저런 경우는 뭐죠? 아 부리를 서로 이렇게.
2: 예.
0: 흔히 말하는 예. 그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2: 뽀뽀하는 거거든요.
0: 뽀뽀하듯이
2: 장면 같이.
0: 예.
2: 예. 그래서 아마도 저런
3: 저런 부분을 보고 벌써 가까이 붙어가지고 또 친하게 지내고 있죠, 그죠?
0: 예. 예, 예.
3: 뭐, 보기 드문 장면입니다.
0: 저런 것들이 이제 그 때까마귀의 그 애정 표현인가요?
3: 예, 예. 얼마나 좋았으면 고개를 폭 숙여가지고 아주, 응? 휴식 취하는데 저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0: 네.
3: 벌써 또 따라가고.
0: 따라가고.
3: 아주, 저런 장면은 참 귀한 장면입니다.
0: 네.
1: 햇살보다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무리 생활을 하는 때까마귀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숨기기 힘든가 봅니다.

0: 겨울 울산에서는 해질녘이 또 기다려집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때까마귀를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대숲 근처 고궁에서 직접 때까마귀의 모습을 보기 위해 작업용 사다리차를 준비했습니다. 고궁 작업용 사다리차를 철새 탐지에 사용하기 위해 몇 가지 안전장치를 했습니다. 새들이 놀라지 않도록 위장막부터 치고 안전규칙도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니 제겐 마음의 준비도 좀 필요했습니다. 하늘에서 직접 때까마귀 만나기 작전은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서서히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1: 이 사무대에서 위에 보이 좋죠?
2: 아, 또 대나무 바로 위로 올라.
1: 그렇죠. 이제 올라가지고 대나무 높이와 같이 있으니까.
2: 예. 아, 지금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3: 이번에 새의 높이에서 한번 바라보자.
2: 아, 이거 정말.
0: 사실 이렇게 높이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2: 아, 지금 말이죠. 예. 박사님. 예. 때까마귀하고.
1: 높이가?
2: 예, 높이가 거의 비슷해졌어요.
1: 예, 같습니다.
0: 높이 40m. 고궁에 떠있는 기분은 무섭기도 하고 경이롭기도 합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바라볼 국무는 어제와 어떻게 다를까요?
2: 어우, 진짜 충분하군 남네. 어, 내 생각했던 것보다. 예.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올라올 줄.
1: 저 위에 지금, 전기줄에 지금 때까마귀들이 다 올라와 있죠.
2: 예. 오우.
0: 쇼가 시작됐습니다. 공중에서 보니 때까마귀의 군무는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1: 눈동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끔, 네. 어디에,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를 정확하게 못했는데, 마치 아프리카입니까? 네. 그 얼룩말을 네. 쳐다보는 사자의 눈을 혼동시키는 그런 연상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1: 사자나.
2: 또 무리가 있으면 사자가 네. 어디가 목이고 어디가 엉덩인지가 헷갈린다고 예, 하잖아요. 예. 지금 저희가 지금 때까마귀를 보고 있는데, 한 마리를 만약에 추적한다고 쳐도 예. 결국은 추적이 안 되더라고요. 예. 교차해졌다가 없어졌다가 사라졌다가 하니까.
1: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존 경쟁 아니겠습니까?
2: 네.
1: 자기가 하루를 또 살고
2: 네.
1: 포식자한테 눈에 안 들어야 그죠? 그 다음날 또 네. 살아갈 수 있고
2: 네.
1: 또 1년을 버티고 이렇게 싶습니다.
0: 혼자가 아닌 같이 살아남기 위해 합동작전을 날마다 벌이는 때까마귀는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야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박사님 대나무 숲에 어마어마한 때까마귀가 오는데 앉지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참,
0: 아,
1: 열광이라고.
0: 저 하얀 거.
1: 예.
0: 아, 백로가 왜 들어가 있죠, 지금 저기?
1: 백로가 한 100마리 정도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나 들어가죠, 백로가. 예.
0: 아, 대나무 숲으로 백로도 같이 자요?
1: 예, 같이 잡니다.
0: 아, 여기서 보니까 백로가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네요.
1: 예. 백로는 여름 철새며 우리 삼호대숲에서 여름에 번식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 동남아시아 따뜻한 나라로 다 갔어야 되는데, 이걸 흔히들 기후변화를 하죠.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한 100마리 정도가
0: 남아있네요.
1: 기후를 갖다가 울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0: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라는 말도 있는데, 이곳 백로는 때까마귀를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이제 때까마귀가 잠자리인 대숲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엄청 들어가서. 열화상 카메라로 보니 자기 자리를 한눈에 알아보고 제각기 그 속으로 들어가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천천히 동료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말이죠. 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쫙 앉지 않는 이유가 뭐죠?
2: 포식자들은 큰 무리만 보겠죠. 큰 무리 보는 사이에 밑에 착 들어가라. 그 다음에 또 방패, 다음 세대가 방패막이 돼주면 또 들어가라.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거죠.
0: 어떤 그 야생동물도 10만 마리를 모아놓으면은 아마 이렇게 하나같이 움직이기가 정말 쉽지 않을 텐데.
2: 그렇습니다.
0: 네.
2: 예.
0: 휘어 올라갈 때가 이렇게 왔다가 이런 장면 있죠.
2: 예.
0: 네. 이것이, 그리고 때까마귀 질서.
2: 예.
0: 네. 얘네들이 10만 마리가 알게 모르는 질서. 아, 예. 이런 거에 정말 놀랐습니다. 신호등도 없잖아요. 지금
2: 예.
0: 이렇게 도시 주변에 보면 다 신호등이 있으니까 질서를
2: 그렇습니다.
0: 지키는데,
2: 예.
0: 여기 신호등도 없잖아요. 저녁 6시 반, 대숲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새들이 잠자리에 든 모양입니다. 마치 모든 게 자연의 일부인 듯 편안해지는 느낌. 10만 마리의 때까마귀에게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갑니다. 때까마귀의 모습은 정말 나의 생각을 벗어난 정말 최고의 모습이었어요. 내가 상상 그 이상이었죠. 네. 내가 잘못 봤어. 여기 잘 있다가 잘 돌아가. 그리고 내년에 10만 마리가 그대로 와서 다시 보길 바란다. 자고 있는데. 야, 잘 자. 나 간다.

0: 밑에
1: 한 8m에서 한 13m 그 사이에 잠을 잡니다.
2: 그러면 뭐 10m, 11m 예. 정도 예. 높이도 괜찮겠네요.
1: 예. 자, 한번 씌워봅시다.
3: 자. 네. 네.
1: 이거 눌리고, 그걸 올리고.
3: 그걸 같이 씌워야
1: 돼. 예, 예.
3: 어디?
1: 여기. 마른데.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포맷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 철학자와 부모의 첫선 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완식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소재들이 단지 산업적인 면을 뛰어넘어 인류의 역사와 생활양식, 문화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인류 문명이 한 단계 도약하는 순간마다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금속의 왕이라 불리는 철입니다.

사실 철은 청동보다도 못한 금속이었습니다. 청동보다도 무르고요. 쉽게 녹슬기까지 합니다. 구리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가공하기도 어렵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조금만 달라져도 성능이 마구 들쑥날쑥 바뀝니다. 그런 철을 왜 금속의 왕이라 할까요? 철에 다른 성물을 섞어 잘 계량하면 기가 막힌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세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옛날 고대에 좋은 칼을 만드는 법을 기록한 문헌을 보면요. 철을 녹인 뒤 딱정벌레 즙을 짜서 넣으면 명검이 나온다. 빨간 머리 소년의 오줌을 받아 뜨겁게 달군 철을 담그면 된다. 라는 구절들이 나올 정도로 철 계량에 대한 지식은 주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죠. 인류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철 계량에 성공한 것은 십자군 전쟁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성지 예루살렘을 두고 서유럽의 기독교 세력과 중동의 이슬람 세력이 맞붙은 전쟁입니다. 이때 기독교 세력은 약 200년에 걸쳐 8차례나 예루살렘을 탈환하려 원정을 떠났지만 모두 이슬람 세력에게 대패하고 말았죠. 이슬람 세력이 승리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세력 간의 무기 수준의 차이도 주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슬람 세력은 역사상 최고의 명검이라 평가받는

현대에 와서 이 칼을 분석해보니 겉면에 탄소 나노튜브가 형성된 것이 발견돼요. 이것이 일반 철보다 약 100배 정도 높은 강도를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중세 시대에 탄소 나노튜브 기술을 깨우쳤을 리는 없을 텐데 어떻게 이슬람 세력은 이 제련 기술을 알게 됐던 걸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렇습니다. 다마스쿠스 검을 만드는 소재는 당시 세계 최고 품질로 명성이 자자하던 우츠강으로 파키스탄 인도 지역에서 수입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철광석을 녹일 때 도가니 속에 나뭇잎이나 나무 조각을 갖춰 놓고 밀봉해 녹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밀봉된 공간 안에서 나무가 수치되면서 탄소가 철 속에 스며들었겠죠. 아마 사람들은 이때부터 철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이 숯 또는 탄소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탄소가 철 속으로 스며들 것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숯이 철을 정화시켜 순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이라 믿었었죠. 이렇게 인류는 탄소가 제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철을 제련할 때 탄소 함유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탄소량을 잴 방법도, 탄소량의 비율을 맞추는 방법도 몰랐죠. 그러니 철 제품의 가공도, 대량 생산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중반에 이르러 영국의 한 기술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바로 위대한 강철왕이라 불리는 헨리 베세머입니다. 베세머는 당시 금속, 유리 등 높은 온도로 녹여서 제조하는 소재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자이자 발명가였습니다. 크림 전쟁이 발발하자 나폴레옹 3세가 베세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대포가 발사의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깨져나가서 전투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이었죠. 베세머는 우수한 강철을 생산하는 것만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세머는 1년 동안 새로운 제강법 개발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55년, 회전이 가능한 항아리 모양의 전로를 이용한 베세머 제강법을 개발해내죠. 이 전로 기술은 선철에 공기를 불어넣어 산화 과정에서 생성된 열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연료인 탄소를 더 투입하지 않고도 쇳물의 온도를 뜨겁게 유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철 속에 포함된 탄소 함량을 조절하는 원리였습니다. 공기를 불어넣으면 산소가 철에 포함된 탄소와 만나 일산화탄소가 되어 철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불어넣는 공기량에 따라 탄소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베세머 제강법은 기존 기술 대비 10배 이상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은 물론, 제강 효율도 훨씬 우수했습니다. 기존 제강법이 한 번에 200kg 단위를 만들 수 있었다면 그의 제강법으로는 한 번에 20톤까지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제강 효율이 약 100배 향상된 것이죠. 베세머 제강법의 개발은 곧 강철 생산의 비약적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증기기관과 철로가 대량으로 보급되어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리의 개념이 급속도로 축소되었고요. 선박과 무기도 강철로 대체되며 성능이 급속도로 발달합니다. 또 석조 건물의 한계였던 5층 높이를 뛰어넘는 고층 건물을 탄생시켰죠. 파리의 명물인 에펠탑과 자본주의의 상징인 맨해튼의 마천루 역시 베세머 제강법 덕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산업 발전에 엄청난 공을 세운 베세머는 영국 정부로부터 업적을 인정받아 기사자기를 받았고요. 1874년부터 제정된 베세머 금상은 철강 산업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권위를 가지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2022년 기준 세계 50대 철강 회사 중에 영국 회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철강 선진국이자 베세머의 조국이었던 영국은 왜 21세기에 철강 강국으로 도약하지 못한 걸까요? 당시에 영국은 기존 제강법을 사용하는 업체들의 견제로 베세머 제강법 도입이 늦어졌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베세머 제강법을 재빨리 적용하여 제조업의 강자로 부상하였죠. 이렇게 허무하게 강대국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철강 강국이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1860년대 미국 동부의 철강업자들은 발 빠르게 베세머 공법의 특허 실시권을 미국으로 들여와서 개량을 거듭했고,

펜실베니아 철도 회사가 큰 관심을 갖고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투자자 중에 훗날 철강왕으로 불린 앤드루 카네기가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이들과 의기투합하여 1875년 제철소를 세웠고, 베세머 공법을 더욱 발전시켜서 톤당 100달러가량이던 강철의 가격을 1890년대 톤당 12달러 선까지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카네기 철강회사는 단숨에 세계 제일의 철강 생산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카네기 철강회사는 미국의 9개 철강 트러스트의 통합을 이뤄 세계 최대 규모의 대형 철강회사, US 스틸이 됩니다. 유에스 스틸은 20세기 초 미국 내 철강 생산량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초대형 철강 회사로 군림하면서 미국 경제 및 산업 발전 과정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죠. 유에스 스틸의 철강제는 미국 최초의 고층 빌딩에 공급되었고, 학교, 병원 등의 대형 건물뿐만 아니라 도시와 외곽 마을 연결하는 도로와 다리, 그리고 철도에 이르기까지 미국인의 삶 곳곳에 파고들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소재로 구분할 때 현재를 철기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철과 강철은 연간 18억 톤에 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를 만들 때도 그 도구를 만드는 수많은 도구도 강철로 만듭니다. 알루미늄이나 니켈처럼 중요한 금속이 새롭게 등장했지만 알루미늄과 니켈은 철만큼 힘을 못 받습니다. 아직 철만큼이나 우리 생활 곳곳에 파고든 소재는 없습니다. 부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대체할 뿐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삶의 많은 부분을 철에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3000년 넘게 철기 시대를 이어오면서 지금 강철은 인류가 구현할 수 있는 거의 최고 성능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철의 친환경 공법 등 보잘것없던 철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이를 끌어내기 위해 인생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이어나간다면 한 차원 높은 철기 시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미운 오리새끼에서 백조로 날아오는 철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 홍완식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 가운데 인간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탐구하고 다루는 것들을 특별히 소재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일상 속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세상의 얼굴을 바꾼 기적의 쓴 소재,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은 라틴어 플라스티쿠스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모양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가소성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이전까지 가소성을 가진 유일한 소재는 점토였습니다. 하지만 점토는 높은 온도로 구워야 완성되기 때문에 모양을 빚은 직후의 반제품과 굽고 나서의 완제품 사이에는 그 모양과 크기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굽고 나면 얼마나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예측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 보이는 기물이라 해도 실제로 만들려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죠. 금속도 두들겨서 모양을 내거나 쇳물을 주형에 부어 모양을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만드는 것은 여간 중노동이 아닙니다. 고도의 정밀한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고 푸석푸석해서 용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에 반해 플라스틱은 압출, 사출, 압축, 진공압착, 블로몰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색깔도 자유롭게 배합할 수 있죠. 그리고 인간이 분자 구조를 설계에 합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합성 가능한 조합이 무려 10에 108제곱에 달합니다. 원하는 특성과 재질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수 있는 여지가 무한에 가깝다고 할수 있죠. 이런 무한한 응용력 덕분에 플라스틱은 현재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플라스틱 섬유로 된 옷을 입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에 앉아 플라스틱 식기에 담긴 음식을 먹으며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단말기로 영상을 봅니다. 이전까지 인류가 사용한 재료는 자연에서 채취한 소재를 분리하고 정제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물질의 기본 단위인 분자를 설계하고 합성하여 완전히 새롭게 만든 소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기적이 굉장히 우연한 발견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인공 플라스틱의 역사는 19세기 후반에 시작됩니다. 세계 최초로 인공 플라스틱 제조의 계기를 마련한 사람은 독일의 화학자 크리스티안 프리드리히 슈엔바인인데요. 1845년 어느 날, 그는 집 주방에서 몰래 화학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실험하는 것을 싫어해서 들키지 않게 조심조심하고 실험하고 있는데, 아뿔싸, 실수로 질산과 황산을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나머지 아내 앞치마로 바닥을 닦고 앞치마를 난로에 말려서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가 젖은 앞치마를 난로에 대는 순간, 천이 불에 휩싸이더니 순식간에 타버려 재가 되고 말았죠. 근데 그 재를 만져보니 말랑말랑하게 뭉쳐지고 쭉 늘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합성섬유의 시초라고 할수 있는 인조견의 첫 발견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합성섬유가 우리 일상에서 사용된 것은 한참 뒤입니다. 세계전쟁이 한창이던 19세기에서 20세기, 전 세계가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특히 귀했던 것이 섬유였어요. 그전까지 우리는 면, 비단, 양모 등 다양한 천연 섬유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천연 섬유는 얻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한데요. 전쟁 시기에 필요한 섬유 물량에 비해 수급할 수 있는 천연 섬유 양은 턱없이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 당시 천연 섬유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화학회사인 듀폰사는 천연 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합성 섬유 개발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시 미국 하버드대의 유기화학과 교수 월러스 캐러더스를 영입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는 공부와 연구에만 몰두하고 싶다며 영입 제안을 거절했죠. 그러나 듀폰사는 제품화 여부 상관없이 신물질을 개발하는 데만 집중해달라고 하며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삼고초려 끝에 캐러더스는 듀폰사에 들어가서 신물질을 개발하는 순수과학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신물질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과정은 어렵고 길었습니다. 만 3년 동안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1930년 어느 날, 결국 캐러더스는 천연고무와 소매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 신물질을 발명해냅니다. 이것을 당시에는 슈퍼폴리머라고 불렀는데요. 슈퍼폴리머는 질기고 딱딱한 고체지만 열을 가하면 투명해지면서 찐득찐득한 액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섬유로 사용할 만한 안정적인 가공법을 찾지 못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플라스틱의 첫 발견태처럼 역사를 뒤바꾸는 우연이 한번더 일어납니다. 캐러더스 팀의 한 연구원이 열에 녹은 슈퍼폴리머를 이리저리 들여다보다가 호기심에 유리막대 끝으로 덩어리 한쪽 귀퉁이를 살짝 찍어보았습니다. 이때 슈퍼폴리머가 안정적인 실의 형태로 쭉 뽑아져 나온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폴리에스터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폴리에스터는 뜨거운 물이나 세제에 닿으면 맥없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즉, 빨래를 할수 없으니 그걸로 옷을 만들어 봐야 소용이 없었죠. 캐러더스의 연구팀은 동물성 섬유인 명주실이 식물성 섬유보다 더 질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백질의 구성 성분인 질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연구에 매진한 끝에 1935년 마침내 탄성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섬유가 탄생하였습니다. 듀폰사는 이 소재에

오리 나갈 염려가 없다는 뜻의 나일론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1938년 10월 27일, 듀폰이 나일론을 세상에 처음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강철보다 강하고 거미줄보다 가늘고 비단보다도 뛰어난 섬유라는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나일론의 발명을 대서특필하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1939년 듀폰사가 나일론 스타킹을 출시하자 여성들이 백화점 앞에서 장사진을 이뤘고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와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뉴욕타임즈에는 3만 명의 여자들이 나일론 스타킹을 쟁취하기 위해 전투에 몸을 던졌다라며 나일론 스타킹의 인기를 보도했죠. 그런데요, 나일론이 발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폭격을 계기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는데요. 이때부터 듀폰은 모든 나일론 스타킹 및 양말류 생산 라인을 전시체제에 맞게 전환했습니다. 기존의 천연 섬유로 만들던 피복류뿐만 아니라 총기끈, 낙하산, 타이어 코드, 밧줄 등 주요 무기나 장비 소재도 나일론으로 대체했죠. 전시 당시 여성들은 낙하산 만드는 데 쓰라면서 자신이 가진 스타킹을 나라에 헌납하기까지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다방면에 활용된 나일론을 계기로 세계는 플라스틱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테플론 같은 새로운 합성수지도 발명됐고요. 섬유를 넘어 다양한 곳에 플라스틱을 활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의 광고들은 빨래 같은 가사 노동의 부담을 플라스틱으로 해방해주겠다는 광고가 넘쳐났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칼, 접시 등이 등장한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그 결과 현대 일상에서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플라스틱은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인류는 셀수 없이 많은 소재를 개발해 사용해왔지만 플라스틱만큼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재료도 없습니다. 하지만 열역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에서 다른 걸로 바뀔 때마다 무엇인가 손실되는 게 있다라는 말인데요. 예를 들어 종이를 접었다가 다시 펴려고 하면 아무리 감쪽같이 하려고 해도 결국엔 자국이 남잖아요. 세상 만물이라는 것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좋게 하려 하면 다른 어디에선가 나빠지는 것이 꼭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플라스틱이 탄생한 초창기에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시됐었습니다. 19세기 당구공이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졌었는데 이것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자 정말 많은 코끼리를 살려냈거든요. 또 비닐봉지를 발명한 것도 숲을 보호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봉투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순수 인공재료인 플라스틱은 거대한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천연재료와 달리 플라스틱은 자연 분해되지 못합니다. 플라스틱 제품이 자외선을 받으면 잘게 분해되기는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바다에 대량으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악영향을 예방하고자 세계 정부가 나서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노력을 행하고 있고, 기업이 생분해 플라스틱을 발명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재료를 개발하고 사용하면서 온갖 공해와 환경오염을 경험했고, 또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우리는 플라스틱과 건강하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플라스틱은 죄가 없다. 인간의 무절제와 탐욕만 아니라면으로 하겠습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버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기분이 좋을 때, 기쁘거나 행복한 일이 생길 때, 심지어는 슬프거나 화가 날 때도 저는 제 마음을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만날 주인공은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렬한 감동을 주는 친구라고 합니다. 오늘의 친구를 바로 만나러 가보시죠.
1: 하나, 둘,

0: 이성은 나빌레라.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우성아,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
2: 서울 정예학교 중학교 1학년 정우성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와, 우성이, 우리 정우성이라고 했나요, 지금?
3: 네.
0: 아, 이 정우성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 겁니까? 아, 너무 잘생긴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0: 네, 어머님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4: 안녕하세요. 우성이 엄마 박윤아입니다.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그 이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말 진한 여운과 감동을 주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우성아,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그냥 형이 나이가 좀 많이 많으니까 우리 형 동생 할까?
3: 네.
0: 그럼 이제 형이라고 하는 거야?
3: 네.
0: 오케이. 그 춤이 우리가 한국 전통 무용이라고 하나?
2: 한국 무용 춤이에요.
0: 우리 우성이가 언제부터 춤을 추고 배웠나요?
4: 본격적으로 이 한국 무용을 배우기 시작한 거는 작년부터 네, 배우게 됐어요.
0: 근데 약간 실력을 보니까 그래도 그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어울려서 잘 추던데 꽤 실력이 빨리 성장을 했나 봐요?
4: 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배운다는 것도 경험이 처음이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 눈 마주침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과연 잘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주 한 주 지나면서 굉장히 성장을 하더라고요. 우성이는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타인에게

0: 관심도 좀 적고 또 자신의 집중하는 세계에 좀 집중을 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그런 장애의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리고 우리 우성이가 아까 춤을 출 때 굉장히 그래도 집중해서 네. 그 음악에 맞춰서는 굉장히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0: 네.
1: 저는 되게 이 프로그램 하면서 많은 자폐 성향 가진 친구들 만났는데 네. 또 그 한 곳에 집중하는 모습을 본 건 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0: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요. 사실 대화하거나 공부할 때 집중은 좀 짧게 하는 편인데 이 무용과 음악을 이렇게 할 때에는 그 집중력이 자꾸 늘어나고 점차 발전하는 게 좀 눈에 띄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이렇게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성이가 집중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걸 발견한 것 자체도 너무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발전이 있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누적이 되면 아 이런 걸 활동을 하면서도 삶의 많은 부분을 우성이가 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예상도 들고요. 또 부모로서도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길을 좀 찾아갈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1: 우리 춤을 사랑하는 우성아, 우리 할 수 있다고의 공식 질문을 한번 형이 한번 해볼게. 우성이가 가장 평소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직접 열어주세요.
2: 반삼이에요.
1: 이거 그 춤출 때 손에 끼고 하는 그 한삼인가요?
2: 네.
1: 우성아, 이거 한삼을 끼고 출 때, 춤을 출 때 왜 좋은 것 같아?
2: 박수.
1: 박수를 받을 수 있어서?
2: 네.
1: 어머님, 우리 우성이가 한삼을 특별히 좀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0: 우성이가 무지개를 좋아하는데요. 여러 가지 색깔 이런 것들을 특별히 좀 좋아하고 그림도 무지개를 많이 그리곤 했었어요. 근데 한삼이 약간 무지개 같기도 하고 처음 볼 때부터 좀 꽂혔던 것 같아요.
1: 우성아, 형한테 혹시 이 한삼을 끼고 춤추는 거 형 가르쳐줄 수 있어?
2: 네.
1: 진짜로? 한번 형 지금 배울 수 있는 거야?
2: 네.
1: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국 전통 무용에서도 가장 멋있다는 한삼 뿌리기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알려주시죠.
2: 네.
1: 선생님 그러면 다른 동작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2: 점프.
1: 아, 이게 점프를 한다 치고 점프를 한다 치고
2: 박수.
1: 박수. 선
2: 박수. 형 잘했어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아니, 우리 우성이가 왜 한삼풀이기를 하면서 왜 행복함을 느꼈는지 나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어머님, 우리 우성이가 춤을 추고 나서 좀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0: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네. 그동안에는 혼자서만 할 수밖에 없는 활동을 주로 했었어요. 치료 같은 것도 1대1 치료라든지 네. 그런 걸 많이 했다면 무용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동료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같은 동작, 뭐 다른 동작 이런 거를 경험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일 네. 큰 변화 같거든요. 그래서 네. 1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는 다른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마주할 때 어려움들이 많이 줄고 있고 그런 면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잘했는데, 자, 부채 다시 한번 펴보세요. 옳지, 부채 폈을 때, 여기 팔에 딱 이렇게 밀착되게, 딱 닿을 수 있게, 이렇게 풀을 붙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옳지, 좋아. 시선 들고. 자, 이대로 네 바퀴 돌고 천천히 앉아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한 바퀴 더 드세요.
1: 저희 그 수업에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월등히 굉장히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학생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네.
2: 자, 우성아, 그럼 우리 계속해서 우성이가 좋아하는 이 두 번째 최애 물건을 직접 한번 보여줄 수 있겠어?
3: 보여줄 수 있겠어?
4: 달력이에요.
2: 오, 이거 진짜 달력이네. 우성아, 이거 우성이가 직접 쓴 거야?
3: 네.
2: 오, 형님 좀 봐볼게. 자, 5월 14일 청계산. 이건 뭐야?
4: 갔어요?
2: 청계산 갔어?
4: 4월에 저번 주에 갔잖아.
2: 오, 4월 25일
4: 평생 축하했잖아.
2: 아니, 우성아, 여기 보니까 자,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우성이가요, 자신의 이 계획들을 여기다가 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빼곡하게. 우리 우성이가 이 달력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스케줄과 일정을 다 이렇게 써놓는 걸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성이한테는 이게 되게 진짜 소중한 물건인 것 같아요.
5: 네.
2: 이렇게 트럼펫이 적혀져 있는데 우성이가 실제로 트럼펫 연주를 하나요?
5: 네, 우성이에게 새로운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트럼펫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네, 조금씩 이렇게 익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2: 아니 또 춤만 출 수 있는 게 아니라 트럼펫까지. 트럼펫은 어떻게 어렵지 않나요? 할 때?
5: 사실 소리 내고 배우는 게 어려운데
2: 네.
5: 사실은 무용을 하면서 제가 좀 용기를 얻어가지고 트럼펫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도전이 생겼는데 우연히 또 기회가 와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원래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아이여서 사실은 크게 막 달라지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금관악기 트럼펫을 좋아하게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원래 와서 그냥 피아노 자기 알던 음들을 그냥 치기는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연습하는 곡이라든지 연주하는 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피아노로 치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곡이 있으면 트럼펫을 갖고 와가지고 악보로 선생님 이거 불고 싶어요 라든지 음악을 더 좋아하는 아이가 된 것 같아요.
1: 우리 열정과 노력이 많은 우리 우성이의 꿈은 뭘까?
2: 한국 무용가가 되고 싶어요.
1: 지금 이거 핫했습니다. 우리 우성이가 앞으로 멋진 한국 무용가가 되기를 우리 할 수 있다고 팀 전체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박수! 자폐가 있는 친구들이 춤을 출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앞에서는 그 어떤 장애도 장애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턱을 한번 넘어보세요. 우리 열심히 도전했던 우성이처럼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의 모든 도전을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3: 할 수 있다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김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

수도 있는 자연 재난이다. 제가 본 적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인간의 모습을 난 기계가 스스로 행동하고 말을 하며 사람 몸속에 들어가 병을 치료하는 로봇에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까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풍경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전기기관과 전기에너지, 컴퓨터에 의해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맞았던 인류. 이제는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융합된 새로운 차원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앞으로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꿀 기술들은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의 발전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시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종강 교수입니다. 철학하고 인문학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술이 만든 역사, 또 기술이 만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을 나눠보고 싶고요. 첫 번째 강의는 인터넷 미디어가 출현한 다음에 소위 요즘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왜 일어났고 또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99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 들어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전 분야로 확산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죠. 1960년, 70년에 주로 이제 군사적 목적으로 미 국방부 산하의 고등연구국이라고 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연구원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그것이 거의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입니다. 군사적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이제 개발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1969년에 민간으로 넘어와서 이제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최초의 인터넷이 생겼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팩트보다 도대체 왜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엔 조그만 연구 목적으로 시작됐다가 오늘날 역사를 바꾸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미래로 가는 방향을 전환케 하는 그야말로 전환의 계기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조금 기술과 경제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근대 이후 기술은 그대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경제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저 기술은 뭐 기술자들이 어떤 순수한 목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의 영향력,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갖고 개발이 되는 것은 사실상 어떤 시대의 경제가 특별히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그러한 기술이 개발이 돼서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또그 완성된 기술은 다시 시대를 바꾸고 우리가 사는 삶을 바꾸는 이러한 형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순환하는 이러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 시대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면서 또그 요구를 잘 받아들여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러한 그 기술들은 나중에는 사실 한 사회, 늦은 한 경제를 밑바닥에서부터 혁신하고 개혁하는 그러한 범용 기술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반 범용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범용 기술에 의해서 한 시대의 변화가 촉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 디지털 기술, 또 디지털 스페이스를 포용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한 인터넷과 같은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또 나아가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시대의 요구에 반응하고 또 그것에 대응하고 또 그것을 수용하면서 이 시대를, 즉 20세기 이후의 역사를 이끌어 왔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대 경제, 즉 근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가를 키워드 중심으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 산업혁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근대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준 커다란 혜택은 소위 말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수 있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그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단순한 기본적인 욕구마저 충족시킬 수 없는 정도의 빈곤한 삶의 시대였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대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점차 우리가 대량 생산 체제를 마련하기 시작을 했고, 그 대량 생산 체제가 어느 정도 완숙기에 들어갈 무렵에는 인간들이 적어도 서구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품, 물품들을 이제 대량으로 공급받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이 20세기 초엽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량 생산 체제가 어느 정도 완성기에 들어가니까 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오히려 물건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고 있는 상품이 그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기능을 만족시키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더 이상 물건을 살 어떠한 이유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조금 경제학적인 용어로 20세기 초엽에 들어오면서 점차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완숙기에 들어가면서 더 이상 수요가 확대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뭐 경제학적인 용어로 총수요 부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총수요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른 것이 바로 1930년대였죠. 그래서 1930년대 여러분도 알다시피 공황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급기야는 대공황이라고 하는 경제적 재앙이 우리한테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공황이라고 하는 이 경제적 대재앙의 원인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규명해 볼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더 이상 소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가 서서히 불황에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런 것은 뭐제 주장이 아니고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 모들리아르 같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20세기 초엽의 경제 위기를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절을 지난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소비를 확대시키기 위한 그러한 경제 체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과거의 어떤 그 대량 생산 체제는 인간의 단순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능을 갖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20세기 그 2차 대전을 지나면서 20세기 후반에 가까워질수록 그 경제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그 상품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요것을 그장 보들리아르 같은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상품의 가치가 공황 이전에는 상품의 기능으로부터 상품의 가치를 찾아내고 창출해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그 공황을 극복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은 상품이 갖는 가치의 중심이 기능에서 점차 그 상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는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상품이 갖고 있는 기호 가치가 이제 점차 더 중요한 그러한 방향으로 경제가 혁신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호 가치라 그럽니다. sign value. 영어로 하면 sign value라고 그러는데요. sign value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린다면 2차 대전 이전의 또 경제 공황 이전까지의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기능, function을 생산, production 하는 거였는데 20세기 후반부터는 상품의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상품의 기호가치, 즉 사인. 이 상품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라는 것, 즉그 상품의 사인이 중요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인을 생산하고 그것을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경제의 구조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위 이제 상품의 그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품에 사인을 갖다 붙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20세기 후반부터는 우리가 물건을 살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상품의 디자인이었죠. 근데 이 상품이 이렇게 사인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가 냉장고를 구입할 때 냉장고라고 하는 것은 기능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냥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냉장고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가만히 보면 이사를 갈때그 냉장고를 가져가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이사 갈 집의 인테리어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냉장고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가 없다. 기능적으로는 그 현재 갖고 있는 냉장고가 충분히 역할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새로 이사 가는 그내 집의 의미와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냉장고를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는 동기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충분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 즉 상품이 가지고 있는 사인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하게 되는 이러한 경제 문화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품 중에 상품이 갖고 있는 사인 때문에 그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그러한 상품의 영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대개 명품들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샤 땡땡 같은 그 여성 핸드백 같은 것은 기능 중심으로 생각하면 단지 물건을 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왜 삽니까? 바로 샤넬이라는 그 사인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이런 것이 아주 좀 극단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산업 구조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기능을 생산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에서 사인을 생산하고, 사인을 유통시키고, 사인을 소비시키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경제 구조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기술의 변화를 불러일으키죠. 어떤 기술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냐 하면 바로 기호를 표현해주는 산업이 이제 절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특히 영상 이미지를 아주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영상 이미지를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호의 표현 산업 내지는 비호의 표현 기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같은 것이 바로 기호의 유통 기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바로 기호의 유통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품이 갖고 있는 기호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해석해서 알려주는 작업이 뭐냐면 바로 광고 마케팅 기술이죠. 자, 그

0: 광고 마케팅 기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호의 해석 전달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 또 그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술의 변화를 한마디로 통칭하면 우리가 그것을 디지털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면서 디지털 스페이스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스페이스가 생기고 나니까 모든 것의 유통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경제 또 그 경제를 기반으로 한 문화는 점점 모든 것이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이 디지털 기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호의 표현 산업, 기호의 유통 전달 산업, 또 기호의 해석 산업,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으로 수렴되고 또 그것이 경제의 어떤 기반, 범용 기술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면서 점차 모든 변화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변화를 여러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포착을 해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변화의 가속화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등속이거나 때에 따른 속도가 더 안 나는 방향으로 정체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20세기 후반은 소위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터넷과 함께 범용 기술이 점차 확장되는 그런 양상을 보임과 동시에 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변화의 속도가 가속화되다 보면 이것을 수학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함수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2차 함수의 경우에는 가속화되다 보면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즉 변화가 급격해지는 지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점점 빨라지기 시작하면은 그 빨라짐의 속도가 어느 지점에 이르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그러한 양상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2010년대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2차 대전 이후에 기호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의 출현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모든 변화를 가속화시키다가, 그리고 그것이 이제 2000년대 와서 점점 더 빨라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것이 급커브를 보이는 그러한 지점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한 2015년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정말 2015년이 지나자마자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다보스 포럼, 스위스에서 매년 1월 달에 열리는 다보스 포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 다보스 포럼에서 선언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났던 변화가 점점 가속화되면서 급격한 변곡의 양상을 보이는 지점에서 그 변화의 어떤 조짐을 포착하고 선언된 어떤 대전환의 어떤 그 공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전 세계를 향해서 유포시킨 그러한 어떤 기관은 다보스 포럼이었지만은 이 변화의 조짐, 즉 급격한 변화의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것보다 조금 더 미리 파악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산업 4.0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지금 산업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를 미래로 진행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독일의 경제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대전략을 기획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인더스트리 4.0, 즉 4차 산업혁명의 모태가 되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제조업 강국 독일이 경쟁력 확보를

0: 위해 내세운 전략, 인더스트리 4.0. 이는 제조업을 비롯한 전통산업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 비용 절감과 생산성의 혁신을 일으키는 스마트 공장을 말한다.
1: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인더스트리 4.0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즉 대량 주문 생산입니다. 이 대량 주문 생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경제는 소비자에게 그 공급자가 적절히 디자인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소비자의 개개인의 취향에 딱 맞는, 심지어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주 빠른 속도로 전달해주는 이러한 것을 아주 구체적인 목표로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기술이 요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하면 개개인 소비자의 취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요구되죠. 자, 그 기술은 어쩌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술입니다. 뭐냐 하면 바로 개개인의 소비자가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소위 디지털 추적 기술을 통해서 확보해서 그것을 데이터로 축적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같은 것을 쓰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는지 무엇을 사는지 일일이 추적되고 있고 그것이 다 빅데이터로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를 잘 처리하면 이 사람이 소비 취향을 알고리즘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만일 성공적으로 파악되면 이 사람이 앞으로 필요로 할 것을 미리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소비 취향에 맞는 것을 그 사람 자신보다도 미리 먼저 알아서 그 사람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빅데이터 갖고만 안 되죠.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즉 개개 소비자의 소비 취향의 알고리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능은 인간 지능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개발이 절실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즉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빅데이터를 처리해서 개개의 소비자의 소비 패턴을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능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고요. 바로 그 요구에 부응한 것이 최근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으로 이 소위 말하는 대량 주문 생산의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냐? 아니죠. 인공지능이 그 패턴을 파악했으면 그것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생산해낼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제조 설비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공장을 구성하는 중요한 어떤 소위 시스템들이 뭐 3D 프린터라든지 나노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로봇 이런 것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품이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그것을 아주 또 빠른 속도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기술은 뭐냐 하면 바로 인간이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것이 바로 자율자동차, 나아가서는 드론 같은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 첫 번째 강의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은 2차 대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조금 깊은 차원에서 일어났으며 그 깊은 차원에서 일어난 변화는 경제와 기술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소위 말해서 상품의 가치를 기호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는 그것을 통해서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고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다 보니까 변화의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었다가 급격한 변곡이 일어나는 지점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지점이 사실은 산업 4.0,

0: 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되는 그 시점부터 우리가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라는 것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 논란은 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1: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산업혁명. 상품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자 소비의 목적과 지향도 달라졌다. 이런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빠른 유통을 위해 기업은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했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은 세계를 지배하는 범용 기술로 자리 잡게 되었다. 기술은 더욱 진화해 빅데이터화된 개인의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취향에 맞는 상품을 스마트 팩토리에서 만드는 맞춤 생산 시대를 열고 있다. 산업의 경계를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혁신 기술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문턱을 넘었고 변화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지금이 바로 이 새로운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준비하고 도전해야 할 때다.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승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 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여섯 번째.

스포츠 시즌 등 세계 속 K-교육 콘텐츠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EBS는 국내 최초 어린이 철학 토론 프로그램 어린철학자와 부모의 첫 성교육 등을 통해 AI 시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생교육 콘텐츠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집 다큐 청춘 경로의 재구성, EBS 다큐 프라임 암 전쟁은 끝났다, 생각의 멸종 등을 통해 사회적 과제와 해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상을 비집고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사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분야에서도 EBS는 고품격 초중고 강의 콘텐츠 개발 및 AI 기반 학습 멘토링, 전국 100여 곳의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한민국 미래교육 트렌드 역시 이끌어갑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EBS는 한국 PD대상 3관왕 및 휴스턴 국제영화제 5개 부문 수상 등 다양한 작품들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온 52년, EBS는 앞으로도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다해 수신료의 사회적 가치, 그 이상을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모습을 난 기계가 스스로 행동하고 말을 하며 사람 몸속에 들어가 병을 치료하는 로봇에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까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풍경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전기기관과 전기에너지, 컴퓨터에 의해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맞았던 인류. 이제는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융합된 새로운 차원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시험대에 오른 인간의 능력. 이로 인해 인간은 미래를 향한 두 가지 갈림길 앞에 놓였다. 두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인류의 기술은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20세기에 들어와서 경제를 중심으로 한 기술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고요. 그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과연 이 4차 산업혁명은 어떠한 방향을 선택해서 미래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두고 상당한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래를 향한 그러한 그 연구를 진행하는 미래학이 커다랗게 보면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포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20세기 이후에 변화가 점점 빨라지고 또 변화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하다 보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등장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는데 크게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두 개의 입장 중에 현재 압도적인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굳이 이름 붙인다면 기술 중심적 미래주의.

테크노센트릭 퓨처리즘 아니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테크노 퓨처리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테크노 퓨처리즘이 갖고 있는 입장을 비판하면서 미래를 연구하는 그러한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흐름을 또 굳이 이름 붙인다면 탈중심화된 인도적 미래주의, 휴메인 퓨처리즘,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입장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크노 퓨처리즘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미래를 결정할 것이고 또 동시에 인간 존재의 능력을 질적으로 향상 내지는 증강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어떤 미래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현대 20세기 이후에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그 발전의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르고요. 또 동시에 그것은 점차 인간을 질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유전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뇌과학, 뇌공학 이런 것들은 인간의 뇌의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을 과학기술을 통해서 증강시켜서 생산성이나 아니면 창의성을 증진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감당할 수가 없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일어난다면 현재의 이 자연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는 감당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그 미래를 전망을 하면서 현재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인간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강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은 거기에 부응해서 인간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대충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차 산업혁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연 두뇌는 빅데이터를 저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처리해서 알고리즘을 발견한 능력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 두뇌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 테크노 퓨처리스트들의 입장에 따르면 우리의 두뇌를 미래를 향해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두뇌를 계속 증강시켜야 되고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두뇌를 인공 두뇌로 대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신체가 과학기술을 통해서 계속 개조되는 방향으로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그 과학기술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인간의 성능 증강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그것을 줄여서 증강 인류, 영어로 얘기하면 Augmented Humanity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핵심 내용은 우리의 자연 두뇌는 미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두뇌를 계속 증강시켜서 급기야는 인공 두뇌, 이것을 이제 메타브레인이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메타브레인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감성 산업이 굉장히 유망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은 즉 미래의 감성 산업을 감당할 수 있는 민감도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스마트 피부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러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숙명적 결함까지도 과학기술을 통해서 제거해 버릴 수 있는 미래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점점 소멸해 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것이 작동을 정지하면 그것이 죽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테크노 퓨처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앞으로의 과학기술이 점차 발전을 해서 인간의 몸, 인간의 신체 기관을 계속 개조하거나 나아가서는 그것을 인간의 자연적 기관보다는 훨씬 더 수명도 길고 작동을 효율적으로 하는 인공기관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삶이 끊임없이 연장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들을 이 테크노 퓨처리스트들이 보는 궁극의 인간은 뭐냐면 결국은 죽음을 제거하고 영생을 사는 인간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황당한 SF 작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계에서 아주 뛰어난 능력으로 인정.

인정을 받고 또 동시에 벤처 사업을 해서 또 스타트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을 했고 또 현재로는 어떤 면에서 최고의 미래학자로서의 명성을 구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현재 구글의 최고 기술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레이 커즈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 MIT 인공지능연구소의 아주 엘리트 교수였고요. 또 무그 신테사이저라고 하는 전자악기를 발명을 해서 또 돈도 엄청나게 번 사람입니다. 동시에 미래학자로서의 최고의 명성을 한편으로 구가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나 학자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이라는 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구글의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가 전망하고 있는 미래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이 꿈꾸는 인간의 미래는 이터널 라이프, 즉 죽음을 제거하고 영생을 사는 인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사람의 생각을 인문학적으로 받아가지고 각색해서 우리나라에서 그야말로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죠. 그 사람이 쓴 책, 호모데우스, 신이 된 인간은 결국은 죽음을 제거하고 영생을 사는 인간, 그것을 라틴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은, 즉 테크노 퓨처리스트들의 입장은 인간의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을 계속 과학기술을 통해서 개조해서 증강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인간의 공학화, 엔지니어링 오브 휴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엔지니어링 오브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영역에서도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 엔지니어링 오브 휴먼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기술 중심적 미래주의에 입각을 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호주 출신의 퍼스트 휴먼 아티스트라고 그러죠. 스탈렉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가입니다. 그 사람은 첨단 기술을 통해서 기술과 몸을 합체시키고 동시에 또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는 것을 예술 작품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것을 예술 작품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말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으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맹렬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로 유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뉴럴 링크라고 하는 사업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인간의 두뇌를 과학 기술을 통해서 그 성능을 증강시키기 위한 그러한 기술을 개발해서 그것을 상업화, 상용화한 그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 비즈니스가 지금 상당 수준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일론 머스크의 비즈니스에서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우리의 두뇌의 성능을 엄청나게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뭐 상당히 여기가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미래 전망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13년 타임즈에서는 이 구글을 지휘하고 있는 레이 커즈와일의 미래 전망, 즉 다시 말해서 죽음을 제거한 인간의 미래라는 것이 과연 성립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특집 기사로, 표지 기사로 다룬 적이 있고요. 최근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그 언론 매체가 보도한 건데 좀 실리콘 밸리의 갑부들이 바로 이 영생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여기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실현 가능하냐, 실현 가능하지 않냐라고 하는 것이 과학기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엄청난 자본이 모이기 시작을 하면서 사회문화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대세를 가만히 보면은 이 가치 측면에서 오히려 굉장히 퇴행적이다, 퇴보적이다 라고 하는 비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탈중심화된 인도적 미래주의자. 이렇게 통칭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공통된 조직을 형성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입장을 모아보면 공통되는 키워드가 이렇게 포착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입장을 조금 키워드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가 중에서 오히려 휴먼 퓨처리즘, 즉 탈 중심화된 인도적 미래주의에 가까운 입장에서 죽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2005년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한테 이러한 말을 전해줬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니까.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어떤 삶의 위기에 봉착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뭔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삶의 극단 위기, 즉 죽음이라는 것에 처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자기가 인수하면서 진정한 자신으로 회복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진정한 자신으로 회복됐을 때 우리는 남 따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즉, 애플의 모토죠.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자신이 됐을 때 나와 만나는 사물들과 내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그때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우리한테 마련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는 스티브 잡스는 위기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남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전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역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테판 호킹이라고 하는 물리학자를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테판 호킹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했다.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요. 사실 이 말이 스테판 호킹이 유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청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테판 호킹을 가만히 보면 매우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스테판 호킹은 어떻게 보면 테크노 퓨처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퍼스트 휴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그의 몸은 기술을 통해서 기술과 합체된 퍼스트 휴먼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스티브 호킹인데 이 스티브 호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고향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 결함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포착을 해낼 수 있고요.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철학자를 인용한다면 바로 로베르트 슈페만이라고 하는 철학자인데요. 그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모든 순간, 모든 기쁨, 모든 인간적인 만남이 무의미한 것으로 퇴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만약 영생을 산다면 모든 것은 반복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반복된다면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죠. 소중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가치라는 것이 창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베르트 슈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결함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가치 창출의 사실상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 될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근대 이후 인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 이 세상, 이 자연, 모든 것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것이 근대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운명조차

자기가 장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원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을 좀 한번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노 퓨처리즘과 인도적 탈중심화된 인본주의 이두 입장을 대비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또 좋은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테크노 퓨처리스트들의 입장은 속성의 공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탈중심화된 인도적 미래주의자들의 입장은 숙성의 미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속성의 공학은 모든 것을 과학기술적으로 빨리 개조해서 그 역사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숙성의 미학은 모든 것들은 적절한 시간을 누려야 최고의 가치가 형성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어려운데요. 속성의 공학과 숙성의 미학은 문제를 정의하고 컨셉을 설계하고 그 컨셉을 사실상 실현시키고 구현시킬 수 있는 기술을 어떤 식으로 선택해서 개발할 것이냐 라는 것을 결정하는 두 개의 다른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와인입니다. 자, 와인을 속성의 공학의 입장에서 컨셉을 정의한다. 정의하고, 생산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14%의 알코올을 함유한 붉은 색깔의 액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더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정의한다면 화학식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와인이라고 하는 것의 진짜 진리는 오로지 화학식이다라고 한다면 그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는 화학적 제조 설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화학적 제조 설비를 스마트화하면 우리는 속성의 공학에 의해서 한 시간에도 수십만 병의 와인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속성의 공학의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기술을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숙성의 미학의 입장에서 와인을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들에게 바치는 음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을 그대로 계승을 한다면 마치 19세기의 낭만주의 독일 시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와인은 하늘에서 내린 신비롭고 성스러운 눈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와인을 생산하기 위한 솔루션, 즉 설비는 뭐가 돼야 될까요? 바로 하늘이 있어야 되겠죠. 하늘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그럼 와인이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땅이 하늘에서 내린 빗물을 받아서 시간이 걸려서 그것을 석회 안반에 샘물로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샘물이 포도나무를 또 키워야 됩니다. 이게 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 그리고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포도나무가 자라면 여기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포도알이 연근다라고 하는 미래를 미리 전망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냐?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여기에 살면서 포도나무를 가꾸면서 그 미래를 향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노동이죠. 근데 노동을 잘못하면 너무 힘듭니다. 노동이 노역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를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전통에서 내려오는 포도주의 정의, 와인의 정의를 계승을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포도밭을 그대로 잘 가꾸면서 또 거기에 살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태리나 프랑스에 가면 바로 그 포도 농가들이 있습니다. 마을들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 되죠. 거기에 살면서 포도를 가꾸는 그래서 어떤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이 정말 행복한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첨단 과학기술을 동원할 수 있죠. 즉 드론을 동원을 해서 포도밭을 살피면서 또 로봇과 함께 이것을 이제 로봇이라고 부르지 않고 코봇이라고 합니다. 협동 로봇과 함께 인간이 같이 포도나무를 가꾸고 다듬이면서 또 시간을 허락해서 그것을 발효시킴으로 해서

0: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는 제품이 과연 속성의 공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인가, 숙성의 미학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인가를 잘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속성의 공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될 거요. 어떤 것은 숙성의 미학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그 가치가 제대로 창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현대인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는 현대인의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의 삶을 한편으로는 테크노 퓨처리즘이라고 하는 미래 전망에 의거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분들은 자신의 미래 전망을 테크노 퓨처리즘에 가깝게 가져가면서 자신의 삶, 자신의 가족, 심지어는 자신의 국가를 이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휴먼 퓨처리즘에 가깝게 자신의 삶, 자신의 가족, 자신의 국가를 미래를 향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강연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자신의 미래 전망이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이제 10년도 남지 않았다. 인공지능과 인간이 공존할 시대. 이에 미래의 인간은 두 가지 비전을 두고 갈림길에 서 있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 과학기술이 우선한다는 기술 중심의 미래주의자들은 기술로 인간의 신체와 지능을 향상시키면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죽음이 있어야 삶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미래주의자들은 기술에 앞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지 않을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위기를 이겨내온 인류의 역사와 저력을 잊지 않는 것이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0: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2: 내가 챙기라고 한 건?
1: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1: 당연하지. 봐!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라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인간의 모습을 한 기계가 스스로 행동하고 말을 하며 사람 몸속에 들어가 병을 치료하는 로봇에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까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풍경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전기기관과 전기에너지, 컴퓨터에 의해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맞았던 인류. 이제는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융합된 새로운 차원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이에 세계 굴지의 IT 기업들은 혁신기술을 총망라한 새로운 스마트 기기들을 개발해왔다. 앞으로 우리의 일상을 스마트하게 바꿀 혁신적인 발명품은 무엇이 될까? 그리고 그 속에는 어떤 철학이 담겨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잠깐 다시 상기한다면, 인간의 현재의 역사를 미래로 이끌고 가는 두 개의 비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쪽에는 기술 중심적 미래주의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탈중심화된 인본주의, 나아가서는 인도주의적 미래주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두 개의 입장이 정말 이 시대를 대표하는 두 개의 기업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나아가서는 그것이 어떤 디바이스로 탄생하는지 그것을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이러한 미래주의와 기업과의 관계는 뭐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죠. 구글과 애플을 대비시키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역사를 미래로 이끌고 가는 두 개의 비전이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 어떻게 스며들어 와 있는가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그렇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구글이 우리의 기업 운영 철학은 무엇이고, 우리는 디바이스를 만들 때 이런 입장에서 디바이스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지만, 이들 기업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행사, 또 나아가서는 그들이 만들어가 내고 있는 그 디바이스, 기기들을 잘 해석해 보면은, 이들이 어떠한 미래의 비전에 비교적 가까운 입장에서 기업 운영 철학을 갖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그 운영 철학에 기반해서 어떠한 디바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포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두 개의 기업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디바이스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바닥에, 그 기저에 어떤 미래의 비전이 깔려 있는지를 한번 밝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구글을 한번 살펴보죠. 한때 구글의 CEO였던 에릭 슈미트 같은 사람은 가끔 강연을 할때 구글이 추구하는 인간의 미래는 증강 인류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또 아주 좀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는 구글의 미래 사업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최고 기술 임원 자리에 테크노 퓨처리즘의 리더라고 할수 있는 레이 커즈와일이 지금 그 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좀 구글은 비교적 다른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테크노 퓨처리즘에 가까운 그러한 기업 운영 철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러한 구글이 애플과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기가 바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구글 글래스였습니다. 구글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색 회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라이벌인 애플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기기를 통해서 그야말로 문명의 아이콘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목격을 하면서 그들도 이제는 검색 회사에서 디바이스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로 변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그들이 처음 만들어낸 디바이스. 정말 그 당시의 첨단 기술을 천재적으로 응용을 해서 정말 전문가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기를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바로 구글 글래스였고요. 그래서 이 구글 글래스는 타임즈가 2012년 최고의 발명이다라고 예찬을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가 사실은 허상이 되어버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는 구글 글래스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구글이 목적으로 했던 것은 이제 스마트폰의 시대를 끝내고 모든 사람들이 구글 글래스를 스마트폰처럼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범용 기기로 사용하는 그러한 미래를 꿈꾸면서 이 기기를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글 글래스의 시대가 온다. 그 미래는 구글 글래스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뭐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구글 글래스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재밌는 에피소드 비슷한 걸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구글 글래스의 시대가 올 것이다. 구글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며 우리가 구글 글래스를 범용 기기,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기기로 그럴 정도로 이제 스마트폰을 대체하는 그러한 범용 기기로서 구글 글래스가 등장할 거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그러나 2013년부터 세계를 지배한 것은 사실은 우스꽝스럽게도 셀카봉이었습니다. 사실 셀카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두가 선호하는 기기가 됐는가? 그러나 사실 이 셀카봉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조악한 기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셀카봉을 뭐 대단한 것이라고 예찬하기보다는 왜 최첨단의 기술을 천재적으로 적용한 구글 글래스는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조악한 기술은 우리가 환영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유에서 제가 이것을 조금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글 글래스를 잘 살펴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천재적인 그러한 어떤 기술의 응용이었는데요. 그런데 실패하게 된 이유가 아주 중요하게 포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우리가 아는 이유는 구글 글래스는 거기에 은밀한 카메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소위 프라이버시, 사생활에 침해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구글 글래스가 많이 배척을 받았죠. 그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그러나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살펴보면 구글 그래스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인간의 눈에 대해서 혹시 구글이 지나치게 공학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사실 구글 그래스가 모든 사람, 모든 전문가에게 예찬을 받게 된 결정적인 기술적 적용은 뭐냐면 바로 아이탭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아이탭 기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스마트폰은 항상 모니터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는 크게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매일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아이탭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8피트 앞에 25인치 화면을 펼쳐주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보다 좀더큰 그런 그 모니터를 만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모니터가 25인치 모니터로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학적인 눈에 관한 이론을 응용해서 이 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글의 기술자들은 사물의 크기가 눈에 의해서 지각되는 과정은 결과적으로 망막의 상의 크기가 얼만큼 맺히는가,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망막에 맺히는 상의 크기를 확대시킬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실제 이상의 화면이 펼쳐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정말 탁월하게 해결을 했다고 할수 있죠. 정말 25인치 화면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면서 온갖 정보가 거기에 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쓰지 않느냐?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 것이 바로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라라고 하는 이집트 태양신을 형상화시킨 바로 그 아이콘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어떻게 형상화시켰냐면 눈으로 형상화시켰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태양을 눈으로 상징화시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눈으로 이해했던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눈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이해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것과 구글 그래스를 비교해 보면 인간의 눈을 사실상 공학적으로 이해하면서 인간의 눈을 카메라 렌즈하고 똑같은 것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라는 것은 지극히 수동적인 것이죠. 빛이 있어야 세상의 사물을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카메라 렌즈입니다. 빛이 사물을 때려서 그 빛이 그 사물로부터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눈을 통과하면서 망막의 상이 맺히면서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눈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현대인들이 믿고 있는 정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집트 사람들은 왜 태양을 눈으로 상징화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은 곧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이러한 시사점을 우리가 여길 수가 있는데요. 또 이러한 관점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눈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눈은 세상을 카메라처럼 찍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몸으로 확인됩니다. 예컨대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입장에 서서 눈을 보면 빛이 없으면 눈은 세상을 볼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눈, 우리의 살아있는 눈, 늘 생동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의 눈을 가만히 보면 눈은 반드시 빛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눈은 그것이 보고 싶은 것을 지향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의미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설령 어둠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어둡다면 빛을 밝혀서라도. 기술을 동원해서 빛을 밝혀서라도 또 아무리 밝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의미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거기에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밝게 빛나면서 내 앞에 있어도 우리는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우리의 정말 생동하는 삶의 눈은 그냥 세상을 수동적으로 찍어내는 카메라가 렌즈 같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세상을 밝히면서 관심 있는 대상

세상을 포착을 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뜻을 밝혀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구글의 기술자들은 너무 소홀히 취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글 그래스를 쓰고 있으면 우리의 눈은 그렇게 세상을 밝히려고 하는, 즉 자기가 지향하는 삶의 의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시선을 집중시키는 능력, 그리고 거기에 눈빛을 가하는 이러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구글 그래스를 오래 쓰고 있으면 눈빛을 잃어버린 멍청한 눈이 된다고 그러죠. 자,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구글 그래스는 살아있는 눈으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눈은 이러한 살아있는 눈으로서의 세상을 밝히는 능력을 점차 잃어버리고 멍청한 눈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글 그래스를 배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글 그래스는 특정한 목적에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공을 교육시킬 때이 구글 그래스와 같은 안경을 쓰고 있으면 그 수리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동적으로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자동차 고치는 방법을 그대로 습득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자율적으로 눈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을 도모하기보다는 이 매뉴얼에 따라서 시선을 움직이면서 자동차 고치는 방법을 수동적으로 습득해야 되는 학습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동차 견습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구글 글라스 같은 것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용 기기로서 우리가 늘 쓰고 살면서 일상을 사는, 즉 살아있는 생동하는 삶의 눈으로서 구글 글래스는 역할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글 글래스를 테크노 퓨처리즘과 관계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요 다음에는 그러면 애플과 구글은 어떻게 달랐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애플의 기업 모토입니다. 애플은 이렇게 얘기했죠.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해. 그럼 뭘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 하라는 건가?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스티브 잡스가 2010년 이 아이패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생전 시에 아이패드라고 하는 세상에 없는 그런 컴퓨터를 들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애플의 기기인 이 아이패드는 테크놀로지, 기술과 인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아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의 그냥 트렌드로, 인문학을 공부하고 테크놀로지를 동시에 공부하면 정말 애플처럼 돈을 벌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했지. 사실 여기에 정말 어떤 깊은 뜻이 있는지 그걸 추적해 보지 않았고요. 이것은 그냥 마케팅 어떤 전술에 불과하다. 실제로 무슨 인문학이 들어갔느냐, 이런 식으로 이 스티브 잡스의 이 아이패드를 소개하는 이 현장에서의 이 아주 비밀스러운 말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패드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을 잘 살펴보면 이 스티브 잡스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아이패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전공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은 뭐냐 하면은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즉,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아이패드가 어떻게 디자인이 됐는가를 잘 살펴보면 여기에 특정한 인문학이 들어가 있고 이 특정한 인문학은 인간을 매우 독특하게 이해하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긴 얘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보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첫 번째 어떤 실마리는 바로 이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연설에서 그 실마리가 포착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죽음은 우리 모두의 숙명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 왜냐하면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이 죽음이니까.
죽음을 직면해서는 모두 떨어져

빠져나가고 오직 진실로 중요한 것들만이 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거의 비슷한 얘기를 바로 한 80년, 스티브 잡스가 이 얘기를 하기 전한 80년 전쯤에 어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쓴 아주 파격적인 철학책이 있었는데요. 그게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인데, 거기서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만이 죽을 운명의 존재자이다. 다른 것은 다만 기능이 퇴화해서 소멸할 뿐. 죽음을 미리 앞서서 깨달으면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이 되고 본래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의미는 거의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하고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실마리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마틴 하이데거가 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저서에 매우 특이한 이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도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여기서 상당히 밀도 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스며들어 가면서 새로운 컴퓨터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컴퓨터 개념이 결국은 제품화되어서 나온 것이 아이패드다라는 그 연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철학적 논의이니까 그냥 철학자가 하는 그냥 현학적인 얘기, 아카데믹한 얘기, 아니면 뭐 심지어는 좀 허황된 얘기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그후한 50년이 지나서 MIT 공대의 인공지능 연구소에 있던 한 철학자가 이 마틴 하이데거의 이 도구의 철학으로부터 컴퓨터의 문제점,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밝혀내기 시작합니다. 이 마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존재와 시간에서 도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은 왜 도구를 사용해야 되는가를 아주 치밀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논의를 1970년대에 MIT 인공지능연구소에 재직하고 있었던 허버트 드레이프스라고 하는 나중에 철학 교수가 되죠. 그 연구자가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어떤 책을 쓰냐면 바로 인공지능의 한계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바로 도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보이지 않을 때 가장 도구로서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얘기를 1990년에 어떤 컴퓨터 공학자가 바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미래를 향한 컴퓨터로 개념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개념입니다. 1990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틴 하이데거의 도구의 철학을 MIT 인공지능 연구소에 근무하던 허버트 드레이프스라는 사람이 컴퓨터 사이언스에 응용해서 인공지능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밝혔는데 여기서 이것을 다시 마크 와이저라고 하는 1990년대에 활동하던 컴퓨터 공학자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컴퓨터라고 하는 미래의 컴퓨터 개념을 제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논문의 제목이 1990년에 나온 그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The Computer for the 21st Century입니다. 21세기를 위한 컴퓨터. 그러니까 1990년대는 아직 오지 않은 컴퓨터죠. 그리고 이 컴퓨터 개념이 바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개념은 언제 어디서나 쓸수 있는 컴퓨터가 아니라 인비저블 컴퓨터입니다. 우리 눈으로부터 사라지는 컴퓨터.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컴퓨터가 미래의 컴퓨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요 사라지는 컴퓨터라는 것이 정말 물리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때그 컴퓨터가 의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행동과 하나가 돼서 사실상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이런 뜻이었습니다. 미래의 컴퓨터는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 마크 와이저라고 하는 컴퓨터 공학자가 21세기를 위한 컴퓨터라는 논문에서 주장을 했는데, 바로 요 21세기를 위한 컴퓨터,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0: 하나의 그래픽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맨 처음에 마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 마크 와이즈라고 하는 사람이 쓴 21세기를 위한 컴퓨터라고 하는 논문이 있었고요. 거기서는 다만 개념만 설계됐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디바이스로 완성시킨 것이 바로 2010년 스티브 잡스가 이끌고 있었던 애플의 기술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래를 향한 두 비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계 최고의 두 개의 기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리를 잡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디바이스가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인류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스티브 잡스. 그가 추구한 가치, 인간. 모두가 기술에만 집중할 때, 그는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기술을 고민했다. 그 결과 새로운 개념의 컴퓨터를 탄생시키며 우리의 일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은 최첨단 기술이라도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사라진다.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만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다. 사회의 발전 요소이자 인간의 삶을 바꾸는 기술. 기술은 인간의 의도대로 쓰이고 발전한다. 그렇다면 어떤 의도를 가져야 하는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을 때 기술도 인간을 위해 발전한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인간의 모습을 난 기계가 스스로 행동하고 말을 하며 사람 몸속에 들어가 병을 치료하는 로봇에 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까지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풍경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전기기관과 전기에너지, 컴퓨터에 의해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맞았던 인류. 이제는 다양한 과학기술들이 융합된 새로운 차원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재앙으로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다. 팬데믹 시대의 4차 산업혁명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는 2016년쯤 일어난 4차 산업혁명의 전후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그것을 미래 비전과 관련시켜서 또 나아가서는 그 미래를 향해서 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뭐 기업까지 사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고려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 이끌어 갈수 있겠는가? 또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인간의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만일 그 결과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수 있다면 우리는 방향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2020년 우리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전 세계의 사람들은 마치 유목민처럼 전 세계를 떠돌면서 대도시에 모여서 쇼핑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는 코로나의 습격을 받으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코로나 상황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그 과정은 무엇이었고 또 거기서 발생했던 문제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좋은 미래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코로나 습격을 맞이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디지털 공간으로 도피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어 왔던 디지털리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디지털화, 나아가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또 나아가서는 2016년에 이르러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 즉 디지털 스페이스를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 위기로부터 인류를 구출해준 임시 피난처를 마련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이런 피난처, 내지는 임시 피난처를 만들어 제공해준 이 디지털리제이션, 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이 이 상태로 계속 진행돼도 좋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도피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에 사실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사회적 양극화가 극단에 이르러서 잘못하면 사회가 파열에 이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습격을 맞이해서 우리 인간들이 디지털 공간으로 도피함으로 해가지고 그 디지털 공간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또 주식시장에서 그들이 주가가 폭등하고 이것이 다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공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급성장, 급팽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급팽창, 급성장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나아가서는 4차 산업혁명을 그 속도로 계속 진행시키면은 모든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위기가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우리 상황을 되돌아보면 두 개의 커다란 리스크가 잠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공하기 이전에 20세기 후반부터 진행되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 그리고 2010년에 이르러서 본격화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폭로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공하기 전에 2019년 뉴욕 타임즈가 디지털리제이션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결과 말할 수 없는 빈부격차가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도했었습니다. 아마존의 설립자인 제프 베조스는 하루에 5,200만 달러를 벌고 있는 반면에 거기서 배달하고 있는 배송 노동자들은 하루에 30불만 벌고 그것을 통해서 연명하고 있다. 그럼 이게 원인이 어딨나? 첨단 테크놀로지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 아래 뉴욕타임즈의 그때 보도의 코멘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천문학적 규모의 부를 극소수의 개인과 기업에 집중시키고 있다. 이것이 과장된 것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2020년 말의 또 하나의 보도입니다. 코로나가 와서 소위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급진전되다 보니까 뉴욕시 타임즈가 2019년에 보도했던 빈부격차보다 더 극심한 빈부격차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즉, 그 1년 동안 미국의 슈퍼 갑부들이죠. 슈퍼 부하들은 재산이 천조 늘어난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빈곤에 허덕이는 이러한 극단의 상황이 오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디지털리제이션,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은 그 안에 잠복되어 있는 리스크를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근데 이것이 저 미래 세대에게 심각한 문제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된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기술들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AI와 로봇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즉, AI와 로봇이 하는 노동의 효율성에 비하면 인간이 하는 노동과 일은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불량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특히 미래 세대에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저희와 같은 기성세대들은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는 늘 불안하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그 미래는 우리에게 안정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온 기성세대들은 항상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라.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라. 일을 열심히 하면 미래가 안정돼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 세대들은 정말 사회의 최하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박을 터뜨려야 됩니다. 그럼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투기입니다. 자, 그래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빈부격차라고 하는 사회적 양극화를 이뤄내지만 그것이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는 경제를 운영하는 규칙을 바꾸는 새로운 어떤 탈바꿈의 계기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원래 투기라고 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합리적인 경제 활동은 자기의 직업을 소중히 여기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열심히 일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동이고요. 오히려 과거에 비합리적이라고 취급됐던 투기라고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투기로 운영되는 경제는 0.1%의 승자와 99.9%의 패자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기를 기반으로 한 경제는 파열될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리제이션, 내지는 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되면서 모든 것이 온라인, 디지털 스페이스로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아주 신비로운 마법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온라인 쇼핑입니다. 즉,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무선으로, 또 심지어는 사물까지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의 물품을 하루 만에 쇼핑할 수 있는 그런 마법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현대의 경제 구조의 심층에는 과연 어떠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의 경제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은 오늘날의 경제를 그 심층에서 보면은 선형 소비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선형 소비 경제는 일단 자연을 자원의 저장소로 봅니다. 즉,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사람들은 모든 생명의 모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은 근대 산업 혁명 이후에 자연은 사실은 자원의 저장소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자원입니다. 리소스입니다. 그런데 이 리소스는 그 자체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돼서 상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조된 것을 우리가 상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상품은 인간에게 전달돼서 소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대 산업사회 이후의 인간의 정체성은 바뀌게 되는데 뭘로 바뀌게 되냐면 소비자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역할은 결국은 뭐냐? 상품을 소비해서 소모해서 결국은 폐기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형 소비 경제라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폐기물 양산 경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런데 이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효율적 기술 수단이 발명이 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소비가 폭증하기 시작을 하면서 폐기물 양산이라고 하는 것이 천문학적 규모로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에 그냥 버려지는 것이죠. 이 광경은 여러분들이 폐기물 처리장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존의 쓰레기에 덧붙여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컴퓨터, 스마트폰들 등등. 즉, 이 스마트,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 기기들이 또다시 폐기물화 돼가지고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 환경과 인간의 세계가 뒤섞이면서 일대 대혼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혼란의 가장 구체적인 사례가 결국은 뭡니까?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사실상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팬데믹의 근본 원인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어마어마하게 폭증시키고 확장시킨 경제 시스템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 하면 선형 소비 경제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이 선형 소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생태계가 파괴됨으로 해가지고 인간은 물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위기에 빠지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상황은 단순한 팬데믹이 아니라 조금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존재의 위협을 받는 존재론적 위기다. 그래서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온토 신데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원터 신데믹은 사실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디지털로 옮겨놓은 다음부터는 더욱더 이 위기가 악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행시킬 경우에 결국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와 같은 경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한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것이다 라고 이러한 불행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것은 뭐냐 하면 기후 위기를 더욱더 악화시킨 결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학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복합적 위기에 빠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제6차 멸종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많이 들어봤겠지만 5차 멸종은 뭐였습니까? 공룡이 멸종한 것이었죠. 6차는 바로 인간의 선형 경제 체제 운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잘못하면 멸절 상태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5차와 6차의 차이는 뭐냐면 5차는 자연현상이었습니다. 6차는 뭐냐? 인간의 문명이 만들어낸 여기서 우리는 뭔가 탈출구를 모색을 해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과제가 기성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지만 떠맡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가? 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디지털 기술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역적용시키면 우리에게 탈출구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탈출구는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메타버스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만들어내는 핵심 기술은 디지털 기술입니다. 근데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을 잘 보면 모든 것을 이미지로 만드는 기술, 가상화시키는 기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물질 상태를 비물질 상태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버스에서 지금 미래 세대들, MZ세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에서 놀기도 하면서 여기서 경제 생활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일어나는 경제 생활은 물질 경제가 아니라 사실상 비물질 경제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 메타버스에서 소비하고 생산하고 하는 걸 보면은 실물적 가치, 물리적 가치, 소유 가치가 없는 그러한 콘텐츠, 문화 콘텐츠라고 그러죠. 그러한 콘텐츠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물리적 가치가 없는, 물질적 가치가 없는 이 비물질적인 콘텐츠를 사고 팔고 하면서 경제 생활을 할까요? 바로 거기에 지금까지 경제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가치는 뭐냐면 바로 공감의 가치죠. 우리가 물질적으로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에 공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에서의 경제 활동은 인간으로 하여금 공감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체득하게 하고 또 그럼으로써 공감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활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공감의 능력은 또 잘 발전시키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좀 희망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면 우리는 거기서 비물질 경제로 나갈 수 있고 비물질 경제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선형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 즉 물질 과잉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공감 능력이 증진되고 공감 능력을 잘 발전시키면 이것이 공동체 의식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공동체 의식이 발전되면 무엇이 오냐면 바로 사회에 대한 깊은 충성이 생기고 또 동시에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경제가 경쟁에 의해서 극도의 어떤 이기적 경제, 내지는 나아가서는 투기적 경제로 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이 메타버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어떤 가능성을 잘 발전시키면 우리는 협력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그러한 새로운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잘 활용을 하면 이것을 역방향으로 활용하면 폐기물을 양산하는 체제가 아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가치를 발견해서 그 가치를 끊임없이 순환시키는 그러한 순환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980년대부터 유럽에서 미래의 경제로 추구되었던 그러한 경제인데요. 사실은 모든 것을 재활용하면서 끊임없이 그 가치를 정말 순환시키는 그러한 그 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순환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술을 우리가 어디서 확보할 수 있냐면 바로 디지털 기술에서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제품을 생산해서부터 폐기되는 데까지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폐기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쓸모가 없어졌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추적하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냐면 그 수요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일치시키는 그러한 시스템을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물류 시스템은 역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즉, 제품을 전달을 하지만 그 제품이 다시 누구에게 필요로 할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을 때는 그 제품을 해체시켜서 다른 가치로 생산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물류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영물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시스템은 지금 디지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역방향으로 적용시켰을 때 충분히 확보된다. 사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다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을 정도로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많은 시스템들을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선형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한편으로는 디지털 강국이라고 하는 명성을 구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 깡패라고 하는 그러한 불명예도 한편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리의 그 디지털 강국의 능력을 선형 경제를 팽창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순환 경제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미래는 스마트 순환 경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꿈꾸는 미래는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와 스마트 순환 경제가 잘 융합이 되는 그런 미래여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당근 마켓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역적용시켜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망가뜨리는 것을 회복을 하면서 모든 것을 순환시키는 그 첫 발을 디딘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디지털 테크놀로지는 한편으로 세계화라는 것을 이루어냄으로써 마을이라든지 지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당근 마켓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역적용시켜서 지역 커뮤니티를 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 내에서 모든 제품이 새로운 가치로 다시 순환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순환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기업은 슈퍼빈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0: 이 기업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폐기물을 아주 손쉽게 분류하고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냈습니다. 3, 4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소규모의 기업이었는데 이 순환경제라고 하는 것이 미래로 인류를 향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경제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요.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그러나 최신 기술을 역적용시킴으로 해가지고 순환경제 시스템을 지능화하고 스마트화하는 이러한 기업을 일구로 냈고요. 그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점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앞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스타트업을 해야만 인류가 모든 것이 멸종되는 그러한 6차 위기, 멸종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책임을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미래가 없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저와 같은 기성의 현대 세대들을 뭐라고 질타했나? 현대인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아무것도 가치를 모르는 인간이다. 그것이 현대인들이다. 우리 현대인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저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 모던맨을 극복해야 되겠죠. 그 미래의 인간은 바로 가격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시 디지털 세상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은 대량의 스마트 폐기물들을 만들었고 그 폐기물을 무책임하게 자연에 투기한 인간은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기후깡패라는 오명을 가진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변화는 경제구조의 전환. 새롭게 시작된 가상현실 속의 비물질 경제활동과 나눠 쓰고 다시 써서 폐기물을 최소화하는 디지털 기술의 이용은 공존을 위한 새로운 경제구조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공동체 의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다. 위기의 미래, 결국 인류를 살리는 것은 이런 가치 중심의 사고가 아닐까.

교육방송 52년, 공사 창립 26주년. 2000년 EBS는 새천년을 맞아 4세대 교육 허브로 도약을 꿈꾸며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 그리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교육공영방송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지난 50여 년간 혁신적인 교육 콘텐츠를 끊임없이 선보인 EBS. 2026년 EBS는 AI 혁신으로 제도약이라는 경영 비전을 설정하고 AI 시대에 발맞춰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문교양 대기획, AI 고전, 역사를 바꾼 100책, 초등학생 대상 역사 드라마 AI 인물 한국사, 혁신적 비주얼의 AI 드라마 부활 수업과 EBS 청소년 문학관, 신진 제작자와 청년들의 큰 관심을 모은 AI 애니메이션 공모 및 선정작 방송 등 AI 기술을 전면 활용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시대적 화두를 고민해보는 AI 사피엔스,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춘 처음 배우는 AI 등 EBS의 제작 노하우로 대국민 AI 역량 강화에 주력합니다. 글로벌 코믹 개발에 도전하는 과학생존 리얼리티 최후의 인류,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으로 공연 확대 및 신인 뮤지션 발굴에 나서는 스페이스 공감 헬로 루키, 세계 석학들이 함께하는 지식 콘텐츠의 대명사